0: 네, 오늘은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저는 그 확실한 제
1: 파워
0: 얘기거든요. 저 완전
1: J잖아요.
0: 파워예요.
1: 네.
0: 저는 누가 봐도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1: 근데 또이 선생님들 가운데 J가 되게
0: 네.
1: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1: 네.
0: 제가 뭐 완전히 공개를 하자면 뭐 무슨 비밀도 아니지만 ENFJ거든요. 근데
1: 아.
0: 전형적인 좀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1: 그렇죠.
0: 스타일이라고
1: 아, 그러네요. 진짜 지금까지 만나봤던 선생님들
0: 하더라고요.
1: 보면은
0: 아하.
1: 거의 다 그런 성향의 선생님이 많이
0: 아마
1: 계셨던 것
0: 그럴
1: 같아요.
0: 겁니다. 대부분.
1: 네네.
0: 오케이. 자, 아무튼 여봐요. 벌써 이런 할 얘기가
1: 너무
0: 많잖아요.
1: 많아.
0: MBTI는.
1: 오늘은 안 끝나요.
0: 그렇죠. 자, 우리는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Can you guess mine then?
2: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3: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1: Can you guess? 나, 내 거,
0: 내
1: 이건데요.
0: 거.
1: 그러면은 나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can you guess me then?
0: 오케이.
1: 사이즈도 딱 맞아요.
0: 아, 이제 사이즈. 그
1: 네.
0: 이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can you guess me then?
1: 응.
0: 정답은요?
1: 어?
0: 아니죠. 한번 보시는 분들도 아유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내
0: 근데
1: 거구나.
0: mine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내
1: 네네.
0: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소유격
1: 예.
0: 대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우리 내 것, 뭐 너의 것, 뭐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 네.
0: 그중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오케이.
0: so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can you guess my MBTI를
1: 그쵸.
0: 이렇게
1: 줄여서.
0: 줄여서 한 건데 자. 요렇게 세개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솔직히, 여기로 제가
1: 네.
0: 가져다 드릴게요.
1: 그 요거는 yours.
0: 오케이.
1: 그죠?
0: 자, 그러면 그들의 것.
1: 그들의 것?
0: 네.
1: 그들의 거는 their 아닐까요? 니네 거? 너네 거?
0: 오!
1: 그리고 우리 거는 our.
0: Our?
1: 우리
0: 우리의
1: 거죠?
0: 것? 오케이.
1: 예. our.
0: 자. 조금씩 아깝습니다. 자,
1: 그래요?
0: 일단은 yours 이거는 맞췄어요.
1: 어,
0: else를 했잖아요. 왜냐면
1: 네.
0: your 이러면 너의 여기까지만이고
1: 네.
0: yours s가 붙으면 너의 것이 되는
1: 아,
0: 겁니다.
1: 그랬죠?
0: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1: 그럼
0: there
1: 빨개.
0: 하면
1: 되었어. 여기서.
0: 이러기 있습니까? 네. so there까지만 하면 그들의가 되기 때문에 것이
1: 네.
0: 있어야 되고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1: 그렇구나.
0: 되겠죠. S가 들어가야
1: 네.
0: 되고요. 근데 제가 오 했던 거는 사실 theirs를 원어민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1: 오.
0: 황당하겠지만, 거기에라고 할때 우리 T-H-E-R-E 있죠.
1: 네.
0: there. 거기에 S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0: 농담 아닙니다.
1: 그래요?
0: 진짜로. 근데
1: 오.
0: 우리는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문법에 입각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장점이에요. 그쵸?
1: 근데 사실 우리도 한글 맞춤법 많이
0: 그럴 때
1: 틀리잖아요.
0: 많죠.
1: 예.
0: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Right.
1: 그쵸.
0: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1: 네.
0: 동사로 너내거뭐 맞춰볼래? 이렇게 했는데
1: 응.
0: 맞춰보다에 해당하는 동사 뭘까요?
1: 맞춰보다. 게스.
0: Guess.
1: 네.
0: 그렇죠. 자, guess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다, 맞춰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you가 묵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에 이렇게 가지가 않죠. 무조건 guess.
1: Yes.
0: guess가 맞는 발음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뭐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고
1: 네.
0: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뭐게, 뭐게, 이런 거 많잖아요. 네,
1: 네.
0: 그런 것처럼 우리가 can you guess?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오호.
0: Can you guess? 하고 명사를 계속 바꾸면은 이거 뭔지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는 게 되겠죠.
1: 예.
0: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있잖아. 옷을 새로 샀는데,
1: 네.
0: 아, 진짜 예쁜 옷을 샀거든. 근데 너그 색을 맞춰볼 수 있겠어? 색깔 맞춰볼 수 있어? 그 색이에요.
1: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Hey, can you guess the color?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너내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너내 성을 맞춰볼 수 있어. 혹시
1: 예,
0: 아세요?
1: 성.
0: 성, 영어로. 무슨 네임인지.
1: First name. First name이죠.
0: 이거는
1: 박세기의
0: 항상
1: 박은
0: 틀려요.
1: first잖아요.
0: 아, 그렇지만 저희 슬기 park 이렇게 되지 않나요?

0: 영어에서는 뒤집어지죠.
1: 아,
0: 네, 그래서
1: 이게 또 함정이에요.
0: last name, last name이 성이고 그리고
1: 성이죠.
0: first name이 성을 제외한 이름인 겁니다.
1: 그래서 우리 맨날 영어 무슨 입국신고서나 그거 할때 항상 last name 거꾸로 쓴적 많아요.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1: 아,
0: 사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1: 맞아요.
0: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아,
1: 예.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너내성 맞춰볼 수 있어?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그렇죠.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Yeah.
0: 이렇게 해서 guess 뒤에 명사만 해주면 된다. 너무 심플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the color?
1: Can you guess the color?
0: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then?
1: Can you guess mine then?
0: 네. 자, MBTI 자기 거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넌 분명 전형적인 J일 거야.
1: 오.
0: 친해서 좀 아는 느낌인가 봐요.
1: 전형적인.
0: 아, 전형적이야, 너는.
1: 그러니까 I bet. 나는 bet할 수 있어. 나는 내기를 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0: 오케이.
1: 여기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You are a 전형적 J.
0: 맞아요.
1: 전형적인 J는 완전 J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You are a perfect J. 퍼펙트 J. 완전한 J.
0: 오케이. Well, perfect 맞는지 보겠습니다. I bet you're a
1: 에?
0: textbook
1: 아,
0: J.
1: 그때 교재 했을 때 이거 배웠잖아요.
0: 맞아요. 교재로, 아. 진짜 교과서 교재로 배웠는데 자, 이 textbook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 할까 아주 그렇죠. 변화가 많이는 없죠.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전형적인이라는 느낌으로 쓸 때 좀 회화체로 textbook 무엇이라고 많이 써요.
1: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막 이렇게 틀에 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한테 너 완전 교과서다. 너 진짜 무슨 교과서 같다.
0: 딱
1: 이런
0: 그런
1: 얘기.
0: 느낌이에요.
1: 오.
0: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J 중에서도 뭐
1: 네.
0: P 중에서도 약간 성향이 반대랑 비슷하기도 했다가 아니었다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1: 약간 물반 고깃반처럼
0: 아.
1: J반, P반이 있어요.
0: 아, 그렇죠. J반, P반.
1: 양념반, 프라이드반처럼.
0: 아, 너무 찰진데요?
1: 네.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1: 아, 그걸 textbook이라고
0: textbook,
1: 하거든요.
0: textbook,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1: 네.
0: 전형적인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T로 시작하는데요.
1: 예.
0: 제가 발음 한번 드리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1: 그래 주는 게 고마울 것 같아요.
0: 말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typical.
1: 아, typical.
0: typical.
1: typical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왠지 막
0: 왠지 트로피컬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고요.
1: 트로피컬이랑 헷갈렸구나, 내가.
0: 아, 그랬나요?
1: 상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0: 아, 상큼하네요? 자, 전형적인 게 상큼하진 않지만
1: 주스 먹고 싶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1: 아,
0: Y입니다.
1: 아, Y구나.
0: typical.
1: 아.
0: 이게 진짜 그 생각하세요. 우리가 type 치는 거, type.
1: 네.
0: T-Y-P-E, right?
1: 에, 에, 에.
0: 그거는 글씨체가 바뀌지 않죠?
1: 아, 그쵸.
0: 우리가 handwriting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type 할 때 치는 거니까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좀 전형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암기가 편하지 않을까.
1: 아, 그 type에서 나온 거군요.
0: Right. So, 근데 typica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도 많아요. 네, 이거는 문맥에 따라.
1: 네.
0: 자, 여기에 슬기 씨가 아까 전에 직역을 해줘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거.
1: Bet.
0: 이거 뭐 하는 거죠? bet 하는 거?
1: 우리 막 betting 뭐 이런 얘기
0: 맞아요.
1: 많이 들어봤어요?
0: betting을 하는 거. 뭔가를 건다. 뭐 돈을 걸든 물건을 걸든 이런
1: 네.
0: 것을 바로 bet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betting을 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 확신 너무 있는 거죠.
0: 있으니까
1: 에이.
0: 제가 bet을 하겠죠.
1: 그쵸.
0: 그래서 I bet 하고 문장, 평소문을 쫙 써버리면 분명히 이거일 거야. 이거 너무 확실해.
1: 아.
0: 분명히 그러겠구만. 이런
1: 아,
0: 느낌을
1: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죠. So 너 있잖아 안 봐도 뻔해. Textbook J일 거야 너. 이런 느낌.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슬기 씨가 항상 옷에 보면 막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1: 네네.
0: 분명히 그녀는 꽃들을 좋아할 거야.
1: 아, I bet she likes flowers.
0: 오, 그렇죠. I bet she likes flowers. 이렇게. So how about this? 아 분명히 내 느낌 확 오는데 분명히 그는 한국인일 거야.
1: I bet He's Korean.
0: 그치? I bet he is Korean. 외국에 갔는데 막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있는데 느낌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1: 그 느낌 있죠.
0: 그게 있어요. 그래서 oh, I bet he is Korean.
1: 예. 이렇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저 사람에겐 한국의 피가 흘러. 약간
0: 느낌 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아, 좀 알겠어.

0: 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I bet she likes flowers.
1: I bet she likes flowers.
0: I bet he is Korean.
1: I bet he is Korean.
0: Alright, 본문도 갈게요. I bet you are a textbook J.
1: I bet you are a textbook J.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계획 없이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저는요,
1: 오.
0: 그 계획에서 행복을 느껴요. 정확하게 몇 시에 몇
1: 하.
0: 그래서 그럼 미리 몇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이 흔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즉흥 여행 가는 분들 있죠.
1: 저요.
0: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 저 떠나볼까? 오늘
0: 그냥
1: 가져와,
0: 바로
1: 바다 봐요. 가을
0: 와
1: 바다 좋잖아요. 가요.
0: 사업하셔야 돼요.
1: 아, 또 그렇게 가나요? You never go anywhere. 너 아무데도 결코 가지 않잖아. 왜요?
0: 뭐 없이는
1: Without a, 이거 없이는.
0: 그렇죠.
1: 근데 이거 없이가 계획 없이겠네요.
0: 계획.
1: 그러면 여기가 계획은 우리 너무 많이
0: Sure.
1: 배웠어서 plan.
0: Sure.
1: Yeah, without a plan.
0: Right. So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없이는 perfect.
1: 오랜만에
0: Right?
1: 맞았네요. 예.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go to anywhere이라고 했나요?
1: 아니요, go anywhere 했네요.
0: That's right. Go anywhere. Anywhere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to를 두지 않아요. 어디로라고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리고 somewhere, no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e can go anywhere이라고 하지, we can go to anywhere이라고 하지 않아요.
1: 아,
0: 오케이?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넌 절대 아무 데도 안 가라고 했는데, without a plan이라고 했죠.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 뭐뭐 없이.
0: 그렇죠. with는 뭐와 함께니까 같이 간다는 느낌.
1: 네.
0: without, 얘는 out 됐어요. 그러면 그거
1: 아하.
0: 없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 모양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1: 오,
0: 김치 없이 살수
1: I
0: 없다.
1: can't live without kimchi.
0: There you go. I can't live without kimchi, right?
1: 다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1: 저도요.
0: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1: 예.
0: 자, 그녀는 그냥 떠났대요. 우리 없이. 아, 자기만 갔어요. 그래서 just를 넣어서 그녀는 뭐 방금 떠났다 해도 되고 그냥 떠났다 해도 되고.
1: She just leaves.
0: 아, 과거형이죠.
1: She just left
0: 우리 없이
1: without us.
0: us, without us입니다.
1: 예.
0: Okay? without us.
1: 목적어
0: 네.
1: 모양.
0: 근데 이런 문장도 좋지만요. 당신 없이는 살수 없어. 아, 이런 거 한번
1: 오,
0: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딱이네. I can't live without you.
0: 오, beautiful.
1: 와우.
0: Right.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kimchi.
1: I can't live without kimchi.
0: She just left without us.
1: She just left without u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1: 네.
0: 그건 반박 못하겠네. 그래서
1: 그렇죠.
0: 왜, 아니야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거야.
1: 애지간히 계획 짜시는 분이에요.
0: 접니다 그냥.
1: 예,
0: 네.
1: 말씀 얘기네요.
0: Yeah.
1: Well, I can't with that. 나는 할수 없네. 반박을 못해. 그거에 대해. 그거에. 그죠? 그러면은 반박하다.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할 때 우리 뭐
0: 그렇죠.
1: 써요?
0: 뭔가 해명을 하기도 해보고 뭐
1: 나는
0: 의견
1: 그거를
0: 내고
1: 거부 못해. 반대 못해.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0: 자, 이거요.
1: 네.
0: 사실
1: 거부.
0: 거의 관용적인 표현 수준이어서
1: 반대.
0: 단어 하나도
1: 반박.
0: 틀림없이 다 똑같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자, 힌트 드리면
1: 네.
0: 제 생각에는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1: I can't.
0: 말싸움 하는 겁니다.
1: 아,
0: 말싸움하다.
1: I can't fight. I can't fight with that. 나는 싸울 수 없어.
0: 아, 오케이, 자.
1: 이거 말싸움도 되는 거였는데요?
0: 아, 그것도, well, that's
1: 예.
0: true, but let's see. Well, I can't fight with that. 자, 정답은 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거.
1: 아,
0: Do you guys remember this?
1: 알기가 생각이 갑자기 안날때
0: 아,
1: 있잖아요.
0: 그러세요? 아, 그럴
1: 아,
0: 때 있죠.
1: 있어요.
0: 이거 근데 기억은 나시죠? 우리
1: 기억나요.
0: 했던 거.
1: 이게 fight은 말싸움이나 이렇게
0: 주먹싸움 뭐 주먹 다
1: 다짐도
0: 되고.
1: 다 되는데 얘는 말싸움만 한정.
0: That's right.
1: 아, 기억나요.
0: 아,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네. 좋아요. So argue, A-R-G-U-E는 논쟁하다, 뭐 말싸움하다, 그리고 반박하다 이런 느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흥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네네. argue 동사가 되겠고요. 아 참고로 이거 네. 뉴스에서도 명사형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명사를 하나만 필기를 해놓을게요.
1: 아 이거는 제가 느낌이 오네요. 잠깐만요. argument. argument.
0: 오케이. 뒤에 ment, ment를 넣는데 지금 argue는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1: 아유.
0: 이가 빠집니다.
1: 죄다 틀리네, 오늘.
0: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명사인데 얘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예.
0: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can't argue with that 이라고 하는 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논쟁할 수가 없다. 반박이 안 된다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아예 암기를 해도 아깝지 않다.
1: 네.
0: I can't argue with that. 아. I can't argue with that. 이거는 억양마저도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는 반박 불가.
1: 아~
0: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너무 많이 써요. 우리도.
0: 인정 할 때 그렇죠? 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뒤에 이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아니니까.
1: 그렇죠? argue가
0: argue.
1: 동사.
0: So right, can't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못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나 네. argue 못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명장 아직도. 쉽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1: 그럼요.
0: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가. 와.
1: 네. 와, I can't imagine.
0: 그렇죠. I can't imagine. So how about this? 그녀는 고음을 못 쳐. 이거는 그러면 높게 노래하지 못해인데요. 높게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부사로?
1: Highly. 높게.
0: Highly?
1: 예.
0: Highly가 아닙니다.
1: 뭐죠?
0: 실제로 높이가 높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high라고 써요.
1: 그냥 high예요?
0: 그것도 그게 이제 부사로 높게예요.
1: 그 높은도 되죠?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She.
0: 아 she. 그녀는 높게 노래를 못한다.
1: She can't sing high.
0: 그렇죠. She can't sing high. 여러분들도 써도 돼요. 만약 고음이 안 된다 내가. 네. 그러면, I can't sing high. You know?
1: 저는 그 말은 못 하겠어요. 저는 sing high가 되기 때문에.
0: 아, 되군요. 아, 저는 진짜 그 성대가 부러워요.
1: 네. 네.
0: I love your 성대 right there. Yeah. Yeah. Okay. So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읽을 때도요. 입 모양을 약간 벌리면서 이 이런
1: can't.
0: 느낌. 그리고 표정 뭐 손짓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란 느낌으로. 오케이? 자, 해볼게요. I can't imagine.
1: I can't imagin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본문도 갈게요.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 볼래?
1: Can you guess mine then?
0: 자, 두 번째는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2: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Well, I can't argue with that.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Can you guess 명사? 인데 이거는 진짜 명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1: 명사만 알고 있으면, 명사 뭐 몇 단어 알고 있으면 거의 뭐 그럼요.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어요.
0: 기억이 안 나면 네. 그 우리말 단어를 써

0: 써도 해요. 그 부분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1: 예. 자,
0: 가볼게요. 어, 내 것도 맞춰볼래? 너 내 거 맞춰볼 수 있어?
1: Can you guess mine then?
0: 어허, 그죠? Can you guess mine then? 어, 그거는 then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1: 그러네요.
0: Right.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 색 맞춰볼 수 있어? 뭐 내가 뭐 바지를 샀어, 치마를 샀어, 양말을 샀어. 근데 색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1: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Can you guess the color?
1: Mm-hmm.
0: 하나 더. 제 성을 맞춰보실래요? 맞힐 수 있어요?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Alright. Can you guess my last name? 요거 이제부터 암기하는 걸로.
1: First 아니고 last.
0: Okay. 네. 자,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Can you guess the color? Can you guess my last name? Alright, 다음은요. Can't. 자, 이거 할 때 입모양 좀 벌리면서 입영작 해주세요. 아시겠죠?
1: 네.
0: 와, 나는, 난 상상할 수가 없어.
1: I can't imagine.
0: I can't imagine.
1: Mm-hmm.
0: 걔는, 그녀는 높은 음 노래 못해. 높게 노래 못한다.
1: She can't sing high.
0: Oh, she can't sing high. 하나 더요. 반박하는 건 argue였죠, 그쵸?
1: 네.
0: Argue with something. Alright. 아, 내가 그건 반박 못하겠네.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1: I can't argue with that.
0: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I can't imagine. She can't sing high. I can't argue with that. 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Can you guess mine then?
3: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2: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can you guess mine then?
4: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Oh, well, I can't argue with that.
4: That's true. Definitely a J.
1: Yeah.
0: Yes. 오, 잘해주셨습니다.
1: 네.
0: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hirt is so last year.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1: 네.
0: Can you guess? 명사?
1: 아,
0: 요거는 사실 명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1: 어, 너무 쉬운데 오늘.
0: 어, 요거 네. 이번에 해줘야죠. 네.
1: 네, 자,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단어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아시죠? 네. 완전한 센텐스로 만드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1: 오늘 can you guess 뒤에 계속 다른 명사 넣어보면은
0: yes.
1: 완전 can you guess는 내 것이 되고야 네. 말겠는데요.
0: 내 겁니다.
1: 네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어젯밤 행운의 꿈을 꿨다며 복권을 산 친구. 아직 번호 추첨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당첨되면 뭐할까 신이 났네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는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Do not drink 김치 soup.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at is so interesting on TV, Kevin?
2: I recently bought a lottery ticket. They are about to pick the winners.
1: Oh, so that's why you were looking at your watch all day.
2: If I win the lottery, I will buy a house and a car, and I'll go shopping.
1: Kevin!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2: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I had a lucky dream last night, a dream about a pig.
1: Oh, really? What is the first thing you want to do if you win?
2: I'm going to the countryside and farm by myself. I wonder how much a Binil house cost.
1: Binil house? Vinyl? Oh, you mean greenhouse?
2: Oh, they're drawing the numbers.
1: So, how many numbers did you get? Did you win?
2: Oh, I'm so dumb. It was just a dream. Let's go eat some pork belly.
1: Oka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좋은 꿈, 나쁜 꿈 믿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선 흔히 돼지 꿈을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케빈이 돼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좋은 꿈이니까 당연히 뭔가 복권을 샀거든요. 케빈이 꾼 꿈은 정말로 행운의 꿈이었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케빈. TV에 뭔가 재밌는 거라도 하나요?

사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복권을 샀대요. 복권을 사면 TV에서 추첨하는 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좀 있으면은 이거 당첨자 뽑을 거거든. 그래서 하루 종일 시계 보면서 언제 시작하나, TV 보면서 어디서 하나, 이렇게 시계와 TV를 번갈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케빈은요, if I win the lottery, 복권 당첨이 되면은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쇼핑도 가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나 봐요. 우리가 복권은 lottery, 빠르게 lottery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권에 당첨되다는 win을 사용합니다. win the lottery라고 하면 복권에 당첨되다라는 뜻이죠. 케빈이 이렇게 야무진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크리스틴이 케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라고 얘기를 하네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는 뭐뭐 하지 마라는 뜻이죠. Count는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Your, 너의 chickens, 닭들. 그리고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they, 그것들이 여기서는 그저 이 닭들이 되겠죠. Hatch, 부화하다, 알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꽤 길죠.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말 그대로 알에서 닭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병아리나 닭이 깨어나기도 전에 그 수부터 세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맞아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단어씩 같이 말해볼게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자, 의미 생각하면서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좋습니다. 알이 깨기도 전에 몇 마리 태어나나 셀 거 없다라는 뜻이죠. 김치국 마시지 마 그랬더니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나 느낌이 이번에는 아주 좋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예감이 들어 라는 말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또는 I feel good about thi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말인 불길한 예감이 들어는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또는 I don't feel good about thi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감이 든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케빈은 좋은 예감이 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lucky dream을 했는데요. 꾸었는데요. 바로 돼지 꿈입니다. 돼지 꿈 꿨으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복권을 산 거겠죠. 자, 이제는 추첨을 합니다. Oh, they're drawing the numbers. 추첨 시작한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추첨하다, 뽑다라는 말이 draw입니다. draw는 그리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비뽑기하다, 추첨하다, 뽑다도 draw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He drew the winning ticket. 그는 뽑기에서 우승 티켓을 뽑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래서 몇 개나 맞췄을까요? 케빈은 복권에 당첨이 됐을까요? 근데 그림 보니까 어때요? 눈물이 있네요. 역시 꿈은 꿈일 뿐인데 괜히 꿈을 믿고 기대했어요. 그쵸? 에이,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먹으면서 털어버리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비슷한 표현 알아볼게요. 너무 앞서가지 마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get ahead of yourself. 말 그대로 너 자신보다도 더 앞서가는 거죠. 우리 어떤 일 앞두고 내 마음부터 깡총깡총 앞서갈 때 있잖아요. 너무 앞서가지 마.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get ahead of yourself.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내가 뽑힐지도 모른대요.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두근. 엄마가 충고하시네요. 너무 앞서가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get ahead of yourself.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 성급하게 굴지 마. Don't jump the gun 입니다. Jump the gun이요. 우리 레이스 같은 거 할 때 탕 출발 신호 전에 탁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jump the gun이라고 하거든요. Don't jump the gun. 성급하게 굴지 마.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가가서 절교를 결심하는데 다른 친구가 저를 말립니다. 이야기 다 들어봐야지 성급하게 굴지 마. 어떡해요? Don't jump the gun. Don't jump the gun.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성급하게 굴지 마.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거 생각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삼음절 단어 공부할 텐데요. 자, 오늘의 단어들,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Computer.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Museum. We visited the museum. Together. Let's go together.
0: Okay, 오늘의 단어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 Computer, museum, 그리고 together. 자, 오늘도 삼음절 단어들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Computer, 그리고 museum, 세 번, 그쵸? 그리고 together. 다 이렇게 오늘도 물총 빵빵빵 세 박자 소리들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게임 규칙은 바로 이 ABC 블럭 중에서도 가운데 이 B 블럭이 왕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을 가장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산을 딱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단어들의 이를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우리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친구인데 이 단어, 이 중간 부분에 확 강세가 와야 돼요. Computer, pu 부분의 강세. 이 단어 정말 친숙한 단어인데도 영어로 말할 때는 약간 강세 실수 있을 때 있습니다. Computer, pu 부분을 강하고 그리고 조금 길게 끌어줘야 돼요. Computer. 자, 예문 볼게요. 나 새 컴퓨터를 갖고 싶어.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이럴 때 pu 부분에 확 강세. I want to get. get 하면 갖고 싶은 거죠. 가지다. So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Alright? 자, 두 번째 단어. 박물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박물관 발음은 museum 이렇게 또 중간 가운데 산이 있어요. museum 이렇게 발음됩니다. 선생님은 museum 좋아해요. 자, 요거 문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박물관을 방문했어. 이렇게 말할 때 we visited the museum. Z 부분에 확 강하게요. We visited the museum. 어렵지 않죠? 중간만 이렇게 강하게. 자, 마지막 이 단어.

0: 정말 흔한 단어 치고 강세 실수 많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가운데 산 만들게요. Together. 깨 부분을 확 강하게요. Together. Okay? 같이, 함께 라는 뜻이죠? 같이 가자. Let's go together. 깨 부분에 강하게요. Let's go together. 전혀 어렵지 않죠? Okay. 3음절 단어들 중에서도 가운데 블럭, 이 음절에 강세 있는 단어들. 오늘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보러 또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우리 지금부터 오늘 배운 표현들 또 열심히 여러 번큰 소리로 소리내서 말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입에 확실하게 붙을 수 있도록.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우리의 친구, 컴퓨터죠. 자, computer 아니고요. computer도 아니고, computer 정답이죠. computer. 강세는 영어에서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각자마다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딱 정확한 정답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세도 단어의 뜻처럼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말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computer. 퓨 부분에 강세 주세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computer. 한번 더. computer. Great, 좋아요. 이 단어 확실하게 입에 붙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박물관. 자, 바로 가볼까요? Museum. Great, one more time. Museum. 그렇죠. 이것도 우리 입에 이렇게 정확하게 붙여주고요. 자, 마지막 단어는 같이, 함께라는 뜻으로 또 역시 가운데 산 만들어서 깨 부분에 강하게 갈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Together. 자, 한번더 가기 전에 이 앞부분, to 부분은 너무 to가 아니라 to. 이렇게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together라기보다는 to. Together. Together. 이것도 한번 신경 써서 우리 가운데 산도 지키면서 one more time 가볼까요? Together. Good job! 정말 좋아요. 자, 이번엔 우리 문장들로도 훈련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난새 컴퓨터를 갖고 싶어. 네, 모두가 최신 컴퓨터 원할 수 있죠. So,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갑니다. 퓨 부분에 강세 주면서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Great job! 자, 한번더 가볼 건데요. 우리 new 부분 예전에도 배웠는데 너무 new 하지 말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new 쪽으로 우 발음으로 한번 가보면서요. computer 강세도 신경 쓰고 one more time.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그렇죠, 여러분.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우린 박물관을 방문했어. 뮤지엄 가운데 강세입니다. 자, 갑니다. We visited the museum. 그렇죠. 산잘 만들고 있죠. One more time. We visited the museum. Great job. 자, 마지막 문장. 같이 가자 해볼게요. 바로 갑니다. Let's go together. Great, one more time. Let's go together.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3음절 단어들 중에서도 오늘 가운데 강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Computer. Computer.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I want to get a new computer. Museum. Museum. We visited the museum. We visited the museum. Together. Together. Let's go together.

0: Let's go together.
1: 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삼음절 단어들 이어서 학습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도 꼭 복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ircle. C-I-R-C-L-E. Circle. Circl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hapes. 모양.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오늘 과연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어로는 뭔지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circle, 원형이에요. Look, this soccer ball is the shape of a circle. 우리 같이 손으로 원형을 그려볼까요? Good job. 그 다음은 square, 정사각형이에요. This note is a shape of a square, and the square has four corners. 꼭지점이 네 개예요. Square. 그 다음은 triangle, 삼각형. 이거는 꼭지점이 세 개죠. It has three corners. Let's draw it together. Triangle. Good job, everyone.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원형, circle. circle이 아니라 R 발음을 강하게 들려주세요. circle. Very good. 정사각형, square. 이것도 끝에 R 발음 나죠? square. Very good. 삼각형, triangle. One more time. triangle.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Circle. Circle. Square. Square. Triangle. Triangle.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A pizza is a shape of a circle. 피자는 원형 모양이야. That's right.

everyone, do you like pizza? 여러분, 피자 좋아하나요? 보면 항상 원형으로 나오죠?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A pizza is a shape of a circle. 방금 circle 발음.

0: He drew a big square. He drew a big square. That was very good. Next, she cut the sandwich into triangles. 그녀는 샌드위치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랐어. Really? Can I have some? 저도 먹고 싶은데요. 자, she cut. 그녀는 잘랐다. 보통 세모 모양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입에 쏙 들어가죠. Yum, yum.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She cut the sandwich into triangles. Very good. Now, let's learn our next set of words.
1: Rectangle. R-E-C-T-A-N-G-L-E. Rectangle. Rectangle. Cone. C-O-N-E. Cone, cone. Oval, O-V-A-L. Oval, oval.
0: Our next word is rectangle, 직사각형이에요. 보세요, 이 블럭이 직사각형, 옆으로 굉장히 길죠? Rectangle. 그 다음은 cone, 원뿔 모양이에요. 친구들 아이스크림 콘 먹은 적 있죠? 딱 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on my birthday, I wear this hat. 저 이런 거 쓰는데요. cone. 그 다음은 oval, 계란형 또는 타원형이란 뜻이에요. circle, 원형은 동그래요. 근데 oval은 좀 위로 또는 옆으로 더 길어요. oval. 이런 모양이죠. Good job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직사각형, rectangle. Very good. One more time. Rectangle. Excellent. 원뿔, cone. 자, O 발음을 조금 둥글게 해야 돼요. cone. 잘했어요. 계란형, 타원형. Oval. 자, V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Oval. Excellent. Now let's hear the words once again.
1: Rectangle. Rectangle. Cone. Cone. Oval. Oval.
0: Now, here are our sentences. This box is the shape of a rectangle. 이 박스는 직사각형 모양이야. 자, 박스는 영어로 똑같아요. box. 그리고 shape of a 무슨 무슨 모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따라해봐요. This box is the shape of a rectangle. Good job. Next. This mountain looks like a cone. 이 산은 원뿔처럼 생겼어. Mountain, 산이란 뜻이에요. Looks like, 뭐뭐처럼 생겼다.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This mountain looks like a cone. This mountain looks like a cone. 발음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그 다음은 an oval looks similar to a circle. 계란형은 원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That's right. And everyone, similar란 단어 혹시 처음 봤나요? similar는 똑같은이란 뜻이 아니고 뭐뭐랑 비슷한, 비슷하게 생겼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An oval looks similar to a circle. Wow, you guys are very good.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ircle, circle. Square, square. Triangle, triangle. Rectangle. Rectangle. Cone. Cone.

can help, go on.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에 불꽃이

0: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Unit 67, PL.
1: Let's go. Phonics PL. Pluh, pluh, pluh. Pluh, plane.
2: Pluh, plane.
1: Pluh, plant.
2: Pluh, plant.
1: Pluh, plate.
2: Pluh, plate.
1: Pluh, plum.
2: Pluh, plum.
1: Pluh, play.
2: Pluh, play.
1: Pluh, plus.
2: Pluh, plus.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P 소리가 나는 알파벳 P와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PL PL PL Very good. 그럼 PL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비행기 plane이에요. 앞에 PL 소리 들렸죠? 우리가 멀리 여행 가려면 꼭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 영어로 plane plane plane 잘했어요. PL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로 식물 plant이에요. 여기도 앞에 PL 소리 들렸죠? 우리가 흙에 씨앗을 뿌리면 신기하게도 식물이 쑥쑥 자라나요. 식물 영어로 plant plant plant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PL 소리 날까요? 아! 접시 plate도 PL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을 때 꼭 접시를 사용하죠. 접시 영어로는요 plate plate plate That was very good. PL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자두 plum이에요. 아주 달달한 과일이죠. 안에 커다란 씨앗도 들어가 있어요. 자두 영어로 plum plum plum Excellent! 이 단어도 PL 소리가 나요. 바로 놀다, play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놀이터 갈 때 신나게 놀죠? 놀다, 영어로 play. play. play. Very good! PL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더하기. plus예요. 친구들, 우리가 수학 시간에 1 plus 1, 2 plus 2 이렇게 더하기를 할 때 우리는 plus라고 해요. 더하기

0: Yaro plus. Plus. Plus. Great job! Wow! 이렇게 plus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Logan, 오늘 써니가 알려줬는데요. P 소리가 나는 알파벳 P와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Plup, plup, plup.
0: That's right. 신기한 pl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여기도 pl 소리가 났는데요. 우리가 멀리 여행 가면 무엇을 타요?
1: Plane.
0: That's right. 비행기 plane. 우리 같이 plane 타볼까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비행기를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What color should we use?
1: Red.
0: Red. 자,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Here you go. 그럼 써니는 blue, 하늘색으로 하늘을 그려볼게요.
1: This is fire.
0: I'm gonna color the clouds. Okay, everyone. Are you ready to see our plane? 우리 비행기 같이 한번 볼까요? Wow! It's a beautiful plane. 너무 잘했어요. 와, 아주 타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로건이 plane, 비행기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Plup, plup, plane. Plup, plup, plane. Plup, plup, plane.
0: Good job! 이 단어도 플 소리가 나는데요. 로건, 우리가 흙에 씨앗을 쫙 뿌리면 뭐가 자라나죠?
1: Plant.
0: That's right. 식물, plant가 자라나는데요. 써니가 아까 전에 씨앗을 뿌렸는데 plant가 없어요. 로건, plant를 그려줘 볼까요? 아주 멋진 plant를 그려줘 보세요. 와우, 로건 너무 잘했어요. Everyone, look at this. 와, 로건이 덕분에 아주 크게 자라났네요. 그럼 우리 식물, plant,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Plup, plup, plant. Plup, plup, plant. Plup, plup, plant.
0: Great job.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는 아주 납작한 걸 뭐라 그래요?
1: Plate.
0: That's right. 접시, plate. 여기 pl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Plup, plup, plate. Plup, plup, plate. Plup, plup, plate.
0: Very good. 이 단어도 앞에 pl 소리가 들려요. 어떤 단어인지 맞춰봐요. 우리가 마트 가서 볼 수 있는 과일이고요. 아주 달달해요. 안에 커다란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건 뭘까요?
1: Plup, plup, plum. Plup, plup, plum. Plup, plup, plum.
0: Good job! 이 단어도 pl 소리가 들어가요. Logan,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신나게 뭘 하죠?
1: Play.
0: That's right. 우리 신나게 놀아요. Play. 근데, 오늘 배운 소리가 빠졌네요. 로건이가 찾아서 붙여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자, 놀다, play.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Plup, plup, play. Plup, plup, play. Plup, plup, play.
0: Excellent. Pl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수학 시간이 많이 써요. 더하기, 영어로 뭐죠?
1: Plup, plup, plus. Plup, plup, plus. Plup, plus. Plus.
0: Great job! Wow, we did it! Good job!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PL Pluh, pluh, pluh Pluh, plane
1: Pluh, plane
2: Pluh, plant
1: Pluh, plant
2: Pluh, plate
1: Plum. Plum.
2: Plum. Plum. Play.
1: Pl- plane.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pl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pl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Green. Green. Red. Re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배우고 있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타 등등.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부터는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5. Ordinal numbers. I can say which floor I'm on.
0: It's time for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아, 우리 두 친구가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I think they're about to meet. And they're going to go to the movie theater. 영화관에 가서 아마 영화를 같이 보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But one friend is already at the movie theater. 근데 영화관이 몇 층이죠? 아, 7층이네요. 이렇게 몇 번째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실 일곱 번째 층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7층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일곱 번째 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요. Then what about the friend who's coming? 지금 오고 있는 친구는 아하, the friend is in front of the elevator in B1. 지하 1층에 있네요. 그건 어떻게 표현하지? 같이 한번 볼게요. Then let's go to listen to the dialogue.
1: Where are you?
2: I'm on the fifth floor.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1: I'm on the second floor. I'll be there soon.
2: See you soon.
0: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라는 질문이죠.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누군가 안 왔어요. 그럴 때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I'm on the fifth floor 라고 대답을 했네요. 이게 바로 나 5층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Fifth floor가 바로 5층이라는 뜻인데 좀 발음이 어렵죠. F 발음과 TH 발음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F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푸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만 내뿜어 봐요. 이게 바로 F 발음이에요. Fifth, fifth 발음 소리 나죠? 그 다음에 TH는요. 윗니와 아랫니를 완전히 다른 상태가 아니라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혀를 빼면서 스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바람만 내뿜는 거예요. 이렇게 fifth 다 바람 소리죠. 네, 이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loor 여기도 F 발음 있고요. 자, fifth floor 여기 5층이었어요. On the fifth floor 이렇게 몇 층에 라고 할 때는 on the 다음에 층을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 네 번째부터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 번째는 fourth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방금 배웠죠? fifth. 여섯 번째는 sixth. 일곱 번째는 seventh. 열한 번째는 eleventh. 그리고 백 번째는 hundredth. 뭐가 규칙이에요? 빨강색으로 제가 친절하게

0: 표시해놨죠? 바로 th를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So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빼고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th만 붙여주면 됩니다. 물론 조금씩 변하는 건 있어요. 숫자 자체에다가 th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five가 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발음상 fiveth 너무 어려워서 fifth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만 제외하면 대부분 그냥 숫자에다가 th를 붙여주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맞아요. 그리고 참고할 게 아까 1, 2, 3이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제가 다 first, second, third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one으로 쓰는 경우만 이고 11, 물론 1이 들어가지만 11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11th가 돼요. 12도 12th가 되겠죠? 뭐 13th, 14th 여긴 다 th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th를 붙여준다. 근데 요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 많이 연습해주면 돼요. 자, 우리 친구는 I'm inside a stationery store라고 얘기를 했네요.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inside는 어디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stationery는 문구류를 뜻해요. 그래서 stationery store는 문구점이겠죠, 그렇죠? 이 store가 가게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나 문구점 안에 있어라는 뜻이죠. I'm on the second floor. 자, 나는 2층에 있어라고 얘기를 했죠? Second 기억나죠? 이게 바로 두 번째라는 표현이었어요. On the second floor는 2층에 있어라는 뜻이고요. I'm on the 다음에 그러면 층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열 번째 층, 10층에 있어. I'm on the 10th floor. 10에 th 붙여줬죠? 나 19층에 있어요. I'm on the 19th floor가 되겠죠? 나 34번째 층, 34층에 있어. I'm on the 34th floor가 되겠죠? 나 55층에 있어. 오, 요거 발음, F 발음 주의해야 되겠네요. I'm on the 55th floor라고 하면 돼요. 자, I'll be there soon. 나곧 갈게 라는 말이죠. Be there는 그곳에 있다이니까 나곧 그곳에 있을 거야. 곧 갈게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I'll be there 다음에는 미래 시간이 와서 그때 내가 거기에 갈 거야. 거기에 있을게 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거기 내일 갈게. I'll be there tomorrow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ll be there tomorrow. 나 다음 주에 거기 갈게. I'll be there next week. Next week가 다음 주란 뜻이죠. 나 월요일에 거기에 갈게. 월요일에는 on Monday죠. 이거 기억나죠?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 다음에 요일을 얘기하면 그 요일에 라는 의미였어요. I'll be there on Monday. See you soon. 요거는 곧 보자 라는 인사말이죠. See you so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ere are you?
2: I'm on the fifth floor.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1: I'm on the second floor. I'll be there soon.
2: See you soon.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Now, the two friends are going to meet at the movie theater. But one friend is not here yet. 한 친구가 안 왔죠. 그래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어디에 있어?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오고 있니? Are you coming? Are you coming?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 남자친구는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자, 지하 1층은 B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이 B가 줄임 표현이거든요. 지하라는 단어가 basem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basement의 B를 따서 그냥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순서의 그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Be first 아니에요. 그냥 B1이라고 해요. 그리고 I'm on B1.

on the B1 이렇게 하지 않고 on B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 I'm on B1. 나 지하 1층에 있어. Wait for 뭐뭐는 뭐뭐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이죠. 지금 우리 남자친구는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elevator가 엘리베이터이죠. 영어입니다. Elevator. 이름 전...

0: 있어라는 말이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waiting for the elevator. I'm waiting for the elevator. Good job. 자, 근데 우리 여자애는 어디에 있어요? 이미 영어관 앞에 있는데 그게 바로 7층이죠. 영어로는 7번째 층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I'm on the seventh floor. 7에 th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on the seventh floor. I'm on the seventh floor. Good job. 네, 어디에 있어요? 영화관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라고 했어요. In front of 뭐뭐가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Movie theater가 바로 영화관이라는 의미죠.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잘했어요. 이미 팝콘까지 샀네요. 그쵸? 자, I'll be there soon. 우리 남자애가 나곧 갈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I'll be there soon. 그랬더니, See you soon. 곧 보자. 라고 또 우리 여자애가 대답을 했죠. See you so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몇 층에 있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그 숫자를 쓴다라는 거를 오늘 연습을 해봤는데, th 붙이는 그 규칙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So follow 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ifth floor. Fifth floor. I'm on the fifth floor. I'm on the fifth floor. Stationery store. Stationery store.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Second floor. Second floor. I'm on the second floor. I'm on the second floor. Seventh floor. Seventh floor. I'm on the seventh floor. I'm on the seventh floor. In front of. In front of.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I'll be there soon. I'll be there soon. See you soon. See you soon.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ich floor I'm on. 내가 몇 층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수 있죠? Check. 맞아요. First, second, third.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외우면 나머지는 th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몇 층에 있어? on the 다음에 층을 얘기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다 많이 복습해 주시고 특히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Tuesday. Birthday tradition in Korea.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갑시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얘들아 Happy Birthday 라고 적힌 거 보니까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It's a birthday party. 근데 남자아이 셔츠에 저게 뭐라고 적힌 거지? Korea 라고 적혔네. The shirt says Korea. So he is a Korean boy. 이 남자아이는 한국 아이였나 봐요. 그쵸? 자, 근데 식탁 위에 올려진 거 보니 미역국을 먹고 있습니다. 미역국 영어로 뭔지 알아? 쌤이 알려줄까? 미역이 seaweed예요. seaweed. 그 바다가 sea, sea잖아요. 그래서 seaweed가 바로 미역입니다. seaweed. 그리고 국은 영어로 soup죠. 그래서 seaweed soup가 미역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 먹잖아요. 그쵸? 오늘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 4개 한번 살펴볼까요? 뽀뽀뽐! seaweed. seaweed. 바로 김 해조류 선생님이 말했듯이 미역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발음 한번 해볼까요? seaweed. seaweed. 좋아요. 우리 밥이랑 싸먹는 그 김도 seaweed예요. Alright. 그 다음에 soup. soup. 수프, 국 나왔네요. 그쵸? 수프할 때 수프가 아니라 soup. 선생님 입모양 보세요. soup. 해볼까요? soup. 그래서 미역국은 영어로 seaweed soup. Alright. 그 다음에 healthy. healthy. 건강에 좋은 이란 뜻입니다. 한번 발음해볼까요? healthy. 선생님 혓바닥 어디 있어요? healthy. 우리 친구들 잘해. healthy. 발음이 좀 어렵지. 헐띠가 아닙니다. 헐띠가 아니라 healthy. Alright. 그 다음에 긴 단어 나왔습니다. interesting.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란 뜻이에요. 발음을 잠깐 다시 들어보세요. interesting. 해볼까요? 천천히. interesting. 잘했어. interesting. no. interesting. alright. 자, 여기까지가 우리 네 개의 단어였고요.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1: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2: What is seaweed soup like?
1: It's healthy and savory. We eat it on every birthday.
2: Oh, that's interesting.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가져볼게요. Okay.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뭐야? 생일 축하해야지요.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알려줬는데 celebrate 무슨 뜻이지? celebrate는 축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elebrate 아니고 celebrate 신나게 발음해 줄게요. celebrate. Okay. So, how do you celebrate? 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패턴이었죠? 이거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할 패턴입니다. 꼭 알아둘게요. How do you celebrate?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그 기쁜 날을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재미있게 보내냐라는 뜻이겠죠? 자, 한번 예문을 볼까?

celebrate New Year. 이게 나왔어요. New Year는 뭐야? 새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해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새해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보내냐라는 뜻이겠죠? How do you celebrate New Year? Okay. 그럼 우리 한번 오늘의 문장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오, 이거 해석해보자. How do you celebrate?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자, 한국에서는 생일들을 어떻게 축하해? 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Happy birthday!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자, happy birthday! 시작!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일날을 어떻게 해? 생일날들에 어떻게 축하해? 라는 뜻이죠? Okay? 그랬더니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라고 하네요. 자, seaweed soup. 미역국이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우리는 family가 가족이죠. 우리의 가족들과 seaweed soup, 미역국을 eat, 먹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들이랑 미역국 먹어 라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생일날에 미역국 먹나요? 선생님은 사실은 미역국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국으로 대체해서 먹지만 우리는 생일날 주로 미역국을 먹지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너무 좋은 문화죠. 미역국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어요. 그쵸? 자, what is seaweed soup like? 그래서 이 외국 친구가 seaweed soup, 미역국은 어떤 거야? 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what is 음식 like? 하고 물음표 하면은 이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은 어때? 라고 그 음식의 맛이나 느낌을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긴 했는데 여기서는 특징이나 그 느낌을 물어볼 때 쓰는 뜻으로 쓰였어요. like가. 그래서 what is 음식 like? 하면은 그 음식은 어때? 그 음식은 느낌이 어때? 맛이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짜잔! 자, what is it like?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때? 어떤 느낌이야? 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What is it like? 그거 어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미역국은 어떤 맛이야? What is seaweed soup like? What is seaweed soup like? 미역국은 좀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s seaweed soup like? Alrighty. 자, 그 다음에는 It's healthy and savory. We eat it on every birthday. 라고 합니다. 자, healthy는 건강한이란 뜻이고요. Savory, savory, 향긋한, 풍미 있는, 맛이 좋은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에도 향긋하고 좀 풍미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savory라고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Savory, savory, 세보리 아닙니다. 세보리 아니고 savory. Okay. 자, every 하면은 이 단어는 많이 본다. Every day 뭐 이럴 때 쓰죠. Every는 뭐뭐마다, 매 뭐뭐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선 every birthday라고 하니까 매 생일, 생일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해석해 보죠. 그 해석하기 전에 every 예문 하나 줄게요. We eat an apple every day.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우리는 every day, 매일마다, 달마다, 날마다 apple, 사과를 먹는데요. 이렇게 every가 쓸 수 있겠죠? Every day, every year, every birthday. Okay. 자, 그럼 이제 진짜 해석해보자. 빠밤. It's healthy and savory. 그것은 건강하고 savory. 무슨 뜻이야? 향긋하고 풍미있어. 그러니까 맛이 아주 풍부하고 맛있다는 겁니다. We eat it on every birthday. 자, 우리는 매 생일마다, 생일마다 먹어.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미역국 먹는 생각이 막 나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that's interesting 이라고 합니다. Interesting은 재미로운, 흥미로운 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거 참 흥미롭다, 재밌다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That's interesting. 잘했습니다. Interesting. No. Interesting. Alright. 자, 퀴즈 해볼게요. Number one, seaweed

0: is healthy or swee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바로 healthy죠. 미역국은 건강해요.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쵸? 미역국이 sweet하진 않아요. 그쵸? 달진 않아요. 그쵸? 자, 우리 그럼 대화 한번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한국에서는 생일들을 어떻게 축하해? 그랬더니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우리는 가족들이랑 미역국 먹어! 라고 하네요. Seaweed soup. 그래서 What is seaweed soup like? 라고 해요. 미역국은 어때? 미역국은 어떤 맛이야?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It's healthy and savory.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savory. 맛의 풍미가 깊어요. We eat it on every birthday. 우리는 생일마다 먹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Oh, that's interesting. 그거 참 흥미롭다. 재미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Ba-bom!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Happy birthday. 생일 파티의 현장입니다.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Happy birthday, 지호. 이 남자 이름이 지호인가 봐요. 생일 축하해, 지호야. 라고 하죠. 그랬더니, Thanks. Do you want to try some seaweed soup? 아우, 고마워. Do you want to try? 너 뭐뭐 한번 시도해보고 싶니?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너 미역국 한번 시도해볼래? 라고 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Do you want to try some seaweed soup? 미역국 한번 먹어볼래?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What is it? 이거 뭐야? What is it?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What is it? What is it? 그랬더니 In Korea, we eat seaweed soup on every birthday. 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우리 매번 생일마다 미역국, seaweed soup을 먹어. 라고 하네요. 그쵸? We eat seaweed soup on every birthday. Every는 뭐뭐마다 매 뭐뭐라는 뜻이었죠? Every birthday. 그러면서 It's healthy and tasty. 라고 합니다. Healthy가 무슨 뜻이었지? 건강한, tasty는 얘들아, delicious의 다른 말이에요. 뭐예요? 그쵸? 맛있는 이란 뜻이 되겠죠? 그것은 건강하고 굉장히 맛있어 라고 합니다. 미역국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야, 그쵸?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나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을 축하하는지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역국을 먹자. 미역국 seaweed soup 기억할게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It's my bow. How spirit, look what I can do. Wanna join us?

stomp over there.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해맑게 웃는 지유리를 보며 나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She always helps me. 하지만 나는 내가 오빠답지 못했다. 그래, 결심했어. 지유라, 응?
1: You can keep it. Keep what? This map?
0: 놀란 지유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 지도 나 준다고? 정말?
1: Yes, now it's yours.
0: 갑자기 왜?
1: You want it too.
0: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좋은 오빠가 될게.
1: 오빠.
0: 지유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야, 왜 그래?
1: Why are you crying? I'm so happy.
0: 아, 내 동생 진짜 못 말려.
2: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 너무 좋죠? 지우랑 지유리가 그동안 계속 티격태격하고 막 다투고 하다가 오늘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제 밥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둘이 되게 차갑게 그죠? 막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지도가 사라진 걸 보고 지유리도 막 열심히 찾아주고 또 찾고 나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막 하하하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지우가 동생이 귀엽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 내가 왜 그랬지 동생은 날 맨날 도와주는데 나도 좋은 오빠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선생님이 그림 그렸잖아요. 친구들 정답 찾았나요? Yes, I found it. I found it. 찾았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맞힌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의 일기 극적인 화해.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단어 4개 준비되어 있네요. 아마 친구들이 아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단어 소리 들으면서 첫 소리 위주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keep 소리 들렸나요? 끝소리도 들렸나요? 맞아요. 바로 이 단어죠. keep 두 번째 단어는 yours y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yours 맞아요. 세 번째 단어는 want w 소리로 시작했네요. w 찾아줘야 되겠죠. 마지막 단어는 crying 하나 남았네요. 첫 소리가 r 붙어서 pr이었어요. crying.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이 친구 어때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심심한 도시락 말고 맛있는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먹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어디 가고 싶거나 이렇게 원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있거든요. 찾을 수 있나요? 원하다? 그래요. want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딱 친구한테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네 거야. 이거 널 위한 거야, 네 거야. 이렇게 하겠죠. 너의 것 찾아볼까요? yours 단어 앞부분에 you가 보이죠, 친구들. 이 부분을 잘 보면서 yours 기억하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것. 세 번째, 아이고 다리 다쳐가지고 막 앙앙앙 울고 있어요. 그쵸? 울고 있는 찾아볼까요? 힌트를 주자면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끝이 엥으로 끝나야 될 거예요. 그래요. Crying. Crying. 이 친구는 고민형을 갖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너 가져, 이거 너 가져도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갖다 또는 보관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keep. keep. 자, 이제는 강약 살려서 함께 두 번씩 읽어볼게요. 오늘은 마지막 단어만 두 박자 단어라서 빨간 점이 있고요. 위에 세 단어는 다 한 박자로 발음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이, 잘 봐주세요, 친구들. 이, 입 많이 벌리고 keep, keep. 두 번째, yours, yours. 세 번째, want, want. 마지막, cry 부분에 강조지고요. 잉 붙여줄게요. crying, crying.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또 배워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She always helps me 에요. 이거 지후의 생각, 혼잣말이죠. She는 그녀예요. 여기선 누굴까요? 지율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She always. Always는 항상, 언제나, 늘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항상 helps me, 나를 도와줘. 지율이는 맨날 나 도와주는데 라고 반성을 하고 있는 문장이죠. She always helps me. 그래서 지우가 결심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는 뜻으로 지율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병원 깨졌으니까 지도를 주기로 했죠. You can keep it. 지율이 손에 이거 들고 있잖아요. You can keep it 이라고 했어요. You, 너는 can, 할 수 있다. 해도 돼. Keep, 가져도 돼. 그거. 그거 너 가져도 돼. 가져. You can keep it. 그랬더니 지율이가 keep what? 뭘 가지라는 거야? 갑자기 this map? 이 지도 말이야? 그랬더니 yes. 응. Now it's yours. 이제는 그거 네 거야. Yours가 너의 것이잖아요. 이제 그거 네 거야. Now it's yours.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지율이는 또 마음이 깊어. 근데 왜 오빠도 이거 갖고 싶잖아. You want it too. You, 너도 want, 원하다, it, 그것을. to는 뭐예요, 친구들? 마지막에 덧붙여서 역시 뭐뭐도. 그러니까 너도, 오빠도 이거 갖고 싶잖아. You want it too. 한 번 더 물어봤죠. 그랬더니 지우가 괜찮아, 너 가져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율이가 오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죠. 지율이가 막 놀라가지고 왜 울어? Why are you crying? Why는 왜? 라고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Are you crying이 울고 있니? 너는 울고 있니? 잉 붙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우는 거야? 내가 주는 건데 왜 우는 거야? Why are you crying? 지율이 왜 울었어요? I'm so happy.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I'm so happy 하고 눈물을 보였죠.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함께 배워봤어요. 이 중에서 네 개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도 네 문장 준비했어요. 첫 번째 문장은 She always helps me. She always helps me. 에요. 그녀는 항상 나를 도와줘. 여기서 뜻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만 찾아볼까요? 그래요. 항상 도와줘가 되겠죠. She always helps me. She always helps me. 친구들도 리듬 살려서 읽어볼게요. She always helps me. 좋아요. 두 번째는 You can keep it. You can keep it. 여기서 강조할 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친구들.
여기는 하나만. 맞아요. 가져도 돼. 그러니까 가져, 가지다, 갖다. 이게 중요하겠죠. You can keep it. You can keep it. 주의할 점은 친구들, keep 다음에 it 있잖아요. 따로 떼지 말고, it은 강조받지 않으니까 keep it. Keep it. 이렇게 발음하면 더 자연스럽다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You can keep it.

You, she, they, he, I 이런 거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율이가 뭐라 그랬어요? 오빠도 원하잖아. 너도 이거 원하잖아. 이 당신이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you want it too 이렇게 해볼게요. You want it too. You want it too. 오빠도 갖고 싶잖아. You want it too. 마지막.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강조할 부분 두 군데. 왜 울어?가 중요하죠.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좋아요. 그럼 이 리듬 그대로 함께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She always helps me. You can keep it. You want it too. Why are you crying?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에서 한 문장을 뽑아봤어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선생님 그림 보고 우리 친구도 어떤 문장인지 한번 말해봐요. 내가 곰인형을 산 거예요. 너무 얼굴을 먼저 그렸네? 곰을 먼저 그리려고 했는데. 왕, 귀여워. 테디베어. 곰인형을 이렇게 샀어요. 너무 귀엽죠, 친구들? 배꼽. 자, 그래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딱 곰인형을 들고 가고 있는데 내 동생이 곰인형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 나도 이런 인형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오, 그래. 내가 아끼는 곰인형이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너 줄게 하면서 곰인형을 들고 아기 동생한테 아기 동생한테 곰인형을 이렇게 딱 주면서 너 가져 멋있게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할 말을 친구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 가져, 너 가져도 돼. 라는 표현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정답을 딱 확인했으면 크게 외쳐도 주고요. 친구들 홈페이지에 자료실 오면 매일매일의 퀴즈를 선생님이 올려놨거든요.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그림 아래에 영어로도 표현해 보고 또 문장 한번더 카피한 다음 나만의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후랑 지유리가 드디어 딴따다단 극적인 화해를 하고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오빠와 동생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힘을 합쳐서 또이 속에 있는 지도, 보물이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걸또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영어의 반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할게요. 예이! 자, 친구들.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바로 옆에 있어. 어, 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친구한테? 어, 그렇죠. 맞아요. 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면 좋겠죠. 자, 그 말.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말 여러분들 아마 할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Can you help me? 생각한 친구들 있죠?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은 더 살짝 격식을 차린 조금 더 정중하게 느껴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주 아주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그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봅니다.
1: 하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습니다. 과연 어떠한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Shall we meet them? Okay, very first word is favor. Favor. 와, 여러분,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 단어를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의 그 미션 문장 말할 수 있어요. 자, favor. 일단 그림을 보시면 웬 선물 상자? 보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절한 그 마음 또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호의, 친절,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favor이에요. 아, 상대방의 도움을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이런 단어구나.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Favor. Favor. Very good. And next. 아, lend. Lend. 라는 단어.
2: 여러분, 딱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요, 돈인 것 같아요. 돈, 지폐, 돈. 돈을 뭐 하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것 같지 않나요? 오, 맞아, 맞아.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주다 라고 할 때 우리가 lend 써요.
0: 여러분, lend는 화살표가 내 쪽에서 상대 쪽으로 이렇게 슉 나가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화살표가 내 쪽으로 슉 오는 거, 즉 내가 빌리는 것은 borrow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둘이 헷갈리면 안 돼요. lend and borrow. lend and borrow. 이렇게 차이점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말해 볼게요. lend. lend. lend. Very good. And next. Oh, easy word. money.
2: 자, 여러분. 지금 돈 부채를 만들었네요. 보니까 유로인 것 같은데. 자, 요거 유로화, 그렇죠? 10유로짜리 지폐가 쪼르륵 있는 것 같아요.
0: 자, money 하면 이렇게 돈입니다. 돈, 그렇죠? 자, 쉬운 단어였어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money, money, money, money. Very good. And next. Oh, give a ride, give a ride. 라는 표현이군요.
2: 자, 지금 사진 보면 이분 운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옆자리나 뒷자리에 누군가를 태우고 있습니다. 태워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데려다 주거나 태워주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give someone a ride 이렇게 표현합니다.
0: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라고 하면 give me a ride. give me a rid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give a ride. give a ride. Very good.
2: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대화 듣고서요. 이해해보세요. 영어에 더 반하게 될 거예요.
3: Can you do me a favor?
1: If I can, sure.
3: Can you lend me 10,000 won?
1: I'm sorry, but I don't lend money to anybody.
0: 자, 친구

0: 표현을 잘 들어보셨죠? 어떤 대화였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세상에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야, 웬일이야. 자, 우리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먼저 A가 이렇게 묻죠. Can you do me a favor? 이라고요. 이 말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봤던 favor 이라는 단어, 호의, 부탁, 친절, 기억나시죠? 너가 나에게 호의를 do, 해줄 수 있니? 한마디로 호의를 베풀어 줄수 있니? 친절을 베풀어 줄수 있니?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니?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대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구나. 맞습니다. 아주 아주 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Do 사람 a favor. Do 사람 a favor.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다.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 볼게요. Can you do me a favor?
1: Can you do me a favor?
0: Very good. Do 사람 a favor. 이용해서 우리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Very similar. 아주 비슷한 문장인데, 아까 얘기했던 can you보다 would you라고 물으면 훨씬 더 공손하게 들려요, 여러분. Would you do me a favor? 저기 저의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굉장히 공손해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Would you do me a favor?
1: Would you do me a favor?
0: Very good. And next. 자, 비슷합니다. 이제는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Do me a favor, please.
1: Do me a favor, please.
0: Do me a favor, please. 부탁 좀 들어주세요. How about this one?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이 나왔는데요. He did me a favor.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 근데 뭐 함으로써? By giving me a ride. 나를 태워줌으로써.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근데 저기까지 걸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나를 태워준 거야. 그럼 감사하잖아요. He did me a favor. 그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쵸?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By giving me a ride. 차를 태워줌으로써. 이제 요 구조 이해 가시죠? 따라서 말해 볼게요. He did me a favor by giving me a ride.
1: He did me a favor by giving me a ride.
0: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do someone a favor. 그 someone에게 친절 호의를 베풀어 주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Keep going. 자,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B가 If I can, sure. 뭐 내가 할수 있는 거라면 물론이지. 가끔 부탁 종류에 따라서 내가 못 들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If I can, sure.
1: If I can, sure.
0: Very good. Keep going. 저기 나한테 여러분 보세요. 10,000 won 하니까 만 원이에요. 만 원을 lend, 빌려줄 수 있니? 이거구나.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Can you lend me 10,000 won?
1: Can you lend me 10,000 won?
0: Okay.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답합니다. I'm sorry, but I don't lend money to anybody. 정말 정말 현명한 대답 같아요. 자, 보세요. I'm sorry. 미안해. 그렇지만, 저 미안하지만 말이야. I don't lend money.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To anybody.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너뿐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난 돈을 안 빌려줘. 그쵸? 아, 저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I'm sorry, but I don't lend money to anybody. I'm sorry, but I don't lend money to anybody.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Speak. Can you do me a favor? 내가 할수 있는 거면 물론이지. Speak. 만원좀 빌려줄 수 있을까? Speak. Can you lend me 10,000 won? 어이, 미안하지만 나 아무한테도 돈안 빌려줘. Speak. I'm sorry, but I don't lend money to anybody. 자, 여러분 이제 또 퀴즈 타임 찾아왔어요. 문제 잘 풀어보세요. Here we go. 첫 번째.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가장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2. Time's up. 자, 여러분, 뭔가요? 정답은? That's right. Favor. 그렇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Very good. And next. 부탁 좀 들어줘. 지금 보니까 뭐뭐 please 하고서 점. 그쵸? 우리 명령문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죠? 어떻게 했죠? 맞아요. 두로 그냥 시작하는 거. 3, 2, 1. 띵! Time's up. So the answer is, that's right. Do me a favor, please. Oh, do me a favor, please. Very good. And next question.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보니까 무언가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쵸? 자, 빌려주다. 3, 2, 1. 띵! Time's up. 자, 빌려주다. 여러분, borrow하고 헷갈리지 말랬죠? 정답은 lend.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탁을 할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다라고 하는 표현, do someone a favor. 그 사람, someone의 favor, 호의를 베풀어 주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요. Can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Do me a favor, please. 요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선생님이 시작 전부터 막 웃음이 나옵니다.

뭐냐면 근본의 챕터가 왔거든요. 선생님이 매우 매우 강조를 많이 하죠. 영어의 기본이자 뼈대 시작은 바로 문장의 형식. 선생님은 마법 패턴이라고 부르는 요 친구들입니다. 모든 영어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 요 순서로 이루어진다. 많이 많이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 친구들을 한번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복습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원리와 일형식을 복습을 할 겁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주시죠.

0: 갑자기 맨 마지막 문제가 그냥 빈칸만 있어서 놀란 친구도 있나요? 이 선생님이 왜 이러시지? 갑자기 왜다 빈칸만 있지? 했을 수 있는데, 아니, 그만큼 문장이 짧았습니다. 뭐, 여러분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고요. 자, 오늘의 학교 시험 출제 유형 포인트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의 출제 유형 포인트는 영어의 포인트, 영어의 근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친구들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영단어의 순서를 약속하는 거랑 같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영어에는 은느니가, 을를, 요런 조사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순서마다 조사를 미리미리 붙여놓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맨 처음 단어는 주어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 목적어가 오거나 보어가 오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런 약속을 해놓은 거라고 꼭 지켜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요. 자, 문장의 형식 총 다섯 가지가 되는데, 요 다섯 가지를 나누는 거는 동사의 뜻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아하, 기억이 나요. 슬슬 기억이 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복습할 일 형식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한 친구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자다라는 동사 제일 많이 예로 들죠? sleep인데, 나는 잔다. 이것만 해도 문장이 완전합니다. 나는 너를 잔다.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동생을 잔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뒤에 뭐가 오면은 이상한 친구, 을을이 오면 이상한 친구, 이 형식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요거. 정답이 뭘까요? 일단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야 돼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사가 오고 동사가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순서가 맞겠죠. things라는 명사가 주어가 될수 있고, can happen 해서 조동사, 동사, 요 순서가 맞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아기는 끝도 없이 울었다. 인데, 자, 얘는 뭐가 맞을까요? 이것도 꽤나 쉬워. 일단은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아기는. 그니까, 일단 아기라는 주어가 필요해. The baby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게 옳습니다. cried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 나무는 쓰러졌다. 인데, 요거는 주어랑 동사만 이루어진 문장, 주어랑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민간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부터 나와야 되죠? 나무가 뭡니까? tree. 그렇기 때문에 the tree 먼저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fell 나오는 요 순서가 맞겠습니다. 자, 뭔가 이거 이렇게 이상하다. 선생님, 근데요, the는 주어가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주어는 기본적으로 명사고, 명사 앞에 붙는 저 관사라는 친구, 뭐, the, 요런 친구들은 그냥 주어에 같이 딸려 나오는 짝꿍이기 때문에, 주어인 명사가 오면 앞에 꼭 붙여주세요. 뭐 그런 친구들은 꼭꼭 같이 따라다니는 거니까 더 있으면 같이 꼭 붙여주시고 뒤에 동사 붙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봤고 핵심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Bad things can happen. Bad things can happen. Listening point two. The baby cried endlessly. The baby cried endlessly. Listening point three. The tree fell. The tree fell.
0: 자, 오늘은요, 대부분 이 중간에 선생님이 slash 쳐놓는 게 하나 정도만 있을 겁니다. 왜냐면 주어랑 동사만 문장에 있을 테니까요. 뭐 많아야 두개 정도 부사를 구분하기 위해서겠죠. 자, bad things. 여기가 주어고, can happen. 여기가 동사 파트입니다. 나쁜 일들이 bad things. 여기가 하나의 덩어리고, can happen. 일어날 수 있다.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Bad things can happen. Bad things can happen. 그래서 bad things 살짝 쉬고 can happen. 이렇게 들릴 거예요.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1: Bad things can happen. Bad things can happen.
0: 자, 여기도 보면은 선생님이 slash 나눠놓은 것 딱 하나만 있죠.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The baby, 주어고요. Cried, 요게 동사입니다. Endlessly가 이제 끝도 없이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동사를 꾸며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 baby cried endlessly. The baby 살짝 쉬고 cried endlessly. 그 아기는 끝도 없이 울었다. 두 번 들어볼게요.
1: The baby cried endlessly. The baby cried endlessly.
0: 역대급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듣기도 편할 텐데요. The tree, 이게 그 나무죠. 요게 주어. Fell, 요게 동사입니다.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 fell이고요. The tree, 살짝 쉬고 fell, 요렇게. The tree fell. The tree fell. 그 나무는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1: The tree fell. The tree fell.
0: 자, 스피킹 포인트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인데, 자, 오늘은 스피킹 할 때 핵심이 주어랑 동사를 스스로 잘 구분 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나쁜 일들이 여기부터 해볼게요. Bad things. Bad things. 나쁜 일들이 bad things. 일어날 수 있다. Can happen. Can happen. 그래, 살다 보면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Bad things can happen. Bad things can happen. 한 번 더. Bad things can happen.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읽을 때 bad things 하고 살짝 쉬고 can happen.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아기는 끝도 없이 울었다. 인데요. 자, the baby. 여기가 주어고 뒤에가 동사라고 했죠? 그 아기는 부터 해볼게요. The baby. 울었다. cried. 끝도 없이. endlessly. 자, 그 아기는 울었다만 해볼까요? The baby cried. 그 아기는 울었다. The baby cried. 끝도 없이를 붙여볼게요. The baby cried endlessly. 한 번 더요. The baby cried endlessly. The baby cried endlessly. 자, 그러면은 그 아기가 웃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아기는이란 주어는 동일하게 가고

대신에 웃었다. 아, 그래, 좀 웃게 합시다. smile. 요거를 과거형으로 smiled 하면 됩니다. 아, 그 아기는 웃었다. The baby smiled. 한번 더. The baby smiled. Very good.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나무는 쓰러졌다. 인데요. 따라 해보죠. The tree fell. The tree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fell 읽으시면 돼요. 그 나무는 쓰러졌다. The tree fell. 한번 더. The tree fell. 그 나무는 쓰러졌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hat happened this morning? The camera started recording. The workers arrived. We told them what to do. Is there something wrong?
0: 자, 여러분, 뭔가 바쁜 상황에서 쓰인 그런 질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해보기 전에 단어부터 보고 갈게요. record라고 동사가 지금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recording, 이렇게 ing 형태로 나와 있는데, 동사로 하면 record라고 읽습니다. 기록하다 혹은 녹화하다라는 뜻인데, 아, 요거 동사 생각하면은, 우리 왜 카메라 녹화할 때 빨간불 들어온다고 하고, REC, 요렇게 적혀 있는 거 혹시 본적 있나요? 뭐 REC 이렇게 막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요 레코드의 줄임말이랍니다. 아하, 신기하죠? 자, record 한번 읽어볼게요. record. 그리고 뭐 레코드를 세우다 이런 게뭐 기록을 세우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What happened this morning?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가?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무엇이 일어난 거야?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The camera, 그 카메라가 started recording. 시작했어. 녹화하는 것을. The workers arrived. 일하는 사람들이 도착했어. 이렇게 되는데, 자, 요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도착했다. 요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착했다. 이상하죠? 일하는 사람들이 진구를 도착했다. 그건 좀 이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뭐 회사에 도착했다. 요런 거는 괜찮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뭐뭐를, 그게 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자, 요런 arrive 동사도 일형식 동사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we told them. 우리는 말했다. them. 그들에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Is there something wrong? 거기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뭐지? 막, 녹화도 하고 있고, 뭐야? 일하는 사람도 도착했는데, 뭐야?

0: 이러면서 지문이 끝나고 있네요. 자,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his morning? The camera started recording. The workers arrived. We told them what to do. Is there something wrong?
0: 라이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했던 라이닝 중에 가장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라이닝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선생님 저 라이닝은 안 할래요 하고 넘겼던 친구들도 오늘만큼은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 잘하면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도 쭉쭉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단 두 단어만 쓰시면 됩니다. 그는 웃는다. 주어 동사만 쓰시면 돼요. 자, 주어 동사만 쓰면 되는데 순서도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 돼요. 그는 이게 주어일 거고 웃는다 이게 동사일 건데요. 그에 해당하는 영어 he 그 다음에 웃는다 smile인데요. 자, he를 썼기 때문에 그냥 smile 쓰지 않고 smiles까지 완성하면은 만점짜리 문장.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전을 해보면 돼요. 영작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아기는 울었다. 자, 요거는 주어가 그 아기는 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baby인데 그 아기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아기예요. The baby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울었다. 울다라는 동사 cry 근데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he baby cried. 이렇게요. 그래서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아까 전에 우리 listening point, speaking point에서 나왔던 문장 grammar에서 풀었던 거에는 The baby cried endlessly. 이렇게 나왔었죠. 끝도 없이 울었다. 이런 식으로 일형식 문장에는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뒤에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부사 같은 거, 뭐 endlessly 아니면은 뭐 loudly 이렇게 그 아기는 크게 울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부사가 뭔지는 기억이 나죠? 기억이 안 나면 앞에 클리어 강의를 보는 게 좋겠어요. 주어, 동사 잘 쓰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새들은 날 수 있다. 새들은이 주어입니다. bird. 근데 들은이니까 birds. s 들어가고요. 날 수 있다. 일단 fly가 들어가. 근데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서 birds. can fly. 이렇게 완성시켜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형식 모두 복습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2형식 복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비교 표현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들 오늘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0: 오늘은 알맞은 응답찾기 유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이니까 우리 아무래도 남자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였다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해야 할 여자의 응답 골라볼게요. 자,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은 Sounds good. I'll go there now. 그랬습니다. 좋다. 나 지금 거기에 갈게. 뭐 이런 뜻이고. 자, 이번엔 Sorry, I can't miss school. 무슨 뜻이니? 아, 미안하지만 나 학교를 빠질 수가 없어. 여기서 miss는 학교가 뒤에 목적으로 나오면 학교를 빠지다, 뭐 수업을 빠지다 이렇게 쓰여요. 자, 3번은 Because the restaurant is far from here. 그러면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왜냐면 레스토랑이 여기서 너무 멀어서라는 뜻이죠. 자, 4번은 Sure, let's do that. 물론이지, 그렇게 하자라는 어떤 동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But the food was not that good. 하지만 음식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남자의 목소리 귀 기울이면서 어떤 응답일지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Listen up.
1: Hey, Mark.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2: Nothing special. Why?
1: A new Chinese restaurant opened in our neighborhood. Why don't we go together?
2: Sounds great. Have you been there?
1: Yes, I have. The food was delicious. We can even get a discount with our student ID.
2: Great. Then why don't we go there right after school?
0: 자, 여자 응답 잘 골라보셨나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 정답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1: Hey, Mark.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0: 자, 첫 번째 빈칸에는 What are you doing? 들으셨죠?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라고 할 때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 Nothing special, why?
0: Nothing special, why? 자, nothing special. 이것도 비교적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별거 없는데 왜?
1: A new Chinese restaurant opened in our neighborhood.
0: A new Chinese restaurant opened in our neighborhood.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Chinese restaurant. 그래서 우리 새로운 중식당이 opened, 문을 열었어. 어디에? In our neighborhood. 그래서 뭐 neighborhood 하면 뭐 이웃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 동네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Why don't we go together?
0: 자, 우리 제안할 때 진짜 많이 들리는 표현이죠. Why don't we 동사 원형입니다. Why don't we go together? 그래서 우리 함께 가지 않을래? 라는 제안의 표현이었고요. 남자의 응답은?
2: Sounds great. Have you been there?
0: Sounds great. 그거 좋지. Have you been there? 그래서 우리 have PP 현재 완료로 물어볼 때 뭐뭐 해본 적 있느냐인데요. 여기서는 Have you been there? 너 거기 가본 적 있어? 라는 표현이죠. 자, 대답이
1: Yes, I have.
0: 자, 우리 have로 물어보면 have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Yes, I have. 그래서 가본 적 있지? 이런 뜻이죠.
1: The food was delicious.
0: The food was delicious. 맛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기본 단어죠. 음식 정말 괜찮았어.
1: We can even get a discount with our student ID.
0: We can even get a discount 이렇게 들렸는데 get a discount입니다. 살짝 연음되면서 get a 이렇게 들렸고요. discount가 할인이죠. 그래서 we can get a discount 그러면 우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with our student ID 그러면 우리 학생증 있으면 할인도 가능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2: great
0: 자, 남자가 great 그랬고요. 요게 사실상 남자의 마지막 응답이었거든요. 우리 들어보죠.
2: then why don't we go there right after school
0: 하고 끝이 났어요. 그쵸? Why don't we go there right after school?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fter school은 이제 방과 후인데요. 앞에 right이 붙어서 right after school. 그러면 우리 끝나자마자, 야, 우리 학교 끝나자마자 거기 가는 게 어떠니? 라고 남자가 제안을 하고 띵동 끝이 난 거죠. 대화가. 자, 그래서 여자의 가장 적절한 응답은 뭐겠니? 4번 가볼까요? Sure, let's do that. 그래, 그러자. 라고 남자의 제안에 응답하고 있는 4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좀 적절하지 않죠. 요거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갈 거야 이랬으니까 안 되고 지금 가는 게 아니지 아니야, 나는 학교를 빠질 수 없어.

얘는 지금 그냥 방과 후에 같이 가자. 이제 학교에 있는 것 같아서 2번도 이상하고요. 학교 빠지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도 너무 멀기 때문에 앞에가 why라고 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때 why는 왜가 아니라 사실 why don't we 제안하는

자, 이분복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단어의 어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떤 특정 단어, 특정한 의미를 가진 특정 단어에서 여러 가지 뜻이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어근 단어는 art입니다. 여러분, art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예술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은데 얘는 예술이란 뜻 말고 인공이란 뜻도 있어요. 사실은 예술 작품 이런 것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이란 뜻과 그다음에 예술, 기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rt에다가 여러 가지 접미어 붙어서 새로운 뜻이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artificial입니다. artificial 이렇게 발음도 되고 자, 이거 보시면 art가 이제 인공이란 뜻이 있었잖아. 그리고 fake 하면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 IAL 그래서 뭐 share 이렇게 끝내면 이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artificial 하면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 바로 인공의, 모조의 그리고 거짓된 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An artificial satellite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그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by a growing number of doctors.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AI 인공지능의 약자가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인 거지. 그치? 이거의 약자가 이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용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Growing number of doctors. 그러면 점차 늘어나는 의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artificial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artistic입니다. 여기에 art는 이번엔 예술의 뜻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ist가 붙으면 보통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명사적 접미어가 됩니다. 그리고 is로 끝나게 되면 결국은 다시 형용사가 되는데요. artistic 하면 예술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그래서 예술의 또는 예술적인 이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 artistic design was made by the Korean designer. 그래서 그 예술적 디자인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라는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인공 또는 예술의 의미를 가지는 art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 두개 살펴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출제 포인트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비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비교급 하면 우리가 배운 비교급은 우등 비교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등이라는 건더 낫다는 얘기여서 A가 B보다 더 뭐뭐한 이런 거였잖아. 근데 요거에 이제 반대말로 이제 열등 비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하다는 건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 비교 표현을 쓰게 되면 A가 B보다 더가 아니라 덜 뭐뭐한 이런 비교 표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열등 비교급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비교 표현을 사용해 만든 바꾼 문장이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바꾼 문장이 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먼저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1번은 Jenny is 162cm tall and Liz is 162cm tall too. 그랬어. 둘다 162cm예요. So Jenny is as tall as Liz. 자, 2번. He is smarter than she. 이거와 같은 표현으로 She is less smarter than h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3번은 English is more interesting than math for me. 두 번째는 Math is less interesting than English for me. 자, 넘어가서 4번. I bought 5 books, but he bought 6 books. 요거의 다른 말로 I didn't buy as many books as he did. 자, 마지막입니다. Let's finish it at 9 o'clock and he finished it at 9 o'clock too. 둘다 9시에 뭘 끝냈대.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Let's finish it as early as he did. 뭐 as early as he까지만 써줘도 괜찮고요. 뭐 did 같은 거 있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찾으셨나요? 잠시 후에 여러분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우등 비교와 그리고 열등 비교를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등 비교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더 뭐뭐한이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웠던 more, 조금 삼음절 이상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형태로 끝나는 형용사의 more를 대부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좀 짧다 싶으면 그냥 ear 붙여주면 됐었고요. 그리고 than과 짝꿍이 돼서 A가 B보다 더 뭐뭐한 이거였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열등 비교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열등 비교는 앞에다가 less를 붙여주면 됩니다. 음절 상관없고, 끝에가 어떻게 끝난 단어이냐, 이런 거다 상관없고요. 그냥 무조건 less를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원급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짧든 길든 상관없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다가 열등 비교 쓰려고 less를 붙여주고, 여기다가도 갑자기 ear를 붙인 형태. 이렇게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럼 얘는 덜 뭐뭐한 거고, 얘는 더 뭐뭐한 거고, 두 개를 같이 쓴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꼭 원급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A는 B보다 더가 아니라 덜 뭐뭐한, 뭐 이런 뜻으로 나타내 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등 비교 표현 있죠? Tom is stronger than Jason. 그럼 무슨 뜻이야? 탐이 제이슨보다 더 힘이 셉니다. 우등 비교였고. 자, 그럼 이거를 열등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탐과 제이슨의 위치를 바꾸면, 그럼 제이슨은 탐보다 힘이 덜센 거잖아. 그치? 그래서 Jason is less strong than Tom.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여기다가 er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 stronger은 이렇게 원급의 형태로, 원래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말과도 같냐면, 그 다음 거 보세요. Jason is not stronger than Tom.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Jason은 Tom보다 힘이 더 세지 않습니다. 힘이 덜 셉니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원캡을 사용해서 Jason is not as strong as Tom. 그러면 Jason은 Tom만큼 힘이 세지 않아요. 요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우등 비교의 표현이 요세 가지와 같은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선택지에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우리 아까 전에 정답 한번 찾아볼 텐데, 자, 1번은 왜 제니도 162cm, 그리고 리즈도 162cm의 키였기 때문에 키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원격 비교를 사용해서 Jenny is as tall as less 하게 되면 제니는 리즈만큼 키가 큽니다. 둘이 키가 같다라는 뜻으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2번은 he is smarter than she. 그러면 그가 그녀보다 더 똑똑한 거죠. 자, 그러면 주어가 바뀌면서 열등 쓴 것까진 괜찮은데, 얘는 지금 어디서 틀렸니? 그렇죠. 여기에 얘를 써줬으면, 그럼 얘는 원급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똑같이 또 우등비교급을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거. 얘를 지워야 돼요. She is less smart than he로 써줬다면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으로 나온 것 같고. 자, 3번입니다. 영어가 더 흥미롭습니다. 수학보다 나에게는. 자, 그럼 이거를 열등으로 바꾼다면, 수학이 앞으로 가면 수학은 is less interesting, 덜 흥미롭습니다. than English, 영어보다 나에게는. 이렇게 되면서 두 개가 결국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열등 비교 잘 썼고요. 뒤에 interesting은 원래 원형의 형태니까 잘 써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보면, 내가 책을 5권 샀고 그는 6권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책을 사지 않은 거 맞잖아. I didn't buy as many books as he did. 그래서 many도 셀수 있는 복수명사와 잘 쓰였고요. 나는 그보다 많은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맞는 표현이 또 되겠고요. 자, 마지막엔 리즈도 9시에 끝냈고, 그리고 그도 그 일을 9시에 똑같이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원격 비교 표현 써서 리즈는 그만큼 일찍 그 일을 끝냈습니다. 가운데 원형 넣어서 잘 써준 문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비교되는 대상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that do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원래 반복되는 걸 싫어하죠. 근데 앞에서 어차피 똑같은 명사를 또 써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부분을 대명사로 써주는데, 그때 써주는 대명사는 뭐 this도 아니고요,
it도 아니고요. 반드시 that을 써줘요. 근데 단수면 that이지만 만약에 얘가 복수다, 그러면 또 that의 복수 형태인 those를 써주게 됩니다. 예시 문장 볼게요. The price of your bag is lower than that of mine. 무슨 뜻이죠? 너의 가방의 가격이 나의 가방의 가격보다 더 낮아. 뭐 이런 말이잖아. 자, 이때 어차피 price가 반복이 되니까 그냥 대명사로 처리하자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that을 넣어줬는데 이때 that은 it이나 that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항상 that만 쓰더라. 근데 price가 단수니까 those가 아니라 that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죠. The ears of rabbit are longer than those of cat. 그럼 무슨 뜻이야? 자, 토끼의 귀가 고양이의 그것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귀보다 더 깁니다라는 문장인데 어차피 ears 반복되니까 우리 대명사로 처리하자. 근데 이번에는 복수기 때문에 대세 복수 형태인 those를 써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끔 이 대신이야, 도우즈냐, 혹은 뭐 다른 거 넣어놓고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상 알맞은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The climate of Japan in summer is as hot as that is 또는 those of Korea in summer. 자, 여름에 일본의 날씨는, 기후는 덥대요. 한국 여름 날씨만큼이나 이런 뜻인데, 자, 앞에서 climate을 받는 거겠죠. 한국의 그것, 한국의 climate을 받을 텐데요. 단수 형태입니다. 그럼 정답은 that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번도 풀어보죠. The feathers over peacocks are more colorful than that 또는 these, those of parrots. 자, 우리 피칵 하면 공작새를 말합니다. 공작새 깃털이 정말 정말 화려하잖아. 그래서 공작새의 깃털은 훨씬 더 화려합니다. 누구의 깃털보다? 바로 앵무새의 깃털보다인데 이때 feathers가 복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때의 정답은 그렇지. that이 아니라 those of parrots.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교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뭔가 풍경이 멋진 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에 원하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야영을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캠핑을 영어로도 캠핑, 그리고 우리말로는 야영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우리 캠핑할 때 반드시 필요할 거, 바로 잘때 쓰는 이런 침낭은 영어로 sleeping bag이라고 해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죠. 잠을 자는 어떤 bag이라고 해서 침낭을

0: sleeping bag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준비하다는 영어로 prepare라고 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prepare, prepare. Very good. 자, 다음 단어 weigh라는 단어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약간 특이한 게 여기 뒤에 gh라는 스펠링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gh 사운드가 나지 않아서 마치 없는 것처럼 weigh라고 발음되는 것 꼭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weight라고 하면 무게라는 그런 명사이고요. 동사로는 weigh라고 한다라는 것 체크하면 좋겠어요. 다음 단어 warm. warm은 따뜻한이란 뜻이고요. room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room, 어떤 방을 떠올릴 수 있지만 영어에서 이 room이라는 단어가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일 때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영어에서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인지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셀 수 있다면, 그래서 one room or two rooms, three rooms라고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방이란 뜻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셀 수 없는 불가사 명사라면 공간 혹은 어떤 여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것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뭔가 캠핑을 떠올리면서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Do you like to go camping? If so, do you like cold weather camping better than warm weather camping? Then, you really need to prepare a sleeping bag. There are two kinds of sleeping bags, mummy-shaped and rectangular. Mummy-shaped sleeping bags are easy to carry. This is because they do not weigh much. They are also very warm because no cold air can get into them. Rectangular sleeping bags give campers more room. As a result, it is very easy to get out of those sleeping bags, even when the zippers are broken. Which type of sleeping bag do you prefer?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Do you like to go camping? 캠핑 가는 걸 좋아하나요? 자, if so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if so라고 하면요, 마치 관용 표현으로 그렇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나요? If so,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그렇다면 do you like cold weather camping better than warm weather camping? 라고 물어보고 있죠. Cold weather camping은 당연히 추운 날씨에 하는 캠핑이 되는 건데, 자, 이걸 더 선호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그런 날에 캠핑하는 것보다 조금 추운 날씨에 캠핑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Then, 그렇다면 you really need to prepare a sleeping bag. 자,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게, 그래서 전부 다 앞에 문장들을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우리말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도입부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을 좋아한다면 추운 날씨가 좋나요? 따뜻한 날씨가 좋나요? 추운 날씨에 더 캠핑한 거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슬리핑백, 이런 침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필자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슬리핑백이 소재가 될 겁니다. 우리 뒤에 좀 이어서 볼게요. There are two kinds of sleeping bags.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침낭에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답니다. 첫 번째 타입은 mummy shaped라는 게 있대요. 자, 원래 mummy라는 것이 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 미라 모양의 그러한 침낭이 있고요. And rectangular 타입이 있답니다. 자, rectangular는 직사각형의 라는 그런 의미여서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왔어요. 자, 침낭에서 사람 형체 그대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약간 이름이 조금 무서울 수가 있는데, 미라 모양이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쉐입이 있고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형태의 침낭도 있답니다. 이런 직사각형을 rectangular라고 해요. Mummy-shaped sleeping bags are easy to carry. 이렇게 미라 모양의 이런 타입의 침낭은요, easy to carry, 운반하기에 쉽다, 쉽대요. 가져다니기에 쉽답니다. This is because

They do not weigh much.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오, 이런 식의 이런 타입의 아이는요, do not weigh니까 무게가 나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much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훨씬 쉽대요. They're also very warm because no cold air can get into them. 역시 뭐보다? Rectangular보다 mommy sheep이 very warm, 매우 따뜻하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차가운 공기가 지금 들어갈 틈이 없겠죠. 사람의 형체 그대로 이제 들어가서 잠그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더 따뜻하대요. Rectangular sleeping bags give campers more room. 자, 그렇다면 이런 직사각형의 침낭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Mummy shaped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꼭 맞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안 들어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요. 당연히 딱 맞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rectangular 같은 경우에는요. 캠퍼에게 more room, 더 많은 공간을 준답니다.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내 몸보다 다른 어떤 더 훨씬 더 많은 어떤 공간들이 있겠죠. 움직이기에 조금 더 편하겠죠. As a result, 그 결과, it is very easy to get out of those sleeping bags.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Get out은 밖에 나오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밖에 나오는 게더 쉽대요. 자, 지금 우리 화제가 어디로 넘어왔죠? 맞아요. 맨 앞에서는 mommy shaped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rectangular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자,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열고 나가기가 더 용이하답니다. Even when the zippers are broken. 지퍼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고장이 날 때도 괜찮대요.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하대요. 반면에 mommy shaped는 지퍼가 고장나면 이걸 내리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Which type of sleeping bag do you prefer? 자, 당신은 어떤 타입의 침낭을 더 선호하시나요? 하고 글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리딩 클리어로 우리 문제 또 풀어볼게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우리 방금 모았었던 그 질문의 중심 생각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A. It is great fun to go camping. 아, 캠핑 가는 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캠핑 가는 건 재밌다, 재미없다, 자, 이런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B번 볼게요. There are two types of sleeping bags. 침낭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C 볼게요. People prefer warm weather camping to cold weather camping. 맞아요. 자, prefer A to B라고 하면은 비교를 하는 건데요. 원래 prefer라는 말이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요, 더 좋아해요. 무엇을? 따뜻한 날씨에 하는 캠핑을 더 좋아한답니다. 뭐보다? Cold weather 캠핑보다. 차가운 날씨에 하는 그런 캠핑보다요. 그런데 실은 C번은 앞에 언급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침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끌고 오기 위해서 도입부에서 cold weather 캠핑을 더 좋아하시나요? 라고 일부러 그렇게 유인을 했었죠. 그래서 실은 C번은 내용이 맞지 않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정보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침낭들이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에요. 자, 이어서 스피킹 클리어로 발음 연습을 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뭔가 구체적인 한 발음에 포커스가 아니라요. 조금 더 전체 문장에서 영어를 매끄럽게 좀 플루언트하게 할수 있는 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 문장 같이 한번 일단 하나씩 읽어 볼게요. This is because They do not weigh much 라는 문장을 보았을 때, 자, 이건 뭐 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이, 영어 원어민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와 같이 부정어에 조금 더 강하게, 강세를 둬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강함을 주기보다는, 그래서 This is because they
do not이 아니라 일부러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

0: 있어요. This is because they do not weigh much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much라고 하면요. 매우 혹은 많이라는 뜻이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매우라는 것은 어떤 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혹은 뭔가 많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더 좀 강하게 그런 부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세게 말을 해야 자연스럽겠죠.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This is because they do not weigh much. 다시. This is because they do not weigh much.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도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This is because they do not weigh much.
0: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부정어 그리고 이와 같은 부사를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머미 쉐이프트 침낭에서 자다가 코가 얼 뻔한 적이 있어요. 다 따뜻한데 얼굴은 나와 있어서 매우 추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머미 쉐이프트 슬리핑 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A mummy bag tends to be much warmer. 훨씬 더 따뜻한 경향이 있답니다. 상대적으로 뭐랑 비교했을 때? Rectangular 이런 쉐입의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하냐면 Because of the fact that it fits so much closer to the body. 당연하죠. 몸에 딱 맞게끔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바람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훨씬 더 따뜻하겠죠. You can zip yourself up. 이걸 사용을 할 때는요. You can zip. 지퍼를 채우다죠. 스스로 이렇게 지퍼를 채울 수가 있고요. It closes down and your only face is sticking out. 자, 스스로 이렇게 아래 발에서부터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제 얼굴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zip-up 할 수도 있고요. 역시 닫을 수도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밖에 계속해서 sticking out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도 캠핑 갈 때 이런 팁들 참고하면 좋겠네요. 뭔가 갑갑한 게 너무 싫은 친구들은 그렇다면 rectangular shape을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자, grammar clear로 이번에 또 문법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간접쓰기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 주어진 문장에 이와 같이 대명사가 들어있으면요. 여러분은 그 문제의 난이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쉽게 내셨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간접쓰기 추론 문제를 낼 때 많은 선생님들이 쓰는 일종의 어떤 메커니즘이요. 그 글에 이와 같은 대명사가 있으면 그 문장을 주어진 문장으로 많이 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문맥상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다시 복수 형태의 명사가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내용적으로는 그것들이 뭐 하지 않대요? They do not weigh much.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무게와 관련된 맥락이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정답 금방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문장부터 우리 쭉 한번 가볼게요.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아,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추운 날씨 하는 캠핑을 따뜻한 날씨 하는 캠핑보다 더 좋아하시나요? Then, 그렇다면요. You really need to prepare a sleeping bag. 그럼 정말로 당신은 침낭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어떤 전제를 두고 너가 추운 날씨에 캠핑을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요. 자, 본격적으로 필자의 생각이 나옵니다. 정보성 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It's like a informative essay writ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미 쉐이프트가 있고 두 번째는 렉탱귤러가 있답니다. Mummy shaped sleeping bags are easy to carry. 미라 모양의 이러한 침낭은요. 가지고 다니기에 easy, 쉽대요. 3번 뒤에 they're also very

world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ecause no cold air can get into them. 그렇죠. 어떠한 차가운 공기도요, 그것들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쉐입의 침낭이 훨씬 더 따뜻하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죠. 자, 새 말 따라와요. 다시, 우리가 추운 날씨에 어떤 도구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가치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몸에 딱 들어맞는 쉐입이니까 3번에서의 대인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머미 쉐이프트 침낭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선 지금 이러한 쉐입의 침낭이 가지고 다니기 쉽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쉽다라는 것도 역시 뭔가 긍정적인, 캠핑을 할 때 긍정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다니기 편할까요? 캠핑할 때는 챙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러한 도구는 가지고 다니기 편하대요. 그럼 당연히 무거운 게 편하겠어요? 가벼운 게 편하겠어요? 내가 짐이 너무 많아. 챙길 게 너무나 많아. 그럼 당연히 가벼운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주어진 문장에서의 day는 어떤 mommy shaped sleeping bags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이 do not weigh much. 아, 무게가 이것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앞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 3번에 들어가야 맞다라는 거죠. 이건 가지고 다니기에 쉬워요. 그 이유는 뭐다?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 장점으로 역시 이러한 침낭이 더 따뜻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 들어가야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쭉 정답 우리 확인했었고요. 나머지 4번과 5번은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네, 벌써 이제 수업을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하고 끝낼게요. 연결사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정답은 O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연결사는 부사들이기 때문에 부사는 접속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자, 오늘의 OS 퀴즈는 이건데요. That's because라는 그러한 것은 앞 내용의 결과를 나타낸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뭔가 캠핑, sleeping bags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back. 자, 이번이 15번째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영어 많이 느셨나요? Oh, really? Thank you very much. 오늘도 어김없이 재밌는 funny cartoons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1: Whew! Thanks for waiting.
2: Oh, no problem. I enjoyed my coffee and it was fun watching you work.
1: Thank goodness. Wait, hold on. I got a text from school.
0: What? No!
2: What's wrong? What happened?
1: My professor said I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2: Report? You mean a paper?
1: Yes, a paper for my class, and it should be in English. Oh, I'm dead.
2: Oh, don't worry.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1: Oh, I don't need a hand. I have two hands.
2: No, I mean, I will help you with your paper.
1: Oh, right. Of course you can help me. Oh, great idea.
2: But as you know, nothing is free in life. I'm craving pizza today.
1: You got it. I'll buy you three large pizzas.
2: Three? Who do you think I am? I'll take five large pizzas, please.
1: Huh?
0: 네, 여러분 오늘의 cartoon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Well, it's alright. Kevin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복습하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오늘의 장소는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인데 자, 전편에서 케빈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job을 하러 따라갔죠, 크리스틴이요. 자, 거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Thanks for waiting.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이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어. I enjoyed my coffee and it was fun watching you work. 나는 커피도 즐기고 잘 마시고 그리고 케빈 너 일하는 모습 보느라 너무 즐거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케빈이 Thank goodness, 고마워. 근데 잠깐만. Wait, hold on. I got a text from school. 잠깐만, 학교에서 문자가 왔네. 아! What? No! 안 돼! 자, 크리스틴도 놀라죠?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자, 그러자 케빈이 My professor said I have to finish the report by tomorrow. 우리 교수님께서 나 내일까지 과제 레포트 끝내야 된대. 큰일 난 것 같군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레포트? You mean a paper? 그렇죠. 한국에서는 report, rep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콩글리시입니다. 외국에서는요, paper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report, report는 보고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외국에서는 report라고 하면 안 됩니다. paper, 과제 paper이라고 해야 돼요. 꼭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케빈이 yes, a paper for my class. 수업 과제. And it should be in English. I'm dead. 그리고 영어로 해야 돼. 나는 죽었다. Don't worry, I can give you a hand with that. 자, 크리스틴이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I can give you a hand.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I can give you a hand. 내가 도와줄게 라는 뜻이죠. I can give you a hand. 내가 도와줄게.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은 못 알아들었어요. I don't need a hand. I have two hands. 나는 손이 필요 없어. 난 이미 손이 두 개야. 그 뜻이 아니죠. I mean, I will help you with your paper. 그 뜻이 아니라 너 과제하는 거 내가 도와준다고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lright, of course, you can help me. Great idea. 그래, 날 도와준다니 고마워.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but as you know, nothing is free in life. I'm craving pizza today.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어. 나 오늘 피자 먹고 싶다. You got it. I'll buy you 3 large pizza. 하, 좋아, 내가 라지 피자 3판 시켜줄게. 그러자 크리스틴이, 3? Who do you think I am? 3개? 날 뭘로 보고? I'll take 5 large pizza, please. 5판 큰 거 대자루. 네, 여러분. 같은 날이 갈수록 재미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러,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3: Hello, guys.
0: Hi, Jamie.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in으로 시작하는 표현들을 오늘부터 꽤 여러 회차 동안 보게 될 건데요. 전치사 in이 워낙에 쓰임새가 다양하다 보니까 in으로 시작하는 표현들도 그만큼 교과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정복해 보자고요. 대화부터 들어볼게요.

0: Are you in need of any help? 너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Yes, but I can wait. There are other people who need help more urgently.
1: 네, 근데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응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0: I got it. I'll see if anyone is in danger.
1: 알겠어. 그러면은 누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지 내가 보고 올게. 자, 뭔가 이렇게 구급 대원이 와가지고 아가야 괜찮니? 괜찮니? 도와줄까? 어, 아니에요. 저기 다른 사람들이 더 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뭔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온 다이얼로그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은 바로 in need와 in danger라는 표현입니다. 요 두 표현 다 의미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다이얼로그를 굉장히 극적인 상황으로 좀 연출을 했어요. 이 안에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in need부터 살펴볼게요. 자, 요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요. in, 뭐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need, 필요, 그쵸? 자, 필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나 필요해, 내가 뭔가가 필요해 하는 상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가 필요해 라고 외칠 때는 보통은 어려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거나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면 어려움에 처한 거고요. 돈이 필요해 하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in need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어려움에 처한 혹은 가난한 요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특히나 가난한이라는 의미로는 듣기 평가에도 많이 기출이 되기 때문에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약간 구급대원이 물어보는 느낌이었어요. Are you in need of any help? 너 도움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니?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어려움에 처해 있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속담입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친구, 뭔가 어려움에 처하고 막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 그때 그 나를 막 도와주고 서로의 끈끈한 그 친구가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서로서로가 어려울 때 돕고, 정말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같이 있어주는 게 진짜 친구다 라는 뜻의 속담이 되겠고요. 자, 요게 바로 가난한이라는 의미의 in need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The kimchi is to be donated. 김치가, 우리 먹는 그 김치요, 맛있는 김치가 donated, 자, 기부가 되었어요. To people in need,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가 되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때 in need는 어려움에 처한, 좀 이상하잖아 해석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김치를 선물, 김치를 기부, 굳이 왜? 막 이런 느낌 들죠.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김치를 이렇게 퍼다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자, 그 다음은 in danger입니다. 요거는 아까 need보다 조금 더 급박하게, 뭔가 정말 조금 위험에 빠져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in이 똑같이 뭐뭐 안에 라는 뜻인데, need는 필요해 라는 상황이었다면 danger는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정말 danger, 위험이라는 거 안에 빠진 거죠. 지금 뭐 몇 초만 더 있다가는 까딱하면은 막 으악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일 때 in dange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급대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I'll see if anyone is in danger. 내가 보고 올게, 누군가가 위험에 빠져 있는지 보고 오겠다 라는 뜻이죠. in need 한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in danger 한 사람.

0: 사람이다 라는 걸 사실 요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큰 그림 인정? 고마워요, 인정. 자, 요것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문인데요. Please call 911 if you are in danger. 너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911에 전화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119지만 미국은 911이라는 번호를 사용합니다. 자, 둘의 차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In need는요, in a bad situation.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좀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반면에 in danger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문자로 써놨죠. Emergency. 진짜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쪽은 in danger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두 가지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in danger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in need는 가난한이라는 의미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네 문제 가봅시다. 1번. 우리는 항상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도우려 한다. 뭔가 사람의 착한 본성을 나타내네요. 자, 곤경에 처한, 뭔가 어려움에 빠진? 그쵸. need 정도가 적당하겠죠? 자, always try to help. 요런 건 상당히 뭐 좋은 뜻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 퀴즈 봅니다. 그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던 옷을 나눠 주었다. 자, 가난한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굳이 힌트로 드린 이유는 여기에 in need가 들어가면 좋기 때문입니다. 자, in need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리고 가난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 보죠. 그 홍수는 많은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자, 이거는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이 위험한 상황? 그쵸. In danger.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Flood라는 단어가 홍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얼어붙어 버린다. 약간 막 호랑이를 만나면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느낌? 그쵸. In danger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Freeze가 말 그대로 얼어붙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얼어붙는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얼어붙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Are you in need of any help? Yes, but I can wait. There are other people who need help more urgently. I got it. I'll see if anyone is in danger.
0: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In need, 어려움에 처한 혹은 가난한이라는 뜻이었고요. In danger, 정말 위험에 빠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in danger가 훨씬 더 급박한 상황이고요. In need 같은 경우는 돈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ircle. C-I-R-C-L-E.

0: C-L-E. Circle. Circl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1: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shapes. 모양.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오늘 과연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어로는 뭔지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circle, 원형이에요. Look, this soccer ball is the shape of a circle. 우리 같이 손으로 원형을 그려볼까요? Good job. 그 다음은 square, 정사각형이에요. This note is the shape of a square, and the square has four corners. 꼭지점이 네 개예요. Square. 그 다음은 triangle, 삼각형. 이거는 꼭지점이 세 개죠. It has three corners. Let's draw it together. Triangle. Good job, everyone.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원형, circle. circle이 아니라 R 발음을 강하게 들려주세요. Circle. Very good. 정사각형, square. 이것도 끝에 R 발음 나죠? Square. Very good. 삼각형, triangle. One more time. Triangle.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Circle. Circle. Square. Square. Triangle. Triangle.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A pizza is a shape of a circle. 피자는 원형 모양이야. That's right, everyone. Do you like pizza? 여러분, 피자 좋아하나요? 보면 항상 원형으로 나오죠.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A pizza is a shape of a circle. 방금 circle 발음 좋았는데요. 그 다음, he drew a big square. 그는 큰 정사각형을 그렸어. 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요? 여러분, he drew는요, 그렸다, draw, 그리다의 과거형이에요. big square, 큰 정사각형.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He drew a big square. That was very good. Next, she cut the sandwich into triangles. 그녀는 샌드위치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랐어. Really? Can I have some? 저도 먹고 싶은데요. 자, she cut. 그녀는 잘랐다. 보통 세모 모양으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입에 쏙 들어가죠. Yum, yum.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She cut the sandwich into triangles. Very good. Now, let's learn our next set of words.
0: Rectangle. R-E-C-T-A-N-G-L-E. Rectangle. Rectangle. Cone. C-O-N-E. Cone, cone. Oval, O-V-A-L. Oval, oval.
1: Our next word is rectangle, 직사각형이에요. 보세요, 이 블럭이 직사각형, 옆으로 굉장히 길죠? Rectangle. 그 다음은 cone, 원뿔 모양이에요. 친구들 아이스크림 콘 먹은

정 있죠? 딱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On my birthday, I wear this hat. 저 이런 거 쓰는데요. Cone. 그 다음은 oval, 계란형 또는 타원형이란 뜻이에요. Circle 원형은 동그래요. 근데 oval은 좀 위로 또는 옆으로 더 길어요. Oval 이런 모양이죠. Good job now. Let's practice some.

0: Excellent. 원뿔, cone. 자, O 발음을 조금 둥글게 해야 돼요. cone. 잘했어요. 계란형, 타원형, oval. 자, V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oval. Excellent. Now let's hear the words once again.
1: Rectangle. Rectangle. Cone. Cone. Oval. Oval.
0: Now here are our sentences. This box is the shape of a rectangle. 이 박스는 직사각형 모양이야. 자, 박스는 영어로 똑같아요. box. 그리고 shape of a 무슨 무슨 모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따라해봐요. This box is the shape of a rectangle. Good job. Next. This mountain looks like a cone. 이 산은 원뿔처럼 생겼어. Mountain, 산이란 뜻이에요. Looks like, 뭐뭐처럼 생겼다.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This mountain looks like a cone. This mountain looks like a cone. 발음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그 다음은 an oval looks similar to a circle. 계란형은 원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That's right. And everyone, similar란 단어 혹시 처음 봤나요? Similar는 똑같은이란 뜻이 아니고 뭐뭐랑 비슷한, 비슷하게 생겼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An oval looks similar to a circle. Wow, you guys are very good.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Circle. Circle. Square. Square. Triangle. Triangle. Rectangle. Rectangle. Cone. Cone. Oval. Oval.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Like this, if you practice the words every day, you will improve your English.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사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관사, 이름부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언더,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표현들인데요. 맞아요. 이 표현들이 바로 관사입니다. 다음 빈칸에 언더 중 적절한 것을 골라 쓰세요. 우리 오늘 언더 각각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사란 명사 앞에 놓여서 가벼운 제한을 가하는 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관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명사 앞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언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관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떤 상황에 쓰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는 어언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를 배우면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는 어나 언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음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어를 쓰고요. 모음 소리 아에 이오 우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을 써줘요. 예를 들어서

He bought a camera. 그는 카메라를 하나 샀다라는 뜻이죠. 듣는 사람이 어떤 카메라인지 특정한 카메라를 떠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camera 자음 소리로 시작하죠. 그러니 on이 아니라 어를 써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한대 샀다. He bought a camera. 반면에 I need an umbrella. 여기서는요. 나는 우산을 하나 샀다. 필요하다. 우산이 하나 필요하다인데요. 자, 여기서도 umbrella라는 것을 보고 우리 듣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우산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것 나타낼 때 쓰는 on나 on을 사용해 주는데 umbrella 모음소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on을 붙여주는 거예요. I need an umbrella. 나는 우산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퀴즈. 주어진 단어와 어원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1번. She wants to be blank. Artist. 화가죠. 화가는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앞에 언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다. An artist. 2번. He is eating blank. 샌드위치는 자음 소리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앞에 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He is eating a sandwich. 그는 특정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3번. We saw blank at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봤다. 코끼리를 뜻하는 elephant. 모음 소리로 시작하네요. 그러니 언을 붙여서 We saw an elephant at the zoo.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the, 정관사라고 부르는데요. the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써요. 어원은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사람이나 사물이고요. 정관사 the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딱 듣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 때, 그때 the를 씁니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것이요. I saw a dog. 나는 개한 마리를 봤어.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하는 개는 앞에서 말한 내가 봤다고 한그 개겠죠. 이미 언급한 것 이야기할 때는 the dog이라고 씁니다. 그 개는 귀여웠어. The dog was cute. 세상에 하나뿐인 것 역시 듣는 사람이 바로 무엇인지 알수 있으니까 the를 씁니다. The sun is bright. 태양. 세상에 하나뿐이죠? The sun이라고 해요. 태양은 밝다. 또 서로 알고 있는 것에도 덜 있습니다. Please close the door. 문좀 닫아줘. 라고 한다면 이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것이고 그 공간에 있는 문을 가리킨다는 게 명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the door이라고 사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play 악기.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쓸때이 악기 앞에는 덜을 붙여줍니다. He plays a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때 꼭 덜을 써줘야 돼요. He plays piano라고 쓰지 않습니다. 퀴즈. 다음 빈칸에 어언 더중 적절한 것을 골라 써주세요. 1번. I saw blank dog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개한 마리를 봤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개를 봤다라는 뜻이니까 a dog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언급한 걸 다시 이야기할 때는 the를 써줘야 돼요. The dog was very big. 그 개는 매우 컸어. 이때 말하는 개는 앞에서 언급한 그 특정한 개를 말하는 거니까 the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2번, he plays blank piano every day. 자,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할때이 악기 앞에는 항상 the를 붙이기로 했죠. He plays the piano every day. 그는 매일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3번, blank moon looks beautiful tonight. 달이 오늘 밤 아름답게 보인다. 달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우리 지구를 도는 달 하나뿐이니까 the moo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The moon looks beautiful tonight. 자, 이렇게 우리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배워보겠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운동입니다. Soccer, 축구, basketball, 농구 등등. 운동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다음 식사. breakfast, 아침, lunch, 점심, dinner, 저녁. 이런 식사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과목, math, 수학이죠? history, 역사. 과목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아요. 언어, english, 영어, korean, 한국어. 앞에는 관사 쓰지 않습니다. 고유 명사.
고유명사는 하나뿐인 것이지.

So, Jenny, 이렇게 하나뿐인 것 앞에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경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운동, 식사, 과목, 언어,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필요한 경우에 덜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1번, I ate blank at 12. 나 12시에 점심을 먹었어 라고 하고 싶습니다. Lunch. 점심은 식사죠. 식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lunch 적어주면 완성. I ate lunch at 12. 2번, I studied blank last night. 이번에는 영어,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I studied English last night.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나는 어젯밤 영어를 공부했다. 3번, He plays blank very well. 자, 이번에는 guitar, 악기가 나왔어요. 악기를 연주한다 라고 할 때는 악기 앞에다가 the를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He plays the guitar very well.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그는 기타를 매우 잘 연주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풀어볼까요? They found blank coin on the ground. 그들은 땅에서 동전 한 개를 발견했다. 이때 동전은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동전이죠. 그리고 자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은 매우 낡았다. 앞에서 언급한 걸 다시 말할 때는 the coin이라고 해야 되겠죠. The coin was old.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사에 대해서 모두 다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강 학교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공부하나요?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이 다양한 과목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과목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subject, 과목입니다. subject, 과목이라는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연필 들고 같이 한번 써봐요. S, U, B, J, E, C, T. 읽을 때는요, subject, 의미는 과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나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과목들을 통틀어서 subjec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직접 한번 넣으면서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music is a fun subject. music is a fun subject라고 했는데요. music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과목이죠. 따라서 음악은 재미있는 무엇이다? 과목이다 가 되겠네요. 한 문장 더 살펴볼게요. I study five subjects. 나는 공부하는데 다섯 개의 이것을 공부한대요. subject는 과목이니까 과목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I study five subjects. 나는 다섯 개의 과목을 공부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subject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과목의 이름을 영어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cience. science. 과학인데요. 우리 이 단어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해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science, s, c, i, e, n, c, e. 읽을 때는요, science. science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의미하는 science의 뒤에 사람을 뜻하는 ist만 붙이면 과학자라는 뜻이 돼요. science는 과학, scientist는 과학자. 이렇게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서 암기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 채우기 연습 해볼게요. 첫 번째, science is really fun.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 라고 했네요. 이것은 정말 재미있어. science는 뭘까요? 과학이죠. 과학은 정말 재미있어. 자, 우리 한 문장 더 볼게요. I want to be a scientist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scientist가 되고 싶어 라는 의미죠. 이때 scientist의 의미는 과학자입니다. I want to be a scientist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science라는 단어 기억하셨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어 mathematic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athematics, 줄여서 math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mathematics는 수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먼저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M-A-T-H-E, M-A,
M-A-T-H-E-M-A-T-I-C-S. 읽을 때는요, mathematics라고 합니다. 줄여서 어떻게 말한다고 했죠? 같이 써봐요. M-A-T-H. 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math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자주 쓰는 경향도 있어요. 자, 수학이라는 과목이고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athematics is very easy 라고 했는데요. Mathematics가 아주 쉽다 하고 했네요. 무엇이 쉽다? 수학은 아주 쉽다가 되겠네요. Mathematics는 수학입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I study math every day. I study math every day 라고 했네요. 나는 매일 무엇을 공부한다? math니까 나는 매일 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넣어주어야겠죠?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I study math every day. 나는 매일 수학을 공부한다 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목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외에도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쌤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과목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살펴볼게요. 먼저 영어를 나타내는 English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Korean이라고 해요. 역사라는 과목은 History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이라는 과목은요, PE라고 하고요. 이 PE는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라는 과목은 Social Studies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과목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다음에 나오는 Word Review까지 놓치지 마시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 번 복습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종이 요정 리즐이에요. And this is your friend Talky. Hello, nice to see you again. Nice to see you again. 토끼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와 하고 비가 내리고 있잖아. It's raining. It's raining. Yes, it is. Oh no. 왜 토끼? 아, 너 우산 없구나. 걱정하지 마. Don't worry. 난 종이만 있으면 우산을 너에게 잡아줄 수 있다고. An umbrella? An umbrella? That's right. 친구들, 오늘 우리 같이 우산 잡으면서 관련된 영어 표현도 함께 배워보자고요. Yes, please.

찢어진 우산. 우리는 오늘 파랑 우산, 검정 우산, 찢어진 우산 아니고 다른 우산을 접어볼게요. If you're ready, follow me step by step. 네, 저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우산을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색종이를 준비해봤는데요. I'm going to make one with stars. 이렇게 별이 가득한 무늬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put it facing up. 이번에는 위를 향하게 놓고 시작할게요.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Turn it over. 뒤집은 다음. Fold.

half, making a triangle. Turn it over, 뒤집은 다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대로 나오는 방향대로 눌러주시면 you will have a triangle pocket. Take one layer, 한쪽 날개를 잡아서 you see the center line, 가운데 선이 보이시죠? Fold to the center line. And then put your finger inside that flap. 그 날개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you can flatten it down. 납작하게 눌릴 수가 있어요. Turn it over and repeat. 이제 take two layers at the same time. 양쪽 두 개 다 잡아서 위로 올려주는데요. 바짝 올리지 않고 여기에 조금 남겨놓고 올릴게요. About this much. 아래로 요만큼 내려오도록. And then fold right corner. And then left corner. Take this part. 뾰족한 부분을 들어서 적당한 만큼 위로 올렸다가 약간 남겨두고 fold down again. Now you see these two parts.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we can make it more round. 좀 더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the canopy, 천막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윗부분을 만들었으니까 아래쪽 손잡이 부분, the shaft of the umbrella 만들러 가볼까요? Now,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절반 지점까지 한번 접어주세요. Fold to the center line. 이렇게 됐다면, let's fold in half the long way. 길다랗게 접어줄 건데요. 두 색깔이 모두 보일 수 있게 turn over. 뒤집은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제 이 아랫부분을 손잡이처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줄게요. Let's make it round. 자, 우산의 손잡이, shaft가 완성되었네요. 차라! A lovely umbrella is complete.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산이 완성되었죠? 그러면 우산도 생겼겠다. 비를 즐기러 나가볼까요? 예! 와우! Where are we? 여기 어디죠? We're in the woods. 숲속이네요. 토끼나라 숲속 놀이터인가 봐요. There are 1, 2, 3, 4 rabbits. 토끼가 네 마리 놀고 있네요. 안녕!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The weather is so nice. 날씨가 정말 좋은데 잠깐만. 우르릉 펑펑. 뭐지? Thunder? 천둥인데? Suddenly? 갑자기? 와, 세상에 이게 뭐야? 갑자기 비가 내리잖아. 소나기가 내려요. It's showering. 소나기가 내려요. It's showering. 아니, 이렇게 비가 오다니. 큰일 났네. 아, 난 그러면 얼른 집으로 달려가야겠어. 안녕, 얘들아. Ooh, I'm going home. 아, 어떡하지? 우리 그럼 일단 비를 피하자. 나무 밑으로 뛰어. 이야! 우리는 비를 피해요. We take shelter from the rain. 우리는 비를 피해요. We take shelter from the rain. 오, 비가 계속 올 것 같은데. 아, 난 다행히 우산이 있다고. 우산을 가져오길 정말 잘했는데. 짜잔! 우리에게 우산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에게 우산이 있어서 다행이야. I'm glad we have an umbrella. 우리에게 우산이 있어서 다행이야. I'm glad we have an umbrella. 자, 이리 와. 우산을 쓰자고. 집에 가야겠다. 어서 집에 가자. 어? 야, 너 우산 없니? I don't have an umbrella. 어? 그렇다면 우리 같이 쓰자. 이리 들어와. Come over here. 우리는 우산을 같이 써요. We share the umbrella. 우리는 우산을 같이 써요. We share the umbrella. 친구와 같이 우산 쓰니까 더 좋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어? 비가 그쳤네.
그러면

0: 친구들은 비가 그친 숲속에서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여러분, 비 오는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그렇다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오늘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 It's showering. It's showering. We take shelter from the rain. We take shelter from the rain. I'm glad we have an umbrella. I'm glad we have an umbrella. We share the umbrella. We share the umbrella.
0: Do you like rainy days, Taki?
2: Yes, I do. I love rainy days. I love rainy days.
0: 아, 토끼는 우산만 있으면 비 오는 날 좋아하는구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소나기가 내려요. It's showering.
2: It's showering.
0: 우리는 비를 피해요.
3: That's right. We take shelter from the rain.
2: We take shelter from the rain.
0: 우리는 우산이 있어서 다행이야.
3: Good. I'm glad we have an umbrella.
2: I'm glad we have an umbrella.
0: 우리는 우산을 함께 나눴어요. 좋아요.
3: We share the umbrella.
2: We share the umbrella.
0: That's fantastic. 여러분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번에 비 올 때 이 표현들 사용해보세요. 그럼 토끼와 저는 우산 쓰고 집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your umbrella. Bye!

0: numbers did you get? Did you win?
1: Oh, I'm so dumb. It was just a dream. Let's go eat some pork belly.
0: Okay.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 영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좋은 꿈, 나쁜 꿈 믿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선 흔히 돼지 꿈을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케빈이 돼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좋은 꿈이니까 당연히 뭔가 복권을 샀거든요. 케빈이 꾼 꿈은 정말로 행운의 꿈이었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케빈. TV에 뭔가 재밌는 거라도 하나요?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복권을 샀대요. 복권을 사면 TV에서 추첨하는 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좀 있으면은 이거 당첨자 뽑을 거거든. 그래서 하루 종일 시계 보면서 언제 시작하나, TV 보면서 어디서 하나, 이렇게 시계와 TV를 번갈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케빈은요, If I win the lottery, 복권 당첨이 되면은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쇼핑도 가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나 봐요. 우리가 복권은 lottery, 빠르게 lottery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권에 당첨되다는 win을 사용합니다. win the lottery라고 하면 복권에 당첨되다라는 뜻이죠. 케빈이 이렇게 야무진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크리스틴이 케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라고 얘기를 하네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는 뭐뭐 하지 마라는 뜻이죠. count는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your, 너의 chickens, 닭들. 그리고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they, 그것들이 여기서는 그저 이 닭들이 되겠죠. hatch, 부화하다, 알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꽤 길죠.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말 그대로 알에서 닭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병아리나 닭이 깨어나기도 전에 그 수부터 세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맞아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단어씩 같이 말해볼게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자, 의미 생각하면서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좋습니다. 알이 깨기도 전에 몇 마리 태어나나 셀 거 없다라는 뜻이죠. 김치국 마시지 마 그랬더니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나 느낌이 이번에는 아주 좋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예감이 들어 라는 말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또는 I feel good about thi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말인 불길한 예감이 들어는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또는 I don't feel good about thi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감이 든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케빈은 좋은 예감이 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lucky dream을 했는데요, 꾸었는데요. 바로 돼지 꿈입니다. 돼지 꿈 꿨으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복권을 산 거겠죠. 자, 이제는 추첨을 합니다. Oh, they're drawing the numbers. 추첨 시작한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추첨하다, 뽑다라는 말이 draw입니다. draw는 그리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비뽑기하다, 추첨하다, 뽑다도 draw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He drew the winning ticket. 그는 뽑기에서 우승 티켓을 뽑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래서 몇 개나 맞췄을까요? 케빈은 복권에 당첨이 됐을까요? 근데 그림 보니까 어때요? 눈물이 있네요. 역시 꿈은 꿈일 뿐인데 괜히 꿈을 믿고 기대했어요. 그쵸? 에이,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먹으면서 털어버리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맛있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비슷한 표현 알아볼게요. 너무 앞서가지 마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get ahead of yourself. 말 그대로 너 자신보다도 더 앞서가는 거죠. 우리 어떤 일 앞두고 내 마음부터 깡총깡총 앞서갈 때 있잖아요. 너무 앞서가지 마.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get ahead of yourself.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내가 뽑힐지도 모른대요.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두근. 엄마가 충고하시네요. 너무 앞서가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get ahead of yourself.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 성급하게 굴지 마. Don't jump the gun 입니다. Jump the gun이요. 우리 레이스 같은 거 할 때 탕! 출발 신호 전에 탁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jump the gun이라고 하거든요. Don't jump the gun. 성급하게 굴지 마.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가가서 절교를 결심하는데 다른 친구가 저를 말립니다. 이야기 다 들어봐야지 성급하게 굴지 마. 어떡해요? Don't jump the gun. Don't jump the gun.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성급하게 굴지 마.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사건과 생생한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that the song helped. Oh, Elmo will try again. Going up.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짝꿍이랑 오늘 청소 당번이에요. 근데 얘가 깜빡 잊은 것 같아요. It's our turn to clean up. 우리 오늘 청소 당번이야. 깜빡했다. 클릭.
1: It's our turn to clean up.
2: I forgot.
1: Let's hurry up.
2: Sorry, I have to go now.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네요. 첫 번째 문장에만 두 개가 있어요. 차례 그리고 청소하다라는 동작. 아래에는 잊었다라는 동작인데 잘 보면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잊다가 아니라 잊었다. 이렇게 세 개의 빈칸 채우면서 대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여자아이가 It's our 차례 to 청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빈칸을 먼저 볼게요. 차례가 뭐예요, 차례? 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이 우리 차례, 우리 순서다 이런 말이죠. 차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turn, turn 이라는 말이 있어요. turn이 이렇게 돌다라는 뜻도 있고 돌아가다 보면 내 순서가 오는 거잖아요. 차례 순서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야, 네 차례야. It's your turn. 이럴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차례 순서는 turn이고 청소하다는요. 이건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아. 우리 여러 번 봤거든요. 청소하다는 깨끗이 하다라는 clean에다가 up까지 붙이면 up이 뭔가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clean up, 청소를 싹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장을 보면 It's our turn to clean up 이네요. our 이라는 말은 우리의 라는 거예요. 나랑

0: 너, 나랑 우리들이죠. 여러 사람들. 그래서 it's our turn. 우리의 차례야. 뭐 할? To clean up. 우리가 청소할 차례야. 아마 교실 청소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오늘이 말하는 친구랑 옆에 짝꿍 친구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의 하는 말 뭐예요? 아, 까먹었다. 아, 잊어버렸어. 에요. I 잊어버렸다. 잊다, 깜빡하다라는 말이 forget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과거로 만들어주면 forgot이라는 말이 돼요. Forgot. 강조는 for 아니고 got에 있어요. Forgot. 그러면 I forgot 하면 아, 깜빡했다. 어, 나 잊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I forgot. 그랬더니 여자애가 빨리 하자, 서둘러. Let's hurry up. Let's hurry up. Let's는 뭐뭐 하자인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고 뒤에 동작이 올 텐데 hurry, 여기도 up 있네요. up 하면 서두르다예요. 빨리빨리 하자, 서두르자, 빨리 하고 집에 가자. 그랬더니 sorry, 아, 미안해. I have to go now.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I have to는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go가 나왔으니까 나 가야만 한대. 언제? Now, 지금. 어, 미안, 나 지금 가야 돼. 아마 청소 당번인 줄 모르고 뭔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빼먹을 수 없는. 그래서 어,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Sorry, I have to go now. 아, 여자친구 되게 화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대화 완성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읽어볼 텐데요. It's our turn to clean up. 이렇게 긴 문장의 어디를 강조해 볼까요? 아, 우리 차례야, 우리 순서야. turn 중요할 거고요. 뭐 할 차례, 동작 중요하겠죠. clean up이에요. It's our turn to clean up. 친구들도 It's our turn to clean up. 그런데 잠깐, 우리 차례야 라고 우리 강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It's our turn to clean up. 쟤네들 차례 아니고 우리 차례야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It's our. our도 강조할 수도 있다. 자, 남자의 대답이요. 아, 나 깜빡했어. I forgot. 어디 강조? forgot 강조하면 되겠죠. I forgot. 친구들도 I forgot. 자, 그럼 우리 서두르자. 어떻게? Let's hurry up. 다 강조죠. Let's hurry up. Let's hurry up. 좋았어요. 그러면은 밑에는 Sorry, I have to go now. 이것도 좀 긴데 어디를 해볼까? 미안해는 무조건 강조죠. 미안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야만 한다라는 have to 중에서는 have를 강조해줘요. 그 다음엔 동작. Go, 언제, now. 이렇게 되겠네요. Sorry, I have to go now. 이렇게요. 친구들도 Sorry, I have to go now. 아, 리듬도 살리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넣어서 감정까지 표현하면 더 완벽하겠죠. 자,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학교 누르고 Scene 9이에요. 아홉 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이 중요하다.
1: It's our turn to clean up.
0: It's our turn to clean up.
1: I forgot.
0: I forgot.
1: Let's hurry up.
0: Let's hurry up.
1: Sorry, I have to go now.
0: Sorry, I have to go now. 잘했어요, 친구들.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리듬 만든다는 거 기억해요. 자,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talk more 오늘 도전할 문장은 It's our turn to 뭐뭐뭐 동작이에요. 우리 대화에서는 It's our turn to clean up이었죠. 우리가 청소할 차례야. 다른 동작 넣어서 문장 만들기 도전. 우리가 앉을 차례야. 앉다라는 말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sit 넣어주면 돼요. It's our turn to sit. It's our turn to sit. 간단한데? 이건 어때요? 우리가 도울 차례야. 우리가 도와줄 차례다. 그러면 돕다라는 동작만 넣으면 된다고요. Help. Help. It's our turn to help. It's our turn to help. 좋아요. 마지막 문장. 우리가 노래할 차례야. 뭔가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나 봐. 그러면 노래하다라는 동작. Sing 넣어주면 되겠죠. It's our turn to sing. It's our turn to sing.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할 차례다. It's our turn to 동작. 요거 중점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차례 순서라는 말 정말 우리 친구들 게임할 때나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나 언제든 쓸 수 있잖아요. 잘 기억해놨다가 꼭 사용해보기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앱을 켜서 고르지 않았던 다른 답 눌러서 말하기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Oh,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헤일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배우고 있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타 등등.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부터는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5. Ordinal numbers. I can say which floor I'm on.
0: It's time for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아, 우리 두 친구가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I think they're about to meet. And they're going to go to the movie theater. 영화관에 가서 아마 영화를 같이 보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But one friend is already at the movie theater. 근데 영화관이 몇 층이죠? 아, 7층이네요. 이렇게 몇 번째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실 일곱 번째 층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7층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일곱 번째 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요. Then what about the friend who's coming? 지금 오고 있는 친구는 아하, the friend is in front of the elevator in B1. 지하 1층에 있네요. 그건 어떻게 표현하지? 같이 한번 볼게요. Then let's go to listen to the dialogue.
1: Where are you?
2: I'm on the fifth floor.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1: I'm on the second floor. I'll be there soon.
2: See you soon.
0: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Where are you? 너 어디야? 라는 질문이죠.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누군가 안 왔어요. 그럴 때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I'm on the fifth floor 라고 대답을 했네요. 이게 바로 나 5층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Fifth floor가 바로 5층이라는 뜻인데 좀 발음이 어렵죠. F 발음과 TH 발음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F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푸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만 내뿜어 봐요. 이게 바로 F 발음이에요. Fifth, fifth 발음 소리 나죠? 그 다음에 TH는요. 윗니와 아랫니를 완전히 다른 상태가 아니라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혀를 빼면서 스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바람만 내뿜는 거예요. 이렇게 fifth 다 바람 소리죠. 네, 이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loor 여기도 F 발음 있고요. 자, fifth floor 여기 5층이었어요. On the fifth floor 이렇게 몇 층에 라고 할 때는 on the 다음에 층을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 네 번째부터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 번째는 fourth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방금 배웠죠? fifth. 여섯 번째는 sixth. 일곱 번째는 seventh. 열한 번째는 eleventh. 그리고 백 번째는 hundredth. 어? 뭐가 규칙이에요? 빨강색으로 제가 친절하게 표시해놨죠? 바로 TH를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So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빼고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TH만 붙여주면 됩니다. 물론 조금씩 변하는 건 있어요. 그 숫자 자체에다가 TH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5가 5잖아요. 요거는 이제 발음상 fifth 너무 어려워서 fifth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몇 개만 제외하면 대부분 그냥 숫자에다가 th를 붙여주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맞아요. 그리고 참고할 게 아까 1, 2, 3이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제가 다 first, second, third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으로 쓰는 경우만이고 11, 물론 1이 들어가지만 11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11th가 돼요. 12도 12th가 되겠죠? 뭐 13th, 14th 여긴 다 th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th를 붙여준다. 근데 요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 많이 연습해주면 돼요. 자, 우리 친구는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라고 얘기를 했네요.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inside는 어디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stationery는 문구류를 뜻해요. 그래서 stationery store는 문구점이겠죠. 그쵸? 이 store가 가게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나 문구점 안에 있어 라는 뜻이죠. I'm on the second floor. 자, 나는 2층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second 기억나죠? 이게 바로 두 번째라는 표현이었어요. on the second floor는 2층에 있어 라는 뜻이고요. I'm on the 다음에 그러면 층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 열 번째 층, 10층에 있어. I'm on the 10th floor. 10에 th 붙여줬죠? 나 19층에 있어요. I'm on the 19th floor가 되겠죠? 나 34번째 층, 34층에 있어. I'm on the 34th floor가 되겠죠? 나 55층에 있어. 오, 요거 발음, F 발음 주의해야 되겠네요. I'm on the 55th floor라고 하면 돼요. 자, I'll be there soon. 나 곧 갈게 라는 말이죠. Be there는 그곳에 있다 이니까 나 곧 그곳에 있을 거야, 곧 갈게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I'll be there 다음에는 미래 시간이 와서 그때 내가 거기에 갈 거야, 거기에 있을게 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거기 내일 갈게. I'll be there tomorrow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ll be there tomorrow. 나 다음 주에 거기 갈게. I'll be there next week. next week가 다음 주란 뜻이죠. 나 월요일에 거기에 갈게. 월요일에는 on Monday죠. 이거 기억나죠? 요일을 얘기할 때는 on 다음에 요일을 얘기하면 그 요일에 라는 의미였어요. I'll be there on Monday. See you soon. 요거는 곧 보자 라는 인사말이죠. See you so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ere are you?
2: I'm on the fifth floor.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1: I'm on the second floor. I'll be there soon.
2: See you soon.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Now, the two friends are going to meet at the movie theater. But one friend is not here yet. 한 친구가 안 왔죠. 그래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어디에 있어?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오고 있니? Are you coming? Are you coming?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 남자친구는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자, 지하 1층은 B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이 B가 줄임 표현이거든요. 지하라는 단어가 basement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basement에 B를 따서 그냥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순서의 그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Be first 아니에요. 그냥 B1이라고 해요. 그리고 I'm on B1, 뭐 on the B1 이렇게 하지 않고 on B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 I'm on B1. 나 지하 1층에 있어. Wait for 뭐뭐는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죠. 지금 우리 남자친구는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elevator가 엘리베이터이죠. 영어입니다. elevator. 이름 전에 강세가 있고요. 따라해 보겠어요? elevator. Good job. I'm waiting for the elevator 라고 하면 나 엘리베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이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waiting for the elevator. I'm waiting for the elevator. Good job. 자, 근데 우리 여자애는 어디에 있어요? 이미 영어관 앞에 있는데 그게 바로 7층이죠. 영어로는 일곱 번째 층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I'm on the seventh floor. Seven에 th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m on the seventh floor. I'm on the seventh floor. Good job. 네, 어디에 있어요? 영화관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라고 했어요. In front of 뭐뭐가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에요. Movie theater가 바로 영화관이라는 의미죠.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in front of the movie theater. 잘했어요. 이미 팝콘까지 샀네요. 그쵸? 자, I'll be there soon. 우리 남자애가 나 곧 갈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I'll be there soon. 그랬더니 See you soon. 곧 보자. 라고 또 우리 여자애가 대답을 했죠. See you so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몇 층에 있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그 숫자를 쓴다라는 거를 오늘 연습을 해봤는데 TH 붙이는 그 규칙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So follow 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ifth floor. Fifth floor. I'm on the fifth floor. I'm on the fifth floor. Stationery store. Stationery store.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I'm inside a stationery store. Second floor. Second floor. I'm on the second floor. I'm on the second floor. Seventh floor. Seventh floor. I'm on the seventh floor.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ich floor I'm on. 내가 몇 층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수 있죠? Check. 맞아요. First, second, third.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외우면 나머지는 TH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몇 층에 있어? On the 다음에 층을 얘기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다 많이 복습해주시고 특히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들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Tuesday. Birthday tradition in Korea.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갑시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어, 오늘도 얘들아, Happy Birthday 라고 적힌 거 보니까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It's a birthday party. 어, 근데 남자의 셔츠에 저게 뭐라고 적힌 거지? 어, Korea 라고 적혔네. The shirt says Korea. So he is a Korean boy. 이 남자애는 한국 아이였나 봐요. 그쵸? 자, 근데 식탁 위에 올려진 거 보니 아, 미역국을 먹고 있습니다. 미역국 영어로 뭔지 알아? 쌤이 알려줄까? 미역이 seaweed예요. seaweed. 그 바다가 S-E-A, sea잖아요. 그래서 seaweed가 바로 미역입니다. seaweed. 그리고 국은 영어로 soup죠. 그래서 seaweed soup가 미역국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 먹잖아요. 그쵸? 오늘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 4개 한번 살펴볼까요? 빠바밤! seaweed. seaweed. 바로 김, 해조류, 선생님이 말했듯이 미역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발음 한번 해볼까요? seaweed. seaweed. 좋아요. 우리 밥이랑 싸먹는 그 김도 seaweed예요. Alright. 그 다음에 soup. soup. 아, 수프, 국 나왔네요. 그쵸? soup 할 때 수프가 아니라 soup. 선생님 입모양 보세요. soup. 해볼까요? soup. 그래서 미역국은 영어로 seaweed soup. Alright. 그 다음에, oh, healthy. healthy. 건강에 좋은 이란 뜻입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healthy. 선생님 혓바닥 어디 있어요? healthy. 우리 친구들 잘해. healthy. 발음이 좀 어렵지. 헐띠가 아닙니다. 헐띠가 아니라 healthy. Alright. 그 다음에, oh, 긴 단어 나왔습니다. interesting.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란 뜻이에요. 발음을 잠깐 다시 들어보세요. interesting. 해볼까요? 천천히. interesting. 잘했어. interesting. no. interesting. alright. 자, 여기까지가 우리 네 개의 단어였고요.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0: Birthdays in Korea.
1: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0: What is seaweed soup like?
1: It's healthy and savory. We eat it on every birthday.
0: Oh, that's interesting.
2: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가져볼게요. Okay.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뭐야? 생일 축하해지요.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알려줬는데 celebrate 무슨 뜻이지? celebrate는 축하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celebrate 아니고 celebrate 신나게 발음해줄게요. celebrate. Okay. So, how do you celebrate? 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패턴이었죠? 이거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할 패턴입니다. 꼭 알아둘게요. How do you celebrate?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그 기쁜 날을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재미있게 보내냐라는 뜻이겠죠? 자, 한번 예문을 볼까? How do you celebrate New Year? 이거 나왔어요. New Year는 뭐야? 새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해에 어떻게 축하하나요? 그러니까 새해에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보내냐라는 뜻이겠죠? How do you celebrate New Year? Okay. 그럼 우리 한번 오늘의 문장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오, 이거 해석해 보자. How do you celebrate?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자, 한국에서는 생일들을 어떻게 축하해? 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Happy birthday.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자, happy birthday. 시작!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일날을 어떻게, 생일날들을 어떻게 축하해? 라는 뜻이죠? Okay? 그랬더니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라고 하네요. 자, seaweed soup 미역국이죠?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우리는 family가 가족이죠. 우리의 가족들과 seaweed soup 미역국을 eat 먹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들이랑 미역국 먹어 라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생일날에 미역국 먹나요? 선생님은 사실은 미역국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국으로 대체해서 먹지만 우리는 생일날 주로 미역국을 먹지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너무 좋은 문화죠. 미역국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어요. 그쵸? 자, what is seaweed soup like? 그래서 이 외국 친구가 seaweed soup, 미역국은 어떤 거야? 라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what is 음식 like? 하고 물음표 하면은 이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은 어때? 라고 그 음식의 맛이나 느낌을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긴 했는데 여기서는 특징이나 그 느낌을 물어볼 때 쓰는 뜻으로 쓰였어요. like가. 그래서 what is 음식 like? 하면은 그 음식은 어때? 그 음식은 느낌이 어때? 맛이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짜잔! 자, what is it like?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때? 어떤 느낌이야? 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What is it like? 그거 어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미역국은 어떤 맛이야? What is seaweed soup like? What is seaweed soup like? 미역국은 좀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s seaweed soup like? Alrighty. 자, 그 다음에는 It's healthy and savory. We eat it on every birthday. 라고 합니다. 자, healthy는 건강한이란 뜻이고요. Savory, savory, 향긋한, 풍미 있는, 맛이 좋은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에도 향긋하고 좀 풍미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savory라고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Savory, savory, 세보리 아닙니다. 세보리 아니고 savory. Okay. 자, every 하면은 이 단어는 많이 본다. every day 뭐 이럴 때 쓰죠. every는 뭐뭐마다, 매 뭐뭐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선 every birthday라고 하니까 내 생일, 생일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0: 자, 우리 그럼 해석해보자. 오, 그 해석하기 전에 every 예문 하나 줄게요. We eat an apple every day. 이건 무슨,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우리는 every day, 매일마다, 달마다, 날마다 apple, 사과를 먹는데요. 이렇게 every가 쓸수 있겠죠? Every day, every year, every birthday. Okay. 자, 그럼 이제 진짜 해석해보자. 빠밤. It's healthy and savory. 그것은 건강하고 savory. 무슨 뜻이야? 향긋하고 풍미있어. 그러니까 맛이 아주 풍부하고 맛있다는 겁니다. We eat it on every birthday. 자, 우리는 매 생일마다 먹어.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미역국 먹는 생각이 막 나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Oh, that's interesting. 이라고 합니다. Interesting은 재미로운, 흥미로운 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거 참 흥미롭다, 재밌다.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Oh, that's interesting. 잘했습니다. Interesting. No. Interesting. Alright. 자, quiz 해볼게요. Number one, seaweed soup is healthy or swee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바로 healthy죠. 미역국은 건강해요.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쵸? 미역국이 sweet하진 않아요. 그쵸? 달진 않아요. 그쵸? 자, 우리 그럼 대화 한번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한국에서는 생일들을 어떻게 축하해? 그랬더니, We eat seaweed soup with our family. 우리는 가족들이랑 미역국 먹어! 라고 하네요. Seaweed soup. 그래서, What is seaweed soup like? 라고 해요. 미역국은 어때? 미역국은 어떤 맛이야?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It's healthy and savory.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savory. 맛의 풍미가 깊어요. We eat it on every birthday. 우리는 생일마다 먹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Oh, that's interesting. 그거 참 흥미롭다. 재미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1: Ba-bom!
0: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1: Happy birthday.
0: 생일 파티의 현장입니다.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 짜잔!
0: Happy birthday, 지호. 이 남자 이름이 지호인가 봐요. 생일 축하해, 지호야. 라고 하죠. 그랬더니, Thanks. Do you want to try some seaweed soup? 아우, 고마워. Do you want to try? 너 뭐뭐 한번 시도해보고 싶니?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너 미역국 한번 시도해볼래? 라고 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Do you want to try some seaweed soup? 미역국 한번 먹어볼래?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What is it? 이거 뭐야? What is it?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What is it? What is it? 그랬더니 In Korea, we eat seaweed soup on every birthday. 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우리 매번 생일마다 미역국, seaweed soup을 먹어. 라고 하네요. 그쵸? We eat seaweed soup on every birthday. Every는 뭐뭐마다 매 뭐뭐라는 뜻이었죠? Every birthday. 그러면서 It's healthy and tasty. 라고 합니다. Healthy가 무슨 뜻이었지? 건강한, tasty는 얘들아, delicious의 다른 말이에요. 뭐예요? 그쵸? 맛있는이란 뜻이 되겠죠? 그것은 건강하고 굉장히 맛있어 라고 합니다. 미역국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야, 그쵸?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0: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Korea. 나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을 축하하는지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역국을 먹자. 미역국 seaweed soup 기억할게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끼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비싸면 비싸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할인 중인 그런 상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오늘 배워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3. Shopping. Tuesday. How much are these pants? I can ask how much something i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그림을 먼저 보고 한번 단어들을 찾아볼까요? 우리 옷가게에 있어요. 바지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바지에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네요. 그죠? 자,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제일 먼저 배워볼 단어는요. 바로 가격, 값이라는 영어 단어, price. price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price. price. price. 네, 어떤 그 물건이든지 판매되는 거에는 price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바지에 저기 그림에 보면은 가격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가격표는 그러면 price tag라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단어 넘어가 볼게요. 너무 비싸. 비싸면 우리 너무 안타까운데 비싸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expensive. 따라해 보세요.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 네, 여기서 이 expensive 할 때 이 p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expensive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좀 이렇게 expensive, expensive 이렇게 된 소리에 가깝다는 거 유의하세요. 자, 다음 단어. 우리 할인 판매하고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청바지. 아, sale. 너무 좋죠? 우리 한국어로도 sale이라고도 많이 말들을 하는데 할인 판매는 영어로 sa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ale. sale. sale. 네. 근데 우리 이따가도 좀 배울 건데 할인 판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가 이 sale 앞에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따가 꼭 눈여겨서 보세요. 자, 마지막 단어는 dollar. 우리 미국 돈 단위 dollar. 모두들 아시죠? 자, 따라해 보세요. dollar. dollar. dollar. Very good.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Excuse me. How much are these pants?
2: They're $20.
1: Hmm, that's too expensive for me.

0: These blue ones are on sale. They're only $10.
1: Wow, that's a good price.
2: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How much are 땡땡? 땡땡은 얼마예요? 입니다. 우리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How much are가 들어갔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볼 질문은 이 바지 얼마예요? 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바지는 들어가는 그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칩니다. 복수일 때는 how much is가 아니라 how much are를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how much는 얼마 이렇게 그 가격을 물어볼 때 항상 쓰이는 그 질문의 첫 번째 시작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how much are 한 다음에 이 바지니까 how much are these pants? 라고 질문을 완성해 주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ow much are these pants? How much are these pants? How much are these pants? Very good. 그래서 these pants, 이 복수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우리 $20예요 라고 답을 할 때에도 they are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they're $20 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ey're $20. They're $20. They're $20. Very good.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dollar, 우리 달러, 그 미국 돈 단위를 달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 s가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one dollar 하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s 없이 그냥 one dollar 하는데 이제 one dollar보다 더 큰 금액을 얘기할 때 two dollars부터 뒤에 s가 붙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근데 우리나라 돈 원 얘기할 때는 뒤에 S가 안 붙는다는 점, 이 달러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 뒤에 S가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양말, 이 양말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 양말도 두 짝이죠. 한 켤레를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복수형으로 해서 How much are these socks? How much are these socks?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수로 이 모자 얼마예요? 하나면 How much is this cap? Very good. How much is this cap? How much is this cap? 그럼 이 답을 할 때 $30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모자는 하나니까 it is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It's $30. It's $30. Very good. 그럼 두 번째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That's too 땡땡 for me. 저한테는 너무 땡땡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too는 매우, 그냥 매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너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너무 뭐뭐해요 라는 그 형용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한테는 너무 비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expensive를 빈칸에 넣어서 that's too expensive for me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at's too expensive for me. That's too expensive for me. 저한테는 너무 커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크다, 큰, 큰을 넣어서 That's too big for me. That's too big for me. 네, 저한테는 너무 어두워요. 이 색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어두운을 빈칸에 넣어서 That's too dark for me. That's too dark for me.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땡땡 are on sale. 땡땡은 할인 중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단어, 우리 sale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항상 짝꿍으로 앞에 붙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인 중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sale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항상 on sale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 파란 바지는 할인 중이에요 라고 말을 해볼게요. 파란 바지, 자, these blue pants, 그죠? 근데 바지는 뭐다? 복수형이다, 그죠? 그래서 is로 그 다음 단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are. 그래서 these blue pants are on sale 이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These blue pants are on sale. These blue pants are on sale.

0: 노란 치마는 할인 중이에요. This yellow skirt is on sale. 하나니까요. This yellow skirt is on sale. 오늘은 모자가 전부 할인이에요 라고 하고 싶으면 All the caps are on sale. 오늘이니까 today. 따라해보세요. All the caps are on sale today. All the caps are on sale today.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How much are these pants? How much are these pants? They're $20. They're $20. That's too expensive for me. That's too expensive for me. These blue pants are on sale. These blue pants are on sal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림을 보니까 옷가게에서 바지를 고르고 있어요. 가격표가 이 price tag가 보이네요. 그럼 대화를 시작해봅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 바지 얼마예요? 라고 먼저 customer가 물어보죠. 땡땡, are these pants? 얼마예요? 라는 질문 어떻게 할까요? 3, 2, 1. 네, 시작은 언제나 how much로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Excuse me, how much are these pants? Excuse me, how much are these pants? 그랬더니 이제 clerk가 $20예요 라고 답을 합니다. Pants니까 they로 해서 they're 20 땡땡인데 이제 달러예요, 20달러예요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너무 쉬웠어요. Dollars.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점은 뒤에 S가 붙는다는 점. 네, $1 아니고 더 높은 가격이니까 $20 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ey're $20. They're $20. They're $20. Very good. 그랬더니 손님이 저한텐 너무 비싸네요 라고 답을 합니다. That's 땡땡 expensive for me. 그냥 expensive가 아니라 땡땡 expensive예요. 너무 비싸대요.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Too expensive. 너무 비싸네요가 맞죠? 네, 따라해보세요. That's too expensive for me. That's too expensive for me. 그랬더니 클럴크가 이 파란 바지는 할인 중이에요. $10밖에 안 해요. These blue ones are 땡땡. They're only $10. 라고 답을 합니다. 할인 중이에요 라는 표현을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On sale 였죠? 네, 따라해보세요. These blue ones are on sale. They're only $10. These blue ones are on sale. They're only $10. 네, 그냥 sale일이 아니라 on sale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아, 커스터머가 와, 가격이 괜찮네요. 좋은 가격이네요 라고 합니다. Wow, that's a 땡땡. 좋은 가격, 좋은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3, 2, 1. Good price 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ow, that's a good price. Wow, that's a good pric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괜찮았나요? 재밌었나요? 오늘은 옷가게에서 가격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How much are these pants? That's too expensive for me.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Julie입니다. 여러분,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한 주 주제 무엇이었죠? 맞아요. 무엇을 비교하는 주제인 compare things가 주제였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두 가지의 사물이 동등하게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표현들을 배웠다면 today, 오늘은요, 그 차이가 좀 나는 비교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nd out what we are learning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3. Compare things. Tuesday. Lighter than. I can say sentences using ER comparatives.
0: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지금 보니까 수많은 헤드폰, 헤드셋이 여러 개를 지금 파는 헤드폰 스토어, 헤드셋을 파는 가게 있죠. 지금 보니까 코끼리 친구랑 곰 친구랑 이 두 가지의 헤드폰을 보고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게 더 나을지, 무엇이 더 나한테 어울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어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단어는 가벼운이란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Light, light. 아, 지금 또 헤드폰을 잘 한번 봐주세요. 곰이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지금 100g, 그리고 파란 색깔이 300g. 아, 하얀 색깔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편안한이란 단어죠. 읽어볼게요. Comfortable. Comfortable. 아, 우리가 헤드셋을 살 때 가벼운 것도 중요하지만 썼을 때 편안한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더 좋은, 더 나은이란 단어입니다. Better, better. 자, 이 둘 중에 더 어떤 게 더 좋은 헤드셋일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럭 함께 들어봐요.
1: Try these headphones. They're lighter than those.
2: Nice, but those look more comfortable than these.
1: These also sound better than those.
2: I'll take these. Oh, they're too small for my ears.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자,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There. Than those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앞에 there라는 단어는 they are를 축약한

단어죠. 자, 이 부분이 A라고 우리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be 동사. 비교급이 들어가고, the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e가 들어갑니다. 일단 이 문장의 뜻은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인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비교급이라고 써져 있는 단어인데 뒤에 ER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 비교급으로 쓸수 있는 단어는 형용사 종류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단어 뒤에 ER을 쓰고 그 다음에 then을 써야지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것들은 저것보다 더 가벼워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단어를 배웠을 때 가벼운이라는 단어 기억하죠? 바로 light였는데요. 그 단어가 더 가벼워라고 우리가 조금 바꿔줘야 돼요. 뒤에 er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lighter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Let's read. They're lighter than those. They're lighter than those.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써볼게요. 이 티셔츠는 저것보다 더 저렴해입니다. 무엇이 싼, 저렴한이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바로 cheap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cheap이란 단어 뒤에 er을 써서 더 저렴한으로 바꿔야겠죠? Let's read. 읽어볼게요. This t-shirt is cheaper than that one. This t-shirt is cheaper than that one. Good. 우리 다음 표현입니다. Those look than these. 자, A 그 다음에 look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more를 사용합니다. more 뒤에 형용사, 그 다음에 than, 그 다음에 be 부분이 들어가면 A는 B보다 더 뭐뭐해 보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look이라는 단어가 뭐뭐해 보인다라는 뜻이고 more 형용사 than이 들어가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란 뜻이 되는데 선생님이랑 앞에서 방금 배웠던 것도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란 뜻이죠. 이번에는 이 형용사인 단어가 조금 긴 단어들은 er을 쓰는 대신 more를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빈칸부터 채우면서 설명할게요. 저것들이 이것들보다 더 편안해 보여입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이란 단어 기억하죠? 맞아요. comfortable. 우리 comfortable은 편안한, 더 편안한이라고 바꾸려면 앞에 more를 사용해야 됩니다. comfortable 자체가 단어가 좀 길기 때문에 우리는 er을 쓰는 대신 more를 사용하는 거예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Those look more comfortable than these. Those look more comfortable than these. Good. 자, 이번 문장은요. 새 디자인이 예전 것보다 더 흥미로워 보여입니다. 자, 여기서 새 디자인이란 뜻은 the new design이고요. 예전 것이 the old one이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더 흥미로운이란 단어입니다. 일단 흥미로운이란 단어는 interesting이고요. 이 단어도 꽤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more를 써야 됩니다. Let's read. The new design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e old one. The new design looks more interesting than the old one. Good.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이죠? These also better than those. 자, 표현을 볼게요. A 그리고 동사 better than 그 다음에 B가 오면 A는 B보다 무엇이 혹은 뭐뭐가 더 낫다 혹은 더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better than이 핵심이겠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이것들은 저것들보다 소리도 더 좋아라는 표현입니다. 소리라는 단어, 혹시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sound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자, these also sound better than those. 한번더 읽어볼까요? These also sound better than those. Good.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잭이 나

0: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해. 자, 요리를 하다라는 동사를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cook인데 Jack은 한 명이에요. 현재 시제라서 cooks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Jack cooks better than I do. Jack cooks better than I do. Well done, everyone.
1: Your box is heavier than mine.
2: Heavier, heavier.
1: Your box is heavier than mine.
2: Heavier, heavier.
1: Your bag is smaller than mine.
2: Smaller, smaller.
1: Your bag is smaller than mine.
2: Smaller, smaller.
1: Your car is faster than mine.
2: Faster, faster.
1: Your car is faster than mine.
2: Faster, faster.
1: My apple is bigger than yours.
2: Bigger, bigger.
1: My apple is bigger than yours.
2: Bigger, bigger.
1: My tree is taller than yours.
2: Taller, taller.
1: My tree is taller than yours.
2: Taller, taller.
1: Your box is bigger than mine.
2: Mine, mine.
1: Your box is bigger than mine.
2: Mine, mine.
1: My watermelon is heavier than yours.
2: Yours, yours.
1: My watermelon is heavier than yours.
2: Yours, your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 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하는 시간이죠.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어요. 우리 헤드폰 매장에서 두 가지 헤드폰을 비교하면서 나눈 대화였죠? Let's read. 읽어보도록 할게요. Try these headphones. 아, 이 헤드폰을 한번 써봐. 라는 문장이죠. They're than those. 아, 이것들은 저것들보다 더 뭐뭐해 라는 뜻인데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lighter라는 단어죠. 더 가벼워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저것들보다 더 가벼워 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 try부터 읽어볼게요. Try these headphones. They are lighter than those.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더 작은이란 단어죠. smaller. smaller. Good. 빈칸에 smaller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Your bag is smaller than mine.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뜻인가요? 너의 가방은 Your bag is smaller than mine. 어, 나의 것보다 더 작아 라는 뜻이죠. Very good. 자, 대화 속으로 다시 갑니다. Nice, but those look than these. 아, 좋은데, 하지만 우리 저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뭐뭐해 보여 라는 문장입니다. 더 편안해 보여 라는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more comfortable 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Nice, but those look more comfortable than these. 아, 이 코끼리 친구가 지금 먼저 권유했던 거 말고 그 다음 것을 보면서 그게 더 편안해 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Nice, but those look more comfortable than these. Good. 자, 다음 답변 볼까요? These also better than those. 아, 이것들은 저것들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 이런 표현입니다. 소리가 난다 혹은 소리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These also sound better than those. One more time. These also sound better than those. Good. 답변 볼까요? I'll take these. 아, 저 이거 가져갈게요 라고 합니다. Oh, they're too small for my ears. 아, 근데 이것들은 내 귀에게는 너무 작아 라고 said the elephant. 코끼리가 얘기했겠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ll take these. Oh, They're too small for my ears. Great work, everyone!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오늘은 두 가지의 물건을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을 배웠죠. 두 가지 핵심이 있었어요. 바로 형용사인 단어 뒤에 er을 넣고 than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라는 표현인데 형용사인 단어가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했죠? 맞아요. 앞에 more를 쓰고 그 다음에 than을 씁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주면 오늘 수업도 여러분 너무 잘한 거예요. Well d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무슨 간식 먹었어? 학교 잘 다니고 왔어요?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길 바래요. 선생님이랑 오늘 또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텐데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에너지 업업 할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Today is Tuesday. Tuesday는 뭐하는 날이지? 그렇지, 읽기하는 날이죠. 오늘 재밌는 주제로 읽기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번 주 주제 뭐였어? 기억나요? 확인해볼까요? 빠밤. 이번 주의 주제는 Week 9. Let's go to the playground이었지요. Let's go to the playground. 무슨 뜻이었을까?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었잖아. Playground는 노는 땅. 뭐예요? 놀이터잖아. 그래서 우리 놀이터에 가자라는 것이 이번 주의 주제였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배운 단어들 기억날까? 우리 한번 리뷰해볼까요? 빠바밤. 자, let's review. 그네가 영어로 뭐였어? 그네. S로 시작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라 나라나라 뽀뽀. 맞습니다. Swing이었지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 Swing. Swing. S 부분에 아주 강렬하게 뚜렷하게 소리되는 거 기억하고 있죠? Swing. 오케이. 그 다음에 미끄럼틀은 뭐였어? 미끄럼틀. 그렇죠. Slide이었지요. One more time. Slide. Slide. SL 부분을 부드럽게 떨어뜨리는 거 기억하죠? Slide. Okay. Seesaw는 뭐야? Seesaw. Seesaw. Seesaw는 영어로 Seesaw였지요. 어우, C가 써요. 기억나? Seesaw. Seesaw. Okay. 그 다음에 회전목마. 회전무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는 뺑뺑이라 그러나? 회전 뺑뺑이? 그쵸? 회전 뺑뺑이는 영어로 뭐였을까요? Merry-go-round였지요? Merry-go-round.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구름다리, 철봉은 뭐였어? 구름사다리는 바로바로 monkey bars였습니다. Monkey bars. Monkey bars.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리뷰하니까는 머릿속에 막 스물스물 기억이 다시 상기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문을 보기 전에 before you read 그림을 보면서 우리 상상력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 뭐가 보여요?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자, 선생님은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네네요. 선생님은 놀이터 가면 그네로 제일 먼저 뛰어가거든. 자, 그네가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I see two swings.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회전 뱅뱅이가 보이나요?

0: 점 뱅뱅이가 영어로 뭐였지? Merry-go-round이었지? 그래서 I see a merry-go-round. 자, 그 다음에는 저거 아래서 슝 내려오는 미끄럼 트리 보여요. 미끄럼 트리 영어로 slide였지요. 그래서 I see a slide.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된 멋있는 저 재밌어 보이는데 저 뭘까요? 구름 사다리 영어로 monkey bars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I see a monkey bar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소도 보이네. 시소가 영어로 뭐였지 얘들아? 시 같어요. 자, 바로 seesaw였죠? 그래서 I see a seesaw가 되겠네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 것 같아. 선생님은 놀이터만 보면은 설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The playground is fun. It's fun to swing high.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0: 빠바바밤빠밤. 자, 잘 들어봤어요. 조금 길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 마요. 쌤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 문장씩 선생님이랑 다시 읽고 해석해봅시다. 빠바밤. 자, 첫 번째도 어떻게 뭐가 나왔어요? The playground is fun. 이거 무슨 뜻이야? fun은 재밌는 이죠. 그래서 뭐가 재밌대? playground. 놀이터는 재밌어요. The playground is fun. 우리 친구들 잘해. The playground is fun. 좋아요. 놀이터는 언제나 재밌지.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t's fun to swing high. It's fun to swing high. High는 무슨 뜻이었어? High가 아니라 high 하게 되면 높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wing은 우리 그네였잖아. 그래서 fun to, it's fun t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재밌다, 뭐뭐 하는 것은 재밌다, it's fun to 패턴 나왔는데요. 자, 뭐 하는 것이 재밌을까요? 높이 그네 타는 것은 재미있대요. 이제 읽어볼게. It's fun to swing high.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It's fun to swing high.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가볼게요. 빠밤.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자, one more time.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나왔어요. 자, 우리 do you want to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맞아, 그거야. 자, do you want to 하게 되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라는 패턴이야. 자,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하면 그럼 무슨 뜻이 될까? quickly는 빠르게거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너는 빠르게 미끄럼틀을 타고 싶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우리 친구들 잘해?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막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이러고 싶었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자, 이거 한번 다시 읽어줄게.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자, together 하면 함께라는 뜻이야. 함께, together.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함께 시소에서 놀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자, 우리 친구들 잘해.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잘했어요, 얘들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가 나왔어?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나왔네. One more time.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자, spin은 뭐야? 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it's fun to.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잖아. 뭐뭐 하는 것은 재밌다야. 그래서 자, 뭐가 재밌냐? merry-go-round. 뺑뺑이였죠? 뺑뺑이에서 도는 것은 재밌어.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자, let's 하면 뭐뭐 하자란 뜻이었죠. 그래서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하면은 자, 끝에 to도 보였네. 뭐뭐도 하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monkey bars, 구름 사다리도 한번 올라보자라는 거예요. 뭐뭐도란 뜻이죠. 뭐뭐 또한, 오케이. 자, 다시 읽어볼게요.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자, 우리 친구들 차례.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자, 구름 사다리 선생님은 진짜 어렵거든. 우리 친구들은 되게 잘 타죠. 자, 선생님처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또 가보면은 바로 퀘스트 타임이 나와요. 우와, 벌써 퀘스트 타임이에요. 자, 잘 이해했나 확인해보자. 빠밤. Number one. What is fun to do on the swing? 이거 무슨 뜻일까? 어, 그네에서 하는 게 뭐가 재밌냐? 어떤 것이 이제 그네에서 했을 때 재밌을까, 얘들아? 자, A, slide down. B, swing high. C, spin around. 뭘 것 같아? I'll give you 3 seconds. 3초 줄게요. 3, 2, 1. 자, 지문으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빠바바밤. 자, it's fun to swing high 라고 여기 나온 거 보여,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뭘 것 같아? 따라라란. 자, swing high가 되겠죠? 그네는 위로 올라가야지. slide down, 아래로 내려오면은, 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쵸? 자, number 2 가볼게요. 자, what can we climb on? 무슨 뜻일 것 같아? climb은 오르다, 움직이다였죠? 그래서 어떤 기구를 우리가 올릴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자, the merry-go-round. merry-go-round. B, the slide. C, the monkey bars. 어떤 게 우리가 climb 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빠밤. 자, 맨 아래를 보면은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라 그랬죠. climb and monkey bars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짜라란. 그렇죠. The monkey bars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자, 그 다음 또 보자. What is fun to spin on? 자, 어떤 기구가 우리가 뱅뱅뱅뱅 돌았을 때 재밌었을까? The slide? The merry-go-round? The swing?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바라바람. 자, 지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뭐래요?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였죠. 그래서 정답은 뭘 것 같아? spin, spin, spin. 어떤 게 돌지요? 그렇죠. the merry-go-round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 playground is fun. It's fun to swing high.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0: Bum, ba, da, bum, bum, bum, bum, bum. 잘 듣고 따라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헤어지기 쉽지 않죠. 우리 친구들을 벌써 보내줄 생각이 선생님은 없거든요.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읽어보고 우리 오늘 잘 배웠나, 잘 이해했나 확인해볼게요. The playground is fun. The playground is fun. It's fun to swing high. It's fun to swing high.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It's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한 지가 좀 됐잖아? 근데 이렇게 똑똑한 나도 가끔씩 실수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맞는지 정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We should ask ourselves. 어? 지금 너가 말하는 게 맞는지부터 의심해 보라고? Ourself. 아니야? 의심해 보라고만 하지 말고 뭐가 틀렸는지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목적격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재밌는 지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 내용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쓴다라고 배웠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바꿨어야 했는지 우리 같이 적으면서 단어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나를, 뭐였죠? me. 그리고 내가 포함된 복수, 우리를 일 때는, 그쵸, us. 너를, 아주 고마운 단어라고 우리가 기억했었는데, 그대로 you였습니다. 너희들을도 마찬가지였죠. you. 3인칭, 그를, 그쵸, him. 힘이었습니다. 그녀를 her 똑같이 H로 시작하죠? H E R 그것을 네, it이었습니다. 그럼 3인칭 복수로 넘어가서 그들을 또는 그것들을 them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칭 대명사, 목적격 인칭 대명사를 표로 정리해 봤었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철자도 꼭 잊지 마시고요. 예문을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이 중에 무엇일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He is an honest man. Everyone trusts him. 자, 의미를 봐야 되겠죠. 그는 정직한 남자이다. 모두가 그를 신뢰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서 he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trusts him이라고 적어야겠네요. 우리가 이 문장을 배우면서 everyone이 단수였다. 한 번만 선생님 다시 쓸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everyone이 단수여서 뒤에 오는 동사에 s가 붙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보면서 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업 1. 우리 교재는 60쪽이고요. 출발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Patagonia is a big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자, 파타고니아는 is라는 비동사 왔죠? 무엇무엇이다로 해석이 될것 같네요.

Company, 회사. 어디에 있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U, S에 모두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점. 파타고니아는 미국에 있는 큰 회사래요. It makes outdoor clothes. 자, 이 어떤 걸,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It. 그렇죠. 파타고니아라는 미국의 큰 회사를 우리가 it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우리 지난 유닛에서 배웠던 주격 인칭 대명사로 it을 사용하고 있네요. makes, s가 붙겠죠? it이 주어니까. outdoor clothes. 자, 이 회사는요,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 outdoor. 실외의 옷,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입는 뭐 등산복이라든지 실외복, 의복을 만든대요. Every year, 매해, 매년, it gives a lot of money to help the earth. 매년, it, 여기도 it이 나오네요. 여전히 어떤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쵸, 그 회사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Every year, it gives a lot of money to help the earth. A lot of, 많은, 무엇? Money, 많은 돈을 준대요. 뭘 하기 위해서? To help the earth. 무엇을 도와요? 지구를 돕기 위해서 매년 돈을 준대요. But, not long ago. 하지만,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건가 본데요. Not long ago. 얼마 전에, it decided something important. 또, it 나오고 있죠. 여전히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은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decide, 결심하다 또는 결정하다. decided something,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했대요. 이 회사가. 뭘까요, 뭘까요? It will donate itself for our planet. 자, 그것은 donate.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기부하다. donate. 따라해보세요. donate. itself. 우리가 배웠던 제기 대명사 나왔네요. 자, it이라는 주어가 다시 목적어 자리에 등장할 때는 우리가 제기 대명사를 사용해 준다고 했었죠. 문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네요. 자, itself. 그것을 기부한대요. 무엇을 위해서? for our planet. 우리의 planet, 행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것 자신을 기부한대요. 오, the company and all its money. 자, 무엇을 기부하냐 보니까, the company, 회사와 and all its money. 모든 돈들을 다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아, 선생님, 이세 S가 붙은 이츠는 과연 뭔가요? 아, 이것은요, 선생님 미리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유닛에서 소유격 인칭 대명사라는 걸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자, 궁금한 채로 해석을 먼저 다시 해보면, 그 회사와 all its money, 그 회사의 모든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 Now we ask ourselves. 자, 우리가 아는 ourselves 나왔네요. 제기대명사가 나온 것 보니까 주어 자리에 이것과 같은 we가 왔군요. 자, 이제 우리는 ask, 물어봐야 한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we, ourselves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오고 있네요. What can we do for our planet? 이 회사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자. What can we do for our planet? 우리가 우리 행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끝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을지 첫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패터고니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미국의 야외 활동복을 만드는 회사이다. 맞죠? 미국의 야외 활동복을 만드는 회사.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더 다양한 옷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다. 여러분, 투자. 맞나요? 더 다양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이거는 문제를 바꾸고 싶은데.

0: 이웃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였어요. 많은 돈을 투자했나요? 아니죠. Donate. 무슨 뜻이었죠? 기부했잖아요. 다양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지구, 행성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좋은 회사였죠. 3번. 지구를 돕기 위해 모든 자산에 기부를 결정했다. 저 decided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지구를 돕기 위해 모든 자산에 기부 결정했죠. 그럼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래서 찾아 쓰세요. 자,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한 가지의 단어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To give money or items to help others in need. 자, give money. 돈을 준대요. or 또는 돈을 주거나 무엇을 주어요? items 물품들을 준대요. 뭘 하려고 돈이나 물품들을 줄까요? To help others in need. 자, 도와준대요.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In need는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나 물품 등을 주는 거, 물품들을 주는 거. 일단, 우리가 우리말 단어로 딱 떠오르는 건 뭐죠? 그렇죠. 기부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기부하다. 어떤 단어였죠? 본문에서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자, 어디 있을까요? Donate. Donate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였죠. 그래서 우리가 donate. D-O-N-A-T-E, donate라고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시작부터 빨간 글씨가 있네요. sneakers 볼까요? 스니커즈 운동화 이름이죠. sneakers are comfortable shoes. are 비동사가 왜 나왔죠? sneakers니까 are 비동사 나오니까 그 주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뒤에 뭐래요? 이 신발은 comfortable shoes. comfortable 편안한 신발이다. 됐을까요? 네. People wear them for sports and play. 사람들은 wear 동사 원형이죠? 주어가 복수 주어니까 wear them. 우리가 배운 목적격 인칭 대명사 them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앞 문장에서. 그렇죠. 편안한 신발인 sneakers를 나타내는 거겠죠. them. 사람들은 sneakers를, 그것들을 신습니다. for sports and play. 무엇을 위해서? 스포츠, 운동하고 놀이를 할때 그것을 신는데요. But why do we call them sneakers? 아, 우리가 sneakers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들을 스니커즈라고 부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The word sneak means to move quietly. 자, 뜻 보겠습니다. sneak라는 단어는요, 몰래 걸어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몰래 걸어 다니다, sneak. 자, 단어 sneak는요, mean 의미합니다. means to move quietly. 어떻게 이동해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조용히. quietly. 자, 우리가 조용히 하라 할 때, be quiet. 이렇게 얘기하죠. quietly 하면은 조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sneak라는 단어는,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대요. 실제로 그렇죠? 몰래 걸어 다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long ago, shoes made noise when people walked. Long ago, 예전에는 shoes made noise. 신발들이 made noise. 소음을 내고 소리가 많이 났대요.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When people walked. 사람들이 걸었을 때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났었나 봐요. In 1892, a company created shoes with a rubber soles.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방금 들었나요? 1892 아니고 자, 이렇게 연도를 얘기할 때는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숫자, 뒤에 숫자를 따로따로 읽어줍니다. 자, 18이라는 수, 18이죠. 92는요? 92. 그래서 이어서 읽으면 1892년을 얘기할 때는 1892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 몰랐다면 여기 가운데를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주세요. 자, in 1892, a company, 회사가 create, 창조하다, 만들어냈대요. Shoes with rubber soles. 자, rubber, 고무로 된, 고무 밑창이거든요. 고무 밑창으로 된 신발을 만든 거예요. 1892년에요. 오, the company advertised them as sneakers. 그 회사는요, advertised, 광고했대요. them, 다시 나오고 있죠. 이 them이 뭘까요? 그렇죠. 고무 밑창을 가진 그 신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them as sneakers. sneakers라는 신발로 이름을 달고 광고를 한 겁니다. These shoes made no noise, so people could sneak around. 이 새로 나온 신발들은요, made no noise. No, 우리 부정 표현할 때 배웠었는데요. 아까 made noise는 소리가 나는 거였죠. 그런데 made no noise였으니까 이건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조용히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그 다음, 잘 따라하고 있나요? That's how sneakers got their name. 아, 그래서 스니커즈가 스니커즈라는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지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주제로 정리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니커즈의 용도. 용도라는 것은 쓰임을 얘기하는 거죠. 스니커즈가 어떻게 쓰이느냐? 2번. 이름의 유래. 스니커즈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3번. 다양한 디자인? 스니커즈의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다루었을까요? 자, 세개 중에서 이 전체 글을 잘 설명하고 있는 주제는, 그렇죠, 2번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서 sneak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고무 밑창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sneakers라는 이름으로 홍보했다, 광고했다라고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1번. 스니커즈의 고무 밑창 덕에 걸을 때 소음이 없다. 맞나요?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스니커즈의 고무 밑창 rubber, 이 부분에 있네요. 자, company created shoes with rubber soles. The company advertised them as sneakers 하면서 고무 밑창으로 된 스니커즈를 만들었고, These shoes made no noise라고 했으니까, 자, 소음이 없는 것 맞죠? 두 번째, 스니커즈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 스니커즈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니커즈라고 신발 이름을 정했을까요? 아니죠. 이 회사의 이름이 무엇이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sneak라는 단어가 몰래 걸어 다니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신발들이 소리가 많이 났지만 고무 밑창이니까 소리가 안 나네. sneak라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신발이니까 sneakers 이렇게 만들자 된 거지. 회사의 이름이 스니커즈다라는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 true and false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스니커즈라는 운동화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군요. 같이 잘 알아두면서 step up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리바이 허친스 was an American clock maker. 자, 리바이 허친스라는 사람은 American, 미국인 또는 미국의라는 뜻인데요. 어떤 직업? 시계 제조공, 시계 제작자였습니다. He tried to wake up early. 자, 그 다음에 he가 나왔죠. 우리 주격 인칭 대명사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짧게 줄이기 위해서 주어 자리에 대신해서 쓰는 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할 때마다 Levi Hutchins, Levi Hutchins 반복하지 않도록 he라고 적어주었네요. He tried to wake up early.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근데 tried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뭐뭐 하려고 노력했대요. 뭐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Wake up.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Early. 빠르게. 이 사람은요. 빨리 일어나려고 노력했대요. Then in 연도 또 나왔다. 뭐라고 읽으면 되죠? 자, 두 개씩 나누어서 Then in 1787. 17과 87이라는 숫자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번더 연습하라고 세 번째 지문에 이렇게 다시 나왔네요. 연도 읽는 법이. Then in 1787, he made a simple but special clock himself. 자, 그리고 나서 1787년에 그는 또 다시 나왔죠. Levi Hutchins를 얘기하는 겁니다. made, 만들었습니다. A simple, 단순한, but special, 하지만 특별한, 단순하지만 특별한 clock, 시계를 만들었다. himself, 뭐죠? 제귀 대명사. 앞에 주어가 he인데 다시 등장하니까 제귀 대명사인데 위치가, 제귀 대명사의 위치가 문장의 끝에 오면 어떤 역할? 강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스스로 또는 직접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봅시다. 1787년에 그는 단순하지만 특별한 시계를 직접 만들었다 또는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There were no buttons or settings like today's clocks. 자, 그 시계에는요. There were no buttons. No라고 했으니까 버튼이나 settings, 설정들이 없었습니다. Like today's clocks. 오늘날의 시계와 같은 다양한 버튼이나 설정들이 없었다는 거죠. 5분마다 울리게 해줘. 뭐 매주 무슨 요일에 울리게 해줘. 이런 설정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는요. But it rang at 4 a.m. 하지만 it rang. 자, it은 뭘까요, 여기서? 리바이 허친스가 만든 시계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것은 rang, 울렸다. 원래 동사 원형은 ring인데요. 과거형으로는 ra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울렸습니다. At 4 a.m. 새벽 4시라는 뜻입니다. a.m. 있죠? 여러분, 오후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후는요, p.m. 이렇게 우리가 적거든요. AM, PM.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뭐, 4시를 말할 때 4 o'clock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4 o'clock이라고 하면 오전 4시인지 오후 4시인지는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AM과 PM을 사용하면 오전, 오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AM 또는 PM과 o'clock을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4 a.m. o'clock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하나만 골라서 여기선 4 a.m.이라고 했으니까 오전 4시, 새벽 4시에 한번 울렸다고 뒤에서 나와요. 자, only once 한 번, once 한 번입니다. Only once at 4. 자, 다양한 기능, 뭐 설정이나 버튼은 없지만 4시에 딱한 번만 울리는 단순하면서도 특별한 시계를 그 자신을 위해서 직접 만들게 된 거예요. 와,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해도 새벽 3시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From then, 그때부터 he was never late for work. Never, 절대라는 뜻이거든요. He was never late for work. 그의 직장에 시계를 만든 이후로부터는 절대 지각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울리는 시계를 만들었으니까요. He invented it only for himself. 자, 그는 invent, 발명했습니다. It은 뭘까요? 그렇죠. 그 시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Only for himself. 그 자신만을 위해서 그 시계를 발명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자꾸 내가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시계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발명된 시계인 거죠. This was the first American alarm clock. 자, 이것은, 였습니다. 뭐였죠? The first American alarm clock. Alarm clock, 알람 시계. 우리 띵 하고 울리는 알람 시계인데요. 이 리바이 허친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첫 번째 알람 시계를 발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양한 종류의 시계. 시계가 나오긴 했지만 다양한 종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2번. 미국 최초의 알람 시계. 최초. 자, This was the first American alarm clock. 미국 최초의 알람 시계라는 말이 마지막 문장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리바이 허친스의 생애. 아, 이 사람이 태어나서 뭐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쭉 생애를 다루었나요? 아니죠. 이 시계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미국 최초의 알람 시계인 2번이 제목으로 와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2번. 리바이 허친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의 알람 시계에는 여러 기능이 있었다. 2번. 그의 알람 시계는 하루에 두번 울렸다. 3번.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알람 시계를 만들었다. 자, 첫 번째, 여러 기능이 있었다고 했나요? 그것은 오늘날의 시계이고요. 새벽 1시에 딱한번 울리는 simple but special 한 시계였죠. 두 번째, 그의 알람 시계는 하루에 두번 울렸나요? 아니죠. 어딨나요? Once, only once at 4. 4시에 딱한번 울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명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것이 미국의 최초의 알람 시계였었죠. 좋습니다. 우리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단어들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알파벳들의 번호 순서대로 모음에 완성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the company, them as, 그 회사는 그것들을 스니커즈라고 광고했다. 광고했다라는 단어 뭐였죠? advertised. 자, advertised, 광고했다. 1번에 들어갈 알파벳은 I이죠. 그것들을 뭐라고 광고했죠? sneakers. sneakers. 2번은요? N이 와야 합니다. 자, 오, 굉장히 빈칸이 많네요. 매년이라는 뜻 뭐죠? Every year, every. 3번에는 V가 와야 되겠고요. 자, 준다, it gives니까 4번은 E. A lot of 무엇을요? 돈이니까 money. N이죠. 뭘 하기 위해서요? To help the 지구, Earth. 그래서 6번은 T가 와야겠습니다. 이 알파벳들을 모두 모으면 완성되는 단어는 invent, 뜻은 발명하다였었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도 이렇게 마쳤는데요. Today's quiz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여러분 그레이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2: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3: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랜덤한 영어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오.
0: 자, 제목이 저번에 우리 MBTI 관련돼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죠.
0: 네.
1: 그 P를 개수했잖아요.
0: 맞아요. 네. 절대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P였는데
1: 너무 동질감 느꼈었어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또 P 쪽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자, 그래서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Part 2를 한번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내가 맞춰봤으니까 너 이제 너의
1: 이제
0: 차례다.
1: 요즘에는 이 MBTI로
0: 네.
1: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한 이걸로 한 30분 토크 가능해요.
0: 충분히 될것
1: 네,
0: 같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외국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1: 맞아요.
0: 주제 삼으면 진짜 좋겠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오.
0: 자, 보통 MBTI 하면 어느 정도
1: 네.
0: 좀 정해진 답이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리고 딱 사람의 그런 어떤 특정 행동만 봐도, 아, 이구나, 아이구나.
0: 보여요.
1: 이런 게딱 느껴지니까.
0: 그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영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그럼 MBTI를 영어로 한번 맞춰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0: I didn't understand, sorry.
1: Ah, yes, English.
0: Yes, please.
1: Okay. 그 guess what?
0: Guess what?
1: My MBTI.
0: Oh,
1: Guess.
0: guess your MBTI. I bet you're a textbook J.
1: Textbook?
0: Yeah, I bet you're a textbook J.
1: J.
0: Textbook J, yeah.
1: Textbook J.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Go anyway?
0: You never go anywhere
1: Hmm?
0: without a plan. You need a
1: Without
0: plan all the time. So textbook J, yeah, real J, yeah.
1: J.
0: J, yeah.
1: 맞아. 그건 내가 반박을 못 하겠다.
0: You don't think so? No, no.
1: 반박을 못 하겠다. 그 J right.
0: Oh,
1: Yeah, you're right. 잘
0: I knew it.
1: 맞추네.
0: I knew it.
1: 오케이. 잘
0: Yeah,
1: 맞추네.
0: textbook J. 네, 오늘은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1: 그러게요.
0: 저는 그 확실한
1: 파워
0: J거든요. 저 완전
1: J잖아요.
0: 파워예요.
1: 네.
0: 저는 누가 봐도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1: 근데 또이 선생님들 가운데 J가 되게
0: 네.
1: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제가
1: 네.
0: 뭐 완전히 공개를 하자면, 뭐 무슨 비밀도 아니지만, ENFJ거든요. 근데
1: 아.
0: 전형적인 좀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1: 그렇죠.
0: 스타일이라고
1: 아, 그러네요.
0: 하더라고요.
1: 진짜 지금까지 만나봤던 선생님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성향의 선생님이 많이
0: 아마
1: 계셨던 것
0: 그럴
1: 같아요.
0: 겁니다. 대부분.
1: 네네.
0: 오케이. 자, 아무튼, 여봐요. 벌써 이런 할 얘기가 많잖아요.
1: 너무
0: MBTI는.
1: 많아. 아, 오늘은 안 끝나요.
0: 그렇죠. 자,

0: 우리는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an you guess mine then?
2: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0: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3: Can you guess? 나, 내 거? 이건,
0: 내 거.
3: 이건데요. 그러면은 나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can you guess me then?
0: 오케이.
3: 사이즈도 딱 맞아요.
0: 아, 이제 사이즈. 네. 그 이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can you guess me then? 정답은요? 아니죠.
3: 어? 아.
0: 한번 보시는 분들도 아유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 내 거구나
0: 마인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내 네네.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3: 예.
0: 소유격 예. 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우리 내 것, 뭐 너의 것, 뭐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3: 네.
0: 그 중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 오케이?
0: So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Can you guess my MBTI?
3: 그쵸
0: 줄여서 한 건데 자 이렇게 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솔직히 여기로
3: 네.
0: 가져다 드릴게요.
3: 그 요거는 yours.
0: 오케이.
3: 그죠?
0: 자 그러면 그들의 것.
3: 그들의 것?
0: 네.
3: 그들의 거는 their 아닐까요? 니네 거?
0: 오.
3: 너네 거? 그리고 우리 거는 our.
0: Our?
3: 우리 거죠.
0: 우리의 것?
3: 예. Yeah. Our.
0: 자. 조금씩 아깝습니다.
3: 어, 그래요?
0: 자, 일단은 yours. 이거는 맞췄어요. s를 했잖아요. 왜냐면
3: 네.
0: your 이러면 너의 여기까지만이고
3: 네.
0: yours s가 붙으면 너의 것이 되는 겁니다.
3: 아, 그랬죠?
0: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 there 하면 이러기 있습니까? 네. so there까지만 하면 그들의가 되기 때문에
3: 네.
0: 것이 있어야 되고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아.
0: 자, 그래서
3: 아, 그렇구나.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S가 네네.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오 했던 거는 사실 theirs를 원어민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3: 오.
0: 황당하겠지만 거기에라고 할 때 우리 T-H-E-R-E 있죠.
3: 네.
0: There. 거기에 S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3: 아, 그래요?
0: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3: 오.
0: 근데 우리는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문법에 입각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3: 그렇죠.
0: 장점이에요. 그렇죠?
3: 근데 사실 우리도 한글 맞춤법 많이 틀리잖아요.
0: 그럴 때 많죠.
3: 예.
0: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3: 그렇죠.
0: Right.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3: 네.
0: 동사로 너 내 거 뭐 맞춰볼래? 이렇게 했는데 맞춰보다에 해당하는 동사 뭘까요?
3: 맞춰보다. 맞춰. Guess. 네.
0: 그렇죠. 자, guess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다, 맞춰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you가 묵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에 이렇게 가지가 않죠. 무조건 guess가 맞는 발음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 뭐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고
3: 네.
0: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3: 뭐게?
0: 뭐뭐뭐게 이런 건 많잖아요.
3: 네.
0: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can you guess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3: 어허.
0: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얘만 바꾸면 됩니다.
3: 어허.
0: Can you guess 하고 명사를 계속 바꾸면은 이거 뭔지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는 게 되겠죠.
3: 예.
0: 어허.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있잖아. 옷을 새로 샀는데
3: 네.
0: 아, 진짜 예쁜 옷을 샀거든. 근데 너 그 색을 맞춰볼 수 있겠어? 색깔 맞춰볼 수 있어? 그 색이에요.
3: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Hey, can you guess the color? 이렇게 쓴다든가.
3: Uh-huh.
0: 자, how about this? 너 내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너 내가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너 내 성을 맞춰볼 수 있어. 혹시 아세요?
3: 예. 성.
0: 성. 영어로. 무슨 네임인지.
3: First name. First name이죠.
0: 이거는
3: 박세기의 박은 first잖아요.
0: 아, 그렇지만 저희 슬기 파크 이렇게 되지 않나요?
3: 아.
0: 영어에선 뒤집어지죠.
3: 아.
0: 네, 그래서
3: 이게 또 함정이에요.
0: last name.
3: Last name이 성이고
0: 그리고 first name이 성을
3: 맞아,
0: 제외한
3: 맞아.
0: 이름인 겁니다.
3: 그래서 우리 맨날 영어 무슨 입국 신고서나 그거 할 때 항상 last name 거꾸로 쓴 적 많아요.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사전 찾고 계시더라고요.
3: 맞아요.
0: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3: 예.
0: 아,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너 내 성 맞춰 볼 수 있어?
3: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그렇죠. Can you guess my last name?
3: Yeah.
0: 이렇게 해서 guess 뒤에 명사만 해주면 된다. 너무 심플합니다.
3: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the color?
3: Can you guess the color?
0: Can you guess my last name?
3: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then?
3: Can you guess mine then?
0: 네. 자, MBTI 자일 거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넌 분명 전형적인 J일 거야.
3: 오.
0: 친해서 좀 아는 느낌인가 봐요.
3: 전형적인.
0: 아, 전형적이야, 너는.
3: 그러니까 I bet. 나는 배트할 수 있어. 나는 내기를 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0: 오케이.
3: 여기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
0: 어.
3: You are a 전형적 J.
0: 맞아요.
3: 어. 전형적인 J는 완전 J라는 얘기잖아요.
0: 네.
3: 그래서 You are a perfect J.
0: 어.
3: Perfect J.
0: 어허.
3: 완전한 J.
0: Okay. Well, perfect. 맞는지 보겠습니다. I bet you're a
3: 에?
0: textbook.
3: 아,
0: J.
3: 그때 교재 했을 때 이거 배웠잖아요.
0: 맞아요. 교재로, 아. 진짜 교과서 교재로 배웠는데, 자, 이 textbook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 할까, 아주, 그죠. 변화가 많이는 없죠. 그쵸?
3: 그쵸.
0: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전형적인이라는 느낌으로 쓸 때 좀 회화체로 textbook 무엇이라고 많이 써요.
3: 어,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막 이렇게 틀에 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한테 너 완전 교과서다.
0: 아,
3: 너 진짜 무슨 교과서 같다.
0: 딱
3: 이런
0: 그런
3: 얘기.
0: 느낌이에요.
3: 오.
0: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J 중에서도 뭐 네. P 중에서도 약간 성향이 반대랑 비슷하기도 했다가 아니었다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3: 약간 물반 고깃반처럼 아. J반, P반도 있어요.
0: 아, 그렇죠. J반, 예, P반.
3: 양념반, 프라이드반처럼.
0: 아, 예. 너무 찰진데요.
3: 네. 그렇죠.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3: 아, 그걸 textbook이라고 so,
0: textbook,
3: 하거든요.
0: textbook,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 자, 참고로
3: 네.
0: 전형적인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T로 시작하는데요.
3: 예.
0: 제가 발음 한번 드리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3: 어, 그래 주는 게 고마울 것 같아요.
0: 알고 말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typical.
3: 아, typical.
0: typical.
3: typical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왠지 막
0: 왠지 트로피컬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고요.
3: 오, 트로피컬이랑 헷갈렸구나, 내가.
0: 아, 그랬나요?
3: 상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0: 아, 상큼하네요? 자, 전형적인 게 상큼하진 않지만
3: 주스 먹고 싶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3: 아,
0: Y입니다.
3: 아, Y구나.
0: 체페커.
3: 아.
0: 이게 진짜 그 생각하세요. 우리가 타입 치는 거, 타입.
3: 네.
0: T-Y-P-E, right?
3: 에, 에, 에.
0: 그거는 글씨체가 바뀌지 않죠? 아,
3: 그쵸.
0: 우리가 핸드라이팅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타입할 때 치는 거니까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좀 전형적인 느낌이다.
3: 오.
0: 이렇게 하면 좀 암기가 편하지 않을까.
3: 아, 그 타입에서 나온 거군요.
0: Right. So, 근데 체페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도 많아요. 네, 이거는 문맥에 따라.
3: 네.
0: 자, 여기에 슬기 씨가 아까 전에 직역을 해줘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3: 어.
0: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죠? 뱃 하는 거?
3: 우리 막 배팅 뭐 이런 얘기
0: 맞아요.
3: 많이 들어봤어요?
0: 배팅을 하는 거. 뭔가를 건다. 뭐 돈을 걸든 물건을 걸든 이런
3: 네.
0: 것을 바로 뱃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팅을 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 확신 너무 있는 거죠.
0: 있으니까 네. 제가 bet을 하겠죠. 그래서 I bet 하고 문장, 평소문을 쫙 써버리면 분명히 이거일 거야. 이거 너무 확실해.
3: 아.
0: 분명히 그러겠구만. 이런
3: 아,
0: 느낌을
3: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죠. So 너 있잖아 안 봐도 뻔해. 어, textbook J일 거야 너. 이런 느낌.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슬기 씨가 항상 옷에 보면 막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3: 네네.
0: 분명히 그녀는 꽃들을 좋아할 거야.
3: 아, 아. I bet she likes flowers.
0: 오, 그렇죠. I bet she likes flowers.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아, 분명히 내 느낌 확 오는데 분명히 그는 한국인일 거야.
3: I bet he's Korean.
0: 그치? I bet he's Korean. 외국에 갔는데 막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있는데 느낌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3: 그 느낌 있죠.
0: 그게 있어요. 그래서 oh, I bet he's Korean.
3: 예.
0: 이렇게.
3: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저 사람에겐 한국의 피가 흘러. 약간
0: 느낌
3: 이런
0: 옵니다.
3: 느낌.
0: 예. 예. 자, 그래서 아, 좀 알겠어 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 네.
0: I bet she likes flowers.
3: I bet she likes flowers.
0: I bet he is Korean.
3: I bet. He's Korean.
0: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I bet you are a textbook J.
3: I bet you are a textbook J.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0: 알라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계획 없이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저는요,
1: 오.
0: 그 계획에서 행복을 느껴요.
1: 하.
0: 정확하게 몇 시에 몇 그래서 그럼 미리 몇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이 흔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즉흥 여행 가는 분들 있죠.
1: 저요.
0: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 저 떠나볼까? 오, 오늘
0: 그냥
1: 가죠.
0: 바로
1: 바다 봐요. 가을
0: 와
1: 바다 좋잖아요. 가요.
0: 사업하셔야 돼요.
1: 아, 또 그렇게 가나요? You never go anywhere. 너 아무 데도 결코 가지 않잖아. 왜요?
0: 뭐 없이요?
1: Without a, 이거 없이는.
0: 그렇죠.
1: 근데 이거 없이가 계획 없이겠네요.
0: 계획.
1: 그러면 여기가 계획은 우리 너무 많이
0: Sure.
1: 배웠어서 plan.
0: Sure.
1: Yeah, without a plan.
0: Right. So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없이는. Perfect.
1: 오랜만에
0: Right?
1: 맞았네요.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go to anywhere이라고 했나요?
1: 아니요, go anywhere 했네요.
0: That's right. Go anywhere. Anywhere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to를 두지 않아요. 어디로라고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리고 somewhere, no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e can go anywhere이라고 하지, we can go to anywhere이라고 하지 않아요.
1: 아,
0: 오케이?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넌 절대 아무 데도 안 가라고 했는데, without a plan이라고 했죠.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 뭐뭐 없이.
0: 그렇죠. with는 뭐와 함께니까 같이 간다는 느낌.
1: 네.
0: without, 얘는 out 됐어요. 그러면 그거
1: 아하.
0: 없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 모양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1: 오.
0: 김치 없이 살수
1: I
0: 없다.
1: can't live without kimchi.
0: There you go. I can't live without kimchi, right?
1: 어, 다 그래요.
0: 그러니까
1: 저도요.
0: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1: 예.
0: 자, 그녀는 그냥 떠났대요. 우리 없이. 아, 자기만 갔어요.
1: 아.
0: 그래서 just를 넣어서 그녀는 뭐 방금 떠났다 해도 되고 그냥 떠났다 해도 되고.
1: She just leaves.
0: 아, 과거형이죠.
1: She just left
0: 우리 없이
1: without us.
0: us, without us입니다.
1: 예.
0: Okay? without us.
1: 목적어
0: 네.
1: 모양.
0: 근데 이런 문장도 좋지만요. 당신 없이는 살수 없어. 아, 이런 거 한번
1: 오,
0: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딱이네. I can't live without you.
0: 오, beautiful.
1: 와우.
0: Right.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kimchi.
1: I can't live without kimchi.
0: She just left without us.
1: She just left without u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1: 네.
0: 그건 반박 못 하겠네. 그래서
1: 그렇죠.
0: 아니야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거 아니야.
1: 애지간히 계획 짜시는 분이에요.
0: 접니다 그냥.
1: 예,
0: 네.
1: 말씀 얘기네요.
0: Yeah.
1: Well, I can't with that. 나는 할수 없네. 반박을 못해. 그거에 대해. 그거에. 그죠? 그러면은 반박하다.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할 때 우리 못
0: 그렇죠.
1: 써요?
0: 뭔가 해명을 하기도 해보고 뭐
1: 나는
0: 의견
1: 그거를
0: 내고
1: 거부 못해. 반대 못해.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0: 자, 이거요.
1: 네.
0: 사실
1: 거부.
0: 거의 관용적인 표현 수준이어서
1: 반대.
0: 단어 하나도
1: 반박.
0: 틀림없이 다 똑같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자, 힌트 드리면
1: 네.
0: 제 생각에는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1: I can't.
0: 말싸움하는 겁니다.
1: 아!
0: 말싸움하다.
1: I can't fight. I can't fight with that. 나는 싸울 수 없어.
0: 오케이, 자.
1: 이거 말싸움도 되는 거였는데요?
0: Well, 그것도, well, that's true,
1: 예.
0: but let's see. Well, I can't fight with that. 자, 정답은 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거. Do you guys remember this?
1: 알큐가 생각이 갑자기 안날때 있잖아요.
0: 그럴 때 있죠.
1: 있어요.
0: 이거 근데 기억은 나시죠? 우리
1: 기억나요.
0: 했던 거.
1: 이게 fight은 말싸움이나 이렇게
0: 주먹 싸움 뭐다
1: 주먹
0: 되고.
1: 다짐도 다 되는데 얘는 말싸움만
0: That's
1: 한정.
0: right.
1: 아, 기억나요.
0: 아, 그래도 기억하십니까? 좋아요.
1: 에.
0: So argue, A-R-G-U-E는 논쟁하다, 뭐 말싸움하다, 그리고 반박하다 이런 느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흥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1: 네네.
0: argue 동사가 되겠고요. 아, 참고로 이거
1: 네.
0: 뉴스에서도 명사형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명사를 하나만 필기를 해놓을게요.
1: 아, 이거는 제가 느낌이 오네요. 잠깐만요. argument. 예, argument.
0: 오케이. 뒤에 ment, ment를 넣었는데 지금 argue는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1: 아유,
0: e가 빠집니다.
1: 죄다 틀리네, 오늘.
0: 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명사인데 얘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can't argue with that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논쟁할 수가 없다. 반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아예 암기를 해도 아깝지 않다. I can't argue with that. I can't argue with that. 이거는 억양마저도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반박 불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너무 많이 써요,
0: 인정,
1: 우리도.
0: 인정, 인정할 때, 그렇죠? 자, 할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아니니까
1: 그렇죠? argue가
0: argue.
1: 동사.
0: So, right, can't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못하다 정도가 될수 있겠죠. 나 argue 못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명장 아직도 쉽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1: 그럼요.
0: 괜찮고요. 그래서
1: 네.
0: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가.
1: 에.
0: 와.
1: 와, I can't imagine.
0: 그렇죠. I can't imagine. So how about this? 그녀는 고음을 못 쳐. 이거는 그러면 높게 노래하지 못해인데요. 높게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부사로?
1: Highly.
0: 높게? Highly?
1: 예.
0: Highly가 아닙니다.
1: 뭐죠?
0: 실제로 높이가 높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high라고 써요.
1: 그냥 하이예요?
0: 그것도 그게 이제 부사로 높게예요.
1: 그 높은도 되죠?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I, 아, she?
0: 아, she. 그녀는 높게 노래를
1: 네.
0: 못한다.
1: She can't sing high.
0: 그렇죠. She can't sing high. 여러분들도 써도 돼요. 만약 고음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1: 네.
0: I can't sing high. You
1: 저는
0: know?
1: 그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아, sing high가 되기
0: 안
1: 때문에.
0: 되군요. 아, 저는 진짜 그 성대가 부러워요.
1: 네.
0: 네. I love your 성대 right
1: Yeah.
0: there. Yeah. Okay. So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읽을 때도요. 입 모양을 약간 벌리면서 이 이런 느낌.
1: Can't.
0: 그리고 표정 뭐 손짓 이런 거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란 느낌으로. 오케이? 자, 해볼게요. I can't imagine.
1: I can't imagin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본문도 갈게요.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 볼래?
1: Can you guess mine then?
0: 자, 두 번째는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2: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Well, I can't argue with that.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Can you guess 명사인데 이거는 진짜 명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1: 명사만 알고 있으면 명사 뭐몇 단어 알고 있으면 거의 뭐
0: 그럼요.
1: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어요.
0: 기억이 안 나면
1: 예.
0: 그 우리말 단어를 써도 돼요. 그
1: 아.
0: 부분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1: 예.
0: 가볼게요. 내 것도 맞춰볼래? 너내거 맞춰볼 수 있어?
1: Can you guess mine then?
0: 그죠? Can you guess mine then? 그거는 then은 안 써도
1: 아, 그러네요.
0: 상관없어요. Right.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색 맞춰볼 수 있어? 뭐 내가 뭐 바지를 샀어, 치마를 샀어, 양말을 샀어. 근데 색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1: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Can you guess the color? 하나 더. 제 성을 맞춰 보실래요? 맞힐 수 있어요?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Alright, can you guess my last name? 요거 이제부터 암기하는 걸로.
1: First 아니고 last.
0: Okay. 네. 자,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Can you guess the color? Can you guess my last name? Alright, 다음은요. Can't. 자, 이거 할 때 입모양 좀 벌리면서 입영작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와, 난 상상할 수가 없어.
1: I can't imagine.
0: I can't imagine. Mm-hmm. 그녀는 높은 노래 못해. 높게 노래 못한다.
1: She can't sing high.
0: Oh, she can't sing high. 하나 더요. 반박하는 건 argue였죠, 그렇죠? 네. Argue with something. Alright. 아, 내가 그건 반박 못하겠네.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1: I can't argue with that.
0: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I can't imagine. She can't sing high. I can't argue with that.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you guess mine then?
4: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3: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Oh, can you guess mine then?
2: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5: Oh, well, I can't argue with that.
2: That's true. Mm. Definitely a J.
5: Yeah.
0: Yes. Oh, 잘해주셨습니다. 네.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hirt is so last year.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1: 네.
0: Can you guess 명사? 아, 요거는 사실 명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1: 너무 쉬운데 오늘.
0: 요거 네. 이건 해줘야죠. 네.
1: 네, 자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Right. 자 단어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아시죠? 네. 완전한 센텐스로 만드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1: 오늘 Can you guess 뒤에 계속 다른 명사 넣어보면은
0: yes.
1: 완전 Can you guess는 내 것이 되고야 말겠는데요.
0: 내 겁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everyone.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영어. 얘들아, 그거 다 문법 맞춰서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야. 틀려도 어차피 다 알아들어. 뭐? 우리에겐 바디랭귀지가 있잖니. 이렇게 나처럼 좀 대충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플랜트, 식물이 하나 있대. 어떤 거게? 뭐 대충 키우려면 뭐 물만 쫙쫙 주면 그냥 뭐 바깥에 좀 내놓고 그리고 햇볕 좀 쐬주면 쭉쭉 자라는 게 있거든. 뭘까? 짜잔, 바로 이거야. 어? 아니 이얘 판다가 아니고 이 판다를 키우는 게 아니고 바로 판다가 먹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아 그렇지, 대나무, 뱀부라고 하지. 이 식물이 물만 주면 그렇게 빨리 자란대. 자, 그러면 뭐 조금의 물만 줘도 이 물이 대나무를 빨리 자라게 한다. 자, 그럼 영어로 a few waters can make bamboo grow fast. 잠깐, 조금의 물. 아, a few water. 내가 water에 s 붙였나? 이래서 틀린 건가? 아,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이에요. 대충 레이디. 우리가 지난 시간에 few와 few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건 개수와 관련 있는 거라서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와야 된다고 했는데, a few water가 뭐예요? water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잖아요. 자꾸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따단! 자, 뭐예요? 수량형 형용사. 또 우리가 수량형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양과 관련된 거. 자, 양. 자, 양과 관련된 거 바로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떠한 수량형 형용사 써야 되는지, a little 그리고 little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량형 형용사 지금 계속해서 배웠죠. 약간의 뭐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수량형 형용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뭐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모두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뭘쓸수 있을까요? 바로 some이나 any. some이나 any를 쓸수 있고요. a few, a few.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요, 바로 개수를 셀수 있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쓰여야 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량형 용사 중에서 a little 그리고 little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A가 붙어 있으면 둘다 무슨 뜻이다? 약간의, 그리고 조금 있는 이런 뜻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A가 없어요. A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바로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뜻이다 라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a few와 그 다음에 few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다음에는 개수를 셀수 있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이번에는요, 짜잔! a little과 little, 이건요, 뒤에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엄청 크게 썼죠, 선생님. 셀수 없는 명사 나와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썼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A few students가 와야 되지. A few water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water 셀수 없을 때는요, 어떻게? A little 조금 있다라고 할 때는 a little water.

라고 써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A little, a little은 우리가 조금 있는, 그런데 양이 조금 있는, 그럼 보통 액체에 관련된 거 많이 말하겠네요.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게 주어다 라고 했죠. A little water가 있습니다. 자, water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어요. 셀수 없으니까 얘는요, S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그래서 단수 형태로 써주셔야 합니다. A little water. 약간의 물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수 형태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there is라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a little water. 야, 조금 있지만 이 물이 내가 말하는 뭐셀수 있을 정도의 복수 명사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In the bottle. 병 안에, 그병 안에, 그 병에 약간의 물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써요. 양이 약간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양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아요.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뭘못 붙인다? S도 못 붙이고요. ES도 못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와 ES 붙을 수 없다라는 거죠. A little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량 형용사와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에 유의하래요. 1번 볼게요. They gave him a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test. 자, 주어 찾아볼게요. They, 그들은 gave는 뭐의 과거예요, 여러분? gi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을까요? 자, 일단 그에게 목적어가 나오고요. 근데 목적어가 give라는 동사는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목적어가 두 개나 나오는 동사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 기억해 줘야겠죠? 자, give 다음에는요. 목적어가 두개 나온대요. 첫 번째 목적어에는 보통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막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외우려면 좀 너무 어려워지니까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거나.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해석은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give 목적어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give라는 거 알아두시고, give는 뒤에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 있구나. 자, 같이 알아두시고, they gave him.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A little information. information 여러분, 셀수 있습니까? 정보 한 조각. 정보, 나에게 정보 세 조각 정도 줘봐. 자, 여러분, 나에게 정보 좀세 개, 아니면 뭐열 개의 정보를 줘봐. 우리가, 우리 말로는 뭔가 정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수 있을 것 같지만, information은요, 그냥 이 자체 말로는 셀 수가 없어요. 사실 나중에, 셀수 없는 것들에 무엇을 붙여서 우리가 세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 일이고, 우리 친구들 일단은 information 못 쓰. S나 ES 붙을 수 없잖니? 자, 그래서 앞에 a little 양과 관련돼요. 조금 있어요. 약간의 정보를 누구에게 줬다?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중요한 거다 해석했어. 이제 그 다음에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 또는 무엇무엇에 관해서 이런 거죠. 자, 뭐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관한 약간의 정보 아주 좋죠. 자, 이런 거 시험 볼때 정보 조금 있으면 좋죠. 자, 두 번째. He had a little time to review his notes. 그는, 자, 여기서 주어 찾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주어 찾았고요. 동사 찾을게요. had. had는요, 뭐의 과거죠? have의 과거예요. 그러면 그는 가졌다. 잠깐만. 뭘 가졌는데?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해요. A little time. time 여러분,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ime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 못 잡죠. 그 다음에 시간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셀수 없어요. A little time. 약간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 하려고?
to 아래에 나오는 거, to 다음에 지금 review라는 거는 뭐 복습하고요.

또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거죠.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 검토하기 위해 뭐를? His notes. 그의 공책을 검토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little time 앞에 a little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앞에 a little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죠. 그래서 꾸며주는 명사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명사에 쓰였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요, little입니다. little은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거의 없어요. 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부정의 뜻이다라고 우리 함께 few 할때 배웠었어요. There was,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근데 뒤에 little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정, 거의 없는 거야. 뭐가 거의 없느냐? 바로 fresh air, 신선한 공기. 공기 손에 잡혀요? 아니요. 우리가 이 공기 셀수 있어요? 아니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수량형용사 little 붙으면서 공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공기가 거의 없었냐면 in the basement. basement는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실에는 신선한 공기, fresh한 air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거의 없었다. 양이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little,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딱 생각하면 아, a little, 그리고 little 올수 있고요. 셀수 있는 거, 그럼 a few 올수 있다. 기억하세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꾸며주는 명사도 같이 찾아볼게요. There was, 그러면 뭐뭐가 있었다라는 건데, 뒤에 little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가 없었는데? 바로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little time.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요, 보통 우리가 앞에 주어, 동사 찾았어요. 주어, 동사, 뭐,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찾았어. 좋아. 자, 그런데 거기서 문장까지만 딱 해석하면, 아, 그래, 내가 문장 뭔가 해석하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자세한 정보들은 다 어디에 있다? 다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하는 동사는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주어 동사에서 우리가 찾은 거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좀더 자세한 설명들, 좀 정보가 더 필요해. 그럼 이렇게 to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ing가 붙기도 하고, ed가 붙기도 하고, 어쩔 때는 that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장에서 읽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to가 붙었고, that이 붙었고, ing가 붙었고 이런 것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동사야? 동사가 또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까 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무엇을 연습하느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뭐가 구체적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시간이 없었대요. 거의 없었어요. 어떤 시간? To solve the puzzle. 퍼즐을 뭐 하는 거예요? Solve는요, 해결하다라는 거죠. 또는 뭐예요? 문제를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그 퍼즐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또는 풀기 위한 무슨 시간?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퍼즐을 풀기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Little 때문에.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뒤에 tim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2번. She showed little interest in the movie. 자, 그러면 주어 찾아요. 주어. 그녀. 그녀는요. showed. 보여줬어요. 자, ed 붙어서 과거죠. 보여주었다. 무엇을 보여주었는데? Little interest, little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Interest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응? 어디에? 어떤 관심? In the movie, 그 영화에, 그 영화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little이 없으면 보여준 건데요. Little interest,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거의 없어요. 관심 거의

거의 없고 관심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영화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부정의 뜻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봤고요. A little과 little 잠깐 우리 표로 정리해 볼게요. 둘다 양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a little은 a 붙었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둘다셀수 없는 명사 와야 되는 거고요. 예시 한번 볼게요. They gave a little information. A little information. 바로 셀수 없는 명사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들은 약간의 정보를 주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there was little time. Little time. 이거 잘못 해석하면, 시간이 조금 있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서, not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정의 뜻으로 꼭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there was little time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거의 없다.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과거니까요. 자, 여기 자취 정리해 두었고요. 우리 또 앞에서 배운 문법 독해에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무엇에 대한 글이냐? 바로 판다가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이냐면 키다란 거 뭐예요? 바로 대나무죠. 그래서 대나무와 관련된 우리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ost plants grow 여기 띄고 그 다음에 centimeters in a week라고 했어요. Most라는 거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Grow 뭐 한다? 잘한다. 그쵸. 그 다음에 a few냐 a little이냐 그런데 뒤에 있는 명사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centimeters. centimeter. 우리 알죠? 자 보면요. 1cm, 2cm 이렇게 자의 길이를 재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네, centimeters 어때요, 여러분? 셀수 있는 명사죠. 자, 그래서 a few가 나와요? a little이 나와요? 바로 개수와 관련된 거 a few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자라는데 약간의 centimeters 자, 약간의 센티미터만큼 자라요. 언제, 언제, 언제? 바로 in a week. A week라는 거는 일주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만큼 자란대요. 약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약간 요렇게 자란다. 그거를 우리가 길이 자라니까 센티미터스로 표현하는 거죠. Because they show, because 나오면 뭐다? Because 다음에 뭐 나온다? 이유 나온다. 자, 그럼 어떤 이유? They show. 그들은 보여줘요. 동사 찾아요. 주어와 동사. 그들은 보여주는데, a few나 a little이냐, growth. 뒤에 나오는 성장, 자람이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growth에 s나 es 안 붙었네요. 셀수 없는 건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자람을 이만큼 양으로 측정하죠. 자, 그래서 growth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a little이 나와야겠죠. 자, 그들은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약간의 성장을 each day.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 매일 이만큼씩 자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it is hard to notice. 자, 여기 볼게요. It is hard. 뭐 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it은요, 우리 이거 해석 안 해줄 거예요. Hard. It is hard.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To notice. 여기 나오는 게 진짜예요. To notice. Notice라는 건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게 어려워요. Because, 왜냐하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성장을 얼마만큼씩 하는 거야? 요만큼씩, 매일 요만큼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채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지금 좀 어렵거든요, 우리 친구들. 어떤 문장이냐면, 일단, 자, 여기 있는 문장, 선생님, 여기 있는 이왜 해석 안 해줘요? 이거 왜 해석 안 해줘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문장에서 주어가 먼저 와야 되는데, 주어와 동사가 먼저 와야 되는데요. 주어가 길 때가 있어요. 자, 주어 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학교에 간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 주어 선생님을 한번 우리가 꾸며볼까요? 예쁘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선생님이 학교에 간다. 그럼 앞에가 지금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이렇게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우 주어야 너 너무 길다. 그러니까 뒤로 가라. 라고 위치를 바꾸어 주면서 원래 있던 이 주어 자리에는 뭔가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 가짜 주어 내가 너 잠깐 여기 있어. 가짜 주어를 우리 넣어주자. 가짜 주어 짧은 걸로 넣어줄게. 자, 짧은 거 뭐예요? it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 나오고 진짜 주어야 너는 뒤로 가라. 그래서 진짜 주어는 뒤로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영어에서 약속한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주어가 앞에 기다란 게 싫대요. 그래서 기다리지려 그러면 앞에 주어가 너무 커지려 그러면 뒤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 약속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주어 자리에 뭐라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 it 가짜 주어 넣어주는데 너는 해석을 안할 거야. 왜냐면 가짜니까 진짜 주어를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보통은 it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그리고 it is라고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it was도 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나올 때 여기 앞에 이렇게 to를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지금부터 다 외워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잠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짜 주어 나왔고요. 비동사 나왔고 hard 어려워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알아채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알아채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진짜 주어가 어디에 있다? 여기. To notice 이 알아채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하루에 얼마만큼 자라? 이렇게 약간 자라니까요. 그래서 they show a little growth. 이렇게 약간의 성장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눈치 되게 너무 어려워요. 자라는 거. 그러나, 자, 여기. 그럼 이제부터 상황을 전환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Bamboo. 뭐예요? 대나무죠. Bamboo is amazing. 하지만, 뭐다? 대나무는요? 놀라워요. It can grow up to 90 cm in just one day. 자, 대나무는요, 주어 찾았어요? Can 할수 있어요? Grow 뭐할수 있어요? 자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자랄 수 있어요?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up to 나옵니다. 어디까지 자란대요? 90 cm. 90 cm까지 자란대요. In 전치사 앞에서 끊어볼게요. In just one day. Just 단지 one day 뭐예요? 하루 만에 90cm나 자란대요. 오, 엄청나죠? 대나무 정말 많이 자라네요. That is almost 1 meter a day. 90cm니까 거의 뭐 1m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1m가 지금 얼마예요? 1m는 100cm잖아요. 그래서 1m 정도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건요, that is almost, 거의 1m예요. 하루에 거의 1m씩 자란다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자, 그 다음, pandas. 판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귀여운, 뭐, 푸바오 있죠? 자, 판다가요. 이, 먹어요. 자, 뭘 먹냐면, a lot of, 우와, a lot of, 오랜만에 보네. a lot of 무슨 뜻이에요? 많은이라는 수량 형용사인데요. a lot of는요, 어디에 쓰인다라고 했죠? 뭐,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오거나, 셀수 없는 명사 와도 돼요. 다 와도 된다라고 했죠? bamboo 뒤에 명사 아무거나 와도 돼요. 많은, 여기 꾸며주고 있습니다. 많은 대나무를 먹어요. 그러나, don't worry,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 There is,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어머, 뒤에 뭐가 왔다? little, 거의 없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little이 왔어요. little 다음에는요,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돼요. chance. 자, chance라는 건 기회나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뒤에 어떤 기회나 가능성을 말하는지
of로 붙여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가능성이냐? 바로 running out of bamboo라고 합니다. run? 달리는 건가? out, 바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of는 뭐뭐의니까, 그 다음에 bamboo, 어떻게 해석할까? 대나무 밖으로 막 달리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전혀 run, out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고 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run out of는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 써버리다, 그리고 바닥나다라는 거예요. 자, 다 흘러서 바깥으로 run이 선생님이 다 강이 흐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run이라는 것도 쓸수 있죠. 흐르다 할 때, flow도 흐르다고요. run도 우리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콧물 막 흐를 때, runny nose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run이라는 게 뭔가 다 흘러서 out,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써버리는 거고, 내가 가진 게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바깥으로 흘러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run out of의 뜻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bamboo, 대나무를 다 써버리게 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대나무가 지금 거의 1m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판다가 막 많이 먹어도 이 대나무가 없어질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little chance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Don't worry 했어요. It grows really fast. 뭐 한다? 그건요. 자라요. 주어와 동사. really 정말로 fast. 여기 있는 fast는요. 빨리라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fast 이거 형용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fast car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는 바로 빠른 차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카 여기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fast 여기 있는 이 부사라는 건요, 이 문장이나 또는 동사나 명사나 이러한 것들을 좀더 도와주는 거예요. 문장을 좀더 다채롭고 풍요롭고 좀더 자세한 정보를 주려고 도와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는데 어떻게 자라? 빨리 자란대요. 그래서 이 부사로서의 fast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형태가 같은 거 여러분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예요. 물론 형용사도 있지만 부사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태는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뱀부에 관해서 함께 보았고요.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A와 B에서 각각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a few centimeters. 그리고 B는요, 뭐예요? 바로 a little, 그 다음에 gross였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A few 써주시고요. 그리고 a little 해서 A와 B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대부분의 식물은 성장을 알아채기 어렵다. 그렇죠. It's hard to notice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애기 이만큼 자라니까. 자, 두 번째, 대나무는 다른 식물보다 빨리 자란다. 그렇죠. 하루에 얼마만큼 자란대요? 거의 1m씩 자란대요. 대나무 키우고 싶다. 그렇죠. 3번, 대나무는 사라질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뭐라고 했어요? 판닭 아무리 이거 많이 먹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면 많이 자라니까 하루에 막 1m씩 자라니까 이거 running out of bamboo 할 일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화면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a little과 그리고 little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둘다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오늘까지요. 우리 수량 형용사 a few 그리고 a little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차이점 뭔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품사라는 개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열공도장 챌린지 모두 잘 도전하셨나요? 선생님이랑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주부와 술부로 나누면 이라고 했을 때 The earth, 지구는 까지가 뭐였냐면 주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s round, 둥글다 이 부분이 바로 술부였어요. 어때요? 잘 맞춰 보셨나요? 그럼 우리 오늘 2강 도장 챌린지 미리 보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품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각 단어의 품사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모르는 거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이 여섯 가지의 단어들이 각각 어떤 품사를 가진 단어들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품사라는 건요, 요 단어들을 뜻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이름, 이것을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한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 뭐가 있다고 봤었죠?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뭐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의 이름을 볼 겁니다. 자, 품사는 한마디로 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괜찮아요? 자, 품사는 뭐다?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재료이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열공도장 챌린지에서 봤던 예문 한번 볼게요.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자, 먼저 The earth, 지구는 주어가 되겠죠. 자, is는요, 동사, 그리고 round, 둥글다, 이거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문장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 품사로 단어들을 분류를 해볼게요. 자, 품사가 봅니다. 일단 우리가 the earth가 주어라고 했는데요. 지금 단어가 몇 개? 두 개죠. the는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earth는요, 지구. 이 세상 사물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자, 지구는요,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그리고 반갑게도 동사는요, 그냥 동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ound, 둥근, 이거는 우리가 형용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래에 쓴 이 주어, 동사, 보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고요. 위에 쓴 이 빨간 글씨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문장의 재료, 품사라고 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품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는요, 영어에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8품사라고 하거든요. 간략하게 이 품사들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영어로 nou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다. 자, 그래서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고 보면요. cat, 고양이, 그리고 mike,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park, 네, 공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대명사, 어때요? 명사랑 이름이 비슷하죠?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친구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마이크라는 이름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마이크를 너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너, 그들, 그 이렇게요. 이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you, 너, she, 그녀, this, 이것,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동사도 있어요. 동사. 우리 동사는 어떤 거라고 배웠죠?
그치. 어떤 행동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네, 이런 걸 우리가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자, 대표적으로 am, 뭐뭐이다, cook, 요리하다, play, 놀다, 무엇을 연주하다, 이런 단어들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랑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사랑 형용사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각각 꾸며주는 게 달라요. 부사는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동사, 형용사를 꾸며준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보면요. slowly, 느리게, early, 일찍, loudly, 크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도 꾸며준다 그랬죠.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봤더니 tall, 큰, hot, 더운, 뜨거운, big, 큰, 이런 단어들이 이제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볼게요. 전치사. 전치사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전에 위치한다. 어디 전에 위치하냐? 명사 전에 위치한다. 자, 그래서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나와요. 자, 명사 앞에. 자, 명사 앞에 나오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명사가 위치를 나타내는지, 뭐 장소를 나타내는지, 시간을 나타내는지 등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명사 앞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어떤 위치, 뭐 시간, 방향 등등등을 나타내주는 게 전치사다. 그래서 in, on, under, 어디 안에, 어디 위에, 어디 아래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접속사라는 거 볼게요. 접속사, 말 그대로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자, 접속사는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같은 걸 연결을 해줍니다.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접속사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사 나와 있어요. 관사. 아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구 앞에 뭐 붙였어요? the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he earth라고 읽었는데요. on the. 이런 게 바로 관사입니다. 자, 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명사를 제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를 제안함으로써 명사가 어떤 특정한 것인지, 뭐 일반적인 것인지, 한계인지 등을 나타내줘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사과를 an apple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the apple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an apple이라고 하면 사과 하나예요. 근데 불특정한 사과 한 개입니다. 불특정한 사과 한 개.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하고요. 대명사는 pronoun, 동사는 verb, 부사 adverb, 형용사 adjective, 전치사 preposition, 접속사 conjunction, 관사 article까지 우리가 팔품사 다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요, 오늘 명사, 대명사, 동사 딱요세 가지만 좀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명사? 세상 모든 것들에는 정해진 이름이 있다. 자, 이 이름을요, 바로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한다. 자, 명사는요, 사람, 동물, 장소, 사물,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사람의 이름, Leo, Luna, Sam, 이런 사람의 이름 명사 되겠고요. 동물의 이름도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cat, rabbit, snake, mouse, 이런 것들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장소의 이름도 있습니다. school, market, playground, house, 이러한 것도 명사가 되겠고요. 사물의 이름도 있죠. book, desk, pencil, bread, sugar, sal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happiness, 행복, love, 사랑, peace, 평화 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어때요? 명사. 감좀 잡히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의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명사를 보기에서 골라 쓰고 네모 안에 철자를 모아 새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을 보니까요. 이 푸르른 잔디밭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잔디 영어로 뭐라 할까? grass라고 합니다. 저기 보기에 보면요. grass라는 단어 있죠?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자, 2번으로 가서요. 2번은 소년을 가리킨다. 우리 소년 영어로 boy라고 하죠. 자, 여기 보니까 boy가 있네요. 자, 3번 가봅니다. 3번은요, 저 푸르른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 영어로 sky라고 합니다. sky. 자, 4번 가봅시다. 4번은요, 나무가 있다, 나무. 나무는 영어로 tree라고 합니다. 자, tree. 자, 지금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보니 어떤 단어가 나와요? rose. 장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쓴 단어들 다 어떤 단어예요? 품사가 명사인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친구를 소개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지금 여기 빨간 색깔 모자를 쓴 준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자, This is my best friend, June. 이쪽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준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He is wearing a red. 그는 빨간 색깔 뭘 쓰고 있죠? 모자를 쓰고 있네. 우리 모자 영어로 cap이라고 합니다. He is wearing a red cap. 자, he is wearing a blue. 자, 파란 색깔 뭘 입고 있어요?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치? He is wearing a blue t-shirt. 티셔츠라고 적어볼까요? And 그리고 검정 색깔 반바지를 입고 있다. 그치? 우리 반바지 shorts라고 합니다. And black shorts. 자,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축구공을 들고 있네. He is holding a soccer ball. 축구공, 볼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는 축구공을 들고 있어요. He really likes playing. 자, 그는 이것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자, 축구공을 들고 있는 우리 준, 무엇을 좋아할까요? 축구를 좋아하겠지. He really likes playing soccer. 축구라는 단어 적어 보겠습니다. I am happy to have a great 빈칸 like him. 자, 여기서 like him이라고 하면요. 그와 같은이란 의미예요. 자, 나는 그와 같은 멋진 빈칸이 있어서 행복해. 자, 여기서 빈칸은요. friend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friend? 아까 shorts도 우리 봤고. 자, great friend라고 하면 나는 그와 같은 멋진 친구가 있어서 정말 기뻐.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베이직 컨셉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베이직 컨셉2 우리 두 번째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 명사 배웠는데요.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대명사이다. 자, 대명사로는요, 몇개 없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I, 나, you, 너, we, 우리, she, 그녀, he, 그, they, 그들, it, 그것, this, 이것, that, 저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아빠라는 명사를 우리가 대명사로 뭐라고 적어줄까? 아빠는 남자니까 우리가 그, he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ister, 여동생, 언니가 나와 있습니다. 그녀, she라고 적으면 되겠죠. she. 자, 그리고 어떤 사물, 피아노가 나와요. 피아노는요. 그것, it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t. 우리가 사물을 it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명 이상의 친구들, Peter and Tim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일 때 우리가
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들은 영어로 they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he, she, it, they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동사라는 건요,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움직임,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걸 뭐라 한다? 동사라고 합니다. 자,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go, 가다, cook, 요리하다, speak, 말하다, get up, 일어나다, run, 달리다 등의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어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는데요. am, are, is,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이거 예문 선생님이 하나 적어드릴게요. 자, 나는 유진이다. 뭐라 할까요? I am 유진. 자, 여기에서 am이라는 동사는요,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아니죠. 다만, 아, 우리 지난번에 주어랑 보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이 유진이 보어거든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유진이라는 보어와 I를 어떻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자, 여기서도요,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은 없습니다. 다만, 너라는 주어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are이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주어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교재 18쪽에 있는 그림 보면서 이 동사들이 쓰인 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bring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bring은요, 가져오다라는 의미고요. make는 만들다, taste는 맛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Dad makes lunch. 아빠는요, 점심을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make는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taste the soup. 나는 수프를 taste, 맛보다라는 동사네요. 맛보다. 자, 그리고요, Mom brings a chocolate cake. 엄마는요,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오신다. bring이라고 하면 가져오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어떻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am은요,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비동사인데요.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꾸며주는 보어가 뒤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Practice 2의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주어진 우리말을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녀가 자신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생일 파티의 사진이다. 자, 이것이라는 대명사 써줘야겠죠? thi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있는 어떤 사물을 this, 이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멀리 있는 건요, that이라고 불러요. that. 이것은 내 생일 파티의 사진입니다. 나는, 자, 나는이라는 대명사 I 있으면 되겠죠. I have two best friends here. 자, 나는 여기서 가장 친한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sing songs,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그들이라는 대명사 they 있으면 되겠죠. They sing songs for me. My mom brings us snacks. 자, 엄마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오신다? 간식을 가져온다. 자, 그리고 4번은요, 그녀는 a good cook이라고 하면 좋은 요리사입니다. She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is a good cook. 엄마가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그녀는 좋은 요리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명사 배웠던 거, this, I, they, she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넣어 이야기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요.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간것 같나요? 야구장에 놀러 간것 같아요. 야구장에 간 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 and his family. Sam과 그의 가족은요. 빈칸 to a baseball game. 야구 게임에 뭐 한다? 간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가다라는 단어 go 있네요. Go to a baseball game. 야구 게임에 갑니다. They, 그들은요. 핫도그와 팝콘을 먹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eat이라는 동사 나와 있네요. They eat hot dogs and popcorn. 자, 그들은요. 빈칸 for their team. 그들의 팀을 뭐 하고 있을까요? 응원한다라는 동사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응원하다 cheer이라고 합니다. cheer. 그래서 they cheer for their team. 그들의 팀을 응원을 합니다. Sam and his brother. Sam과 그의 남동생은요. Let's go. 가보자라고 소리친다. 자, 우리 소리치다 뭐라 할까? shout라는 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Sam and his brother shout. 소리를 칩니다. Let's go. 그들은 모두 happy. 행복합니다. 자, 행복함을 느끼다. 우리 느끼다라는 동사 feel 쓰면 되겠죠. They all feel happy. 그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o, eat, cheer, shout, feel 이런 동사들로 지금 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Grammar in real life. 이 실생활 대화에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품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 대화에 1번, 3번에 들어갈 말을 쓰고, 괄호 안에는 그것에 품사를 쓰세요라고 하네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 라고 합니다. I want to. 자, 먹다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 eat라는 동사 쓰면 되겠죠. eat, 먹다. 자, 먹다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명사, 대명사, 동사 중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쓰면 되겠다. 그치? 자, 동사. 자, 그 다음에요. 3번 볼게요. 일단 2번은요. I want a cheeseburger. 나는 치즈버거를 원해 라고 하고, 먹으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그래서, look at them. 그들을 봐. 그들은 너무 시끄러워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라는 대명사, they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they. 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명사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Look at them. They are so loud. 그들은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이번에 문장 이에 품사를 구별하여 연결하세요라고 합니다. I want a cheeseburger.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인데요. 일단 I의 품사는 어떻게 될까? I.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되겠죠. 자, want는요. 원하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을 원하냐? 치즈버거를 원해요. 치즈버거는 명사겠죠, 명사. 자, 대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아래 단어들 중 적절한 것을 골라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세요. Where are they? 자, where이라고 하면 어디에 라는 의문사예요.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보니까 they, 그들은요. At a fast food restaurant. 자, 지금 햄버거를 사러 갔잖아요. 그들은 패스트푸드점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품사 나오는데요. 여기 at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어디에라는 전치사 됩니다.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 주어의 위치를 알려줄 때 어떤 동사를 쓸까? they are 써야 됩니다. They are. 그들은요, 패스트푸드점에 있습니다. They, 그들은요, 버거를 어떻게 하나요? 버거를 사잖아요. 그치? 버거를 구매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다, buy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They buy burgers. 그들은 햄버거를 삽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실생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자, 품사란 무엇인가요, 얘들아? 품사. 단어를 그 성격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 품사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떤 문장을 위한 재료로 생각하라 라고 했죠. 자, 문장을 위한 재료가 품사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몇 가지 품사 있었죠? 8가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어에 8품사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 3가지 봤습니다. 뭐 봤습니까? 네, 명사.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봤습니다. 자, 또 그리고요.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봤었지, 동사. 자, 요렇게 3가지 우리 오늘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2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They are musicians. 그들은 음악가들이다. They play music. 그들은요, 음악을 연주한다. 자, 이런 문장을요, 우리 지금 1강에서 배웠던 일단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먼저 적어 볼게요. They는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가 되겠죠. 그들. 자, are은요,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음악가들, 그들은 음악가들이다. 음악가는요, 보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바로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음악을 연주한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근데 그들이 무엇을 연주하죠? 음악을, 을에 해당하는 거 목적어라고 했죠. 목적어. 자, 어때요? 우리 이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찾는 거는 좀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품사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구성하기 위한 문장의 재료. 우리 품사라고 했습니다. They는요? 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되겠고요. Are는요? 그냥 똑같이 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musicians, 음악가들은 그쵸. 이름이죠.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they, 대명사. play, 연주하다. 동사. 마지막으로 music, 음악은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자, 지금 우리가 위에 쓴게 무엇이다? 품사이다. 품사.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각 단어의 품사, 어때요? 이제 자신 있게 구별해 볼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세 가지 중으로 분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했으면 도전하고 인증해야죠. 그래서 수강 후기에다가 제목, 닉네임, 2강 열공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한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302강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이제 비교구문에 이제 스타트를 딱 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어제 사실은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일부 있었으나, 자, 오늘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자, 어제 빠르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차근히 오늘 정리하시고 반복해 보심으로써 단단하게 좀 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구문을 활용해서 자, 저희가 읽기 시도할 거고요. 자, 구문 분석 5개 문장 저희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자, 그 문장들 여러분들 다시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학습의 포인트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문장 어떻습니까? 자, 이 문장은 지금 후로 연결돼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이겠네요. 자, 그러면 어떠어떠한 학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M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ogress가 나와 있는데요. 자, progress는 명사동사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동사로 사용됐고요. 이것도 역시 중등용 단어가 되겠죠. 명사로는 진척, 진화, 진보 이런 뜻인데요. 자, 동사로는 당연히 진척되다. 주로 이제 자동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왜? 뒤쪽에 여기도 지금 부사가 지금 딱 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MD네요. 자,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여기 more가 없었으면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비교의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이죠?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빠르게 성장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 비교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자, 그게 바로 여기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도우즈는 수식어구를 동반하게 되면 people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연결어가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rapidly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진척되는 속도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갖고 하겠어요? 부사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연결어가 than이 나왔으니까 앞쪽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비교급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more rapidly에 자, 부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rapidly는 부사형 어미로 끝났죠. 따라서 음절수와 관계없이 비교급을 만들 때 앞쪽에 more를 붙인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은 요렇게 구문 분석이 되고요.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했던 학생들이 텍스트북은 교과서니까 자, 교과서만을 사용했던 학생들보다도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자, 발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구문이 형성되기 위해서 비교 대상 연결어. 자, 그리고 그 연결어에 맞춘 형용사나 부사의 급수. 요렇게만 주의하시면 비교 구문은 되는 거예요. 명사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시면 충분히 첫 번째 문장 정리가 되었을 테니까요. 자, 복기 내지 암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s who used computers. 컴퓨터를 사용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사 뭐였어요? progressed.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more rapidly. 더 빨리 발전했어요. 누구보다도 than those. 자, those는 이제 who와 연결되어 있죠? who only used textboo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복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비교 구문이 별겁니까? 컨셉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떤 일반 평소문에 어떤 요소들이 어느 위치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가, 그래서 비교의 문장이 형성되는가의 원리만 아시면 글쎄요, 그건 뭐 적절한 연결어, 적절한 급수 이런 것들만 맞춰서 매칭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댄이 왔는데 원급을 쓴다든가, 그죠? 혹은 뭐 as가 왔는데 비교급을 쓴다든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거를 급수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0: 저는 그렇게 그닥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갈게요. 2번입니다. 2번은 persimm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persimm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일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감입니다. 감. 중등용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 좀저 단어의 뜻을 알려드렸고요. 자, persimmon 암기하시고 여러분들도 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감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이에요. 동사 어디 있어요? hangs. 타동사로는 뭐뭐를 걸다, 자동사로는 걸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두 단어 이상이니까 이건 당연히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as a baseball 이런 어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a big Persimmon 이런 식의 어순이 구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의 어순이 구성되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간 거예요. 자, 비교 구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한가요? 비교의 대상. 뭐하고 비교했어요? 야구공. 그런데 비교의 수준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as가 왔어요. 근데 이 as가 오면 여러분들 똑같이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붙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현대 영어에서 하나의 연결어로 봅니다. 끝. 이게 다예요. 그리고 비교구문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가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는 야구공과 감을 비교하는 명사 대 명사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번에 형용사가 왔어요. 자, 그래서 전체가 MA가 된 것입니다. 자, 충분히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암기가 가능할 거예요. 아, persimmon인데 big. 그거를 사이에 두고 연결어가 as, as가 앞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니까 베이스볼 나왔구나. 나머지는 쉽죠?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이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드릴 거고요. 하이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높은, 높게 이렇게 되죠. 매우 주의하셔야 될 단어예요. 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이 반드시 될 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높은, 높게 돌다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highly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는 뭐 지금은 안할 텐데 아, 저 단어 되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가 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높게 매달려 있다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적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브랜치 우리 했잖아요. 브랜치는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요. 어디에 가지예요? 바로 나무에 가지기 때문에 M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시면 이 부분에 주의하시면서 어순에 주의하시고 구성에 주의하시면서 자, 복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ersimmon as big as a baseball. 어떻게 돼 있어요? Hangs. 어떻게 해요? High on the branch. 어디에? Of the tree.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n the branch가 아니라 on a branch군요. 착오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자,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도 마무리 짓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또 어떨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문장의 기본이 뭐예요? 기차가 빨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Current,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에어포트 버스가 되겠습니다. 공항버스입니다. 따라서 이건 공항 가는 열차 되겠네요.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는 그런 열차 있죠? 자, 그게 현존하는 공항버스가 비교 대상이고요. 연결어는 댄이에요. 자, 그리고 앞쪽에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는 무슨 급으로 와야 돼요? 댄이 왔으면. 비교급이 와야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추가된 요소는 아니에요.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호자리고 필수 성분이니까 원래 있었던 애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비교급으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철도가 현존하는 공항버스보다도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등위접속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공항철도는 아이고, 여기 드디어 이제 열등 비교급이 나오네요. 자, 열등 비교급은 형태가 하나라 그랬죠? 무조건 less plus 원급입니다. expensive 앞에 less가 붙었어요. 뭐보다도 than taking a tax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등비교급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ER이나 앞쪽에 more나 자, 불규칙에 우등비교급을 써주고 되는 쓰면 되고요. 열등비교급은 더 단순해요. 그죠? 네, 그래서 형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less plus 자, 그 다음에 원급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와 비교했어요? 택시 타는 거. taking a taxi가 되겠어요. 택시를 타는 것보다도 덜 비쌉니다. 당연히 주어, 동사, 보호에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겠어요? 뭐보다 덜 비싼지 수식했으니까 요거는 MD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형용사 보호를 수식했으니까 MD가 될 거고요. 문장에 MD가 비교구문이 되는 순간 필수 성분이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요렇게 여러분들 성분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이미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문장 복기 한번 해보실까요? The train is faster. 공항철도가 더 빠른데요. 뭐보다도 than the current airport buses.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보다도. 그리고 and 어떻습니까? 자, it is less expensive. 덜 비싸요. 뭐보다도 than taking a taxi.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3번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비교구문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셨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아, 이 문장은 지금 딱 세 단어로 되어 있네요. 끝. 어이구, 많은 사람들이 뭐뭐뭐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뒤쪽에 주어 동사가 와 있으나 중간에 접속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명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가 있죠. 자, 접속사의 생략은 명사절일 경우 어느 공간에서 발생해요? 목적어절에서 발생하고 목적어절의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그 적용이 이 문장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대절 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뭐뭐를 희망해요의 내용인데 자, 그 내용만 여러분들 주의해서 분석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울러 명사절에서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세 생략이 가능하지만 관계대명사에서도 목적 격의 생략이 가능했다는 것과 관계 부사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자주 나타나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하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어동사가 있을 텐데요. 그 주어동사 사이에 뭐가 꼈어요? 이렇게 형용사구가 끼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스페이스 플레이는 뭐냐? 스페이스 플레이는 다른 말로 스페이스 셔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선을 쏠 때는 일단 한번 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왕복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우주 왕복선. 자, 그래서 스페이스 플레인이나 스페이스 셔틀은 우주 왕복선이라고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가 뭐예요?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교구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적인데 누구만큼 성공적이길 바래요?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Narrow rocke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narrow rocket야말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로켓은 한번 쏘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원급을 썼기 때문에 대등한 거예요. 똑같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므로 연결어가 as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도 이렇게 as가 들어가죠. 이것은 똑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똑같이 성공적이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서 평서문에 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추가적인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비교 구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 어디에 붙는지 그 어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4번도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러시면 4번 문장에 대한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people hope A. A를 희망하는데요. A가 무엇입니까? The development of a space shuttle. 여기서는 space shuttle은 아니고 space plane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자, will be successful 이었는데요. 앞뒤에 이제 비교구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will be as successful as the narrow rocket. 이렇게 지금 어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저와 호흡을 잘 맞춰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잘 되고 있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휘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Stimul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중등용 단어는 아닙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복수형이 라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희한하죠? S가 붙지 않고 Stimuli 이렇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reatment는 치료죠? 좀 더 효과적이다. 자, 이거 비교구문인가 봐요. More 온 거 보니까. 그러면 뒤에 뭐가 올까요? 비교 대상이 오겠죠? 성인들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누구에게 효과적이에요? 부사적 수식어가 중간에 붙어 있습니다. MD가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MD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것은 또 MD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더 효과적인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는 해석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좀 더 센스티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스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다는 것이겠죠. 뭐에? 자극이 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자극이에요? 바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장도 자, 마지막 문장 분석 끝났고요. 자, 그러시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eatment is more effective for children than adults. 이유는요? Because children are more sensitive to stimuli from outsid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필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Students who used computers progressed more rapidly than those who only used textbooks. A persimmon as big as a baseball hangs high on a branch of the tree. The train is faster than the current airport buses, and it is less expensive than taking a taxi. Many people hope the development of a space plane will be as successful as the Naro rocket. The treatment is more effective for children than adults because children are more sensitive to stimuli from outside.
0: So,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자, 어제 배우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오늘 자, 정리가 충분히 잘 되었으리라고 봐요. 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あ,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실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 바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나의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네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도 이제 마무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픽션 책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읽을만하고요. 재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렵다면 제 강의를 참고해서 함께 읽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부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먼저 들어보고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1: A singer's life.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He writes music,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He appears on television,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Sometimes, Psy travels to do concerts.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0: 싸이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봅니다. A singer's life, 가수의 삶이 되겠죠. As a singer and rapper. As라는 거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가수 그리고 래퍼로서가 되겠죠. 자격을 나타내죠. 뭐뭐로서, 가수로서, 래퍼로서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Psy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사용하다. 원래 spend는 쓰다, 사용하다가 되겠죠.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sign은 사용합니다. 보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면서 보내냐면 working on his songs. 그의 노래를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He writes music. 그는 곡을 씁니다. 노래를 쓴다가 되겠죠.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그리고 그는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자, 그는 일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냐 하면 바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겠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in the music business. 바로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improve his sound.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미 이분은 가수예요. 노래 전문가시고요. 그런데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일을 한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좀 더 낫게 만들겠죠. 좀 더 좋게 만들겠죠. 그래서 improve라는 것은 개선하다, 뭔가를 향상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사실 이 나머지 글의 문맥을, 내용을 쭉 이해를 하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거의 맞을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단어를 추측하는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가 되네요. 그들은 종종 일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어디에서? In recording studios,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where albums are made라고 되어 있는, 그런데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무엇을 하냐면 albums are made, 앨범이 만들어지는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많이 헷갈려 할 그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where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where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를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관계부사라는 것입니다. 관계부사, 넌 누구냐?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예문을 보기 전에 관계부사라는 거 한번 느낌, 이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게 무엇이죠? 저와 여기 있는 감독님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 리모컨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그 사물이나 대상이 두 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영어에서 관계라는 것은 바로 더해준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뛰었다. 나는 줄넘기를 했다. 어디에서? 공원에서. 근데 공원에서를 안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줄넘기를 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원에서라는 것은 부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문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is is the park. 이것은 공원입니다. 자, 여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입니다. I often jog in the park. 나는 종종 이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관계 부사를 여기에서 쓰려고 합니다. 관계 부사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을 더할 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관계라는 것이 더한다. 두 개를 연결한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사란 무엇이냐면 자, 이 뒤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I often jog. 나는 종종 조깅을 한다.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내가 조깅을 하는지도 좀 말해볼까? 라고 해서 in the park를 덧붙인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in the park를 지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장의 어법상, 문법상 없어도 됩니다. 여기 있는 in the park. 그래서 이 in the park 같은 것이 바로 부사 역할을 한다. 덧붙여진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더하는데 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활용해서 두 개를 덧붙이는 그런 단어를 만든 게 바로 관계 부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하려면 불필요한 걸 지워야 되겠죠. 불필요한 것은 이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 This is the park. The park가 보이고요. I often jog in the park. The park가 보이네요. 앞에 한번 park 나왔잖아. 이 뒤에 있는 park를 지워볼까?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아이디어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두 번째 단어를 삭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which로 바꿀 수가 있죠. which는 바로 관계 대명사에서 왔습니다. 관계 대명사, 지금 이 park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사물. 그러면 사물이고 또한 여기 있는 in, 여기 있는 이 전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또 나오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예전에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두세 번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래서 which로 바뀌게 됩니다. 아, the park가 바로 사물이고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who나 whom을 썼겠죠. 그런데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꾸고 그래서 여기 있는 which를 썼는데 아직까지 이 두 문장은 저기 있는 this is the park와 I often jog in which라는 것은 연결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올바른 형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this is the park와 I often jog in which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제 방금 여기에서 바꾼 이 which를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 그 지점 바로 park, 바로 다음 이 두 문장 사이 그 마침표가 있는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부터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this is the park which I often jog in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which니까 이렇게 이동했고요. 자, 그 다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in the park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in which도 in the park, 공원에서 그래서 이 in은 바로 뒤에 있는 그 명사와 친하다라는 것이죠. 끈끈해요. 그럼 여기 있는 in which도 원래는 끈끈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좀 붙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in도 which 앞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This is a park in which I often jog. 이것도 된다라는 것이죠. 옳은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in which를 이제 관계 부사로 바꿔봅니다. 아직까지 관계 부사는 안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ere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n which를 where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최종적으로 this is a park where I often jog가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0: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 있는 공통된 두 단어를 찾아주고 거기에 맞게 who, which 같은 걸로 바꿔주고요. 사물이니까요. 장소니까 사물일 수밖에 없죠. which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in은 제일 끝에 써도 되고 제일 여기 있는 which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in which가 합쳐지면 where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다. 혹은 아, 나 중학교 때 나중에 내신 시험에 좀 걱정이 돼. 중학교 때 내신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거기에서 제가 많이 틀리는 부분, 그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s is a park where I often jog in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문장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여기에 분명히 where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in which가 합쳐져서 where이 된 겁니다. 그런데 in which가 합쳐져서 where이 됐는데 in이 여전히 여기 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 in이 있으면 뭔가 자연스러운데? 이러면서 이 문장은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where 안에 in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 그 다음은요. This is a park which I often jog. 너무나 맞아 보이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원래 표현이 in the park였죠. 그래서 이 여기에 in the park에 있는 in which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이 문장 제일 끝에 있거나 혹은 which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in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문장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알면은 아래에 있는 두 문장도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바로 눈에 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아, 이제 이 where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겠죠? 바로 in recording studio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albums are made in the recording studios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in which로 바뀌어서 그게 where로 바뀌어서 이두 문장을 더하고 있는 저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singer's life.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He writes music,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They often work together in recording studios where albums are mad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그의 앨범이 나온 후에, 세상에 나온 후에, 발매가 된 후에 싸이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노래이니까 싸이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To promote them. 그것들을 promote이라고 하면 바로 홍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에 가서도 알리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홍보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He appears on television. 그는 appears. appear이라는 것은 나타납니다. TV에 나타납니다. 텔레비전에 나타나다, 출연하다가 조금 더이 문장과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텔레비전에 출연합니다.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그리고 그는 팬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합니다. 공연한다가 되겠죠. 라이브 공연을 하다가 되겠죠. Sometimes, 때때로, 이따금씩. Psy travels to do concerts. Psy는 여행을 합니다. To do concerts.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여행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2012년과 2013년에 Psy는 공연했습니다. 어디에서 공연했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He appears on television.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Sometimes, Psy travels to do concerts. In 2012 and 2013, Psy performed all over the worl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As a singer and rapper, Psy spends time working on his songs. Improve. And he works with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to improve his sound. Promote.

0: promote. After his albums come out, Psy works hard to promote them. Appear. Appear. He appears on television. Perform. Perform. And he performs live for fan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했을 그럴 표현입니다. 바로 텔레라는 것입니다. 텔레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뭔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텔레라는 것만으로 쓰이진 않고 이 단어가 어딘가에 붙어서 쓰이거든요. 딱 생각나는 게 텔레비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들을 보면요. 텔레비전, 텔레폰이라고 있네요. 자, 일단 텔레. 텔레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뭔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비전이라는 것은 시야를 의미합니다. 뭔가 보는 것을 의미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저는 이 일산에 있는 EBS 방송 촬영장에서 지금 이 비디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산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전국에서 다 자기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는, 지금은 이 모바일 기기로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지금도 우리 가정에 다 한 대씩은 있는 집이 많죠. 자,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는 일산에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산이나 광주나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텔레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V가 텔레비전이 왜 텔레비전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는 텔레폰입니다. 이것도 유사하죠. 텔레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폰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를 의미합니다. 소리, 우리가 듣는 건요. 그러면 우리 소리, 뭔가 여기에서, 저는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혹은 서울에 있는데 저기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분과 통화를, 소리를 주고받고 싶어요. 떨어져 있는데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텔레폰, 전화기가 되겠죠. 지금은 모바일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가정마다 전화기가 없지만 이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유선으로 우리 전화기라는 게 다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 텔레폰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다. 그래서 텔레폰이 전화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안다면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쉬워지고요. 조금 더 암기하는데 쉬워지고 기억도 오래 남게 되겠죠.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제가 많이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체중 문제를 한번 다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 체중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코로나 위험이 더 높다라는 또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영어 뉴스를 모아봤는데요. 그첫 순서는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토픽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Today's Topics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토픽은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에 관한 소식입니다. Battle for Semiconductor Supremacy. 자, Supremacy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일단 요거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들어보시죠.
1: Battle for semiconductor supremacy. Semiconductors are at the heart of economic growth and a vital compon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Now the industry has transformed into a high-stakes issue and a source of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2: Battle for semiconductor supremacy. Semiconductors are at the heart of economic growth and a vital compon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Now the industry has transformed into a high-stakes issue and a source of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0: 자,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지 뉴스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1: Supremacy.
2: Supremacy.
1: Semiconductor.
2: Semiconductor.
1: Vital.
2: Vital.
1: Component.
2: Component.
1: High stakes.
2: High stakes.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단어죠. 바로 supremac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패권 혹은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supremacy. 두 번째는 오늘의 주요 이슈가 되겠죠. semiconductor. 컨덕터가 이제 전류가 통하는 도체예요. semi는 이제 절반 정도만 통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ital, vital, 필수적인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component, 부품이라는 의미도 되고 특정 요소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high stakes, 요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해 관계가 큰. 아마 사전을 찾아보시면 죽자 사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냥 이해 관계가 매우 높은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자, 요런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어떠한 내용이 펼쳐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miconductors are at the heart of economic growth. 그렇군요. 일단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At the hear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의 핵심에 놓여 있는, 핵심을 차지하는이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반도체가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and a vital compon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ical 기술적인 innovation, 혁신, 즉 기술 혁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때 쓰는 형용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는 important입니다. 그죠? important. 그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중요한지, 어디까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important, 중요한 정도예요. essential이란 말도 있죠? essential. essentially 중요한 의미는 그게 본질적인 이라는 의미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essence라고 하는 명사가 본질, 정수예요. 그래서 something is essential 이라는 얘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알맹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쭉정이에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 vital이란 단어는 왜 중요할까요? 명사형이 vitality, 맥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박이 안 뛰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something is vital이란 얘기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이런 의미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명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반도체라는 것이 없으면 기술 혁신 자체가 의미가 없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단어 선택을 통해서 기자가 분명하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한 바를 우리는 알아줘야 되겠죠. Now the industry has transformed in

0: high stakes issue. 자, transform 할 때나 어떤 그 단어겠죠? transform into. 뭐뭐로 변화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high stakes. stake라고 하는 것이 뭐 경마라든가 도박에 거는 판돈이에요. 이 판돈 잘 되면 크게 벌지만 안 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래서 the stakes are very high라고 하면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The stakes are high 혹은 very high. 그렇기 때문에 high stakes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매우 높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takeholders라고 쓰면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해관계가 큰 판돈이 높은 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And a source of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Battle for semiconductor supremacy. Semiconductors are at the heart of economic growth and a vital compon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Now the industry has transformed into a high-stakes issue and a source of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2: Battle for semiconductor supremacy. Semiconductors are at the heart of economic growth and a vital compon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Now the industry has transformed into a high-stakes issue and a source of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COVID hits obese people harder. 아, 우리에겐 참 익숙한 표현이네요, 이제. Hit hard 혹은 harder. 비교급이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죠. 큰 피해를 입히다. 직격탄을 날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비만인 사람들의 피해가 더 높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요거 들어보시죠.
1: COVID hits obese people harder. According to a new study, people who are overweight or obese are more likely to develop severe COVID-19 and die from it because they are generally less healthy and have worse immune systems.
2: COVID hits obese people harder. According to a new study, people who are overweight or obese are more likely to develop severe COVID-19 and die from it because they are generally less healthy and have worse immune systems.
0: 듣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뉴스 키워드는 있죠? 역시 들어봅니다.
1: Obese.
2: Obese.
1: Immune.
2: Immune.
0: 첫 번째 단어는 오늘 주제의 가장 핵심이죠. obese라는 비만에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경우에는 obesity라고 하고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obese라고 얘기하는데요. BMI라는 게 있어요. Body Mass Index라고 하는데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그 수치가 25가 넘으면 비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obese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immune이라는 단어가 되겠군요. immune, 면역성이 있는 이라고 할때 쓰죠. immunity, 면역성을 얘기합니다. 자, 요두 단어만 알면 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According to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people who are overweight or obese 이렇게 되어 있군요. overweight는 weight가 오버한 거죠. 과체중인이라고 할때 씁니다. over의 반대말이 underweight 이라고 하면 저체중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단어라 제 입장에서는 underweight. 글쎄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자, people who are overweight or obese. 과체중이거나 그리고 혹은 비만인 사람들이 are more likely to develop severe COVID-19 and die from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be likely to예요. be likely to. 뭐 이것이 more likely to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less likely to도 될 수 있겠습니다. be likely to, 뭐뭐 할것 같아. likelihood라고 하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e likely to, 뭐뭐 할것 같아. more likely는 더 뭐뭐 하는 거고요. less likely는 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develop. develop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건 발달 뭐 이런 것도 오르죠. 단어가 우리 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물론 우리 말 표현들 단어들 가운데서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는 단어가 참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을 하거나 번역할 때 다르게 써야 되죠. 예컨대 child development이라고 하면 뭐죠? 아동 발전 개발이 아니죠. 아동 발달이라고 하잖아요. economic development이라고 하면 경제 발전이라고 하죠. R&D 할 때 research and development이라고 하면 그때는 연구 개발이라고 하죠. 개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을 크게 전염병과 비전염병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전염병은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에이즈가 될 수도 있겠죠. 말라리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세계 3대 전염병이라고 하면 이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인데요. 그런 전염병의 경우에는 감염된다라고 얘기하죠. 디벨롭의 경우에는 비전염병, 암이라든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아니면 아스라이티스, 관절염 같은 것이 걸린다라고 할 때 디벨롭을 씁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감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be infected with 이런 표현을 쓴다면 비전염병은 걸린다, develop 이란 단어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과체 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이 severe입니다. 코로나19 중증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군요. Because they are generally less healthy.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there are some exceptions.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건강이 조금 더 덜한 상황이죠. 좀 열악한 상황이고 and have worse immune systems. immune system이 면역체계를 얘기해요. 상대적으로 면역체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구의 the adult population이죠. 성인 인구의 70%가 과체중 혹은 비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압도적입니다. 2위 국가의 거의 3배 정도 사망자가 나와 있어서 실제로 이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그 자료 뒷받침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자, 어쨌든 요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OVID hits obese people harder. According to a new study, people who are overweight or obese are more likely to develop severe COVID-19 and die from it because they are generally less healthy and have worse immune systems.
2: COVID hits obese people harder. According to a new study, people who are overweight or obese are more likely to develop severe COVID-19 and die from it because they are generally less healthy and have worse immune systems.
0: Today's parents.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나 패턴을 정리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표현이죠. To be more likely to do something than somebody.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than somebody 나와야 되겠죠. To be less likely to do something than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할 가능성이 낮다. 즉, 더 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요거는 특히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신문이나 이제 뉴스를 들으시면 거의 의료적인 상황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비만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정상 체중인보다 뭐 할 가능성이 얼마나 더 높다. 뭐 하루에 2시간을 걷는 사람은 아예 걷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다.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만인 것도 서러운데 저는 비만까지는 아니고요.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다. 이 수치는 신경 쓰지 마세요. 통계에 따라서 실제로 고도 비만인 경우엔 4.5배 이상이다라고 보는 데도 있곤 하니까 그냥 여기서는 영어적인 표현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Obese people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정상 체중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비만은 obese people. 그렇다면 정상 체중인 사람이라고 할 때 people like me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people of normal weight. 여기서 이제 with를 써도 되긴 하는데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people of normal weight, 정상 체중인 사람입니다. 자, 당뇨는 우리가 이제 diabetes라는 표현 정도까지는 아니까요. Obese people are twice more likely to blank diabetes than people of normal weight. 가로안에라는 단어는 뭘까요? 좀 전에 제가 그렇게나 강조했는데, 그죠? People, obese people are twice more likely 예, 두 배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To develop diabetes than people of normal weight.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twice가 아니고 30% 더 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Obese people are 30% more likely. 만약에 30% 덜, 30% less likely. 이런 식으로 언제라도 융통성이 있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3배라고 하면 3 times more likely.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내용 들어보시죠.
1: Obese people are twice more likely to develop diabetes than people of normal weight.
2: Obese people are twice more likely to develop diabetes than people of normal weight.
0: being an anchor yourself.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입니다. It helps to be good looking. 조금 전에 이제 비만인 사람들의 건강 위험이 좀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만과 함께 사실 외모 우리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요. 뭐 한국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It helps to be good looking. 요거 가끔씩 해석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It helps to라고 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럴 때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helps는 자동사입니다. 이 뒤에 있는 to가 진짜 주어인 경우가 많아요. It helps that blah blah blah라고 하면 그 that절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할 때 항상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 뭐뭐 하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군요. To be good looking. 예, 외모가 좋으면 도움됩니다. 잘생긴 남녀 쉽게 삽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키가 크고 날씬하며 매력적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돈도 잘 벌고 승진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외국에서 나온 그 통계고 그 연구입니다. 관련 기사를 저도 여러 개 봤었거든요. 자, 여러 연구에 따르면 뭐 여긴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자, 경향이 있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냥 쓰면 됩니다. Be to be more likely to 혹은 to tend to를 쓰면 되겠군요. 외모가 평범한 사람은 those with average looks. 외모가 평균이에요. 예, 저는 최소한 여기서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평균 이하인 사람은 those with below average looks. 이건 비극인데요, 우리가. 자, 내용을 보면 study show that tall, thin, and attractive people tend to make more money. And tend to가 연결되는 거니까요. Be promoted more often than those with average looks.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It helps to be good looking. Studies show that tall, thin, and attractive people tend to make more money and be promoted more often than those with average looks.
2: It helps to be good looking. Studies show that tall, thin, and attractive people tend to make more money and be promoted more often than those with average looks.
0: 오늘도 역시 중요한 표현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봅니다.
1: Supremacy.
2: Supremacy.
1: High stakes.
2: High stakes.
1: The immune system.
2: The immune system.
1: Those with average looks.
2: Those with average look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움 되셨나요? 꼭 그러길 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3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새로운 내용 들어갈 건데요. 바로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현재 시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현재 시제하고 현재 진행형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는 시제냐면, 현재 일을 말할 때 그때 쓰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

very smart. 너는 매우 똑똑하다. 너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럴 때 비동사 현재형으로 써주었습니다. 또요. I like classical music.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클래식 음악을 현재 좋아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주었습니다. My parents go to church every Sunday.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신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 go를 써줬습니다. 또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고요. And sets in the west. 서쪽에서 집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적인 사실이죠. 이럴 때도 현재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 시제인데요. 그럼 현재 진행형은 무엇이냐? 현재 진행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요.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를 써줘요. 자,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그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주어에 따라서 알맞은 비동사 쓰는 거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동사에 ing 붙인 형태도 올바르게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그냥 뒤에 ing만 붙이면 되는데요. 몇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어서 우리 밑에 예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I am writing an email now. 나는 지금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메일을 쓰고 있어라고 하는 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현재 진행형을 써준 거죠. 주어가 I라서 비동사는 M을 썼고요. 그 뒤에 보시면 write. 자, 쓰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끝에 있는 e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e로 끝나는 동사들은요. 끝에 있는 e를 없애고 그 뒤에다가 ing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riting an email now. 이런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동사의 끝에 이가 있으면 이를 빼고 그 뒤에 ing를 붙인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경우도 볼게요.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 그들은 벤치 위에 앉아 있다. 지금 그들이 앉아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주어가 they. 3인칭 복수니까 비동사 are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앉다라고 하는 동사 sit. sit의 ing 형태에 주목해 볼까요? sit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자음 하나, 그리고 그 앞에 모음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우리 예전에도 배웠었죠.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때는요. 끝에 있는 모음을 한번더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거 두 번째 기억해 두세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 끝에 있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준다. 그래서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 이때 sit, 그 뒤에 t를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주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The band is playing my favorite song. 그 밴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밴드 단수 명사, 3인칭 단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is 비동사 써줬고요. 그 다음에 play에다가 ing를 붙여줬습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 y로 끝난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y를 i로 바꾸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이라든가 아니면 규칙 변화하는 과거형 동사 이야기할 때요. 앞에 y 앞에 자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y가 나오면 y를 i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ing 붙일 때는 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음이든 모음이든 간에 y로 끝날 때는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 세 가지 정도 챙겨두고 조금 더 문제 풀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형과 현재 시제

때 차이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진행형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써요. 그래서 습관적인 일, 평소의 습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이럴 때는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Someone is knocking at the door.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현재의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적어줬어요. 반면에, I always knock before I open a door. 이 문장은요, 나는 항상 문을 열기 전에는 노크를 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그런 습관, 평소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를 써주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 라고 하는 거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 주어진 주어에 맞는 동사의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 둘다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먼저 1번 보면요. They는 3인칭 복수. 복수니까 현재 시제 쓸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They에 맞는 비동사 are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is에다가 ing를 붙여줬어요. it 같은 경우에는 자음 앞에 모음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죠. 그러니까 뒤에 t를 한번더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it 뒤에 ing만 붙여주면 끝이에요. 자, 우리 2번도 해볼까요? he check. check 하면 점검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의 동사인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현재 시제 쓸때 어떻게 써야 돼요? s를 붙여줘야죠. 그래서 he checks.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현재 진행형 쓸 때는요. 주어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그다음 체크에다가 ing 뒤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그는 확인한다. 그는 확인하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3번 she, 그다음 smile. smile 같은 경우에는 이로 끝나네요. 그쵸? 이로 끝나니까 우리 현재 진행형 쓸때 조금 생각할 게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제부터 써볼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서 she smiles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현재 진행형은요. 주어가 역시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쓸 거고, smile에 ing를 붙이려고 봤더니 이로 끝나니까 이는 빼고, 그 뒤에 ing를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서 she smiles. 그녀는 웃는다. she is smiling. 그녀는 웃고 있다. 웃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4번. eat, destroy. destroy 하면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예요. 파괴하다. 그러면 그것은 파괴한다. 어떻게 써요? 주어가 역시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줘야 되겠죠. it destroys. 이렇게 써줄 거고요. 현재 진행형은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비동사는 is. 그 다음에 y로 끝날 때 그냥 ing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It destroys, it is destroying.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괴한다. 그것은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5번, we paint. paint는 페인트를 칠하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죠. 주어가요, we. 1인칭 복수네요. 그러면 현재 시제일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We paint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쓰죠? 자, 복수 주어니까 비동사는 are 써줄 거고요. 그다음 paint는 뒤에다가 ing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우리는 칠한다. We are painting. 우리는 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겠죠? 6번입니다. You write. 너는 쓴다. 너는요, 2인칭이니까 현재 시제 쓸때 그냥 write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 현재 진행형으로 쓸 건데요. 일단 you에 맞는 비동사는 are이 되겠고, write은 이로 끝나니까 끝에 있는 이를 빼고 ing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You write, 너는 쓴다. You are writing, 너는 쓰고 있는 중이다. 7번, my father. 우리 아버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는 현재 시제 어떻게 써요? s를 붙여준다. 그래서 my father reads. 우리 아버지는 읽으신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현재 진행형 쓸 때는요.
비동사는 is를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 ing, read에다가 ing 붙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My father reads. 우리 아버지는 읽으신다. My father is reading. 우리 아버지는 읽고 계신다. 8번. Kevin and Jenny. 자, 이번에는 몇 명이죠? 두 명입니다. 복수 주어니까 현재 시제 쓸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현재 진행형 쓸 때 비동사는 are. 그 다음에 cross 뒤에다가 ing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 Kevin and Jenny cross. Kevin과 Jenny는 cross 하면은 길을 건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무언가를 건너다. 그래서 Kevin과 Jenny는 건넌다. Kevin과 Jenny는 are crossing, 건너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water. water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인칭 단수 주어니까 현재 시제 쓸 때는 s를 붙여줘야죠. water boils, 물은 끓는다 이렇게 써주고요. 현재 진행형 쓸 때는요. 역시 비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is라고 써줄 거고요. boil 뒤에다가 ing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water boils, 물은 끓는다. water is boiling, 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10번, the children bury. bury는 묻다라는 뜻의 동사죠. 자, 주어가 the children, 아이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써서 현재 시제 나타낼 수 있겠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만 현재 시제에 쓸 때 동사에 s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요? 비동사는 are 써야 되겠고요. bury, y로 끝나는 거 그냥 ing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The children bury, 그 아이들은 묻는다. The children are bearing. 그 아이들은 묻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더 많은 동사들의 ing 붙이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B로 넘어가 볼게요. 문맥에 맞는 동사를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여기서 먼저 현재 시제로 쓰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비동사, 그리고 eat, make, paint. 이 일반 동사를 현재형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1번, his business blank very successful. 그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다. 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뭐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비동사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는 his business, 그의 사업. 요거는 단수 명사죠. 그러니까 is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His business is very successful. 그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다. 2번, we blank the walls of our house every 2 years. 우리는 매 2년마다 우리 집의 벽을 빈칸한다. 어떻게 한다고 써주면 좋을까요? 먹는다? 말도 안 되죠. 만든다? 벽을 만든다라기보다 칠한다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aint the walls of our house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가 we, 1인칭 복수이니까요. 현재 시제 쓸 때 그대로 동사 원형 적어주시면 돼요. 3번, my dog always blank holes in my shoes. 내 강아지는 항상 내 신발에 구멍을 만든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주어가 my dog, 내 강아지인데요. 내 강아지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make에다가 s를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My dog always makes holes in my shoes. 이렇게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s 붙이는 거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elephants blank 100 kilograms of food every day. 코끼리들은요, 매일 100kg의 음식을 빈칸한대요. 뭐 할까요? 우리 마지막 남은 eat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주어가 elephants, 복수명사니까요. 그대로 써서 현재 시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Elephants eat 100 kilograms of food every day. 요렇게요. 자, 이제 현재 진행형 조금 더 연습해 볼 거예요. sit, 앉다, draw, 그리다, eat, 먹다, destroy, 파괴하다, bury, 묻다, 이 동사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cows blink grass in the field. 소들이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 써주고요. 먹다 eat에다가 ing 붙여서 cows are eating gras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I blank a picture of the cows. 나는 소들의 그림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좋겠죠.
I가 주어니까 비동사.

나는 am. 그리고 draw에다가 ing를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I am drawing a picture of the cows. 7번. She blank in her chair. 그녀는 그녀의 의자에 앉아 있는 중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앉다 sit. 요거 ing 형태로 바꿔볼 건데요. 먼저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쓸 거고, sit 같은 경우에는 단 모음, 단 자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끝에 있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She is sitting in her chai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8번. The dog blank his bone in the ground. 그 개는 그의 뼈다귀를요, 땅에다가 뭐 할까요? 땅에다가 묻는 중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the dog,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비동사는 is 써주고 bury에 ing를 붙여서 the dog is burying his bon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는 땅에 그의 뼈다귀를 묻고 있는 중이다. 9번, we blank our environment. 마지막 남은 단어, 바로 destroy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주어 we,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 써줘야 되겠고요. destroy에다가 ing 붙여서 we are destroying our environment.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C로 가볼까요? 문맥상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를 골라서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형을 쓰래요. 와,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게요. Rain 비 내리다, boil 끓다, check 확인하다, heat 하면은 데우다 이런 뜻이에요. burn 같은 경우에는 타다 혹은 태우다 이런 뜻이 있고요. cross는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1번에 this ferry, 이 여객선이 blank the river once a day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번 강을 건넌다라고 쓰면 되겠죠. cross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그럼 현재 시제를 쓸까요? 현재 진행형을 쓸까요? 하루에 한번 매일 반복하는 거, 평소의 습관, 반복적인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cross에 es 붙여서 crosses 이렇게 채워줘야겠죠. 반면에 b, they blank the river in a boat right now.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right now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바로 지금이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짧은 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쓸 때는 현재 진행형을 써줍니다. they가 주어니까 비동사 are 써주고, cross에 ing 붙여서 they are crossing the river in a boat right no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들은 바로 지금 보트로 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다. 2번, be careful. 조심하세요. The water blank. 그 물이 끓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요? 지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이 순간에 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라고 쓰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boil, 끓다를 현재 진행형으로 적어줘야겠습니다. 주어가요, the water.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죠. 그러면 비동사는 is 들어갈 거고, boil에다가 ing 붙여서 is boil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요, water blank at 100 degrees Celsius 라고 해서 물은 섭씨 100도씨에서 끓는다 래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죠. 일반적인 사실 이야기할 때는 단순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역시 단순 현재 시제 쓸때 3인칭 단수 주어면 s 붙여줘야 되니까 water boil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my boss often blank my work. 자, 우리 사장님은요 종종 자주 나의 일을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주어가 my boss 3인칭 단수니까 확인하다 체크에다가 s 붙여서 my boss often checks my work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wait 기다려. I blank the prices. 나는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써야겠죠.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I am checking.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It blank outside. Take an umbrella. 우산 가져가라고 한걸 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 이렇게 써야겠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 우산을 가져가라 했겠죠? Rain을 현재 진행형으로 써줄게요. It,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비동사 is 쓰고 rain에다가 ing 붙여서 it is raining outsid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It blank a lot in summer in Korea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rain에 s 붙여서 It rains a lo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The sun blank the earth. 자, 태양은 지구를 뜨겁게 해준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데펴준다. 그러면 우리 데피다, 데우다라고 할때 heat, 요 동사 써주는데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현재 시제로 써야겠습니다. The sun, 요거는 3인칭 단수 주어네요. S 붙여서 써야겠습니다. The sun heats the earth. 요렇게요. Mom, blank up some chicken soup for lunch. 이번에는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채워야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점심을 위해서 닭죽을 좀 데피고 계신다, 데우고 계신다, 이렇게 써야겠죠. 엄마는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 쓰고요. heat에다가 ing 붙여서 mom is heating up some chicken soup.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The hot sun blank our skin in summer. 뜨거운 태양이 여름에 우리의 피부를 태운다라고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일반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줄 건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urn에다가 s 붙여서 The hot sun burns our skin in summ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B는요, Dad blank leaves behind the house now. Now, 지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집 뒤에서 나뭇잎들을 태우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 쓸 거고요. burn에다가 ing 붙여서 Dad is burning leav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D.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는 날마다 사과를 한개 먹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날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네요. 현재 시제일까요? 현재 진행형일까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먹는다라고 할때 먹다 is에다가 s 붙이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적어볼게요. He eats an apple every 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는 새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 중이다. 찍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되겠네요. 주어는 he,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 써줄 거고요. 찍고 있는 중이다. 조금 어려운데 여기 주어진 표현 활용하시면 됩니다. work on 하면은 작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뒤에 a new action film과 같이 쓰여서 찍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ork에다가 ing 붙여서 is working on 이 표현 활용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he 써주고 is working on a new action film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죠. 3번 종이는 불에 빨리 탄다래요. 자,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주어는 종이는 이라 했어요. paper. paper는 셀수 없는 명사고요.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우리 3인칭 단수 주어예요. 탄다, burn. 에다가 s 붙여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aper burns quickly in a fire. 종이는 불에 빨리 탄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번. 그는 울타리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다래요. 칠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지금 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니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he.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는 is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칠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써줄까요? 우리 페인트를 칠하다라고 할때 paint. 이 동사 쓰니까요. 페인트에다가 ing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해 볼까요? 그는 he. 그 다음, is painting. 이렇게 동사 자리 써주고요. 무엇을? 울타리를요. The fence. 어떻게? 노란색으로. yellow.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He is painting the fence yellow. 다음, 5번이요. 한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여러분, 건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주어가 한 노인이에요. 한 노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is를 써야겠네요. 길을 건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수 있을까요? 건너다, cross. cross라는 동사를 써줘요. 그래서 cross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is crossing. 이 표현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볼게요. 한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다. 어떻게 써줘요? An old man is crossing the street. 여기서의 핵심은 뭐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우리말에 나와 있다면 그건 현재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써라 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에 주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마지막 6번. 나는 지금 내 수학 숙제를 하고 있다. 또 나왔어요. 그죠? 하고 있다. 그럼 이건 어떤 시제 써야 된다고요? 현재 진행형.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엔 주어가 나예요. 나는 I죠. 그래서 비동사 am 써줄 거고요. 숙제를 하다라고 할때 do. 이 동사를 써주죠. do. 그런데 do에다가 ing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I am doing 이렇게 써줄 거예요. 무엇을? 내 수학 숙제를요. 그러면 my math homework이 되겠죠. 바로 지금이라고 해서 right now 뒤에다가 붙여주었습니다. I am doing my math homework right now. 나는 지금 내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보고서 현재 시제를 써야 할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을 써야 할지 먼저 판단을 한 후에 알맞은 형태를 생각해서 문장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로 마무리해 볼게요. 주어진 주어에 맞는 동사의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을 써주세요. 우리 주어는 에이미인데요. 에이미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네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는 dance, 춤추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을 적어주시면 돼요.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거 시제, 그리고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

0: 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여러분 도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 왔어. 자, 우리 오늘 빈칸 추론의 드디어 피날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좀 이렇게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좀 보라고 네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좀 더 잘할 걸 이라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거든요. Leave the past behind. 과거의 일은 그냥

과거일로 남겨놔. 그러면 the future begins now. 이제 지금부터가 미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과거에 좀 여러분들 아쉬웠던 거, 후회가 된 것들 전부 다 지금까지 가져오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딱 내려놓고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점검해서 같이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23번 문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도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나? 빈칸 어디 있을까? 빈칸 마지막에 있나 봐. 그죠? 그런데, 와, 이거 전 시간에 우리 rather than 이라는 표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자, rather than이 나오는데, rather than에 같이 엮여 있는지, rather than과 연결해서 빈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rather than과 따로 떨어져서 그냥 앞에 내용 따로, rather than 이하 따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 라는 부분,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오히려 rather than 대조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대조가 되는, 하지만 중심 내용이 아닌 그 대조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봐. 라는 출제자의 의도 때문에 우리는 rather than 이하를 문제로 풀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rather than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에 이 사람이 강조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건지,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면 앞에 부정어가 없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빈칸의 위치, 빈칸이 구성하는 내용의 포인트,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네. 그죠? 문장을 쭉 보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기는 것 같아. 그지? 뭐에 대한 내용이야?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는 이러한 관점이 뭔지는 바로 앞에 나오겠지. 그지? 이 관점에 의하면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nment. 역사적인 통찰의 발전이야. 역사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죠? 역사적인 통찰을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may indeed be regarded. 뭐라고 실제로 여겨질 수 있어요? By the outsiders. 외부인들에게는 as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역사적인 통찰력을 개발하는 게더 혼란을 훨씬 더 만들어내는 과정이 역사 통찰력 개발 과정이란 이야기야. 뭐 혼란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 같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마도 빈칸의 내용은 지금 일단 historical insignment, insight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historical insight가 바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More confusion. 더욱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지속적으로 뭘 하면서? questioning을 한대요. question이 뭐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질문을 여러분들 언제 합니까? 궁금한 게 있을 때, 혹은 이거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question이라는 단어는 수능에서 쓰일 때, 동사로 쓰일 때, 이의를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통찰력이 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낼까?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혼란을 주려면 이건 이렇지 않아요? 저건 저렇지 않아요? 계속 질문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 맞아. 역사적 통찰력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는지, 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지,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혼란이 creating more confus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혼란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우리는 역사적인 통찰을 찾아서 한번 특징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precision and determinacy. precision이 뭐예요? 정확성. determinacy가 뭘까요?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거기 e를 빼고 and acy를 붙인 겁니다. 얘는 확실성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딱 굳어진 거. 그래서 지금 정확성과 확실성은요, 확정성은 are a necessary requirement,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란 얘기죠. 필요 조건이란 뜻이죠. 그죠? 필요 조건입니다. 뭘 위한 필요 조건이요?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우리는 역사를 찾았는데 과학이 먼저 나옵니다. 자, 과학적인 의미 있는 모든 논의에서,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 바로 뭐예요? 필요적인, requirement, 필요 사항이 바로
정확성과 확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여러분들 실험하면서 더 정확하게 실험하고 뒤에 결론이 명확해야 되죠. 확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토론에서, 과학적인 어떤 토의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요 조건이 바로 이러한 정확성과 확정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process and the sciences. 이 과학에서의 그 과정이 to a large extent 대개는 바로 뭐예요? is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훨씬 더 많은 명확성, 정확성을 이루어 나가는 ongoing, 지속되는,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과학에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뭘 추구해 나간다는 거야. 정확성과 확실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찾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역사적 통찰과는 좀 다른 과학의 이야기였습니다. 과학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확. 그리고 어때야 돼? 확정적이어야 되죠. 그 중에서 과학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지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recision이라는 단어가 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But, 하지만은요. historical representation. 드디어 누가 나왔어요? 역사. 우리가 찾는 녀석이 나왔어요. 자, 역사적인 진술은요. put the premium on.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중요한 점을 둬요.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s. proliferation은 바로 증식이죠. 즉, 어떤 진술에 있어서의 증식에 중요점을 둡니다. 뭐, 진술을 증식한다는 게 뭐예요? 많은 진술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뭐가 아니라 not a but be요.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거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자, 보니까 on the refinement of one representation. 하나의 진술에 대해서 refinement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집중을 두는 게 아니라 중요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refinement가 뭐예요, 여러분? I'm fine, thank you 라고 할 때 fine은 좋은이라는 뜻이죠. 근데 fine이라고 하면 미세한, 미묘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refine이라고 해서 re를 붙이게 되면 뭘까요? 다시 정교하게, 또다시 정교하게 다듬는 겁니다. refinement은 그럼 정제가 되겠죠? 그럼 하나의 진술을 계속해서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이게 아니야. 그건 뭐야? 하나의 진술을 다듬고 다듬고 다듬으면 굉장히 좀 더 압축적으로 되겠지. 그죠? 정제하는 거니까. 자, 근데 그게 역사적인 진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뒤있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The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s. Ever more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일련의 하나의 세트, 집합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뭐의 집합? 그렇지. 진술의 집합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Production,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proliferation이라고 증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진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과학은 어떻게? 좀 더 넓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좀 더 수렴해서 작게, 정밀하게, 확정적으로 나가는 게 과학이라면 역사는 어떻다는 얘기야? 이거 정반대 아닌가? 야,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증식해낸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통찰, 역사적인 어떤 진술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발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역사적인 통찰은요. It's not, not, but 나왔습니다.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럼 뭐야? CGO라는 얘기야. 그죠? 자, 역사적인 통찰력은요. 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좁혀가는, 이전에 있었던 선택지를 좁혀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과학처럼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존에 있었던 옵션들을 계속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가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뭣도 아니에요. 뭐의 문제도 아니야? Not of. 요즘 of가 지금 각각 걸려있죠? 자, 이것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의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뭐의 문제도 아니에요? Of approximation of the truth. 진실에 대한 어떤 근접함,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뭔데?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요. 이 바로 이 역사적인 통찰의 문제라는 건 반대로 It's an explosion of a possible points of view. 가능한 한 그런 관점들의 뭐야? Explode가 그러면 boom 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Explosion이 그의 명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폭발적인 증가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가지 이런 진술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계속 발산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가능한 관점이 있다면 이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통찰에 중요한 부분은 다 이야기한 것 같아. 계속 지금 반복되는 패턴을 보니까. 그죠? 자, at the fore. 따라서요, 그 역사적인 통찰, historical insight라는 건 바로 무엇을 aims at, 목표로 하냐면, unmasking of previous illusions,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s. 새롭고, 그리고 대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그런 진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정확성, 확정성과 그리고 정확성이라는 그런 환상, 이전에 있었던 그런 환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야, 이거 환상이야. 환상을 다 벗겨봐.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봐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요? At achieving. 그럼 이 뒤에 거는 바로 뭐야? 과학적인 부분이랑 더 비슷한 게 되겠죠. 역사적인 통찰과는 대조가 되는, 그죠? 그래서 at achieving truth,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진실 추구하는 게 바로 뭐야? 과학적인 정확성, 정밀성, 확정성, 이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a careful analysis of what was right and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 이전에 있었던 그 진술에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주 careful, 주의 깊은 분석에 의해서 진실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고 대안적인 그런 진술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는 중심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요, 역사적인 통찰의 개발은 아마도 실제로 뭐라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by the outsiders, 이걸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 야, 왜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내냐? 이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더욱더 혼란스러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뭔데? 어떻게 함으로써 나타나요? Continuous questioning of 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겠어. 기존에 있었던 previous representation, 기존에 있었던 진술이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진술에 대해서 이거 맞니 틀리니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 자 그럼 이것과 대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지. 자, as in the sciences, 과학 분야에서처럼요,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 진실의 더큰 대략적인 부분, 즉더 근접해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존 진술의 대략적인 부분, 진술의 진실에 더 가까이 감.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기존 진술에 계속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건 그럼 무엇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questioning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정반대의 표현을 고를 수도 있어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뒤에 게 아니잖아. 아닌 대상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 대상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부터 볼까? The criteria for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s. 역사적인 진술을 평가하는 것을 위한 기준의 의심을 품는데요. 의문을 제기한대요. 여러분들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은 오히려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확정적인, 정확한 그런 기준들은 오히려 과학에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 의문을 품어요? Certainty, 확실함과 and precision, 명확성, 정확성이죠? Seemingly achieve already. 이미 달성된 것처럼 보이는 확실한 것. 야, 이거 역사적인 진술 이거 확실해. 야, 이거 정확해.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많은 것들의 의심을 품어서 더 많은 설명들, 대안적인 진술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야? 기존에 있었던 것. 그것도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추구하는 것 같은 내용을 찾아주셔야 이 퀘스천인 것 같이 연결돼서 역사적인 통찰에 관련된 설명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안적인 해석, 어떤 사건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안적인 해석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겠죠.
Coexistence of multiple viewpoints in historical writing. 역사적인 글쓰기에서 다양한 이런 시각들의 공존,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할 수 있지. 근데 그것에 의문을 품으면 뭐가 돼? 그치, 역사적인 통찰력과는 거리가 멀지. 여러 개가 같이 있을 수 있고 대안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questioning 때문에 걸러지는 대답이 3번과 4번이 동시에 걸러지게 됩니다. 자, correctness and reliability of historical evidence collected. 여기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역사적인 증거, 수집된 증거에 있어서의 명확한 부분이나 혹은 신뢰성, 이런 부분은 어울리지 않죠. 증거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evidence라는 표현이 많이 전체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 24번 가볼게요. 24번은 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이 짧지? 뒤에 있는 내용이 길어서. 아, 뒤에 있는 문장, 이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빈칸의 위치 좀 보죠. 자, thus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이다, 결론. 그죠? 따라서요, cultural ideas, 문화적인 생각들은요, 사상들은 show advances, 자, 발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nd development, 발달도 보여주죠. 자, 문화적인 사상이 어떻게 해서 발전과 발달을 보여주느냐?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딱 이 문장만 보더라도 뭘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뭘까요? 네, 문화적인 세상. 문화적인 사상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진보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조건이 있지? 이건 뭐 때문이다? 빈칸 때문이지. 자, 그러면 역사, 이 문화적인 사상, 문화사상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거라기보다는 조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기 때문에 얘가 발달할 수 있어요. 로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예시도 나왔네. 그죠? 자,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게 중요해요? To recognize, 인식하고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The interdependence between individual culturally formed actions and state of cultural integration. And the state of cultural integration. A와 B 사이에서의 between이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의 interdependence. inter가 들어가면 서로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상호 의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언가가 서로 의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두 개의 대상이 나왔지. 두 개의 대상이 뭔지 볼까요? 자, 개인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 개인이 만들어낸 행동 혹은 그 문화 안에서 만들어낸 그 행동과 그리고 뭐의 상태예요? 문화적인 integration, 통합입니다. 자, 문화적인 통합의 그런 상태 사이에서의 상호 의존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행동과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서로 연관성,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딱 와닿지는 않아요. 맞죠? 그죠? 이 부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개인이나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행동, 형성된 행동까지는 알겠는데 문화적인 통합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지? 계속 볼게. 자, people work. 사람들은 일합니다. 어디 내에서요? Within the forms provided by the cultural patterns. 문화적인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형태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문화적인 패턴이 제공되는 형태가 뭘까? 봤더니 that they have internalized, however contradictory these may be. 그것들이 아무리 contradictory, 모순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재화한 문화적인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라는 얘기야.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 문화 안에서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모순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서 그 문화의 환경이 조성하는 그 형태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그치. 문화에 귀속이 되어서 우리는 그대로 그 문화에 맞게 행동을 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Ideas are worked out. 그리고 이 사상들은요. 아이디어들은 도출이 됩니다. As logical implications or consequences of other accepted ideas. 다른 수용되는 그런 사상의 뭐에?
논리적인 영향과 혹은 결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사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도출이 돼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에 의해서요? 다른 수용된 사상, 이미 받아들여진 사상에 논리적인 영향이나 그런 결과로 도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미 만들어진 사상에

있겠죠. 영향의 문화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상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미 받아들여진 수용된 사상의 결과로 혹은 그 영향으로 사상이라는 것이 도출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it is in this way.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때 강조 구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cultural innovations and discoveries are possible. 문화적인 혁신 그리고 발견이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가 뭐야? 기존에 있었던 수용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는 것처럼, 사상에 도출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문화의 혁신이라든가 혹은 발견이라는 것, 이러한 새로운 것도 어디 안에서? 기존의 수용된 사상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상이라는 게 곧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이 사상을 통해서, 수용된 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 innovations라고 얘기했으니까 문화적인 혁신이 나오거나 혹은 발견. 이게 바로 뭐야? 새로운 거 아니겠어? 그러면 기존의 수용된 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새로운 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뚝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존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따른 결과로 사상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이나 발견이, 문화적인 혁신이나 발견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요. 됐죠? 계속 볼게요.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은요, 새로운 사상들은요, are discovered, 발견이 됩니다. Through logical reasoning, 뭘 통해서? 논리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나. 새로운 어떤 추론들을 이렇게 쭉 해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져요. 아, 새로운 사상들이. 그렇긴 하지만 such discoveries, 그러한 발견, 새로운 발견들은요, are inherent in, 어디에 내재되어 있고 적재되어 있습니까? To the conceptual system. 개념적인 시스템 내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이미 수용된 사상, 내재가 되어 있는 것에서 도출이 된다는 얘기야. 완전히 생뚱맞게 새로운 것이 뚝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and are made possible, 가능해지죠. Only because of, 오직 뭐이기 때문에 acceptance of this premise, 이러한 전제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죠? 전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네, 전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전제 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제, 그죠?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전제를 수용하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그 문화에 맞는 어떤 혁신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자, 예를 들면은요, the discoveries of new prime numbers. prime number가 뭐냐면 소수입니다. 소수. 아주 수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1과 그 자체 수를 소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 수만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소수에 대한 발견은요. 그럼 이거 뭐야? new. 새로운 것이지. 그지? 새로운 것. 새로운 것들은요, are real consequences. 실제적인 결과래요. 뭐에? of the particular number system employed. 사용이 된 특정한 수의 체계의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그 뭐의 결과라고? 특정한 수 체계가 그럼 어디에 있었겠어? 기존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것으로 뭘 만들어낸 거야? 새로운 것들이 도출해낼 수 있다,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같은 패턴 아니에요? 기존의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제 드디어 빈칸으로 왔습니다. 따라서요, cultural ideas, 문화적인 사상들은요, 보여주죠. 발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발달을 보여줍니다. 진보와 발달을 보여주죠. 발전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용된 사상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그죠? 기존에 수용된 것들, 그 사상들이나 기존의 체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돼요. 그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 선택지 먼저 보자. The outgrowth, 결과물이에요. A previous ideas, 이전의 사상들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사상들이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의 결과이다.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보고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자, the cumulative. 여러분들, accumulate가 축적하다, 쌓다라는 뜻이죠.
큐뮬이라는

C-U-M-U-L 이라는 표현이 pile, 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 이 어근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umulative 라고 하면 얘는 축적해라는 뜻이에요. 적체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축적된 과업 혹은 축적된 일, 쌓아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에? Of many individuals. 많은 사람들이 쌓아온 그런 축적된 그런 일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집적되어 온 하나의 결과물이 되겠죠? 이것은요, produces a corpus of knowledge. 지식의 집적을 만들어낸대요. 지식을 쌓아놓는다는 일이에요. 자, 그것이 쌓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 내에서요? 어떤 지식이에요? Certain discoveries become possible or more like. 특정한 발견이 가능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집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놓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치, 더 많은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무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곳에서 거기서 또 탄생되는 게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Such discoveries, 그러한 발견들은요, arrived, 어떻게 되고? 그렇지. 얘가 원래 익은이라는 뜻입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과일이 점점 무르익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발견들이 무르익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발견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미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새로운 것이 그냥 그 이전에, 쌓여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일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and are also likely to, 또 뭐일 것 같아요? To be made simultaneously by numbers of individuals.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발견이 비슷한 그 당대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지식이 요만큼 쌓였을 때 어떤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이만큼 또 지식이 쌓였을 때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정답 몇 번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수 있어? 맞아. 1번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건왜 잘못됐는가 한번 볼게요. 자, stem from 이라는 표현이 지난 시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stem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식물의 줄기입니다. 줄기. 여기 뿌리가 있으면. 여기 줄기. 줄기를 따라서 from 올라온대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대해서 유래하다 혹은 초래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대요? abstract reasoning ability. 추상적인 추론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화적인 사상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게 추론적인 그것도 추상적인 추론의 능력에서 나와요. 그런 이야기 있었어?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form the basis of cultural universalism. 문화의 보편성, 보편주의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문화가 보편주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발전한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런 이야기 없어요. 자, emerge.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어디 사이에서? People of the same age. 같은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에서. 아까 마지막에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답의 코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함정에 퐁당 빠지면 안 됩니다. 자, promote individuals innovation thinking. 개인들의 혁신적인 생각을 촉진하기 때문에, 뭐가 촉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뭔데? 문화적인 생각이 촉진을 한다는 얘기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답의 코드들 지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사상. 개인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가지 개인들이 만들어낸 축적된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단한 명의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 어울리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해서 24번 잘 해결했고요. 25번 갑니다. 25번 문제는 첫 번째 빈칸이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빈칸 있을 때 당황하지 않죠? 그죠? 첫 번째 빈칸이 있으면 오히려 뭐라고요? 맞아. 뒤에 있는 내용이 다 얘를 향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뒤에 반전 없이 그냥 대부분 통째로 얘를 설명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테면 뭐로? 예시 같은 것들로. 자, 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Enabling animals. 여러분들, enable 이라는 동사가 뭐예요?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런 거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뒤에 to를 넣어놓고 동사 형태가 동명사야? 전치사로 얘를 봐서 동명사야 돼? 아니면 얘를 투부정사로 봐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류의 동사가 우리가 행동 유도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enable 가능하게 하다잖아요. 목적어가 to이야 할
할 수 있다.

있도록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걸 하게끔 행동을 유도한다. 그래서 행동 유도 동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역 동사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역 동사는 뒤에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지만 얘는 투부 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흔하게 보는 게 allow라는 동사가 또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뒤에 것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encourage라는 애도 많이 나와요. 얘도 고무시키다 혹은 격려하다. 이런 뜻이죠. 해, 용기를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cause라는 동사나 forc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목적어와 목적보호 하도록 야기한다라는 게 행동을 그렇게 유도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리를 해드리냐? 지금 이 문장에서 그걸 알아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즉, 동물이 뒤에 걸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까지가 주어부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한다라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동물들이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 is almost an almost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 학습의 거의 보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물들이 빈칸을 하게끔 해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학습의 보편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습이 가능하려면 빈칸, 어떤 것이 가능해야 될까? 이걸 찾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 내용 볼게요. Most animals,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inherently, innately, inborn, 뭐 이런 표현들이 inborn, innate, inherent라는 표현이 다 내재된, 타고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내재되게 타고나기를 avoid objects, 어떤 대상들을 피하도록 타고나느냐, they have not previous encountered, encounter가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마주치지 않은 그런 대상들을 원래 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왜 그럴까요? Unfamiliar object.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다는 건 바로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대상이 may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새로운 것들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새로운 걸 봤어요. 내가 보던 게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뭐 쓰레기나 나무나 이런 풀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죠. 궁금하긴 하니까 멀리서 보지만 어떻게 가까이 가진 않지. 그래서 뭔가 좀 더 의심스러우면 어때? 더 가까이 가? 아니, 피하지. 그지? 그러니까 딱 동물과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들이 이전에 마주치지 않은 대상들을 원래부터 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낯선 이런 물건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조심성 있게 그것들을 대하는 것이 이런 낯선 것들을, 낯선 대상을 대하는 것이 has survival value, 생존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존의 가치,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값이,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걸 피하는 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innately, 타고나기를 avoid the object, 그러한 대상들을 피하도록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학습을 위해서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낯선 걸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나온 게 지금 그 내용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누가 나왔어? 그렇지. However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요, it persists in, 고집해서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들, 이렇게 낯선 걸 피하려고 하는 거, 그죠? 이런 주의 깊은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들,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행동은, could interfere, 뭘 할 수 있어요? interfere라는 동사의 특징을 보면 부정적이죠. 무슨 뜻인데? 그렇지,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계속 피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뭘 방해할 수 있지? With feeding, 먹이를 먹고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다른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활동들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방해가 될 수 있어? To the extent that 이하라는 정도로요. The benefit of caution would be lost.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점이 어떻게 될 정도로? Be lost, 상실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더 큰 거야? 원래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됐어? 생존할 수 있는 생존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무 주의만 기울여. 그러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이점,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어. 그 지점까지, 그것이 상실되는 그 지점까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만 해서 낯선 걸 계속 피하는 건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학습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죠? 좀 더 가볼게요. 이 터틀, 터틀이 뭐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왜 터틀넥 있죠? 그죠?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거북이처럼. 그죠? 예, 거북이 이렇게 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터틀이란 단어가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북이에요? Which withdraws. 거북이는 계속 목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죠? 자, into its shell. 그것에 이 등껍질, 그 껍질로 계속, 이렇게 후퇴하는, 거기를 들어가는 그런 거북입니다. 언제마다? At every puff of wind. 바람이 살짝살짝 불 때마다. 미풍이나 이런 바람이 불 때마다 낯서니까 그게 들어가. 겁나서 들어가. 조의를 기울이는 거죠. 아니면 whenever a cloud casts a shadow.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그것도 뭐야? 어두컴컴해지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위협적인 상황, 낯선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등껍질로 후퇴하는 그런 거북이는 would never 결코 win races. 경주에서 이기지 못할걸요? 심지어 누구와의 경주에서도? 게으른 토끼와의 경주에서도 이기지 못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아무리 거북이라도, 부지런한 거북이라도, 이런 거북이는 아무리 느린 토끼랑 같이 경주를 해도 이기지 못할 거란 얘기야. 즉, 뭐야? 손해를 보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득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 너무 빈번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자, 좀 더 내용 볼게요. 학습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나? To overcome this problem,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뭐야?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오히려 이 이점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요, habituate 한대요. habituate가 여러분들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익숙해집니까? To safe stimuli that occur frequently.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한 자극들을 모든 이 동물들은 거의 모든 동물들은 이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전한 자극이라는 게 뭐겠어?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자극들이 되는 거죠. 빈번하게 계속 나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자극들이야.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죠? 우리 백색 소음처럼 그냥 기본값으로 들리는 늘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들에 익숙해집니다. Confronted by a strange object, 낯선 대상에 직면되었을 때, 자, 경험이 없는 미숙한 이 동물은요, may freeze or attempt to hide. 얼어붙거나 아니면 숨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f nothing unpleasant happens, 그 unpleasant, 불쾌한 일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sooner or later, 곧 it will continue its activity. 그것은 그것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사실은 학습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움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너무 빈번한 자극에 너무 예민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빈번한 이 안전한 자극은 stimuli, safe stimuli, 안전 자극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거라도 할 수 있고 자는 거라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뒤에 내용 보시면 The possibility also exists. 가능성이 또한 존재합니다. 어떤 가능성이 존재해요? Possibility에 대한 설명이 뒤로 간 겁니다. The unfamiliar object, 낯선 어떤 대상이 may be useful,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낯선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So, 그래서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만약에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이 어떤 이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뭐 unfamiliar object 정도가 되겠죠. 그죠? 낯선 어떤 대상이 즉각적인 위협을 no 가지 않는다면, 제기하지 않는다면 a closer inspection 가까이 면밀히 가서 보는 그런 관찰 혹은 여기서 검사, 조사가 되겠죠. 그 조사는 maybe worthwhile 도움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낯선 건데 보니까 거기에 되게 맛있는 게 먹이가 있어. 누군가가 다람쥐가 가다가 거기 몰르고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간 거야. 근데 그걸 낯설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가서 이거 방금 얘가 와가지고 날 공격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안에 먹이가 있네. 나뭇잎 앞에. 그러면 나뭇잎 안에.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겠지. 그게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들은 안전한 자극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서 즉 피하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worthwhile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useful한 그런 상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동물들한테 뭐 하게끔 하는 것은 It's almost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거의 보편적인 기능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뭐 하도록 하는가? Weigh. 여러분들 무게를 재는 겁니다. 무게를 재는 거 이리저리 따져보는 거예요. The benefit of threatening, treating familiar things with care. Treat A with B가 되겠죠. 익숙한 그런 대상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의 이점을 따져본다. 여러분들 익숙한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한 건, 익숙해지는 건 그거는 너무 위협적인 자극으로 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니까 오히려 반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자, plan escape routes after predicting possible attacking. 여러분들 어떤 가능한 한 공격을 예측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지, 그지? predicting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3번, overcome repeated feeding failures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요, 반복되는 이런 먹이를 먹는 것에, 먹이를 얻는 것에 실패를 극복한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반복적인 먹이를 먹는 것에 실패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죠? 4번, operate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i. 해가 없는, 해롭지 않은 그런 자극에 존재해서 그런 상태에서 해가 없는 그런 자극의 상태에서 operate, 작동합니다. 행동합니다. 동물들이 해가 없는, 즉 안전자극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도 된다? 익숙해져서 어떻게 행동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동물들한테는 이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마저 5번 볼까요? Monitor. 벌써 이상하죠? 감시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으니까 The surrounding area regularly.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감시한다라는 내용 역시 없었으니까 바로 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문장에 빈칸이 있었는데 뒤에 지금 turtle의 예시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진 걸로 봐서는 역시 하나의 내용으로 쭉 연결해서 빈칸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밖에 없겠죠. 뒤에 있는 내용이 일단 통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체감하는으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26번 갈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의 빈칸도 한번 볼까요? 빈칸 어디 있을까? 빈칸?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But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에 와서 확 이렇게 반전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But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s. 뭐에서는? 생태학적인 그런 상호작용의 맥락은요. 어떻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는 동사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이 뭘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생태학적 상호작용.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상호작용의 맥락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주어부가 일단 확실하게 있으니까 주어부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근데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뒤에 나왔나? 봤더니 예시처럼 보이는 게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Lion이 나와요. 사자가 나온단 말이죠. 봤더니 we may not determine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how or what a lion eats 사자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사자 마음이죠 사자가 뭘 먹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그건 사자 마음이잖아요 이걸 결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요 자 우리는 certainly can regulate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조절할 수는 있죠 where the lion feeds 어디에서 사자가 먹을지는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뭐야? 어디에서? 라는 게 바로 뭘까요? 생태학적인 위치가 되겠죠. 그죠? 상호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와 사자와의 상호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를 뺀 나머지 자연에 사는 존재를 우리가 생태학적인 그런 그 존재들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와 인간과 그리고 사자 요 관계가 생태학적인 작용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고 선택지랑 같이 연결을 시켜볼게요. Concepts of nature.

Sure. 뭐에 대한 개념이야? 자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되게 정말 경이로운 그리고 보존해야 될것 같은 안쓰러우면서 정말 대단한 경이로운 대상이죠. 자연에 대한 이런 개념은요,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 늘 문화적인 진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읽고 보면 아, 얘가 문화적인 진술이라는 건 문화에 따라 사실은 문화라는 건그 주어진 상황 아니면 국가 혹은 인종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런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런 문화적인 진술이 바로 자연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문화마다 어떻게 자연이라고 규정하는지가 좀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is may not. 이것은요, 아마도 뭐 하진 않아요? Shy Europeans. 유럽인들한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s much of an insight. 그 통찰력을 줄 만큼, 유럽인들한테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그렇게 새롭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for, 왜냐면, Europe's landscape, 유럽의 그런 풍경, 경치들이 is so much of a blend. 많이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다라는 건 뭘까요? 자연이 이미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경관이기 때문에, 자연?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통찰력을 줄 만큼, 통찰을 줄 만큼, 이 유럽인들한테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But, 하지만, in the new world,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다라는 건 적어도 누구에게는 새로운 거야? 유럽인들한테는 그런 새롭다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the distinction, appeared. 차이가, 드디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분명한 차이. 아, 이게 자연이구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유럽의 정착민, 그리고 그 유럽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들의 그 유럽의 descendants,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더그 차이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용을 열어도 일단 자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유럽인들한테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 완전히 유럽인들한테는 새로운 자연이 보여진다면 이거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보겠습니다. For that reason, 그 이유로요. They had a fond, they had the fond concert. Fon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호황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호황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황된 생각이라는 게 무슨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 fon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을 알면 굉장히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 선생님,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요? Primeval, nature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인간의 연관에 의해서, 즉, 인간의 이런 관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원시의 자연에 대한 호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자연을 유럽인들이 봤단 말이야. 와, 새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새롭다라는 건 바로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자연이 맺지 않아서, 그래서 통제받지 않아서 이 자연, 원시의 자연이 있구나라고 하는 호황된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요, which could later, 나중에는요, find impression. 어떤 표현에서 찾아질 수 있어요?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어떤 황무지? 황야?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이런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칭송. 이런 감탄의 형태의 표현에서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인간과의 어떤 접촉이나 인간과의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원시의 자연이라는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그런 그 호황된 개념을,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태학적인 관계는요, 분명히 had their own logic, 무엇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자체만의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인 부분에서의 자체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요,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뭘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Self-regulating.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스스로, 자연이 스스로, 생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능력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유롭게 조절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뭐 하진 않아요? Stable dynamic.
안정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반드시 안정적인 역동성

0: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뭔가 시스테믹하게 일어나겠지? 하지만 그런 정도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와는 별개로 inter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과는 별개로요. 인간의 개입과는 독립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그런 dynamic, 역동성을 반드시 갖고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생태학적인 상호관계에서의 상호관계를 위한 그런 맥락들은 바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맥락,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이라는 게 바로 뭐야? 인간과 그리고 환경, 자연이 되겠죠? 자연. 그 자연 속에 뭐 동물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누가 나와요? 예시로. 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완전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자연, 대자연이구나 라는 그런 감탄을 하게 돼. 근데 이런 생각이 바로 어떤 생각이야? 호황된, 잘못된 생각이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호황된 생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연을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사자가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건 우리가 규제할 수 없지.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뭘 할 수는 있어? 생태학적인 상호작용. 생태계에 있는 사자한테 어떤 걸 영향을 줄 수는 있어? 우리가 그 사자가 어디서 먹을지를 규제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구역을 설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 보호구역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에서는 사자들이 살 수 있게끔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싹 개발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야? 인간이 자연을 규제하고 인간이 생태학적인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얘네들을 규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 어우 완전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인간의 통제에 벗어난 이런 구역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 굉장히 허황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생태학적인 그런 작용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인간이 사실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다. 인간이 관여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규제할 수 있다. 어디에서 사자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Has supported 지지해왔습니다. New environment friendly policies.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정책. 여러분들 환경 친화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예 관련이 없는 선택지는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요. 자, 그러면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그런 맥락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어? 설정되어 왔대. 누구에서? 인간에 의해서요. 생태학적인 맥락이 인간에 설정이 된다는 건 사자가 어디에서 먹을지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 4, 5번은 그럼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한번 찾아볼게요. 창의적인 문화적인 관행들을 고취시킨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문화적인 관행은 웬 말이야. 그죠? 4번. Changes too frequently to be regulated. 너무 빈번하게. 그 다음이 이제 해석이 좀 어렵죠. 봤더니 여기 to 구문이 섞여 있어요. to는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빈번하게 변화해서 규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투 구문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has been affected. 이 맥락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various natural conditions. 다양한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연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해도 뒤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어디서 먹을지를 규제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딱 와닿지 않아도 우리가 사자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셔도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점점 된다.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부분에서의 설명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지금 반전을 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맥락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예시를 통해서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반전을 주고 그 다음에 확실한 뒤에 예시를 줌으로써 뒷받침을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구조들도 한번 익혀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구조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생님이 드리는 선물, 똑똑복화 가보겠습니다. inherent라는 단어인데요. in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안에 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out, out이 들어가면 이제 밖에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in은 또 때에 따라서는 not, 부정의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에 앞에 붙어서 in이 붙어서 아닌, 그런 것이 아닌이라는 의미.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n, into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재한, 고유한 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inborn 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innate 이라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표현? innate. 타고난. 우리 지문에서는 부사가 나왔죠. 그 다음 inborn.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안에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inherence라는 단어, 고유, 타고남이라는 명사까지 생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눈으로 쓱 보고 있지 말고 그럼 나중에 기억 안 난단 말이야.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써보시고 수강후기에도 넘겨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아 우리 친구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줄은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무관한 문장 찾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1: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지리 강활은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랜덤한 영어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 오.
0: 자, 제목이 저번에 우리 MBTI 관련돼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죠.
0: 네.
1: 그 P를 개수했잖아요.
0: 맞아요. 네. 절대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P였는데
1: 너무 동질감 느꼈었어요, 제가.
0: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또 P 쪽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자, 그래서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Part 2를 한번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내가 맞춰봤으니까 너 이제 너의 차례다.
1: 이제 요즘에는 이 MBTI로
0: 네.
1: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한 이걸로 한 30분 토크 가능해요.
0: 충분히 될것
1: 네,
0: 같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외국 사람들도요,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이런 걸로 주제 삼으면 진짜 좋겠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그건 반박 못 하겠네.
1: 오.
0: 자, 보통 MBTI 하면 어느 정도
1: 네.
0: 좀 정해진 답이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그리고 딱 사람의 그런 어떤 특정 행동만 봐도, 아, 이구나, 아이구나.
0: 보여요.
1: 이런 게딱 느껴지니까.
0: 그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영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좋습니다.
0: Alright.
1: 그럼 MBTI를 영어로 한번 맞춰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2: I didn't understand, sorry.
1: Yes, English.
2: Yes, please.
1: Okay. 그 guess what?
2: Guess what?
1: My MBTI.
2: Oh, guess your MBTI.
1: Yeah.
2: I bet you're a textbook J.
1: Textbook?
2: Yeah, I bet you're a textbook J.
1: J.
2: Textbook J. Yeah.
1: Textbook J.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Go anyway?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ed a plan all the time. So textbook J, yeah. Real J, yeah.
1: J.
2: J, yeah.
1: 맞아. 그건 내가 반박을 못 하겠다.
2: You don't think so?
1: No. 반박을 못 하겠다. 그 J, right.
2: Oh.
1: Yeah, you're right. 잘 맞추네.
2: I knew it. Yeah, textbook J.
0: 네. 오늘은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저는 그 확실한 제.
1: 파워 제이잖아요.
0: 저 완전 파워예요.
1: 네.
0: 저는 누가 봐도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1: 근데 또 이 선생님들 가운데 제이가 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1: 네.
0: 제가 뭐 완전히 공개를 하자면 뭐 무슨 비밀도 아니지만 ENFJ거든요.
1: 아.
0: 근데 전형적인 좀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1: 그렇죠.
0: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러네요.
0: 네.
1: 진짜 지금까지 만나봤던 선생님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성향의 선생님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1: 네네.
0: 오케이. 자, 아무튼 여봐요. 벌써 이런 할 얘기가 많잖아요.
1: 너무
0: 많아.
1: MBTI는. 아, 오늘은 안 끝나요.
0: 그렇죠. 자, 우리는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you guess mine then?
4: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3: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해볼게요. 그럼 내 것도 맞춰볼래?
1: Can you guess 나, 내 거?
0: 내 거.
1: 이건데요. 그러면은 나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can you guess me then?
0: 오케이.
1: 사이즈도 딱 맞아요.
0: 아, 이제 사이즈.
1: 네.
0: 이걸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can you guess me then? 정답은요? 아니죠. 한번 보시는 분들도 아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내 거구나
0: 마인이라고 하는 거 그죠? 내 네네.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1: 예.
0: 소유격 대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우리 내 것, 뭐 너의 것, 뭐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 네.
0: 그 중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 okay?
0: so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can you guess my MBTI
1: 그쵸를
0: 줄여서 한 건데 자. 이렇게 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 건 그래도 솔직히 여기로
1: 네.
0: 가져다 드릴게요.
1: 그 요거는 yours.
0: 오케이.
1: 그죠?
0: 자, 그러면 그들의 것.
1: 그들의 것?
0: 네.
1: 그들의 거는 their 아닐까요? 니네 거?
0: 오.
1: 너네 거? 그리고 우리 거는 our.
0: Our?
1: 우리 거죠.
0: 우리의 것?
1: 예. Yeah. Our.
0: 자. 조금씩 아깝습니다.
1: 그래요?
0: 자, 일단은 yours. 이거는 맞췄어요. s를 했잖아요. 왜냐면
1: 네.
0: your 이러면 너의 여기까지만이고
1: 네.
0: yours s가 붙으면 너의 것이 되는 겁니다.
1: 아, 그랬죠?
0: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 there 하면 이러기 있습니까? 네. so there까지만 하면 그들의가 되기 때문에
1: 네.
0: 것이 있어야 되고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자, 그래서
1: 그렇구나.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S가
1: 네네.
0: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오 했던 거는 사실 theirs를 원어민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1: 오.
0: 황당하겠지만 거기에 라고 할 때 우리 T-H-E-R-E 있죠.
1: 네.
0: there. 거기에 S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오. 근데 우리는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문법에 입각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장점이에요. 그렇죠?
1: 근데 사실 우리도 한글 맞춤법 많이 틀리잖아요.
0: 그럴 때 많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1: 그렇죠. Right.
0: 자,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1: 네.
0: 동사

0: 동사로 너내거뭐 맞춰볼래? 이렇게 했는데
1: 응?
0: 맞춰보다에 해당하는 동사 뭘까요?
1: 맞춰보다. 맞춰, guess.
0: guess.
1: 네.
0: 그렇죠. 자, guess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다, 맞춰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you가 묵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에 이렇게 가지가 않죠. 무조건 guess.
1: guess.
0: guess가 맞는 발음이고요. 자, 그러면은 너뭐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고
1: 네.
0: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뭐게, 뭐뭐뭐게 이런 거 많잖아요. 네,
1: 네.
0: 그런 것처럼 우리가 can you guess?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1: 어허.
0: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오호.
0: Can you guess? 하고 명사를 계속 바꾸면은 이거 뭔지 맞춰볼래? 맞춰볼 수 있겠어? 라는 게 되겠죠. 어허. Right.
1: 예.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있잖아. 옷을 새로 샀는데,
1: 네.
0: 아, 진짜 예쁜 옷을 샀거든. 근데 너그 색을 맞춰볼 수 있겠어? 색깔 맞춰볼 수 있어? 그 색이에요.
1: Can you guess the color?
0: 그렇죠. Hey, can you guess the color?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너내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너, 내가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너내 성을 맞춰볼 수 있어. 혹시
1: 예,
0: 아세요?
1: 성.
0: 성, 영어로 무슨 네임인지.
1: First name. First
0: 네,
1: name이죠.
0: 이거는
1: 박슬기의
0: 항상
1: 박은
0: 틀려요.
1: first잖아요.
0: 아, 그렇지만 저희 슬기 파크 이렇게 되지 않나요? 영어에선 뒤집어지죠. 네,
1: 또
0: 그래서
1: 이게 또 함정이에요.
0: last name, last
1: Last name이
0: name이 성이고, 그리고
1: 성이죠.
0: first name이 성을 제외한 이름인 겁니다.
1: 그래서 우리 맨날 영어 무슨 입국
0: 맞아요.
1: 신고서나 그거 할때 항상 Last name 거꾸로 쓴적 많아요.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사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1: 맞아요.
0: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아,
1: 예.
0: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너내성 맞춰볼 수 있어?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그렇죠.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Yeah.
0: 이렇게 해서 guess 뒤에 명사만 해주면 된다. 너무 심플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the color?
1: Can you guess the color?
0: Can you guess my last name?
1: Can you guess my last nam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then?
1: Can you guess mine then?
0: 네. 자, MBTI 자기 거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넌 분명 전형적인 J일 거야. 친해서 좀 아는 느낌인가 봐요.
1: 전형적인.
0: 아, 전형적이야, 너는.
1: I bet. 나는 배트할 수 있어. 나는 내기를 걸수 있어. 뭐 이런 느낌?
0: 오, 오케이.
1: 여기서 잘라도 될것 같아요. You are a 전형적 J.
0: 맞아요.
1: 전형적인 J는 완전 J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You are a perfect J. Perfect J. 완전한 J.
0: 오케이. Well, perfect 맞는지 보겠습니다. I bet you're a
1: 에?
0: textbook, J.
1: 그때 교재 했을 때 이거 배웠잖아요.
0: 맞아요. 교재로 진짜 교과서 교재로 배웠는데, 자, 이 textbook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아주 그죠? 변화가 많이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1: 그쵸.
0: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전형적인이라는 느낌으로 쓸때좀 회화체로 textbook 무엇이라고 많이 써요.
1: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막 이렇게 틀에 딱딱 맞춰서 사는 사람한테 너 완전 교과서다. 너
0: 아,
1: 진짜 무슨 교과서 같다.
0: 딱
1: 이런
0: 그런
1: 얘기.
0: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J 중에서도 뭐 P
1: 네.
0: 중에서도 약간 성향이 반대랑 비슷하기도 했다가 아니었다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1: 약간 물반 고깃반처럼
0: 아,
1: J반, P반이
0: 아
1: 있어요.
0: 그렇죠. 제가 비반.
1: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0: 아, 너무 찰진데요? 네.
1: 그쵸.
0: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1: 그걸
0: So,
1: textbook이라고
0: textbook,
1: 하는군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 자, 참고로
1: 네.
0: 전형적인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T로 시작하는데요.
1: 예.
0: 제가 발음 한번 드리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1: 그래 주는 게 고마울 것
0: 아이고, 말것
1: 같아요.
0: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Typical.
1: typical. typical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왠지 막,
0: 왠지 트로피컬 같은 느낌도 좀 들어가고요.
1: 트로피컬이랑 헷갈렸구나,
0: 아,
1: 내가. 상큼한
0: 그랬나요?
1: 느낌이
0: 아,
1: 나더라고요.
0: 상큼하네요? 자, 전형적인 게 상큼하진
1: 트로피칼
0: 않지만.
1: 주스 먹고 싶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Y입니다. typical. 이게 진짜 그 생각하세요. 우리가 type 치는 거, type.
1: Y구나. 네.
0: type, right? 그거는 글씨체가 바뀌지 않죠?
1: 그쵸.
0: 우리가 handwriting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type 할때 치는 거니까 글씨체가 똑같으니까 좀 전형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암기가 편하지 않을까.
1: 아, 그 타입에서 나온 거군요.
0: Right. So, 근데 typica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도 많아요. 네, 이거는 문맥에 따라.
1: 네.
0: 자, 여기에 슬기 씨가 아까 전에 직역을 해줘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 어.
0: 이거. 배트. 이거 뭐 하는 거죠? 배트 하는 거?
1: 배, 우리 막 배팅 뭐 이런 얘기
0: 맞아요.
1: 많이 들어봤어요.
0: 배팅을 하는 거. 뭔가를 건다. 뭐 돈을 걸든 물건을 걸든 이런 네. 것을 바로 배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배팅을 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 확신 너무 있는 거죠.
0: 있으니까 네. 제가 배트를 하겠죠. 그래서 그쵸. I bet 하고 문장, 평소문을 쫙 써버리면 분명히 이거일 거야. 이거 너무 확실해. 아. 분명히 그러겠구만. 이런
1: 아,
0: 느낌을
1: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렇죠. So 너 있잖아 안 봐도 뻔해. 어, textbook J일 거야 너. 이런 느낌.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슬기 씨가 항상 옷에 보면 막 꽃이 그려져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네네. 분명히 그녀는 꽃들을 좋아할 거야.
1: 아, 아. I bet she likes flowers.
0: 오 그렇죠. I bet she likes flowers.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아 분명히 내 느낌 확 오는데 분명히 그는 한국인일 거야.
1: I bet he's Korean.
0: 그치? I bet he's Korean. 외국에 갔는데 막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있는데 느낌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1: 그 느낌 있죠.
0: 그게 있어요. 그래서 oh, I bet he's Korean.
1: 예. 이렇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저 사람에겐 한국의 피가 흘러. 약간
0: 느낌 옵니다.
1: 느낌.
0: 예. 예. 자, 그래서 아, 좀 알겠어 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et she likes flowers.
1: I bet she likes flowers.
0: I bet he is Korean.
1: I bet he's Korean.
0: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I bet you are a textbook J.
1: I bet you are a textbook J.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guess mine then? Can you guess mine then? I bet you're a textbook J. I bet you're a textbook J.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계획 없이는 절대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저는요, 그 계획에서 행복을 느껴요. 정확하게 몇 시에 몇 두고 해서 그럼 미리 몇 시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이 흔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즉흥 여행 가는 분들 있죠.
1: 저요.
0: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1: 저 떠나볼까? 오늘 가죠. 바다 봐요. 가을 바다 좋잖아요. 가요.
0: 사업하셔야 돼요.
1: 아, 또 그렇게 가나요? You never go anywhere. 너 아무데도 결코 가지 않잖아. 왜요?
0: 뭐
1: without a 이거 없이는.
0: 그렇죠.
1: 근데 이거 없이가 계획 없이겠네요.
0: 계획.
1: 그러면 여기가 계획은 우리 너무 많이
0: sure.
1: 배웠어서 plan.
0: Sure.
1: Yeah, without a plan.
0: Right. So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없이는. Perfect.
1: 오랜만에 맞았네요. 네.
0: Okay. 자,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go to anywhere 이라고 했나요?
1: 아니요. go anywhere 했네요.
0: That's right. go anywhere. Anywhere 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to를 두지 않아요. 어디로 라고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리고 somewhere, now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e can go anywhere 이라고 하지 we can go to anywhere 이라고 하지 않아요.
1: 아, 예, 예.
0: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넌 절대 아무데도 안 가 라고 했는데 without a plan이라고 했죠.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 뭐뭐 없이.
0: 그렇죠. with는 뭐와 함께니까 같이 간다는 느낌.
1: 네.
0: without, 얘는 out 됐어요.
1: 아하.
0: 그러면 그거 없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 모양을 좀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나는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1: 오.
0: 김치 없이 살 수 없다.
1: I can't live without kimchi.
0: There you go. I can't live without kimchi, right?
1: 다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1: 저도요.
0: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1: 예, 예.
0: 자, 그녀는 그냥 떠났대요. 우리 없이. 자기만 갔어요. 그래서 just를 넣어서 그녀는 뭐 방금 떠났다 해도 되고 그냥 떠났다 해도 되고
1: She just leaves.
0: 아, 과거형이죠.
1: She just left.
0: 우리 없이.
1: Without us.
0: Us. Without us입니다.
1: 예.
0: Okay? Without us.
1: 목적어 모양.
0: 네. 근데 이런 문장도 좋지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1: 딱이네.
0: 같아요.
1: 딱이네. I can't live without you.
0: 오, beautiful. 자,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kimchi.
1: I can't live without kimchi.
0: She just left without us.
1: She just left without u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You never go anywhere.

0: without a plan.
1: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0: 네.
1: 그건 반박 못 하겠네.
0: 그렇죠.
1: 왜, 아, 아니야 해야 되는데
0: 애지간히 애지간히 계획짜시는 분이에요.
1: 접니다 그냥.
0: 예, 네. 말씀 얘기네요. 네. Well, I can't with that. 나는 할 수 없네 반박을. 반박을 못해 그거에 대해. 그거에. 그죠? 그러면은 반박하다.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 반대할 때 우리 못 써요.
1: 그쵸, 뭔가 해명을 하기도 해보고 뭐
0: 나는 그거를 의견 내고. 거부 못해. 반대 못해.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1: 자, 이거요.
0: 네.
1: 사실
0: 거부.
1: 거의 관용적인 표현 수준이어서 반대. 단어 하나도 반대. 틀림없이 다 똑같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자, 힌트 드리면 네. 제 생각에는 아실 것 같아요. 뭐냐면
0: I can't
1: 말싸움하는 겁니다.
0: 아,
1: 말싸움하다.
0: I can't fight. I can't fight with that. 나는 싸울 수 없어.
1: 아, 오케이. 자.
0: 이거 말싸움도 되는 거였는데요.
1: Well, 그것도 네. well, that's true. But 네. let's see. Well, I can't fight with that. 자, 정답은 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0: 네.
1: 이거.
0: 아,
1: Do you guys remember this?
0: IQ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그럴 때 있죠.
0: 있어요.
1: 이거 근데 기억은 나시죠?
0: 기억나요.
1: 우리 했던 거.
0: 이게 fight은 말싸움이나 이렇게
1: 주먹다짐도
0: 다 되는데 얘는 말싸움만 한
1: That's 점. Right.
0: 아, 기억나요.
1: 아,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네. 좋아요. So argue, A-R-G-U-E는 논쟁하다, 뭐 말싸움하다, 그리고 반박하다 이런 느낌.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흥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네네. argue, 동사가 되겠고요. 아, 참고로 이거 네. 뉴스에서도 명사형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명사를 하나만 필기를 해놓을게요.
0: 아, 이거는 제가 느낌이 오네요. 잠깐만요. argument. argument.
1: 오케이. 뒤에 ment, ment를 넣는데 지금 argue는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0: 네, 네.
1: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0: 아유.
1: 이가 빠집니다.
0: 죄다 틀리네, 오늘.
1: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명사인데 얘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0: 예.
1: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can't argue with that 이라고 하는 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논쟁할 수가 없다. 반박이 안 된다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아예 암기를 해도 아깝지 않다.
0: 네.
1: I can't argue with that. I can't argue with that. 이거는 억양마저도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는 반박 불가.
0: 아~
1: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너무 많이 써요. 우리도.
1: 인정 예. 할 때, 그렇죠? 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뒤에 이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아니니까.
0: 그렇죠? argue가?
1: argue.
0: 동사.
1: So, right. can't 동사 원형 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못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나 네. argue 못해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명장 아직도 쉽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0: 그럼요.
1: 괜찮고요.
0: 네.
1: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이 안 가. 와.
0: 네. 와, I can't imagine.
1: 그렇죠. I can't imagine. So how about this? 그녀는 고음을 못 쳐. 이거는 그러면 높게 노래하지 못해인데요. 높게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부사로?
0: Highly. 높게?
1: Highly?
0: 예.
1: Highly가 아닙니다.
0: 뭐죠?
1: 실제로 높이가 높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high라고 써요.
0: 그냥 high예요?
1: 그것도 그게 이제 부사로 높게예요.
0: 그 높은도 되죠?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She?
1: 아, she. 그녀는 높게 노래를 못한다.
0: She can't sing high.
1: 그렇죠. She can't sing high. 여러분들도 써도 돼요. 만약 고음이 안 된다, 내가.
0: 네.
1: 그러면, I can't sing high. You know?
0: 저는 그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sing high가 되기 때문에.
1: 아, 되군요. 아, 저는 진짜 그 성대가 부러워요.
0: 네. 네.
1: I love your 성대 right there. Yeah. Okay, so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 읽을 때도요. 입 모양을 약간 벌리면서 이 이런
0: can't.
1: 느낌. 그리고 표정, 뭐 손짓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아니란 느낌으로. Okay? 자, 해볼게요. I can't imagine. She can't sing high.
0: She can't sing high.
1: 본문도 갈게요. Well, I can't argue with that.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0: 네.
1: 그럼 내 것도 맞춰 볼래?
0: Can you guess mine then?
1: 자, 두 번째는요. 그건 반박 못 하겠네.
0: Well, I can't argue with that.
1: Alright,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Can you guess mine then?

0: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1: Well, I can't argue with that. Well, I can't argue with that.
2: Ne, 입으로 직접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Can you guess 명사인데 이거는 진짜 명사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거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3: 명사만 알고 있으면 명사 뭐 몇 단어 알고 있으면 거의 뭐 그럼요.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어요.
2: 기억이 안 나면 네. 그 우리말 단어를 써도 돼요. 그 부분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3: 예.
2: 자, 가볼게요. 내 것도 맞춰볼래? 너 내 거 맞춰볼 수 있어?
3: Can you guess mine then?
2: 어허, 그죠? Can you guess mine then? 그거는 then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3: 그러네요.
2: Right. 이런 식으로.
3: 네.
2: 자, how about this? 그 색 맞춰볼 수 있어? 뭐 내가 뭐 바지를 샀어, 치마를 샀어, 양말을 샀어. 근데 색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3: Can you guess the color?
2: 그렇죠. Can you guess the color?
3: Mm-hmm.
2: 하나 더. 제 성을 맞춰보실래요? 맞힐 수 있어요?
3: Can you guess my last name?
2: Alright. Can you guess my last name? 요거 이제부터 암기하는 걸로.
3: First 아니고 last.
2: Okay. 네. 자, 읽어볼게요. Can you guess mine? Can you guess the color? Can you guess my last name? Alright, 다음은요. Can't. 자, 이거 할 때 입모양 좀 벌리면서 입영작 해주세요. 아시겠죠?
3: 네.
2: 와, 난 상상할 수가 없어.
3: I can't imagine.
2: I can't imagine.
3: Mm-hmm.
2: 그녀는 높은 음 노래 못해. 높게 노래 못한다.
3: She can't sing high.
2: She can't sing high. 하나 더요. 반박하는 건 argue였죠, 그쵸?
3: 네.
2: Argue with something. Alright. 내가 그건 반박 못하겠네. 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3: I can't argue with that.
2: I can't argue with that.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읽어볼게요. I can't imagine. She can't sing high. I can't argue with that.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you guess mine then?
5: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4: Well, I can't argue with that.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Can you guess mine then?
7: I bet you're a textbook J. You never go anywhere without a plan.
6: Well, I can't argue with that.
7: That's true. Mm. Definitely a J.
6: Yeah.
2: Yes. 잘해주셨습니다.
3: 네.
2: Very nice.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is shirt is so last year.
2: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3: 네.
2: Can you guess 명사?
3: 요거는
2: 사실 명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3: 그러게요.
2: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3: 너무 쉬운데 오늘.
2: 이거는 해줘야죠. 네.
3: 네, 자,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Right. 자, 단어 하나를 익히려고 해도 아시죠?
3: 네.
2: 완전한 센텐스로 만드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3: 오늘 can you guess 뒤에 계속 다른 명사 넣어보면은
2: yes.
3: 완전 can you guess는 내 것이 되고야 말겠는데요.
2: 내 겁니다.
3: 네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E'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usual.
1: It's great to see you as always. We're no strangers.
0: We're no strangers. 이번 주 주제는 뭐죠?
1: Talking to strangers.
0: Yeah. 방금 we're no strangers라고 했는데요. Stranger 하면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All righ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commend meetups to engage with strangers.
0: 네. Meetups 하면은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 취미와 관련된 모임도 될 수 있겠고 친구들 간의 모임도 뭐 meetup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meetup이라고 그냥 말하면 어떤 취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 같은 것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I recommend meetups to engage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 대화 나누고 어울리기 위해서 모임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ina, who'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Sarina 씨,
0: 나와주세요.
2: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0: 네, 두 가지 benefits 하고 downsides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So Serena said, there are way more benefits to talking to strangers than downsides.
0: 네, way more benefits than downsides. Downside는 단점이고요. Upside 좋은 점, 단점, downside인데
1: upside. 예,
0: benefits가 이제 upside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혜택, 이점을 말합니다. There are way more. More는 더 많은 건데 way more니까 훨씬 더 많은 이점들, 장점들이 있습니다. To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달려있는 장점들이 더 많다.

0: 처럼 일반적으로 미드업하면은 어떤 모임이든 미드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1: Right.
0: 그냥 미드업 다른 설명 없이 말하게 되면 이제 어떤 도시에 가도 그 언어만 통한다면 무슨 무슨 미드업 in San Francisco, in London 이렇게 쳐서 나오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거기에 또 참여해 보시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Yeah.
0: Alright.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everything she said line by line.
0: Sure.
1: Let's start.
2: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when it comes to striking up a conversation with a total stranger. But sometimes even the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to become more sociable and to meet new people.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I truly recommend meetups.
1: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when it comes to striking up a conversation with a total stranger.
0: 네. I think most of us are really scared. 제 생각에 우리는 대부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그래서 striking up a conversation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걸 말해요. 대화를, 말을 걸어서 시작하는 거를 strike up a conversation. Start a conversation 해도 되고, 아니면 가장 단순하게는 talk to someone인데, strike up a conversation 이 표현 자체는 더 뭐랄까 대화를 노력해서
1: yeah.
0: 만들어낸 느낌이 있어요.
1: It's like you're putting in more effort,
0: yeah.
1: right? And there's nothing there, and you're kind of making it happen, right?
0: 예를
1: maybe
0: 들어서,
1: it's difficult, but you're making it happen.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미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다가 대화를 하는 거는 strike up a conversation은
1: no.
0: 아니에요. 그냥 I'm talking to Megan 이건데요.
1: Yeah. We're just talking.
0: 네, 그런데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1: yeah.
0: 뭐 이렇게 혹시 뭐 Do you know? Do you live around here? Are you a visitor? 이렇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 Mm-hmm.
0: 그리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표현이 with a total stranger. Mm-hmm. 완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
1: yeah.
0: 거죠.
1: You've never seen them at the local coffee shop
0: 네.
1: around. You haven't seen them anywhere.
0: 네, 이게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면 stranger는 맞아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인데.
1: Of course.
0: You've kind of seen that person around the block.
1: Yeah, maybe they're in your class,
0: 네.
1: but you never talked to them.
0: 맞아요.
1: Right?
0: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면 여전히 stranger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은
1: right.
0: total stranger.
1: Mm-hmm.
0: All right.
1: She says next, but sometimes even the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to become more sociable and to meet new people.
0: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무서워하지만 그런데 sometimes 가끔은 even the shyest
1: introvert
0: 가장 수줍음이 많은 그러니까 정말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사람도 여기서 잠깐 보면 보통 형용사가 y로 끝나면서 뒤에 최상급을 바꿀 때는 y가 i로 바뀌고 est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1: Right.
0: 예를 들어 busy가 busiest 할 때
1: yeah.
0: y가 i로 바뀌죠.
1: I.
0: 그런데 shy는 그대로 갑니다.
1: Yeah, you don't do that with shy. You leave the y.
0: 네. 좀 특이한 형태죠.
1: Yeah.
0: 그래서 shyest introvert has that secret wish, 비밀스런 바람이 있어요. To become more
1: sociable, sociable.
0: 네, 사교적이고 부침성이 좋아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도. And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secret wish가 있어요.
1: Perfect. And she says next.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I truly recommend meetups.
0: 방금 묘사한 그 감정 있죠?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다. For those of you who might feel the same,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I truly recommend meetups. 저는 모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 Perfec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When I was 19,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Being new to the city, I really wanted to meet new people, so I attended a language exchange meetup, and before I knew it,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1: When I was 19,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0: 제가 19살 때 I traveled to Seoul for the very first time all by myself.
1: Mm-hmm.
0: 혼자서 all by myself. 진짜로 혼자서
1: yeah.
0: 처음으로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지금 사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영어로 말을 하면서 서울이라고
1: 서울.
0: 굉장히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해주셔가지고
1: right.
0: 재밌었는데 영어로 읽을 때는 보통 서울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1: yeah, so, Seoul.
0: Seoul.
1: Seoul.
0: 네. 그
1: soul.
0: 영혼하고 똑같은 발음이죠.
1: 영혼, right? Soul.
0: Soul, S-O-U-L, 영어로 이제 영혼이지만 또 서울이라는 지명이 영어로는 또 soul처럼 발음이 됩니다.
1: Sometimes I get them confused and yeah. I'll write soul for 영혼. Like the city?
0: Really?
1: I did that once.
0: Okay.
1: Been here too long.
0: Interesting.
1: So next she says, being new to the city, I really wanted to meet new people, so I attended a language exchange meetup.
0: Being new to the city, mm-hmm. 그 도시에 새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즉 처음 가봤기 때문에, mm-hmm. I really wanted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만나고 싶었고, so I attended, 참가했습니다. Mm-hmm. A language exchange meetup, yeah. 언어 교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1: Hmm. All right. That is actually a great way to meet people mm-hmm. in Seoul. Mm-hmm. She says, and before I knew it,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0: And before I knew it, before I know, before I knew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알기 전에란 뜻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1: right, right. It's like yeah. before I knew it. Mm-hmm. We use it when something happens quickly that we didn't expect.
0: Mm-hmm. 그렇죠. Yeah. 알아차리기 전에 이런 일이 벌써 발생하고 있는 yeah. 거죠. 그래서 어느새 I had found some awesome new friends.
1: Nice.
0: 멋진 새로운 친구들을 찾게 되었대요.
1: Nice. Let's keep going.
2: Sometimes strangers might seem very unapproachable and you might question their intentions, but you should also keep in mind that you are a stranger to someone as well.
1: Sometimes strangers might seem very unapproachable and you might question their intentions.
0: 가끔은 strangers, 낯선 사람들은 mm-hmm. might seem, 뭐뭐처럼 보이다, might, 뭐뭐 할 수도 있다, mm-hmm. 보일 수도 있어요. Mm-hmm. Very
1: unapproachable.
0: 접근하기 어려운, 말 붙이기 어려운. Mm-hmm.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이인데 괜히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1: Mm-hmm.
0: And you might question their
1: intention.
0: 이거는 이제 뭐 의도, 목적이란 뜻이고,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Stranger가 mm-hmm. 있었을 때 내가 말 걸기 어려운 거는 unapproachable.
1: Right.
0: 괜히 뭔가 지금 핸드폰 보고 뭐 확인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데 바쁘게 가는 right. 것 같은데 내가 말
1: 걸는 게. They're listening to music.
0: 네. They're you know listening to something. They seem busy mm-hmm. and not interested in me. Mm-hmm. 그거고 두 번째 부분은 you might question their intentions. Mm-hmm.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yeah. Why are you talking to m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Yeah. You never know. Like, 그럼, what do you want from me?
0: Exactly. 원하는 게 뭔지.
1: Where are you going to invite me to? Just kidding.
0: 그런데.
1: But you should also keep in mind that you are a stranger to someone as well.
0: 그렇지만, you should also keep in mind.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Keep in mind. 머릿속에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right. 기억해야 됩니다. That you are a stranger to someone as well.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mm-hmm. 기억해야 합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ou are a nice person, aren't you? You just need to overcome that initial hurdle of hesitation.
1: And you're a nice person, aren't you?
0: And you are a nice person, aren't you? Aren't uh-huh. ya? Uh-huh.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묻고 있어요. Mm-hmm. Aren't you? 라고 발음해도 괜찮고요.
1: Yeah,
0: 그것도 뭐
1: aren't you.
0: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1: no.
0: aren't ya 라고 구어체에서 좀 더 가볍게
1: yes,
0: 캐주얼하게
1: aren't ya.
0: 네, 발음 많이
1: 해요. You're a good person, aren't ya?
0: Aren't ya. 네.
1: It's kind of weird. Aren't ya?
0: Yeah. 야 라고 약간 gotcha 뭔가
1: oh, yeah.
0: 놀이하다가 잡았다 라고 할 때도 딱
1: gotcha.
0: 걸렸어 라고 할 때도 gotcha 하는데 got you를 발음을 귀엽게 해주는 형태고요.
1: Yes.
0: 다음으로
1: You just need to overcome that initial hurdle of hesitation.
0: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you just have to, you just need to, have to, you should mm-hmm. just, you should just mm-hmm. 다 비슷한 표현이죠.
1: Yeah.
0: Overcome, 극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Mm-hmm. That initial
1: hurdle, mm-hmm. hurdle of hesitation.
0: 네.
1: Hesitation.
0: Hurdle, 장애물, hesitation, 망설임. 망설임이라고 하는 initial hurdle, mm-hmm. 그 초창기, 최초의, mm-hmm. 처음에 느껴지는 그 망설임이라는 장애물만 넘으면 됩니다.
1: Let's see how she wraps up her clip.
2: And some people even say that there are no strangers, but only friends you haven't met yet. So get out there, my friend. Who knows? We might even meet in real life.
1: And some people even say that there are no strangers, but only friends you haven't met yet.
0: Yeah, this is a famous quote.
1: Right.
0: And some people even say,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m-hmm. That there are no strangers.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be new to를 이용한 첫 번째 문장은요. 그들은 이 동네에 처음 왔습니다. They are 또는 they are new to this neighborhood. They're new to this neighborhood.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They're new to this neighborhood. They're new to this neighborhood.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은 어떤 학교에 처음 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인데요. 영어로는 It's hard to adjust when you are new to a school. 마지막에 이제 new to a school이라고 한 것은 new to school 하면 학교 자체를 처음 다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new to a certain school 이 느낌으로 어를 붙였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It's hard to adjust when you're new to a school. One more time. It's hard to adjust when you're new to a school.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before one knows it.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그래서 첫 번째로 당신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You will be an expert before you know it. 지금 뭐 계속 배우다.

0: 네, 오늘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모임에 나가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There are many meetups each month. I can go to practically any city in the world and make friends with total strangers who share my interests and are excited to talk about their startups for hours. As an introvert, I still go to meetups to get a sense of the people in the space. There's something neat about hundreds of random strangers getting together to discuss, learn about, and listen to science.
0: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Alan says,
0: There are many meetups each month. 매달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미드업들이 mm-hmm. 있습니다. I can go to practically any city in the world. Mm-hmm. Practically 거의 전 세계 어느 mm-hmm. 도시든 갈 수 있습니다. 가서 make friends with total strangers. Mm-hmm.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hare my interests. Mm-hmm.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죠. And are excited to talk about their startups for hours. Mm-hmm.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고요.
1: Right.
0: 그래서 몇 시간이고 자신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Perfect. The next one is from Anne.
0: As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mm-hmm. I still go to meetups to get a sense of the people in the mm-hmm. space. 여전히 모임에 나가는데 그 이유는 to get a sense of 하면 어떤지 보려고 mm-hmm. 그런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of the people in the space. 그 공간에 나온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느끼기 mm-hmm. 위해서, 어떤지 보기 위해서 There's something neat. Neat는 단정한 것도 neat지만 멋진 것도 neat거든요.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about hundreds of random strangers getting together. 서로 모르는 무작위의 낯선 사람들 mm-hmm. 수백 명이 모여서 to discuss, learn about, and listen to science. Mm-hmm. 과학에 대해서 의논하고 배우고 이야기를 듣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Faith is taking the first step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조금은 문장 길이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taking이라는 동명사가 사용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taking이 혼자 쓰인 게 아니라 taking the first step까지 이 동명사가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명사 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것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명사가 무엇인지를 까먹어버리면 동명사 구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해서 기본기 다지기 시간입니다. 동명사라는 거,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셨죠? 생김새는 동사 뒤에 ing 붙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뜻이죠. 동명사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명사를 만들 때 어쨌거나 그 기본 재료가 바로 동사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사에는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를 말하고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를 가져다가 우리가 동명사를 만드는 경우엔 이 동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듯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함으로써 이제 동명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우리가 그것을 동명사 구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동명사 구라는 거. 특히나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는 결국 타동사를 가지고 동명사를 만든 경우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길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면요. 자, 그냥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뭐뭐 하기 또는 무엇을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뜻이 확장되어져 진다는 거예요. 아, 뭔지 어렴풋이 할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우리가 함께 취하는 것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것이 활용된 문장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목적어 없이 그냥 동명사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keeping이라고 하면 이제 keep이 지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지키는 것 정도의 뜻으로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는 동명사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keep, 지키다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eeping이라는 동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어를 한번 줘보면 keeping a secret. 요걸 이제 우리가 동명사 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뜻은 비밀을 지키는 것, 무엇을 뭐뭐 하는 것, 요렇게 해석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활용된 문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 준비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면 Keeping a secret is not easy 적혀있죠. Keeping a secret, 동명사 구, 동명사가 목적을 취한 거예요. 해석 아까 했잖아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설명이 장황해서 그렇지, 아,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 취해서 조금 더큰 의미 덩어리를 이루기도 하는구나 라고 지금의 모든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동명사 뜻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겠죠? Starting, start, 시작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온 동명사니까 starting, 시작하기 또는 시작하는 것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start, 시작하다는 동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tarting이라는 동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tarting my own business. My own 하면은 나만의 라는 뜻으로서 나만의, 나의 어떤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또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것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Starting my own business라는 동명사 구가 만들어진 거고, 자, 이게 활용된 문장 함께 볼게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죠. My dream is starting my own business. My dream, 내 꿈은요, is 뭐냐면요, 하고 동명사구가 나오는 거죠. Starting my own business,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 해석이 완성되는 거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동명사 구가 만들어지는 경우들 살펴봤어요. 이제 직접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휴식이 보약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문장 준비를 해봤어요. 휴식을 취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영어로 바꿔볼 텐데, 이 문장 그대로 이제 영어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동명사가 쓰이려나? 이게 감이 잘안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먼저 살짝 바꿔볼게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신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요. 자, 휴식을 취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렇죠? 동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요. Taking a break. Taking a break.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 will make. 만들 거라는 거죠. 뭘 만드는 거예요? You. 당신을 만드는데. 당신이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Feel better. 더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aking a break will make you feel better. 좋아요. 한 문장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어요. 오믈렛이라는 거 이제 오므라이스 같은 건데 밥 대신에 그냥 계란들로 이렇게 채소들하고 해서 만드는 게 되겠죠. 재밌는 점은 우리말만 봐서는 여기 동명사가 들어갈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살짝 바꿔볼게요. 계란 깨는 것 없이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어요. 계란을 깨는 것. 동명사? 근데 동명사가 목적어까지 취하는 거네? 감이 잡히잖아요. 그쵸? 문장 시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You can't make. 당신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An omelette.
오믈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무엇 무엇 없이는 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without, 전체사 without 써주고요.

그리고 동명사 to 넣어주면 됩니다. Breaking eggs. 계란을 깨는 것이란 뜻이죠. 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breaking eggs.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문장, 두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Faith is taking the first step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Faith, 믿음이란 것은요, is taking the first step. Taking the first step, 첫 발을 내딛는 것이란 뜻이죠. 믿음이란 건첫 발을 내딛는 것이래요. 언제요?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전체의 계단이, 그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요. 계단이 언제 끝나는지가 안 보여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을 갖고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명사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실 영어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어 공부 한참 할 때는 내가 언제 그래서 지금 영어 잘해서 영어 이렇게 딱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태까지 수준까지 갈수 있는 거야. 이 계단의 끝이 안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뭐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쨌거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 Grammar Inside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 그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편하게 전사 이 자세 연습하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funny라는 단어입니다. funny. funny라는 단어가 웃긴이란 뜻도 돼요. 당연히 그런 뜻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funny가 웃긴이란 뜻도 되지만 좀 이상한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좀 이상하고 뭔가 조금 그런 아무튼 제가 아까 this pose might feel a little funn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포즈를 하고 이렇게 조금 이상하고 어색한 자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 포즈는 is one of the signature poses of yoga. 요가의 시그니처 아주 가장 많이 알려진 조사 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대화문 통해서 funny의 의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 funny. I could laugh with you all day.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Wait, don't you smell something funny? Please don't tell me you farted.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You're so funny 이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웃긴이란 뜻이죠. You're so funny. 너 너무 웃겨. I could laugh with you all day. 진짜 너랑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럽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한국말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So,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ait, don't you smell something funny? 이럽니다. 잠깐만. 지금 조금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이럽니다. Don't you smell something funny? 이럽니다. 그랬더니 Please don't tell me you farted. 이럽니다. 야, 너 방귀 꼈다고 하지 말아라. Please don't tell me you farted. 전에도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unny의 의미여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보겠습니다. Does she seem a little different from us? Yeah, she's talking funny, isn't she? She has an accent. She's not from here. Oh, that's it. I think her accent is beautiful.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는데요. Does she seem a little different from us? 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녀가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yeah, she's talking funny, isn't she? 이럽니다. 네, she's talking funny. 조금 말하는 게 이상해요. 아니면은 좀 이상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She has an accent. 아, 그거군요. 억양이 있대요. She has an accent. 액센트가 있다. 혹은 억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 억양이 있는 거였네요. She's not from here. 여기 출신이 아닌가 봐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She's not from he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Oh, that's it. 아, 그거였군요. I think her accent is beautiful.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 억양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Guys, we got to Warrior 2. I am so happy I got to do that with you. Next class, we will do a reverse Warrior, okay? Reverse Warrior. 오늘 우리 전사 이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거꾸로 전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funny라는 단어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웃긴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똑같이 이상한 이런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많이 많이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알겠죠? I will see you so soon and I'll miss you, okay? Bye!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back to 매일 10분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캘러와이어, 이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요, 약초를 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또 한다고 하는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dy? Get set? Go!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That's the reason why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men.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Okay, 자 그러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드렸던 질문에 대한 정답 바로 나와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only men can be inherited.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남자들만 물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그들,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칼라웨어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병자를 돌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약초만 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병자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Shall we?
2: Today's listening point.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2.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Kalawaya doesn't stop.

0: Kalawe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or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칼라웨아는요, 약재를 캐는데, 따는데 그치지 않고 병자를 돌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자, 그럼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That's the reason why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men.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only men can be inherited. 여러분, 여기서 only men inherited. 요게 바로 내용어고요. can be는 네,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only men can be인, 자, be 동사 자체도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인지라 이 be라는 소리와 뒤에 나오는 in과 연결되어져서 can be inherited 이렇게 들려요. Only men can be inherited. 다시 한번요. Google listening 1 따라하세요. Only men can be inherited. 오케이, 한 번 더. Google listening 3. Only men can be inherit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속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Give it a shot.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한 번 더.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자, they, the, to, for, them, 모두 다 기능어. Visit, sick, care, 내용입니다. 억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care도 역시 내용어고요.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하시면 돼요. Go listening 1.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네, 억양을 느끼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Go listening 2.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Great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Kalawe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들어볼까요? Let's get go listening.
2: Go-go listening.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2.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네, 다른 점 캐치 잘하셨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Medicine is their tradition. 자, 그들의 전통입니다. Medicine은요, 의학은요. And only men blank 했어요. 빈칸에 can be inherited. 이게 뭘까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남자들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빈칸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blank 했는데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hat's the reason why. 바로 그것 때문에, 즉 앞에서 말한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즉 남자만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Kalawaya of this region. 자, 이 지역의 Kalawaya는요, 다 all, 뭐다? 빈칸, 남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Men 하고 men. 앞에 부분은 약하게,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men 하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men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는 다르지만 거의 소리가 비슷하죠. 오케이.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했습니다. Kalawaya는요, 그치지 않아요. 뭐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At picking medicinal herbs.

0: medicinal herbs 했으니까 약초를 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즉 병자들을 방문하는데 왜 방문해요? To care for them.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즉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죠?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1: Medicine is their tradition and only men can be inherited. That's the reason why Kalawaya of this region are all men. Kalawaya doesn't stop at picking medicinal herbs, but they visit the sick to care for them.
0: See you later. Bye-bye.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Okay, I'm Kristen Chow.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근 영어. So we are going to work. 자, 여러분, if you're not going to work, 뭐 사무실에 갈 필요 없어도 아, 여기에서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Because it's not just about business, but it's just kind of about everyday English that you can use inside the office and outside the office as well. All right, so we've got a great dialogue for you. Let's check it out. Here is our main dialogue. Okay, let's take a look.
1: 아,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2: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1: 어, 정말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
2: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1: 기록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2: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0: Okay, let's find out. Here is our main dialogue one more time. Let's look at it in closer detail. Mr. Lee says,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1: 네, 예전에 Mr. Lee가 뭐 shipment에 대해서 전화하는데요.
0: Now he's telling you specifically.
1: 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0: So they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We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1: 보통 이런 비즈 상황에서는 뭐뭐가 도착하지 않고 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많죠.
0: So this is a really great pattern. We haven't something yet. Okay, so that's the pattern that we're going to focus on. Brian says, really?
1: 정말요?
0: It should be there by now.
1: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0: It should be there by now. So by now.
1: 지금쯤이면. Yeah, by now. 왜 안 왔지? 그래서 바로 Mr. Lee가 기록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 여기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 여기는 again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타다!
0: It says,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1: Aha!
0: So, could you check your records again?
1: 이렇게 할 수 있죠.
0: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here is the word that, or the phrase that we want to know. Double check. So, could you check it?
1: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double check를 쓰면 됩니다.
0: Alright, so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1: 네, 기록이 records죠.
0: Okay, let's look at that line by line.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1: Oh, really?
2: It should be there by now.
0: Mr. Lee says,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1: Okay, very practical dialogue.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hrases and sentences.
0: Here we go. The first one is the pattern, key pattern. So, we haven't received something yet.
1: 이게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pattern입니다.
0: So,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1: 자, 저희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네, 보통 그러죠. 승인을 누가 해야 되는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0: So,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So, you can change it with approval. Next one.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1: 자, 어떤 회사에서 뭐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수출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 부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0: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So, this is very useful. The parts,
1: 뭔가 아직까지 없으면은 못 받았으면은 이 pattern을 쓸 수 있습니다.
0: So, we haven't received the parts yet. We haven't received the approval yet.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We haven't received the document or contract yet.
1: 아주 다양하게 이 pattern을 쓸 수 있습니다.
0: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This is a key phrase. 자, double check. Again 보다는 double check.
1: 한 번 더 확인하다.
0: All right. I'm not sure about that.
1: Let me double check. 자, 전 뭐 누가 뭐 물어봤을 때 확실히 몰라요. 저 그것에 관해서 확실하지 않네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써요. 사무실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같이 거래할 때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그 입금 안 됐나요? 아,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t me double check. 자, let me check는 그냥 확인하는 거고, 아, 근데 아마 들어갔을 텐데,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 me double check. Let me double check. Alright, next one. We need to double check these numbers. 자, we need to double check these numbers. 우리는 이 숫자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서는 뭐 이렇게 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Right? So you need to double check. 모든 거를 사실 double check 하면은 좋죠. 한 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 번. 그래서 영어에서는 triple check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서류 정말 중요해. So you need to triple check this document or you need to triple check this contract.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righ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re you guys ready for some shadowing? Okay, shadowing. 저를 제가 앞으로 가고 저 뒤에서 따라오면 돼요. Alright? So, just go with the flow.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Just feel it. Okay? Let's begin.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Okay. Alright, one more time. Well, we haven't received the shipment yet. Really? It should be there by now. Could you double check your records? Good.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 좀 재밌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혼자 남이 있으면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그렇게 could you check your, could you double check your, could you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정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Alright, let's check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main dialogue. 저희가 아직 배송을 못 받았어요. Oh, 정말이요?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하는데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erious versus severe. Serious versus severe. Toda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rious하고 severe입니다. 진짜 이 단어들은 사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오늘 뉘앙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serious first.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rious. 네, 여기 중간에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R 같은 경우는 혀가 천장 닿지는 않아요. 대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serious 연결해서 serious, serious 진지한,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serious 같은 경우는 그냥 웃음기 없이 그리고 진지하고 심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Okay? When something has to have careful consideration and thought. And it's a situation where it's no laughing matter. 그럴 때 serious. 네, 문장들 몇 개 볼게요. Are you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We have a serious problem.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eriou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re you serious?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상대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영어로 Are you serious? 네, 이런 톤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죠.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erious?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무슨 말일까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가끔 그녀는 꽤 진지해. 네, 진지한 사람, 잘 웃지도 않고 생각 많이 하고 좀 진지한 사람을 seri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네, 이거는 어감이 좋지는 않죠. 네, 심각하고 뭔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We have a serious problem. 다음은 sever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V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 제 입 모양을 보세요. Severe, severe. 네, 여기서 스펠링은 S-E이지만 발음은 severe, severe. 그리고 R 발음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severe는 심각한, 네, serious하고 비슷하게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vere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일 때 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특히나 어디 좀 몸이 안 좋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있을 때 이 severe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문장들 좀 볼게요.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s the injury severe?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Severe, 심각한, 극심한. Severe,
severe.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그건 독감이 심각한 경우이지. 네, 그래서 severe case of the flu. 심각한 경우. Severe case.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cold. 아니면 it's a severe case of COVID-19.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severe가 심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it's a serious case of the flu도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 injury severe? 부상이 심해? Is the injury sev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Is the injury serious? 괜찮아요. Is the injury serious? 살짝 또 어감 차이 하나 더 있는데요. Serious보다 severe가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Okay.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그 차에 심각한 파손이 있었어. 차 사고가 났는데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네, serious, 이거는 진지한 혹은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지한 사람은 severe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항상 serious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severe 같은 경우는 심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들은 일단은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이번 주에 좀 정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물건을 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표현 많았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와 좀 싸웠던 경험, 약간 좀 친구라든가 지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싸웠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뭐 의견 일치가 있어가지고 다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는 뭔가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약간 그런 말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화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화해하는 이야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테마로 묶어봤는데요. 그러면 누군가 싸웠거나 다퉜단 말이에요. 그 표현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싸우다, 뭘 두고 싸우다, 왜 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투다, 우리도 이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분명히 단어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싸우다 어떤 단어 기억나세요? 그렇죠. fight가 맞아요. fight. have a fight. 물론 fight를 동사로 써도 됩니다. we fought 해도 되는데, 너무 문장이 짧죠? we had a fight.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싸웠어. 뭐 주먹으로 막 싸웠다는 얘기보다는 말싸움 했어도 we had a f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have a fight,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싸우다로 많이 사용되는 원어민 영어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fight. Have a fight.
0: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뭔가 문장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냥 싸웠다 해서 끝나고 싶지 않고 뭐 때문에 싸웠다라고 할 때는 이걸 동사로 만약에 쓴다면 fight over something.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fight 자체에 힘을 주고요. We fought over this. We fou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Fight over something. 그 싸움의 대상이 된 그거를 뒤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over라고 합니다. 왜 over를 쓰냐? 약간 우리말도 몸을 두고 싸웠다. 약간 이런 어감을 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 위에서 싸움이 오가서 그런지 몰라도 over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붙입니다. 들어보세요.
1: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0: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이걸 명사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꼭 fight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너무 많은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알아둬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rgument.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이건 약간 우리말의 논쟁에 더 가깝긴 해요. 네. 말싸움. 언쟁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fight가 꼭 주먹 싸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fight은 모든 싸움을 다 fight이라고 합니다. We had an argument. We had an argument. 그러면 다퉜다, 언쟁을 했다, 말싸움을 좀 했다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ave an argument. 강세 여다주시고 argument 들어볼게요.
1: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0: 자, 그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항상 좀 작은 것

0: 술 두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갖고 자꾸 싸워.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죠? 자,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냥 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small things입니다. small things. 그럼 뭘 두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까 over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싸운다. 이건 현재 시제로 쓰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니까 we fight over small things 항상 all the time. 간단하죠?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이거 쉬지 말고 쭉 붙여보세요.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간단해요. All the time. 살짝 강세 주면서 길게 끌어주세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1: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We fight over small things all the time.
0: 상처를 주는 건 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일단은 좀 골라드릴게요.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란 얘기인데 마음의 상처를 준 거를 hurt somebody's feelings라고 합니다. 여긴 s를 붙여요. 감정이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을 이렇게 주로 의미하는 의미로 s를 붙입니다. Hurt one's feelings. Hurt은 좀 특이하게 과거 시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hurt이고 상처를 줬다 할 때도 과거 시제 hurt 이렇게 하거든요. 자, 발음이 heart가 아니라 hurt. Hurt. 어에 더 가까워요. 들어볼게요.
1: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했냐면 싸울 때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거 이제 해버렸네. 이제 선을 넘어선 거죠. 똑같아요. 영어에서 cross the line. 간단하죠? 이거 뭐 거의 직역 아닌가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 저런 표현이 존재한다니까요. cross the line.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안 되죠. 그렇죠? 레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했어요. 그럼 cross the line 한 거죠. 자, 들어볼게요.
1: cross the line. cross the line.
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처를 주는 거죠. You can hurt the other person's feelings. 절교 이거는요. 뭐 예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랑 아예 이제 관계 끊고 얼굴 안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End one's friendship. End가 동사죠. 끝내는 거예요. End. 서로 우정이 있었는데 그걸 끝내는 거죠. End one's friendship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안 보고 그러는 거. 좀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End one's friendship. 들어볼게요.
1: End one's friendship. End one's friendship.
0: 좋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선을 넘어서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오케이? 그 친구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 싸우다 보니까 말을. 자, 그러면 선을 넘었었다. Cross the line 했고요. 이거는 hurt 그 사람의 feelings. S 붙여주면 되겠죠. I think I crossed the line. 과거 시제. And hurt her feelings. 자, 그러면 cross the line. 과거 시제죠? 이것도 과거인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죠? Hurt, hurt, hurt. 똑같아요. 자, 다시. I think.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요것만 현재 시제죠. 내 지금 생각이 내가 선을 넘었었어. 그래서 상처를 줬어. 요건 과거죠.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됐죠? 들어볼게요.
1: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I think I crossed the line and hurt her feelings.
0: 잘하셨습니다.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예요. 싸우는 건 좋습니다. 화해해야죠. 화해하다. 영어로 뭐로 알고 계세요? 화해하다. Make up입니다. Make up. 구동사는 항상 뒤에 강세. Make up. Did you guys make up? Make up. Make up. 화해했니?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Make up. Make up.
0: 오케이. 자, 먼저 손을 내밀다. 대화를 풀다. 이게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존심 버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손을 내밀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ach라고 그래요. reach. 자, 이것도 구동사. reach out. reach out. 제 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reach out. first. 먼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reach out first. reach out first.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들어보세요.
1: reach out first. reach out first.
0: 먼저 다가가다. 대화로 풀다는 뭐냐면,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이런 걸 콜로케이션이라 부릅니다.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드는 건데, talk it out. talk it out. talk은 말하다고. 선생님, 아웃이 왜 들어갑니까? 밖에 나가서 뭘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대화를 푸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talk it out. You guys should talk it out. talk it out. talk it out. 하나의 단어처럼. 너희들 빨리 대화를 풀어. 들어보세요.
1: talk it out. talk it out.
0: 이게 여러분의 영어 회화입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 많아야 회화가 잘 됩니다. 자, 내가 먼저

0: 손을 내밀어서 우리 화해했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 내가 먼저 미안해. 그죠? 누가 잘못했든 간에.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다 과거 시제.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했지. 그래서 화해가 됐어. 과거 시제. Made up, made up, reached out. 다 뒤에 강세인 이유가 뭐예요? 구동사니까. I reached out first. 한번 더. I reached out first. 강세 다 주고. And we made up.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화해했지. 자, 언어 선생님 강세도 잘 들어보세요.
1: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I reached out first and we made up.
0: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누구와 싸운 경험이에요. 그쵸? 싸웠을 때 상처 주고 화해하고 뭘 두고 싸우다 할 때 연결고리가 over였었죠?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들어볼게요.
1: Fight over something. Fight over something.
0: 상처를 주다. Hurt one's feelings. 끝에 S 붙이는 거 들어볼게요.
1: Hurt one's feelings. Hurt one's feelings.
0: 마지막으로 화해하다. Make up. 그죠? Make up. 들어볼게요.
1: Make up. Make up.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 혹은 지인과 싸운 경험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혹은 그 경험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표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그 전 방송들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볼 건데요. 어떤 부탁을 해볼 거냐? 여러분이 어디다가 좀 태워달라고 부탁할 때, 그래서 저 회사 좀 태워다 주실래요? 저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혹은 저 어디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장소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회사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회사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부탁,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take이란 동사를 가지고 태워다 주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부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바로 can you 동사로 부탁합니다. 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태워다 주는 거를요. take이란 동사를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게 조금 중요한데요. take 뒤에는요. 대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take 대상 to 동사라는 어순구조로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대상을 그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다, 바려다 주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대상 자리에 me를 넣어서요.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 좀 그 특정 장소로 태워다 주시겠어요? 바려다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장소를 다양하게 한번 넣어서 저 그 장소까지 좀 바르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저 회사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자, 대개 회사는 work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me to work?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저 회사 좀 바르다 주실 수 있어요?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 좀 회사 좀 태워다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학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학교는 그렇죠. 제가 school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school 대신에 college를 넣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같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는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또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집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홈보단 여기에는 하우스를 여러분이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to를 빼고 Can you take me ho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해서 집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집에 좀 바르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주소로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운전기사, 이제 택시 운전기사분들에게 많이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때는 이 주소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주소는요. 주소, address를 넣어서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이 주소로 조금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해놨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시 이 주소로 조금 가주실 수 있으세요?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제 차량이 없거나 혹은 그냥 여러분이 어디다가 좀 바라다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장소까지 좀 태워다 주실래요? 혹은 가주실래요? 바라다 주실래요? 이런 얘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take me to work? Can you take me to work?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my house? Can you take me to my house?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0: 집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 그렇죠? Can you take me to my hous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언제 집에 바로다 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시간을 물어볼 때. 그렇죠? 언제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언제 혹은 몇 시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when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집에 바로다 주실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 몇 시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What time can you take me to my house?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한 번만 더. 시작! When can you take me to my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시간을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hen이나 what time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학교 좀 태워다 주실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can you take me to school? Can you take me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 학교에 딱 왔어요. 그럴 때 아, 저 학교까지 태워다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땡!

키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감사를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for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학교에 태워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taking me to school.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and ing를 붙인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상을 me로 얘기를 해서 나로 한정했지만 우리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줄 수 있으세요? 라고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Can you take me to school에서 me 대신에 us를 붙이면은 Can you take us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우리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대상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넣어도 되고 혹은 호칭을 넣어서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뭐 혹은 구체적인 대상을 넣어서 그 대상 좀 학교에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저 좀 어디서 좀 태워다 줄 수 있으세요? 바르다 줄 수 있으세요? 라는 구체적인 요청 Can you take me to 장소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1: 안녕하세요.
0: 저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시간에 이근철입니다. 무엇이든 다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It's a great blessing that you can give it a try anything, any moment, right? 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전에 나 영어 못했는데 오늘부터 한 1년 혹은 뭐 몇 년 동안 해서 나중에 열심히 딱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요 한 문장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일주일만 지나도 아니 한 2주만 지나도요 엄청나게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맨날 공부라고 생각하면 1년이 지나도 항상 얘는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don't make it your homework. 숙제로 만들지 마시고요. Please make it your fun. 재미로 만들어주시고요. Enjoy it much more than before. 자, 그렇다면 오늘도 즐겁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네,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누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문을 열어둔 채로 그냥 두세요. 일상생활에서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두세요.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래서 뭐뭐 한 채로 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뭐뭐 한 채로 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 동사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Please leave예요. Leave까지 여기까지만 쓰면 나가주세요. 가주세요. Please leave. 떠나주세요. 이런 뜻이지만 leave 다음에 어떤 대상을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놓아주세요라는 얘기겠죠. 자, 어떤 채로 두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달랑 외우시면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쓸 일이 없잖아요. 이게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더 기억이 남고 실제 쓸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뭐뭐 한 채로 두다 라고 하는 표현. 네 가지 기본. 그렇죠. 네, 바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감을 키워 올려 볼까요? We're going to build up your confidence, right? With these four examples. Number 1. 열어둔 채로 두어.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나왔잖아요. Please 하면 please는 magic word죠. 그래서 공손하게 들리고 싶을 때 이 단어 하나만 쓰시면 다 해결됩니다. Please leave it. 그걸 남겨두세요. 어떤 채로? 열려진 채로 해서 op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leave it open. 그래서 please는 써도 되고 친구 사이에는 안 써도 상관없고 물론 공손하게 들리려면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버전으로 leave it open. 주의하세요. open은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요. 형용사로 열린이라는 뜻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열다라는 뜻이 아니고 열린 채로 그것을 leave 두세요. 그 다음 꼴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둬, 그를 내버려 둬 라고 할 때 그렇죠. Leave me, 그 다음에 어떤 채로? 혼자 있는 채로. 그래서 leave me alone. 그래서 leave me alone. 이거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걸 만지지 않은 채로 둬라는 얘기는 건들지 마. 그 채로 그대로 둬야 돼. 뭐 증거라든가. 예, 이거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이런 데서 Hey, please leave it. 그렇죠. Untouch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eave it untouched. 느낌이 똑같잖아요. 포장된 채로 그대로 둬. 포장 풀지 말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래서 leave it, 그렇죠? Wrapped죠. W-R-A-P가 포장을 하다. 그다음에 P가 하나 더 붙고 ED가 쓰이면 은 wrapped라고 해서 포장된 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이때 P가 하나 더 써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게요. 여기에 P가 하나 빠지면 발음이 A 발음이 랩이 아니고 레, 이 이렇게 발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을 겹쳐줌으로써 원래 있던 발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랩트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동작과 함께 하시는 게 제일 기억이 오래 남겠죠. 열어둔 채로 둬. Your turn. 맞습니다. Leave it open. 이거 짧게 leave it, no, no, no. Leave it, leave it. 길게 하셔야 돼요. 혼자 내버려 둬. 냅둬 유.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your turn. 네, leave me alone. 만지지 않은 채로 your turn. 그렇죠? Leave it untouched. 그래서 됐고요. 포장된 채로 your turn. 네, unwrapped. 아니면 wrapped가 되겠죠? Unwrapped는 열려진 채로니까 반대말 leave it wrapped.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알아볼까요? Step 2. 나갈 때 문을 열어둔 채로 두세요. 그건 똑같이 아까 쓰시면 돼요. 예, 그렇죠? Please 하나 붙여볼까요? Leave the door. 문을 냅둬요. 어떤 채로요? 열린 채로 아까 나왔죠? Open. 그런데 나갈 때가 어려울 것 같지만 when you leave 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on your way out. 듣기 쉬워요. 당신의 길인데 out, 나가는 길이죠. 어, 들어오는 길에 그러고 싶으면 On your way in.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Please leave the door open on your way out. 들어올 때 문을 닫아둔 채로 계속 둬요. 그럴 때 예, Please leave the door closed. 그렇죠? On your way in.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혼자 둬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결심을 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요. 그죠? 그래서 Please leave him alone. 그렇죠? Leave him alone이에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When he comes back. 간단합니다. Until he comes back 하면 때까지니까 until까지요. Please leave him alone until he comes back. 동작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많은 문제를 미해결된 채로 둘 거야.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데 걔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it will. 그렇잖아요. Leave. 몰려. 어떤 문제점들이니까 Many problems, 아니면 lots of problems. 어떤 상태로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unsolv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unsolved 하나.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대답을 해놓지 않은 채로, it will leave many questions unanswered. 이렇게 말씀하셔도 멋진 표현이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오늘 나왔던 key sentence two more times. Your practice time? Try it again.

Why don't we try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나가는 길에 문을 열어둔 채로 그냥 두세요. 뭐만 채로 두어. 라고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 B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계속 열어둘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Please leave the door open on your way out. 그랬더니, okay. 알았어. 내가 계속 열어둘게. 그래서 I'll keep it open. 이때, leave는요,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두는 게 leave고요. keep은요, 힘을 가해서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keep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얘는 신경 안 쓰고 leave는 keep은 신경 써서 유지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When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오셔서 마음도 나눠주시고 좋은 에너지도 함께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줄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번째 문장도 보죠.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그들은 인접한 마을에 살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자주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아시죠? 자막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놓친 부분, 잘못된 부분, 잡지 못한 부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0: 오케이, okay,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첫 번째 listening point부터 해보죠.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자, 여기서 are, the, of, the,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내용어. There are the devotion, 여기 강세가 있죠. Of the healer, healer.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억양을 좀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이렇게요. 간단하죠? Google listening 1.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Okay. Google listening 2.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억양. Okay. Google listening 3.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드셨죠?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Give a shot.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한 번 더.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자, 여기서 They, in, the, 제한, 나머지가 내용어예요. 그 부분이 어조가 높아지겠죠. They live, 짧게 발음하시고,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Village 하실 때 여러분 강세가 뒷부분에 없잖아요.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V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만 밖에서 안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Village가 아니고 village. Village. 강세를 앞에 정확하게 주시면 끝발음 G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Okay. Google listening 3.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Great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Excellent.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네, 영국식 발음입니다. 들어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In this cup of medicine, there are the devotion of the healer and trust from the old lady. 2.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but can't come as often because the distance is quite far.
0: 네, 영국식 발음에서는 cannot이 can't, 거의 아처럼 들리고 come도 come이 아니라 거의 come에 가 can't come 이렇게 들리네요. 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n this cup of medicine 했습니다. 약이 들어있는 이 컵 속에는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there are the devotion, 헌신이 있습니다. 누구의 헌신이에요? Of the healer. 치유자의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빈칸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rust, 신뢰죠. 믿음이죠. From the old lady, 즉 노부인의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의 핵심 단서들이 여기서 들리셔야 되겠죠. Okay, move along. They live in the neighboring village 라고 했는데 이때 neighboring은요 village를 꾸며주고 있죠. 인접하고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살고 있는데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인접해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But can't come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As often 자주요. 왜냐하면 because the distance is blankets입니다. 여기 빈칸에 quite far 자, far라는 형용사 앞에 quite가 써서 꽤 먼, 즉

and welcome to Kristen Cho's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nd even if you don't go to work, 만약에 출근을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거를 배워서 you can use these sentences and patterns in different situations. All right? So everybody is welcome.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10분 후에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아, 네,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는 거 어때요? 이거를 바로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아, 좋습니다. Sounds great. 다음 주 초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is dialogue in more detail. So, there you have it. That's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쉽죠? Right. And we can learn some very useful and easy expressions. And most importantly, natural expressions. So, you're on the phone. And you have to get off. 이제 끊어야 되는데, I gotta go.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무리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전화 통화를 끊어야 되는데, let's take a look. All right,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그래서 뭐 I have to cook dinner, 뭐 I have a meeting, I have to 뭐 pick up my son. 다 그걸 교체할 수 있어요.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of course, in here means later. 그러니까 10분 후에 이렇게 미팅이 있다. So you could say 10 minutes later or in 10 minutes. In이 더 쉽죠. So I have to go. 자, 여기에서는 if you look at this, you think 어디를 가야 돼? That is true. But of course, it just means that I have to end this phone call.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 have to go. 이런 말을 굉장히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Oh, sorry, I gotta go. I gotta go. I have to go. 이런 게 뭐 I have to hang up. 이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So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뭐. And then, right.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자, 한국말로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는 게 어때요? 그러는데 뭐 연락할 때 한국 분들이 뭐 contact, I'll call you, I'll contact you.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But, of course,

this is 출근 영어. So I'm going to teach you a really, really important basic phrase in the business world. 자, 이 touch base. Why don't we 할 때는 이 pattern은 뭔가 이렇게 제안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Touch base는 contact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So,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연락을 합시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So, aha, new expression. Alright, sounds great. 자, 이런 거는 뭐 원어민들이 항상 많음. Sounds good, sounds great. Alright, okay.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Alright, so we've got some patterns and we've got some new expressions.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자,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Okay, let's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phrases. So this one is a pattern. Why don't we? Okay, 뭐, we should do this. 뭐, I would like you to do this. No, why don't we? 질문식으로 하지만 이게 제안인 거죠. So, 뭐뭐 하는 게 어때요? So, why don't we talk about it in the meeting room? Okay, so 그것에 관해서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때요? Right,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회의실에서 얘기합시다. Why don't we talk about it in the meeting room? The next example, why don't we discuss this matter another time? So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얘기하는 게 어때요? So it's a very nice way of making a suggestion. Okay, so why don't we 이제 간단하게 이 회의 뭐 어떤 뭐 비즈니스 상황이 안 있을 때 뭐 why don't we have dinner at 뭐 you know Suji's 뭐 why don't we take the subway instead of the car? So we can use this pattern in any situation, not just for business. Okay? All right, next. Key phrase. 정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Touch base. 자, 이게 야구에서 이 base가 있죠. First base, second base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딱 touch하면서 다음 base를 가는데 그러니까 딱 touch하는 게 연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두 사람이 딱 연락하는 거예요. So, let's touch base in a few weeks. 자, 몇 주 후에 다시 연락합시다. Okay, let's contact each other. Let's call each other in a few weeks. Okay. I'll touch base when I get an answer to your question.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몰라요. I'll touch base when I get an answer to your question. 자, 당신의 질문에 대해 답이 나오면 제가 연락할게요. So, touch base는 거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럴 때 contact를 해야 되죠. So, I'll touch base with you next week. Let's touch base. 우리 같이 서로 let's touch base next week.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so touch base instead of contact. Good phrase.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we want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Keep the real speed natural. 자, 이 딱 하나하나 이 발음을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이 리듬을 타야 돼요. All right, so let's get started.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How was it? Not bad? All right, let's do it one more time. I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so I have to go. No problem. Why don't we touch base next week? Sounds great. I'll call you early next week. Oh, all right. So, 자,
Practice makes perfect.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you're going to sound just like me. Well, maybe close. Okay,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main dialogue. 10분 후에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Ah, 네,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는 게 어때요? Hmm, 좋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Good job! Alright guys, so we learned some great pattern. We learned a great pattern. Why don't we? When you're making a suggestion, 특히 조금 polite 해야 될 때, you know, oh, let's do this, 이런 것보다 why don't we do this? And then also touch base, which is another word for call or contact. So touch base는 정말 이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Alright, remember, keep those expressions in mind. I'll be back again for some great business English. We'll see you soon. Thank you so much.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Fundamental versus essential. Fundamental versus essenti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undamental 그리고 essential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fundamental. 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긴 단어들은 강세가 주로 두 군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en 여기에가 제일 강한 강세가 들어가고 앞부분에 fun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fundamental. Fundamental. 네, 이런 리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원어민스러운 발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Fundamental. 좋아요. 네, Fundamental. 이거는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런 말 할 때는 fundamental입니다. 그래서 뭔가 fundamental 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게 다 무너지겠죠. 오케이,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Fundamental, 근본적인, fundament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네, 물은 생명의 근본이야. 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겠죠? That is fundamental.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There cannot be life without water.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자, flaw는 결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fundamental 가지고 꾸며주는데 본질적인 결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무너지겠죠. 네,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다시 한번요. The theory has fundamental flaws.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근면은 성공의 기본이야. 네, 그래서 hard work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 문장에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Hard work is fundamental to success. 네, 다음은 essential입니다. Fundamental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ssential. Essential. 그리고 또 두 번째 발음은 essential. Essential 혹은 essential.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네, essential은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꼭 필요한 요소들은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필수적인, 핵심적인 등등 이런 거는 다 essential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Essential, 필수적인, essential.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돈이 행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야.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네,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 필수이지. 그래서 선크림은 여름에 필수이지. 하지만 선크림이 없다고 여름을 못 즐길 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fundamental처럼 이렇게 강한 단어는 안 어울리고 여기서는 그냥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Sunscreen is essential for summer. Otherwise, you'll get burnt.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여기서는 essential이 명사입니다. 이거는 필수품들입니다. Okay?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라고 하면 나는 그냥 필수품을 몇 개까지만 챙겼어.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필수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essential 다음에 s를 붙이시면 됩니다. essential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I packed just a few essentials. 네, 정리해드릴게요. fundamental, 근본적인, essential, 필수적인.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단어가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fundamental이겠죠. 뭔가 fundamental하면 그러면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뭔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fundamental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거, 정말 중요한 거는 essentia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Water is fundamental to life.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그레이트 워크! 웰 던!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연석입니다. 자, 살다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같은 말을 또 하시니까 내가 답답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결혼한 상황에서는 부부 간에 뭐 이렇게 시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장인, 장모님 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뭐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족 간의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자, 캐터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부터 했는데요. 뭐 잔소리란 말 자체가 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두 개냐면 표현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nag이라는 동사도 있고 표현 하나가 또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시각이 좀 다르니까 자꾸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뭐 결혼이라는 어떤 소재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nag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Nag somebody. Nag somebody. She always nags me. I hate her nagging. Nagging. Nagging. Nag 자체가 우리말의 잔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한테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버릇없는 거죠. 잔소리란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폄하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nag을 엄마한테 don't nag me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친구한테 아, 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 때문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괴로워. 그럴 때 뭔가 뭐 어머니를 she nags me all the time 이렇게 해도 어머니한테 stop nagging me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잔소리란 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직접 안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nag 그냥 뜻만 알지 마시고 아 맞아 맞아 그런 뜻이 있으니까 nag somebody, nag somebody. 일단은 단어의 뜻은 알고 언제 써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들어보세요.
1: Nag someone, nag someone.
0: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잔소리하다라고 제가 한국말 써놨는데 요게요. 이게 뭐냐면 be on somebody's back.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셔서 내가 막 듣기 싫어가지고 등을 돌렸네? 근데 내 등 뒤에 대다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be on somebody's back 하면 이것도 영어 그래서 많이 쓰이는 잔소리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My mom is on my back. My mom is on my back about marriage. 우리 어머니 결혼 때문에 계속 나한테 뭐라 하셔. 이런 거예요. 그죠? 들어보세요.
1: Be on one's back. Be on one's back.
0: 오케이. 자, 시각이 다른 거겠죠? Have different views. 이건 어렵지 않아요? View가 시각이고요. 그죠? 생각이 다른 거니까. Have different views. Have different views. 자, 해볼게요.
1: Have different views. Have different views.
0: 자, 그러면은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항상 잔소리를 하신다. 그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친구들. 아유, 그 친구들 그만 만나라. 어? 도움도 안 되는 친구를 왜 만나니? 혹은 뭐 이성관계를 하는데 왜 그런

0: 인성관계를 하니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아까 back 그 단어 써가지고 만들어 드릴게요. She is always on my back. 뭐에 대해서? About my relationships.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 영작하기 힘든 문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배웠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문장인데 요 on my back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she를 뭐 누구든 뭐 어머니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she를 뭐 특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누군지. 자,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그죠?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그러면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한다? 잔소리를 한다? 이게 on my back이라고요. 되시죠? 자, 들어볼게요.
1: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She is always on my back about my relationships.
0: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들인 것 같은데 오해. 오해가 왜 생깁니까? 소통. 대화를 안 하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다. 이거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들통나거나 그럼 이제 싸움이 됩니다. 자, 오해는 아시다시피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가족 간에도 대화를 안 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Misunderstanding. 강세 앞에 주시고 들어볼게요.
1: Mis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0: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자, 요거는요 그냥 딱 정해놓고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소통의 부족이란 말을 하듯이 lack of communication. 소통. Lack. 결핍. Lack of communication. Lack of communication. 자, 소통의 부족. 들어보세요.
1: Lack of communication. Lack of communication.
0: There has been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us. 그러면 우리 사이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 거짓말이 들통한다. 자, 이건 뭐냐면 caught이라는 말을 써요. Get caught. 이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하다가 잡혔어. 걸렸어. 그러면 get caught이에요. Get caught. 잡혔다. ing 붙이면 돼요. Lying. 거짓말하다 걸렸다예요. Get caught lying. 다시 한번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이렇게 세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0: 오케이. 요거 갖고 영작해 볼게요. 거짓말하는 것이 또 한 번 들통났어. 지난번에 거짓말해서 한 번 걸렸는데 또 걸렸어. 이런다면 he got caught lying again. 또 한 번 he got caught lying again. 이런 영작도 쉽지 않거든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보면 쉬운데 이거 탁 없애놓고 막상 하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Get caught lying. 자, 다시요. He got caught lying again. 들어볼게요.
1: He got caught lying again. He got caught lying agai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가족,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도 사생활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respect one another. respect 아시죠? 뒤에 강세 respect one another. 서로를 이렇게 다 존중하다. respect each other 해도 되고요. respect one another 해도 되고요. 다 서로를 존중하다. 들어볼게요.
1: respect one another. respect one another.
0: 자, 오늘의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역지사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혹은 영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역지사지해서 생각했어요라는 말을 한다는 게 대단한 한국어 실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한자 성어나 한자어가 있듯이 영어에는 관용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관용구예요. 상대방의 신발에 네가 들어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역지사지의 느낌상 내 신발이 아니라 상대방 신발을 신어보니까 급적 입장이 돼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역지사지하다.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Okay? 들어볼게요.
1: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0: 정말 멋진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긋다. Set boundaries. 이거는요. 서로 간에 아무래도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선을 긋고 넘지 말아야 될 선과 뭐 사생활, 프라이버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Set boundaries. Set boundaries. 들어보세요.
1: Set boundaries. Set boundaries.
0: 자, 그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려고 해보는 것이 좋아요.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자, 그럼 아까 shoes 들어간 그 표현 한번 써볼 텐데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게 좋다. 자, you should try to 노력하라는 얘기죠.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네 자신을 거기다 놔. Put yourself 어디에? In the other person's shoes. In the

0: other person'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게 좋아요. 자, 들어왔죠?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됐죠?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0: Okay. You should try to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 항상 역지사지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 됐습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잔소리를 하다란 말이 nag이라는 동사도 있지만 be on somebody's back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 on one's back. 들어볼게요.
1: Be on one's back. Be on one's back.
0: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거짓말이 들통나다. Get caught lying 라고 하죠. 거짓말하는 게 잡혔다. 자, 걸렸다. 들어볼게요.
1: Get caught lying. Get caught lying.
0: 자, 오늘 제일 멋진 표현. 역지사지. Shoes 나오죠.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0: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가족 간의 갈등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신 분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저 뭐 한 척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척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 아픈 척 했어요. 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아프고가 아니고 아픈 척을 하는 거. 이거를 바로 I pretended to 동사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I pretended to 동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I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느냐? 바로 I 과거 동사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고자 그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는 뭐 하는 척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이제 속이는 행동들을 여러분이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 뭐 하는 척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이럴 때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자는 척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안 잤는데 자는 척 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자다라는 동사는 바로 sleep입니다. 그래서 I slep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잤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는 자는 척 했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pretend라는 동사를 넣어서 I pretended to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나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라는 얘기, I pretend to sleep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sleep 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pretended to sleep.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는 척해서 하면서 그렇게 우는 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울다는 바로 cry입니다. 그래서 I cried라고 얘기하면 진짜로 우는 거고, I pretended to cry라고 얘기를 하면 하면서 우는 척을 했다라는 얘기. 두 개의 의미 차이도 구분 지어줄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우는 척을 했습니다. I pretended to cr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cry.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cry. 해서 저는 우는 척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sick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아픈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 pretended to be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Are you sick? I am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픈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땐 비동사가 붙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아픈 척을 했어요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pretended to be sick.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be sick. 해서 전 아픈 척 했어요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 놀란 척 했어요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머, 허구나, 혹은 진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란 척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놀란 상태가 되어질 때는요, surprise가 아니고 surprised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 전 거니까요. 그래서 I pretended to be surprised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란 척을 하는 거. I pretended to be surprised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to be surprised.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to be surprised. 해서 저는 놀란 척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특정 행동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뭘한 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pretended to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 저뭐한척 했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1: I pretended to sleep. I pretended to sleep. I pretended to cry. I pretended to cry. I pretended to be sick. I pretended to be sick. I pretended to be surprised. I pretended to be surprised.
0: 야, 너 자는 척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때 자는 척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땐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앞에 don'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pretend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는 척하지 마, 속이지 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n't preten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이려고 그 행동을 하지 마, 뭐 하는 척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척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pretend to sleep.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Pretend to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pretend to 동사, tend to 동사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pretend to sleep. 한 번만 더. 시작. Don't pretend to sleep. 해서 야, 너 자는 척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고, Don't pretend t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

행동하는 척하지 마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저 놀란 척했어요라는 표현으로 I pretend to be surprised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안 놀란 척했어요라는 걸로 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I pretended no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 놀란 척했어요. 그래? 라고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진짜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돼, 깜짝이야 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 놀란 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pretended 하고 나서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pretended not to be surprised. 한 번만 더. 시작. I pretended not to be surprised. 이런 식으로 I pretended not to 동사.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안 한 척 했습니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뭐 한 척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pretended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입니다. 하루 딱 10분, 그 중에서도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이고요. 우리가 10분 그러면 인터넷 기사 몇 개만 읽어도 훅 날아가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한테 가장 소중한 그래서 행복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r 10-minute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now.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그냥 오는 것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오래 남지도 않습니다. 도전부터 먼저 하시면은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hit the road with this par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인생을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상대편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만한 충분한, 그렇죠, 이유가 있다가 오늘의 포인트고요.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you have, 그 다음에 뒤에 reason이란 단어를 쓰고요. to 동작을 쓰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이유가 있다? good reason. 뭐 모든 이유가 다 있다? every reason. 이렇게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달랑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practice, right? practice will give you more confidence. So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늘 하듯이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Then we're going to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살짝 더 그 다음 단계에서 내려볼 테고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가 다 나왔고요. 즐길, 믿을, 말을 할, 떠날. 사실은 동작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You have good reason 해도 되고요. You have every reason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즐기는 거니까 enjoy, enjoy, 그 다음에 it까지 하세요.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it. 됐죠? 자, 두 번째는 그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 아시겠죠? 글자 말고, 오, 믿어.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Believe it. 다 좋고요. 그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야, 그렇게 말해도 돼. 이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You have every reason to, 그렇죠. Say that. 해서 say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떠날. 떠난다가 뭐예요? Go 해도 되지만 leave. 해서 you have every reason to leave. 그런데 지금이니까 now까지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예,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작과 함께하는 연습 과정입니다. 그냥 공부해야지. 이거는 totally meaningless. You're wasting your time. 정말 시간 낭비고 예,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할 때만 나 했어.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낭비하세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Your turn time. 그걸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어.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it. 자, 그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 믿어, 믿어. 예, 그래서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it. And miss you입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Your turn. 네, you have every reason to say it. 됐죠? 예, 네, 그래서 바로 맨 마지막에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다. Your turn. 맞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to leave now. 발음 길게 하셔야 돼요. 이거 live 이렇게 쓰시면은 넌 살 충분한 이유가 있어. 물론 그것도 멋진 문장이지만 여기선 leave 이렇게 길게 발음하셔야 떠나다고요. live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예, 바로 살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tep 2. 인생을 최대한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You have every reason. 뭐 할 거예요? To enjoy your life. 그렇죠? 예, 그런데 최대한이 뭘까요? 가득 찬 게 뭐예요? 컵에 물을 따르면 empty, 그 다음에 to the brim. If you pour water to the brim of a cup. 그죠? 그러면 그 꼭대기에 있는 가장자리까지 따르면 그게 full이잖아요. full. 그래서 to the full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est를 붙여서 to the fullest, fullest 이렇게 쓰셔도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est가 있건 없건 같은 뜻인데 est를 쓰면 조금 더 강조겠죠?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맞습니다. 지금 참고 내일 혹은 10년 후부터 인생을 즐기겠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요즘에 YOLO라고 있는데 그게 그냥 흥청망청 뭐 하자 이렇게 뭐 생각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나의 열정을 불사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예, 내가 그냥 침잠하거나 귀찮은 마음을 귀차니즘을 버리는 거 이게 인생을 즐기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예, 자기 인생을 현재 즐길 수 있는 You have every reason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each and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걸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아까 나왔잖아요.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그쵸? Yeah, reason to believe. 뭘 믿는 거예요? His love is true. Yeah, his love is real. 다 좋습니다. R-E-A-L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냥 남들은 다 아는 건데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예, 못된 거죠. 자, you have every reason to say 어떤 겁니까요? 그렇죠, to say 뭐라고요? He is lying.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lying 아니고요. 라, 이가 있고 거기다 in이 붙어서 발음이 lying처럼 이 발음이 도움된다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 중에 하나만 하셔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니까 나 다 안 외워지는데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자, 두 번 즐겁게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자, 너는 인생을 최대한 즐길 충분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맞아.

자, 생각해보니까 내가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다들 행복하자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행복하자고 모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바꿔볼까요? You have every reason, 그렇죠? To enjoy your life to the fullest. 아니면 to the full까지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당연하지. 맞아. 그렇죠? I have no reason. 내가 이유가 없는 거죠. Not to라는 얘기는 not to enjoy my life to the fulles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내 인생을 즐기지 않을 해서 not to 그럴 이유는 no reason, 없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또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앞에 yep 하는 것은 yes의 아주 친한 사이에서 쓰는 표현. yep, 맞아! 우리말로 그런 느낌이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친구와 함께 나눠서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il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계속해서 동명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동명사에 대한 어떤 신박한 것을 공부하게 될까요? 자, 그 힌트 바로 이 문장 속에 숨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I appreciate your meeting me. I appreciate your meeting me. 살짝 재밌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meeting이라는 이 동명사 앞에 your이라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인데, 먼저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라는 거, 결국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이다 라는 거 지금쯤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들 때는 동사 뒤에 ing 붙여주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또 해석이 된다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동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 저는 살짝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도 헷갈립니다. 아니, 그냥 주어도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는 또 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명사라는 거, 여기도 지금 적혀 있지만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명사긴 한데 어떤 그 본능은 본질은 동사로부터 이 동명사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결국 동작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는 명사이지만 동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동작에는요, 이 동작의 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작을 누가 했느냐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결국은 그 동작의 주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동명사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딱 넣어주면요, 그러면 자, 동작의 주체가 표현이 돼서 그냥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뭐 하기 또는 누가 뭐뭐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동명사의 의미가 확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뭐 하기, 그 뭐뭐 하기를 누가 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되게 의미상의 주어, 동작의 주체에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개념, 말로만 들으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활용된 문장 읽어보면서 조금 더이 의미상의 주어에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동명사 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가 조금 있지만 같이 읽어보면 opening the window, opening the window, open이 열다란 뜻이니까 창문 열기 또는 창문 여는 것 정도로 이 부분 해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자, 이거를 내가 여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창문 여는 것 이런 말을 하고자 하면요, 그냥 그 앞에 소유격 또는 목적격 넣어서 이렇게 My opening the window, My opening the window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동작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쵸?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창문을 여는 것 이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에 사용된 문장 보자면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Do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자, do you mind라는 거. 당신은 언짢아 하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해서 당신은 내가 창문을 여는 것을 언짢아 하실까요? 라는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좀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바꿔보자면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굳이 opening the window 앞에 my가 들어가냐?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니까 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동명사 구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Staying out so late. Staying이 머무는 것 이런 뜻이죠. Out은 밖에, so late는 늦게까지니까 늦게까지 밖에 머무는 것 정도로 이제 이 동명사구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나 밖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 네가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있는 거, 밖에 있는 거라는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소유격 또는 목적격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You're staying out so late. You're staying out so late. 그러면 뜻이 네가 밖에 늦게까지 머무는 것이란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활용해서 문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I don't like your staying out so late. I don't like your staying out so late.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네가 밖에 밤늦게까지 머무는 것이 나 그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문장이 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제가 파티를 연다는 것에 대해서 신나했어요. 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승규가 파티를 연다고? 그래서 신났다는 거죠. 요거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나했어요.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People were excited. People were excited. 무엇에 대해서 신나한 거죠? 전치사 about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신난 겁니까? 무엇에 대해서 신난 거예요? 내가 파티를 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throwing a party가 아니라 my throwing a party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my 소유격 대신에 목적격 써서 me throwing a party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eople were excited about my throwing a party. 좋아요.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가 프랑스어를 해서 놀랐어요. 와, 철수가 프랑스어도 안에 놀랐다는 거죠. 요거 이제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살짝 우리말을 좀 바꿔볼게요. 조금 더 영어 문장으로서 만들 때 쉽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어를 해서 놀랐다라는 부분을 그가 프랑스어를 하는 것에 놀랐다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가 프랑스어를 하는 것. 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 이렇게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놀란 거죠. 무엇에 의해서? 자, by. 무엇에 의해서 by? 그래 놓고 그가 프랑스어를 하는 것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He's speaking French. He's speaking French.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We were surprised by his speaking French.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appreciate

appreciate your meeting me. I appreciate. 내가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뭘 감사하냐면 your meeting me. 당신이 나를 만나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아주 그냥 우리말로 줄이면요.

알고 나면 아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구나라는 것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의 내용 중요했으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린 동안 여러분은 편히 쉬고 계셔도 괜찮고 오늘 한 자세 복습하고 계셔도 괜찮은 거 아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 bring in 그리고 take out이에요. bring in 하면은 가지고 오다 또는 데리고 오다라는 뜻도 있고요. take out은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 아니면 뭐 가지고 가다 또는 데리고 나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데이트 신청을 하다 그것도 테이크아웃이고요. 그리고 포장 음식도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요. 테이크아웃 음식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가 자세 설명할 때 take out the front hand and flip it 이랬어요. 앞손을 꺼내서 뒤집어주세요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bring in 할 때 send your hand forward and bring it in 이랬어요. 그래서 잠시 밖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가지고 오세요 이런 의미였죠. 그렇게 해서 bring in, take out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갈게요. Can you bring in the groceries for me, please? Yes, ma'am. And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o? Whatever you need.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Can you bring in the groceries for me? 이럽니다. 장본 것 좀 갖고 들어와 주겠니? 이렇게 합니다. groceries라고 하지 않고요. groceries 이렇게 합니다. groceries 좀 희한한 발음이죠. 어쨌든 오늘의 표현 bring in. 오늘 장본 것 좀 가지고 들어와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ma'am, 네 마님 이러는데요. 우리 네 마님 이란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yes ma'am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조금 농담식으로 많이 요새는 많이 쓰고 있어요. And can you take out the trash too?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take out? 가지고 나갈 수 있겠니? 뭐를? The trash. 쓰레기 좀 갖고 나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whatever you need. 필요한 건 뭐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른 아들 같기도 하고 그죠?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1: Can I take you out? Look, we're friends. I'll get Chinese takeout and wine, your favorite. I'm in.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Can I take you out? Take out, take you out. 오늘의 표현 나왔어요. 데이트 신청해도 되겠니? May I take you out? Can I take you out? 이러면은 혹시 내가 너를 데이트에 데리고 나가도 될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Look, we're friends. Look, 우리는 친구야. 너 왜 그래? 우리 친구인데. 그랬더니 I'll get Chinese takeout. 중식 takeout 내가 준비할게. And wine. 와인도 같이 준비할게. Your favorite.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m in 이럽니다. I'm in. 완전 코리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Yes, we did the reverse warrior today and I'm so, so proud of you. Next time we will do warrior 3, okay? So many warriors.
0: 오늘 우리 거꾸로 전사 자리 같이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사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 표현 bring in이랑 take out 다시 한번 복습해봤는데요. bring in 가지고 오다, 뭐 데리고 오다라는 뜻도 있고 take out도 그 반대의 의미가 되겠지만 포장 음식이란 뜻도 있고 데이트 신청도 뜻도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I will miss you so much,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Hi.
0: So we say hello, 안녕하십니까, to you guys, and also we say hello to each other quite often.
1: We do.
0: Yeah,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saying hello to other kinds of people.
1: Like strangers?
0: Strangers, yes.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talking to strangers.
1: Yes.
0: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Perfec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nteractions with strangers vary among countries.
0: 여기서 말하는 vary라는 것은 very good 할 때 그 vary가 아니고요.
1: No.
0: vary라고 해서
1: vary.
0: 달라진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1: It's different.
0: Yeah. Interactions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among countries. 나라마다, 나라 속에서 서로 다르다, 나라마다 달라요 라는 뜻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들어볼까요?
1: 오케이,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0: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Kayla said,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0: 네.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구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1: That's right.
0: 일반적으로 in some 했으면 보통 또 in other가 나오는 게 또 흔하게 보이죠. 그래서 mm-hmm. 그것도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In some countries, 어떤 나라들에서는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Mm-hmm.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대요. Talking to strangers.
1: Yeah.
0: 낯선 사람과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mm-hmm. in some countries, They're not really comfortable.
1: Uh-uh.
0: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Uh-huh. 이따가 전체 이야기 속에서는 실제로 나라가 세 군데가 언급이 되죠?
1: Yes, she talked about three different countries, which okay. we will hear about a little later.
0: Uh-huh.
1: For now, let's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In some countries, people are really comfortable talking to strangers, and in some countries, they are not.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country to country.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이런 측면이에요.
1: That's true. And she says next,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 never thought of it as a cultural difference until now. But it's true.
0: It's really interesting.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간에 cause가 나왔는데 이제 because에서 be를 발음 안 하고 cause 많이 하죠.
1: Just cause.
0: Cause I never thought of it as a cultural difference. 사람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it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문화적인 차이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Until now, 지금 이 순간까지. But it's true.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It is a cultural difference.
1: Yeah, for sure. It's a cultural difference. And she says, it's actually quite different.
0: It's actually quite different. 그 차이가 사실은 꽤 큽니다.
1: Yeah, it's not just a small one. Like, it's quite different,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When I compare my time in America to my time in Russia to my time in Korea, they have very different ways of interacting with strangers.
1: When I compare my time in America to my time in Russia to my time in Korea,
0: 제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러시아에서 보낸 시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 이거를 이제 보냈다라는 말 없이 여기 영어 문장에서는 그냥 my time in America, in Russia, in Korea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냈던 시간, 러시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비교해 보면
1: She says, they have very different ways of interacting with strangers.
0: 여기서 말하는 they는 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1: yes.
0: have very different ways, 아주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interacting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방법이 아주 달라요.
1: All right, so how is it in America?
2: In America, it's totally normal where if you're sitting on the bus or a cafe or even at a bar for someone to come up and start talking to you.
1: In America, it's totally normal where if you're sitting on the bus or a cafe or even at a bar.
0: 자, 여기 재밌는 게 중간에 where가 들어갔잖아요.
1: Where?
0: It's a normal situation
1: where
0: 이런 느낌으로 써준 건데 그 situation이라는 말 아니면 상황, 뭐 문맥 이런 말이 빠지고 그냥 it's totally normal, 그냥 that 느낌으로 쓰였어요.
1: Normal in this case, that. Like, it's normal that.
0: 네, 그런 느낌으로 쓰였고 미국에서는 아주 정상입니다. If you're sitting on the bus, 버스에 앉아 있거나, or if you're in a cafe, at a cafe, in a cafe, even at a bar, 아무튼 버스, 카페, 바에 앉아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발생하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1: That's right. And what is she talking about? For someone to come up and start talking to you.
0: 네.
1: So that's what's normal.
0: It is normal. 전체 구조를 다시 좀 붙여보면 여러 단어들 빼보고 It is normal for A to do B. A가 B를 하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for someone to come up and start talking to you. 미국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상황 자체가 정상이에요.
1: Yeah. 네. So what types of things do they say?
2: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where'd you get it? Or, oh my gosh, your dog is so cute, can I touch it? Or, you know, even if they just want to kind of buy you a drink at a bar in a flirtatious way, it's not considered weird.
1: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where'd you get it?
0: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Oh, I love your bag. 가방 예쁘네요. 당신의 가방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거 가방 예쁘네요.
1: Yeah, the bag is nice looking. It's pretty.
0: 저도 이런 유형의 말 처음 들었을 때,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아마 27살 때인가 가봤을 때 I love your t-shir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달라는 건가? 사겠다는 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티셔츠 예쁘네요. 이거죠.
1: So just say thank you and keep it moving.
0: 맞아요. Thank you 하면 돼요.
1: Always say thank you.
0: 네. I love your bag. 가방 너무 예쁘네요. Where'd you get it? 여기서는 where did you get it을 줄여서 발음을 해줬죠. Where'd you get it?
1: Where'd you get it?
0: 어디서 사셨어요?
1: And another thing they might say

0: is, or, "Oh my gosh, your dog is so cute. Can I touch it?"
1: 네,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거나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은 Oh my gosh, 와, 강아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Can I touch it? 만져봐도 되나요? 라고 하고요. 강아지가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면 him, her 할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0: Yeah, so
1: Can I
0: just
1: touch it?
0: For animals, it's okay to say
1: It is
0: not for
1: okay.
0: people.
1: Of course, never. 그래서 Can I touch it? 만져봐도 되나요? 이런 말들을 한대요.
0: And she says, or, even if they just want to kind of buy you a drink at a bar in a flirtatious way, it's not considered weird.
1: 단어 보겠습니다. 교태를 부리는 시시적거리는
0: Flirtatious. Flirtatious.
1: flirtatious.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flirtatious라고
0: Yeah,
1: 하고
0: flirtatious.
1: 그 행동 자체는 flirt.
0: Yeah, you're flirting, right? You look so beautiful. You fell from heaven. Let me buy you a drink.
1: Do you have a boyfriend? Do you have a
0: Yeah.
1: girlfriend? 이런 것까지 넘어가는 게 이제 플러팅 단계인데 그것을 형용사로 flirtatious라고 말하고 있고요.
0: That's right.
1: Or, even if they just kind of 다 빼고 생각해 보세요. Even if they want to buy
0: Buy you
1: you
0: a
1: a
0: drink.
1: drink. 그래서 at a bar, 바에서 in a flirtatious way 관심 보이면서 술을 사주더라도 it's not considered weird. 이상한 행동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데요.
0: Yeah,
1: Okay,
0: for
1: so he's
0: sure.
1: interested in me. She's interested in me.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 Yeah, it's not weird at all.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But when I lived in both Russia and currently in Korea, we tend to meet people more through friends, and a person you trust.
0: But when I lived in both Russia and currently in Korea,
1: 네. 그런데 제가 러시아 살았을 때도 지금 한국에서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When I lived in Russia라고 그냥 말을 하기 전에 both를
0: both.
1: 러시아 앞에 넣었어요. 그래서 and currently in Korea. 이 both가 러시아 바로 앞에 들어가 버린 것 때문에 조금 꼬였는데 왜냐면 lived in both Russia and in Korea 하면 한국에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0: Right. You
1: 그래서
0: feel like she lived there before, but she lives there now, so it's a little strange,
1: 네.
0: but it works.
1: 네. 그래서 그거를 의식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currently in Korea. currently가 딱
0: Yes.
1: 들어와서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좀 해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러시아 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도 어떻다고요?
0: So in Russia and Korea, we tend to meet people more through friends, a person you trust.
1: 우리는 뭐뭐 하는 편입니다. meet people more 사람들을 더 through friends 친구들을 통해서 즉 a person you trust 신뢰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편이에요. Which is true, I think.
0: For sure.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that way you can comfortably get to know the person and they're not a complete stranger. So I think it's interesting how meeting strangers and talking with them varies from each country.
0: And that way you can comfortably get to know the person and they're not a complete stranger.
1: And that way, 그렇게 함으로써, you can comfortably get to know the person,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고, and they are not a complete stranger.
0: Right.
1: 친구의 친구니까, 또
0: Yeah.
1: complete stranger,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0: Right.
1: 아니에요.
0: Right. Someone can vouch for them,
1: 네.
0: basically.
1: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고,
0: Yeah.
1: 일종의 보증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든지.
0: And if they do something bad, you can complain to your friend.
1: 친구한테,
0: Why did you
1: 네,
0: introduce this one?
1: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친구를 통해서 만났으니까 적어도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잖아요.
0: Oh,
1: So
0: for
1: it's
0: sure.
1: easier, I think.
0: For sure, for
1: Yeah.
0: sure.
1: And then?
0: Lastly, she says, she summarizes and says, So I think it's interesting how meeting strangers and talking with them varies from each country.
1: 그래서 저는 I think it's interesting.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How meeting strangers and talking with them,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varies from each country. Varies from country to
0: To country.
1: country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를 써줬습니다.
0: Yeah.
1: 나라마다 다른 게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We agree.
0: Yeah, it is very interesting, right?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So talking to strangers is something that varies from culture to culture and country to country.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 never thought of it as a cultural difference until now, but it's true. It's actually

0: countries from each country.
1: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2: Okay.
1: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
2: right.
1: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했는데 친구가 우리 둘 소개해 줬어요.
2: In English, that is, we were introduced by a mutual friend.
1: 네. 우리말 문장에는 이 mutual friend라는 말이 없었어요.
2: Right.
1: 공통의 친구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 둘 다 아는 사람, 둘 다 아는 친구, 공통의 친구라고
2: of
1: 말하는
2: course.
1: 것보다는 영어에서 mutual friend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Yeah, 네. we use it a lot, 네. right? We were introduced by a mutual friend.
1: 네. 나도 아는 친구고 이 사람도 아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2: right.
1: 소개를 해줬다. We were introduced by a mutual friend.
2: Perfect, one more time. We were introduced by a mutual friend.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say hello and give a smile to strangers when out and about, and the reaction I get depends on where I am. Personal space can vary across the world. For example, in South American countries, people stand closer while talking to strangers, while in Romania, people tend to stand farther away from strangers.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David says,
0: I say hello and give a smile to strangers when mm-hmm. out and about. Mm-hmm. Out and about, when I am이 생략되었습니다.
1: Yes.
0: When I am out and about, 밖에서 mm. 뭐 돌아다닐 때 저는 인사를 하고 say hello 하고 give a smile to strangers.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And the reaction I get,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받는 반응은 depends on where I am. 반응이 내가 그 행동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mm-hmm.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True.
0: Of course, it should.
1: And Rachel says,
0: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있잖아요. 개인이 mm-hmm. 편안하게 느끼는 This... 공간을 personal space라고 하는데 okay. your personal space
1: Thank
0: seems
1: you.
0: to be quite big.
1: Yes.
0: Can vary across the world. Mm-hmm. 개인 공간, 편안하게 느끼는 개인 공간은 mm-hmm. 세계 곳곳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Right.
0: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South American countries, mm-hmm. 남미의 국가에서는 people stand closer while mm-hmm. talking to strangers.
1: Right.
0: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 가까이 서 있고 mm-hmm. while in Romania, mm. 루마니아에서는 people tend to stand farther away from mm. strangers. 낯선 사람들로부터 더 멀리 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 That's true.
0: Yeah.
1: For sure. All righ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t's been a pleasure teaching you.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The old woman saw her white bear's fur was stained with red. Now, here come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stain means 얼룩지다. 그래서 얼룩진데 with red가 있죠. 네, 빨간색으로 얼룩진 거예요. 그거는 피겠죠. Right? It's the bear's blood. 그래서 아, 다쳤다. 네, 이렇게 딱 인식을 하죠. He was injured and the men had to drag him to the old woman's home on a sled. 자, injured, 다쳤어요. And the men had to drag him. 자, 이렇게 끌고 가죠. 얼마나 다쳤으면은 끌고 가겠어요.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쳤냐? The people living south of here attacked him. 이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이 남쪽에 사는 마을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걸 공격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곰, 이 마을들이 사실 이 곰을 잡기도 해요. 먹기도 하고요.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 모피를 써야 되니까. 네, 이거는 네, 당연히 이 마을의 이제 문화인데요. 근데 이 곰은 특별하잖아요. Right?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죠. Right? Okay. So, 좀 너무 안타깝죠. 네. Let's continue reading. The children were upset when they saw their friend was hurt, but the adults were worried. Now the people in the south knew where he lived. A bear of his size could keep a village fed for a long time. What if they came for him again? 네, 여기 아이들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오, 자기 친구 곰인데, 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근데 이 어른들은 다 좀 걱정인 거예요. 자, 이 곰이 원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향을 해야 되는 곰인데, 이 곰은 사실 이 마을에서는 어떤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마을에서는 그걸 모르죠. Right? So, 그래서 아, 여기 어디에서 사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 곰을 하나 잡으면은 자, it could keep a village fed for a long time. 이 고기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을에서는 잡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마을에서는 오, 이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let's continue reading. The old woman healed the bear's wounds, and soon he was well again. Yet, for many days afterward, the old woman was quiet, thinking. 자, the old woman healed the bear's wounds. And this i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to heal something or wounds, 치료하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상처를, 곰의 상처를 치료를 하는데, 자, 그러고 이제 다 나았어요. 근데, 자, yet for many days afterward, the old woman was quiet thinking. 네, 이제 치료가 다 되고 다 이제 정상적으로 했는데, 돌아왔는데, 곰이. 이제 이 할머니가 계속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아, 이 곰이 좀 위험해질까? 네, 그런 생각,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을 받았고 이 곰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야생의 동물이잖아요. 북극곰이. 근데 이렇게 가족같이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think about that. That's a very important question. And I will answer that question next time. So, 자, 다음에 우리 봐요. See you next time.
1: A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4: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you're not. Here I come.

0: Whoa!
1: Come on, come on! Keep up, Bear!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책을 많이 읽고요. 즐기다 보면은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답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바로 싸이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 싸이라는 책이 그렇게 간단하고 짧은 책은 아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완독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다른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두면 아 이게 이거구나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ff the stage. Family is important to Sai. When he is not working,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His wife is Yoo Hae-yun. They were married in 2006.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Buzz. In 2012, Sai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Sai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Sai'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싸이의 바로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영어책을 또 완북하게 되었습니다. 완독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Off the stage. 여기서 stage라는 것은 가수들이 공연하는 그 무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서 off, 내려왔다, 떨어져 있다가 되니까 무대 밖에서. 이게 제목입니다. 소제목이 되겠죠. Family is important to Sai. 자, 그러면 무대 밖에서라는 것은 이제 음악 이외의 일들, 무대와 관련 없는 그런 생활들. 아, 그래서 첫 문장을 보니까 Family is important to Sai라고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가족은 Sai에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가족은 Sai에게 중요합니다. When he is not working, 그가 일을 하지 않을 때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Sai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with his family and friends. 그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His wife is Yoo Hae-yun. 그의 아내는 유해연 씨입니다. They were married in 2006.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냐면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연도 읽는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6년이죠. 우리는 2006년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영어는 사실은 원래는 끊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읽으면은 20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것을 읽으면 6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살짝 약간 웃긴 그런 말이 되곤 합니다. 26. 이 글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26를 들으면 26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06년 같은 경우 0이 이렇게 있을 때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자리씩 끊어 읽지 않고 2000년대, 맞죠? 이런 2000년대에서 2000으로 시작하고 끝에 숫자 1의 자리만 있을 때는 그냥 2006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y were married in 2006라고 저도 읽은 것이죠.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0: 함께 살고 있냐면 그들의 트윈, 트윈이라고 하면은 쌍둥이의 혹은 쌍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쌍둥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정말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Off the stage. Family is important to Sai. When he is not working, Sai spends time with his family and friends. His wife is Yoo Hae-yun. They were married in 2006. They live with their twin daughters in South Korea.
0: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Buzz, Buzz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그 가수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정말 예술이던데요. 타마, 탐, 제 가상의 친구, 가장 친한 가상의 친구입니다. 타마, 너 그거 알아? 그 노래 들어봤어? 와, 정말 나 한번 듣고 완전 빠져들었잖아. 그거 알아? 그 가수 알아? 와, 노래와 안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 와, 그 안무가 중독성이 좀 있던데. 이렇게 웅성웅성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야기하고요. 제 친구도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웅성웅성웅성 거리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죠? 웅성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거 들어봤어? 그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웅성웅성웅성거리는 것이 바로 버즈입니다. 버즈는 원래는 벌의 소리에서 왔습니다. 버즈 이렇게 여기에서 왔는데 윙윙거리다, 웅성웅성거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웅성웅성거리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대중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성거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벌이 아니겠죠. 당연히 대중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대중의 관심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관련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중의 관심이라고 하면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제목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그 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고 아, 웅성거림, 대중의 관심,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어떻게 또 관심이 커지고 어떻게 더 인기가 있어지고 유명해지지, 어떻게 더 관심을 받지, 이런 내용이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글을 읽으면은 확 몰입감이 생겨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빠져들고 한 번만 딱 읽어도 이해를 잘할 수 있겠죠. 막 또 읽고 또 읽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을 해봄으로써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약간의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n 2012, 2012년에 싸이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싸이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 어떤 분이셨냐 하면 Scooter Brow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니저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스쿠터는, 스쿠럴이라는 분은 역시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With Justin Bieber. Justin Bieber이라는 분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Justin Bieber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Psy was excited. Psy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신이 났다라는 것이죠. 왜 신이 났죠?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To begin, 시작해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begin,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이 to 부정사는 excited. 이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지금 여기 to부터 끝까지 적고 있습니다. 왜 사이가 신이 났냐 하면 바로 to begin, 시작해서. 뭐 하는 걸 시작했냐면 working on some new songs. 새로운 몇몇, 새로운 노래를 작업하기 시작해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노래 한번 써봐야지. 이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써야지. 이번에는 이런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막 신이 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Some may be in English. 몇몇은 may be in English.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은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친구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me이라는 거. 여기서 몇몇이 뭐죠? Some 뭐죠? Some? 과자인가? 아니, 영어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영화인가? 책인가? 일기? 수필?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 문맥, 맥락을 활용한다면 노래겠죠, 당연히. 몇몇 노래는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있는 저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여러 개를 제가 샘플로 대표로 보여드리고요. 이것들이 꼭 하나의 역할만은 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역할을 할수 있다.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Many, Some, Few의 또 다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만 제가 6개를 골라보았습니다. Many people attended the event. 많은 사람들은 attended the event.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many가 될 것이고요. Some students are absent today. 몇몇 학생들은 오늘 결석했다. 몇몇 학생들. Few students passed the exam. 그 시험에 학생들이 거의 통과를 하지 못했다.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의 많이 못했다. 매우 적다. 거의 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few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문장에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은 many, some, few가 되겠죠. 그 다음 세 개 볼까요? Any student can participate. 어떤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어떠한. 맞죠? All the students are here. 모든 학생들이 여기 왔다. 모든 학생들이 출석했다. Most people agree.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any, all, most 같은 것들이 또 수량을 나타내는 이 수량에 관련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것도 좋아요. 명확하게 있죠. 이 장점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형용사로서 지금 그 바로 다음에 전부 다 명사가 왔죠. People, students, students, students, students, people 이렇게 전부 다 량을 나타내는 그 대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많은 쿠키가 아니고 많은 책들도 아니고 많은 영화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니까 문장이 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사람들과 학생들 이야기 다 했는데 또 사람들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간결하고 짧게 적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Many attended the event. 자, 앞에 보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many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수량을 나타내는데 이게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Many attended the event. 그럼 앞에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many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여기 있는 some도 마찬가지로 some are absent today. 아까 전에 제가 students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학생 오늘 결석했다. 그 여기에 students를 적어주지 않더라도 앞에 이미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some students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아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Few passed the exam. 거의 아주 적은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few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거의 없는 학생들, 거의 학생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y도 마찬가지고 all도 마찬가지고 most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으면은 장점은 간결하게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many, some, few, any, all, most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조금은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문장, 이 문장들 말고요. 이 문장들이 쓰여 있는 나머지 문장들에서 맥락을 잘 캐치를 해서 이 여섯 개의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줄여 쓰는 것도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내용에 집중만 해서 읽고 있다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ny, some, few를 제가 대표로 세 개를 적어놓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진 표현이 나오면 다른 부분, 다른 맥락을 보면서 이게 이걸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ize, fame continues to grow. 사이의 명성. 이 fame이라는 것은 평판, 명성이 되겠죠. 유명함입니다. 그래서 명성이 continues to grow, 자라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ame이라는 거 우리가 약간은 덜 친숙하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여기에 O-U-S를 붙이면은 famous가 되겠죠. 유명한, 인기 있는. 그래서 fame과 famous는 함께 눈에 익혀두면 좋겠죠.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팬들은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believe. 많은 뭐죠? 많은
무언가가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그는 밝은 미래. 자, 그러면 believe라는 것은 일단 단어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believe는 믿다. bright는 밝은. future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언가는 믿습니다. He has a bright future.

0: 그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뭐죠? 많은? 여기 보니까 앞에 저기 팬들도 나왔고 아까 사람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많은은 바로 많은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Buzz. In 2012, Psy got a new manager named Scooter Brown. Scooter also works with Justin Bieber. Psy was excited to begin working on some new songs. He said some may be in English. Psy's fame continues to grow.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왔었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e. Fame. Psy's fame continues to grow.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Fans look forward to his new music. Future. Future. She is excited about her future plans to travel. Bright. Bright. She's aiming for a bright future. Believe. Believe. Many believe 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어 학습법은 바로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듣기만 있으면 될까요? 즉, 듣기만 많이 하면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등하교하면서 혹은 여유 시간에 아, 나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영어 뉴스를 계속 듣는다든가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이 아, 나는 아직까지 이 영어 뉴스나 영어 음성, 영어 동화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30% 미만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즉, 아직까지 영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많이 유창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영어 실력이 초기에 있을 때,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듣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듣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움직이는 그림, 즉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음성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항상 언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은 이 음성이나 글은 계속 읽거나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즉 예를 들어서 영어 뉴스를 듣거나 영어 동화를 듣는데 적어도 그 책 없이 혹은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그냥 음성, 영어 음성만 들었을 때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즉 아이는, 이 학습자는 이미 영어의 중급자 정도는 되겠죠. 한 중학생 수준 중급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왜요? 기존 지식으로서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영어 음성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듣기라는 것은 약간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영어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만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책이나 영상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영어가 좀 더 익숙해진다면 이제 음성만 들어도 괜찮겠죠.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학습자에 맞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